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현재 시간으로 19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소셜미디어에 당시 공격엔 모두 3기의 드론이 동원됐고 2기는 요격했으며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구역 외곽의 전력발전기에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또 지난 48시간 동안 자국 내 민간 및 핵심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적대적 드론 6기를 추가로 방공 시스템을 통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고위 간부가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이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조직 내부에 제기한 특조위 직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말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한 국장의 최근 지시가 진상조사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고충 민원을 냈고 한 국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 선진국 재정 악화 우려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 동부 시간 기준 19일 오전 9시 40분께 5.18%를 넘어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게 글로벌 채권 금리 동반 상승을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독일 주둔 미군이 줄어도 유럽 방위에 지장이 없고 병력 재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케위치 사령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군수뇌부와 만나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 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농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집어듭니다. 알림 하나 체크하려고요. 그런데 20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이런 걸 두고 도둑맞은 집중력 또는 주의력을 납치당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기도, 어디론가 끌려간 것 같기도 한 시간. 온라인 서비스나 앱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새로운 자극에 얼마나 취약한지, 도파민에 얼마나 쉽게 자극을 받는지. 그래서 항상 좋아할 만한 걸 계속 띄워주고 조회수, 좋아요 이런 개수로 이걸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자극합니다. 잃어버리는 건 시간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뭘 생각하려고 했는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자기 결정권마저 내준다는 겁니다. 비용과 편의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주도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의력을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 집중력을 납치당했다는 사실, 우선 그걸 알아채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운동이 근육을 만들듯이 주의력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집중력을 키워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희님이 비 오는 수요일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은님은 감기 걸려서 집에서 듣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또 커져가지고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 지난주보다는 떨어진다 하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죠. 이럴 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훌쩍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여러분에게 이거 도움이 될 만한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만 줄여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요.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용 에너지의 그 절감 지원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 건데요. 절감률에 따라서 1kW시당 2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현금처럼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일정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자, 이렇게 미리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외래어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포인트, 마일리지 아니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이것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어렵나요? 2492님 페이백. 아, 조금 아깝다. 한자 끝자만 맞히셨는데요. 현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요게 좀 힌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나요? 우선 고우란 기자부터요.
2: 일단 증시 상황 전해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가계 빚이 2천조 원에 다가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조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일 정상회담 정리하겠습니다.
0: 백상경 기자는요.
3: 네, 잠시 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삼성전자 노사 협상 상황 살펴보고요. 또 내 집을 가진 청년보다 임대주택에 살 때 결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것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폭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정가를 올리는 이런 관행들이 여전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고란 기자와 함께 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2: 일단 채권 금리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채권 금리 급등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큰 고평가 기술주 부담이 커졌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67%까지 올라서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5.197%,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우 0.65, S&P 500 0.67, 나스닥 0.84% 하락했습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건요, 사실 물가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이란 공격을 보류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요. 사실 유가를 자극했고요. 유가 자극 우려가 물가를 자극했고 물가 자극이 다시 금리 시장에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게 다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고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사실 아침에 제가 문을 여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전 그 SK 하이닉스 이게 하락 반전하면서요. 코스피 지수 현재 1.48% 떨어진 7,1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 미국장에서도 나스닥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하다가 좀 약세로 돌아섰고 지금 1.6%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네요. 8,000 찍고 1,760선 한 1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증시가. 그 사이에 사실은 여전히 강세장이긴 한데 그 사이에 반대 매매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2: 네, 일단 그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신용 거래가 많아야 되겠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 거래 융자 잔액이 올해 4월 처음으로 35조 원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36조 5,675억. 와, 역대 최고입니다. 예, 증시 랠리가 있으니까요. 야, 이게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 빚내서라도 내가 투자 금액을 늘리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빚투 수요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한 신용융자 비중이 18일 기준으로 0.55%인데 이게 최근

0: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서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자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관리 가능하다 이 정도면 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조정기에는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한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917억 나왔고요. 3월 6일 이게 824억이었는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반대 매매 금액이 총 3,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보자면 343억 정도인데 올해 들어서 월 최고 수준입니다. 5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 역시나 일평균 2.52%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반대 매매라고 하는 건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담보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 추가 담보 요구, 이 마진콜이라고 하죠. 이걸 요구하고 만약에 담보 비율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팝니다. 네. 그래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증권사가 강제로 팔게 되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티그룹이 최근 급증한 B2를 비롯한 국내 증시 과열 징후에 대해서 경고했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과매수 강도가 야 미국 증시보다도 높다.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를 통한 추격 매수, 반대 매매 리스크 이걸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 또 원체 빨리 올라갔고 또 빨리 올라갈 때 빨리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썼다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빼앗기게 되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또 외국인 오늘도 순매도이고 요즘 거의 한 5월 7일부터 하루에 3조에서 5, 6조씩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산 게 있네요.
0: 네. 연초에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85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되게 의외죠. 포스코홀딩스, SK, 두산 이 지주사에 대해서는 6천억 원 안팎의 순매수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지주사를 왜 살까? 외국인들이 보자면 자회사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성장성. 이게 외국인 매수세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업종 순환매가 아니라요. 이 지주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구조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주사는 역대 보자면 계속 할인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할인을 이제 못하게 하는 정책 모멘텀이 지주사 재평가를 이끄는 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류과세 올해 1월에 시행이 됐고요. 지난 3월에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됐습니다. 이거 도입되면서 올해 4월까지 자사주 소각 공시한 기업이 253개, 소각 금액이 무려 4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6월부터는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네. 지배주주의 의도적 주가 저평가 행위를 억제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럼 외국인이 지주사를 왜 살까를 보자면 이제 자회사 가치가 그간 계속 저평가 받아왔는데 할인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자회사 가치가 지주사에 온전히 반영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기존에는 지주사가 오르면 증시 끝물이다 이런 속설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회사 주식 주가들 다 오르고 뭐 안 오른 거 없나 그러다가 그냥 지주사로 시세 차익 챙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 중복 상장 원칙적인 금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제도적으로 달라지니까 이제 지주사에 대한 평가도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 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삼성전자 노사. 어제 아주 늦게까지 그 협상을 펼쳤더라고요.
2: 네. 자정 넘어서 거의 뭐 12시 30분 이 정도에 정회가 됐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촉발됐던 이번 갈등이 그래도 좀 쟁점을 좁혀는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노위 회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새벽에 지금 정회를 했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이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협상들 통해서 이견을 좁혔고요. 지금 거의 뭐 한 가지 쟁점 정도가 남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문제가 마지막 난관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서는 공통 부문으로 70% 사업부의 30% 배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측은 공통을 40% 사업부를 6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나 제도와 뭐 기간 같은 것들은 조금은 이제 뭐 협의가 좀 이루어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합의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 중재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사가 절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일단 말씀드린 이 중노위 조정안을 두고 양측이 수락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노조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이제 수락을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최종 합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렬이 됐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총파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협상 결렬 후에는 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사실상 유일하고요.
1: 오늘 빠르면 오전 중에 네.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좀 잘 좀 해결되길 바라고요. 정부도 계속해서 좀 절박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2: 네. 어제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이 발생하면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다라고 좀 복잡한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요. 김 장관은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시절에 그때 협상 그리고 지금 협상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이 훨씬 더 난관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노사 경험이 있어서 노와 사 측이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협상도 진행을 하는데 지금의 삼성전자 같은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됐던 어떤 노사 간의 협상 경험이나 상호 이해의 토대가 조금 삼성전자는 좀 경험적 자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자,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 가계 빚이 거의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0: 네, 한국은행이 1분기 가계 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1000억 원. 와, 거의 2000조 육박합니다. 작년 말보다 14조 원 늘었습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가계 대출 아니고 가계 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출에다가요. 그다음에 그 결제가 아직 안 된 카드 금액.
1: 카드 갚아야 할 거.
0: 요게 이제 판매 신용이거든요. 네. 요걸 더해서 이제 가계 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카드 대금 이건 뭐 어차피 갚는다고 생각해서 판매 신용 요거 뺀 진짜 가계 대출만 보자면 1분기 말 잔액이 1865조 8천억. 전분기보다 13조 원 늘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8조 1000억 원 늘었고요. 신용 대출 등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이 전분기에는 7조 2천억이었거든요. 네. 요거보다도 확대가 됐어요. 8조 1000억이니까. 원래 627 대책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폭이 줄었는데 네. 3개 분기 만에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창구별로 보자면요. 예금은행 우리가 하는 우리 말하는 그 1금융권 있잖아요. 여기 가계 대출 2000억이 줄었습니다. 23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주택 관련 대출은 3천억 늘었는데 기타 대출이 6천억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여기 가계 대출이 석 달 사이에 8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10조 6천억 늘었거든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조 5천억 줄었고요. 이걸 보자면 은행 쪽에서 지금 대출이 그 총량 규제 때문에 좀 빡빡하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권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의외의 소식인데 네. 내 집을 마련한 청년보다 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이 오히려 결혼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예요?
2: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어떤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1: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내 집 마련하면 결혼 빨리 할 것 같은데.
2: 네. 내 집이 있어야 뭔가 결혼할 것 같은데 임대주택 쪽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1: 그래요?
2: 이게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 청년층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서울시 주거 실태 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자가에 거주를 하면 결혼 확률이 임대주택보다 약 19% 정도가 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반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면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한 23%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 30세 이하 청년이 공공임대에 거주할 때는 결혼 확률이 거의 뭐 한 17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 막대한 구입자금,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때 들어간 이 막대한 자금과 대출 상환 압박 때문에 미래를 좀 계획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은 늘어났지만 어쨌든 막대한 레버리지를 쓰고 또 유동성에도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가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 결혼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 앞에서도 가계부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네. 집을 마련해서도 그 빚 갚는 것 때문에 네,
2: 맞습니다.
1: 결혼을 좀 일찍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2: 네. 그래서 거주를 시작을 해서 결혼에 이르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도 임대 거주자가 한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네. 자가 거주자는 한 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이상이 임대주택 거주자가 좀 더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결혼하려면 번듯한 내 집부터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의 오랜 통념이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라서 좀 골라봤습니다. 다만 이게 주거의 형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또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 기저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최근에 보면 민간 임대시장까지도 공급 부족 때문에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든 매매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한 집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우선이 그럼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홍명숙 님이 소유보다는 안정의 문제 아닐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네. 말씀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2: 네.
1: 자, 고란 기자.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0: 네, 경북 안동에서 있었고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데 공감했다라고 하면서요. 지난 3월에 체결된 액화 천연가스 LNG 수급 협력 협약서가 있대요. 이걸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 역시나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원유 석유 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이란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이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란 협력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1: 네.
0: 아울러서 북한 문제 관련돼가지고요.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밝혔고요. 다카이치 총리 역시나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왜 온라인 쇼핑몰 보면 이게 맞는 가격인가 헷갈릴 정도로 항상 정가는 얼마인데
2: 네.
1: 회색으로 살짝 이제 찍찍 처리하고 판매 가격 얼마. 그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2: 이렇게 팔아서 남겠냐 싶을 정도로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1: 있죠. 할인율만 놓고 네. 보면. 근데 그게 좀 눈속임이 많다면서요.
2: 네. 이게 이른바 좀 대표적인 다크 패턴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삼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이런 주요 대형 플랫폼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의 플랫폼에 입점한 상품 1,335개를 이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심층 조사를 했는데요. 다크 패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 같은 걸 쓸 때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구매를 이렇게 하게 되거나 구독을 뭐 하다 보니 구독이 돼 있고 그걸 그렇죠. 잘 끊기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할인, 시간 제한 할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눈속임인데요. 조사 결과 명절 할인 상품 800개 가운데 13%가 행사 기간에 맞춰서 정가를 꼼수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 평소에 3만 원 정도 하던 천혜향 세트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정가가 갑자기 11만 4천 원으로 네, 뜁니다.
1: 11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팝니다.
2: 거의 한 3배 정도가 뛰는 건데요. 네. 3배 정도를 정가를 띄운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선을 긋고 그 옆에다가 84% 할인한다라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적어놓고 파격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1: 어차피 11만 원에 판 적도 없는데.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눈속임한 사례가 대표적이었고요. 쇼핑몰별로는 이런 사례는 이제 쿠팡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을 했고 이어서 네이버, G마켓 11번가 순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비교 효과 그리고 또 왜 단내림 효과 네. 이런 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거잖아요.
2: 그리고 순간순간 그걸 바로바로 다른데 이제 정가였나?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네, 좀 상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급하게 구매 결정 유도하는 이거 많이 당하셨을 거죠.
1: 그렇죠. 저 얼마 안 남았다고. 네,
2: 타임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갑자기 숫자가 계속 눈앞에서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시간 한정 특가 상품의 20% 정도는요. 이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 가격으로 팔거나 오히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계속 알림으로 네. 포인트가 오늘 만료됩니다라고 보냈는데 네. 오늘 만료된다는 게 거의 매일 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원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한답니까?
2: 그래서 이제 가격 표시 방식을 좀 개선하라고 일단 권고를 했고요. 이제 소비자 가격 결정권이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4개사가 일단은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거래 가격이나 정가 산정의 근거를 명시를 하고 쿠폰 유효 기간 안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정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네.
1: 끝내기 전에 오늘 증시 한번 보면은 조금 전에 거의 2% 가까이 낙폭이 커졌어서 가지고 지금 1.36% 내린 7,172고요. 원달러 환율이 1,512원까지 1,512원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라는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정답은 외래어 세 글자인데요. 전기를 조금만 아껴도 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 그 절감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1%만 전기를 덜 써도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절약한 전기량에 따라서 1kW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혜택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포인트가 아니다. 현금. 큰일 나버렸습니다. 현금이나 마일리지가 아니라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핵심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승엽 님이 명품백, 1893 님이 머니백.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른 백입니다. 8156님, 저는 할인보다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괜히 꽁돈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셨고. 1061 쓰시는 분께서, 언니랑 각자 방에서 따로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소리치네요. 아우, 이거 100 이렇게 큰 소리로. 오, 각자 방에서 따로 듣고 계시고. 좋은 현상인데요. 그리고 3283님은 모처럼 본방을 듣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비 오는 날, 쉬는 날이 되거든요. 라고.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3283님이 비 오면 돈을 못 벌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성공예감 들으면 정보가 쌓여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윤인희님이 저는 이거 모아서 엄마 비싼 화장품 사드렸어요. 라고. 그럼 그동안에 화장품을 얼마치를 사신 거예요? 포인트, 마일리지 아니고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세 글자 외래어. 그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지난해만 6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시장이 있는데요. 미래를 마치는 예측시장이라고 합니다. 예측시장. 이거 도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그 예측 시장이라는 게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축구, 야구 막 스포츠 스코어나 승패에 맞추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까?
4: 그 비슷한데요. 그게 스포츠 경기 결과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도박을 도박이라고 베팅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뭐든지
4: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0: 우리나라 방송사 신문사들도 할 정도로
1: 맞아요.
0: 광범위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또 좀 있으면 월드컵 때 이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 틀림없이 아마 많이 나올 것이고 예.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물론이요. 정치 이벤트,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이 시작될 거다, 끝날 거다. 그다음에 금리 전망,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내용들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작이 무엇이 될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배팅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팅은 누구나 일정한 정도의 판돈을 깔면은 이걸 가지고 배팅하자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배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이쪽 이길 것 같다 이런 배팅에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 참고로 뭐 그런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방송은 아니고요.
0: 네.
1: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0: 네.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1: 따져 볼 게 있습니다.
0: 이게 아직까지 처벌 사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하셨다가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당국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린다. 그러면은 경제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일 수는 있지만
0: 네.
1: 거의 홀짝에 가까운 거. 아예 맞힐 수도 없는 것들을 베팅해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박인지 아니면 파생상품 거래인지 업자들은 이 파생상품 거래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걸 금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되게 아주 뜨거운 상황이고요.
1: 여론이.
0: 또 주에 따라서는 이걸 못하는 주도 있고 또 한때 풀렸다가 또 금지된 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걸 옹호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카지노 같은 데 강원랜드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거는 이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들하고 나이 이제 어떤 싸움이에요. 주의 예. 싸움이 될 텐데. 예, 그 이거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설한 사람은 중간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상대로 이제 도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지정학 문제, 전쟁이 터질까 말까 하는 문제도 이 국제 지정학이나 정치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예측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아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내가 분석한 바로는 틀림없이 전쟁이 터질 국면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자신의 지식과 노력을 바탕으로 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개념의 도박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스포츠 토토도 도박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운동 경기도
1: 그렇죠. 선수들의 스탯 뭐 이렇게 능력치가 있고
0: 네.
1: 뭐 이러니까 승패 확률이 있고 하니까
0: 실제로 이제 운동 경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 스포츠를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보다 높은 확률로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경계점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급성장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이걸 규제해야 되냐 아니면은 좀 허용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측하는 면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1: 아하.
0: 위험을 회피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시장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냥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나름의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일 비슷한 게 선물 거래 시장이 될 텐데
1: 네.
0: 사실은 한 20년, 30년 전부터도 온갖 예측 수단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기과학 그러니까 이제 기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국 월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 네.
0: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라든지 시장의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유가의 변동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거래 시장에서 선물 거래 시장에서 상당히 재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지 펀드들 중에는 기상학 전문가를 뽑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당시에 유가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1: 네,
0: 그때 제가 한번 취재를 했던 일이 있는데 인공위성 업체를 소유한 그런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곡물 수확량이라든지 원유 탱크의 저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유 탱크 저장량을 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원유 탱크라는 게 기름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내려가요. 지붕이. 유증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이 내려가는데 지붕이 내려가면 그림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전 세계에 있는 유류 탱크의 그림자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기름이 부족한 상태다. 아니다. 기름이 꽉 찬 상태다.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1: 야.
0: 유가 선물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선물 거래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이겨요?
0: 네. 그러니까 개인이 정말 하기 힘든 시장인 거죠. 그래서 와. 이제 그런 인공위성 데이터가 엄청나게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0: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유류 비축량을 측정을 해서 배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0: 그래서 이제 기름이 그때는 많이 남는다고 기름이 마이너스 가격이 돼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1: 이게 원래 원유 선물도 그렇고 네. 어떤 원자재 같은 거 이제 미래에 거래하기로 현재 약속을 하는 건 사실은 네. 해치 수단이잖아요. 가격을 네. 고정해 놓기 위해서 가격 변동에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많이 붙는 건데 사실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느냐 그냥 네. 눈 감고 홀짝으로 하느냐 이건 진짜 천지 차이네요.
0: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쇼핑몰 주차장 같은 것도 촬영을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어느 쇼핑몰에 손님이 많은지 뭐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경기를 보면 전반적인 그 사회 경기를 알기 때문에 어느 나라 경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1: 특히 미국은 노상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0: 예, 배팅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0: 네. 일단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얘들은 또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라 가지고 한국어 사이트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돈을 거시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1: 보는 것까지는 문제 없지만.
0: 예, 돈을 실제로 걸게 되면은 우리나라 당국에서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 않았지만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한국 정치 이벤트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 한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임할 거다 이런 이제 이런 것도 개설될 정도고요. 또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베팅액이 1,600억 원 한국 대선 같은 경우에 뭐 네.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그게 정치에 그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치를 빌미로 돈을 걸고 돈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건지 후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예.
1: 야.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미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0: 네. 그런데
1: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0: 그런데 사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경쟁자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박빙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특히 여론조사 기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상당히 틀린 그런 예측도 많이 했었는데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한 달 전부터 한 66%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는 아하. 상당히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여론의 밑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샤이 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못하더라도
1: 못하지만.
0: 실제로 돈이 못 가는 시장에서는 아하. 진짜 내 돈을 걸 때는 그런 샤이한 그런 가면하고는 별개로 이제 진짜로 그렇죠. 투자한다는 거죠.
1: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하는 건데
0: 네.
1: 돈을 걸고 하는 게 진짜 진심이다.
0: 네. 그래서 마치 선물시장처럼 선물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밑바닥 민심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게 아니냐. 이 업자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이거 뭐 사행성이 있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뭐 피할 수 없겠고.
0: 네.
1: 근데 사실 사행성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랑 괴를 같이 하더라고요.
0: 네,
1: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런 것도.
0: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말할 게 어려울 정도로 중세 같은 경우에도 누가 다음 왕이 될지 이런 걸 베팅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1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차기 교황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성스러운 일이고.
1: 그러게요.
0: 뭐 신의 뜻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베팅이 벌어져가지고. 당시에도 교황이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리고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 영국에서도 국회의원이 어떤 법이 통과될 것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베팅을 크게 열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증권거래소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페에서 모여서 이런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팅의 역사는 정말 길고 또 미국 아이오와 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와 전자시장이라는 걸 1988년에 개설을 해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현대적인 예측 시장 이런 것들이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이 경복님이 어떻게 보면 주식도 사행성이잖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왜 그 찰리 먼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마장에 가서도 페리뮤추얼이라고 일시적으로 그 확률이 굉장히 그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만 승리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손익비가 높아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0: 네.
1: 그럴 때 그걸 노려서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0: 네.
1: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팀이 이긴다, 어느 팀의 우승 확률이 몇

0: 100%다 이런 배팅도 나올 텐데 또 반대로 보면 펠레의 저주 이런 것도 있고
1: 네.
0: 얼마나 잘 맞느냐. 이 예측 사이트에서 확률이 높게 사람들이 배팅한 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1: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리 팀 전력 분석을 잘하더라도 의외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0: 변수가
1: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선 결과라든지 금리 예측 결과라든지 또 최근에는 전쟁 관련 예측 결과들이 상당히 잘 들어맞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되게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의 전쟁까지도 결국은 도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전쟁까지도 배팅의 수단으로 활용해버리는 이건 좀 비극적이긴 하네요.
1: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부자들이 그런 배팅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백악관의 내부자라면은 팀 없이 다음에 이제 마두로 체포라든지 이란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하.
1: 본인 이름은 수사하면 나오니까 하진 않더라도 친척의 이름이라든지 지인 이름을 통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0: 또 외신에서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됐는데 뭐 국방부나
1: 네.
0: 군 관계자들이 이란을 폭격하기 직전에 어떤 뭐 배팅 사이트에서 뭐 돈을 걸었다라든지.
1: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0: 밝혀져 봐야죠.
1: 예. 예, 마두로 대통령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체포가 작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플리마켓에서 한 군인이 4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원 정도를 배팅해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같은 경우는 파병 정보나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체포된 사례니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란 전쟁 직전에는 유가가 많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 같은 네. 경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 전쟁 정보를 미리 알고 유가에다가 배팅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게요. 이 예측 시장 이게 참 금융의 미래일 수도 있고 잘 포장된 도박장일 수도 있고
1: 네.
0: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1: 네 아무래도 이게 인류 역사와 함께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리마켓이라든지 칼시 같은 이런 업체들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될 겁니다. 이 기술은 발달하고 있고요. SNS를 상대로 정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정말 많이 쓰지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식의 그런 사업들이 아마 앞으로도 번성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나친 사행성이라든지 내부 정보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 좀 더 마련해야 될 시점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트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단기순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5.18%를 넘어섰습니다. 투매 현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0: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는 강박도 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소한 빈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불완전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0: 교수님도 좀 빈틈이 있으시죠?
3: 그럼요. 많죠.
0: 네. 저도 가끔 이 경제상식 퀴즈 낼 때 빈틈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는 뭔가 완벽해야 할 것 같잖아요. 완성도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빈틈이 있을 때 더 잘 팔려요.
3: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에 시장이나 대형마트 과일 코너 가면 진짜 흠집한 없이 왁스를 한 것처럼 반짝이는 사과에 진짜 기스한 없는 예쁜 과일들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 마트나 인터넷에 보면은 일명 못난이 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스가 있거나 좀 안 예쁘더라도
0: 흠집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팔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약간 빈틈을 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예전에는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나 SNS 보더라도 막 연예인처럼 막 예쁜 모습, 뭐 완벽한 상황 이랬는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에 약간 뭐 까치집 상태로 뭐 출근을 막 빨리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 약간 빈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매력 있고 더 많이 조회수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중들이 약간은 결점을 보고 지갑을 여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봐야죠.
0: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보다는 약간 인간미가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빈틈없고 완벽하면 이제 정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대에는 뭐 하루에도 사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수천 개의 완벽하게 포장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아, 저거 다 과장 광고 아니야. 저렇게 완벽할 리 없어. 그리고 최근에 또 몇 년 사이에는 AI 기반 광고가 많아서 전문가라고 봤는데 되게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말투에 그래서 물건 샀더니 알고 보니까 AI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방어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빈틈을 보면서 아, 저건 솔직하구나. 저건 AI가 만든 게 아니구나. 저거는 약간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의심의 장벽이 사르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훌륭한 신뢰 마케팅이 되려는 찰나에 있는 걸 수도 있죠.
0: 실수 효과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 일종의 맞습니다. 용어예요?
3: 맞습니다. 이게 플랫폴 효과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로는 실수 효과라도 부르는데요.
0: 플랫폴?
3: 예, 플랫폴이란 뜻이 한국어로 하면은 난처한 실수, 엉덩방아 찢다, 이제 엉덩방아 이런
0: 난처한
3: 뜻이죠.
0: 실수. 네.
3: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텍사스 대학의 엘리엇 아론슨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사람들한테 퀴즈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쭉 보여주고 녹음 테이프를 들려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완벽하게 문제 100점을 맞았어요. 또 다른 한 명도 완벽하게 100점을 맞았어요. 야. 근데 이 한 명은 지나가다가 커피를 마시다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옷에 커피를 흘렸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사람들 쭉 하고 누가 가장 호감이냐 이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문제도 잘 맞추고 실수가 없었던 사람, 커피를 안 흘렸던 사람한테 더 사람들이 호감을 갖을 것 같지만 오히려 투표 결과는 후자, 즉 커피를 쏟고 실수한 똑똑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두 사람의 똑똑한 그러니까 퀴즈 다 맞힌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호감이 가느냐. 결국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빈틈을 보여준 사람.
3: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실수한 사람한테 오히려 호감이 간다는 거죠.
0: 그러게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을 해요. 그 빈틈을.
3: 맞습니다. 최근 사례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도브가 올 초에 진행한 캠페인이 화제였는데요. 이건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사 제품 리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좋은 거만 쓰는데 아예 필터링 없이 그대로 광고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다. 이거 써봤더니 효과가 없다. 제품이 너무 무겁다. 이런 거칠고 부정적인 악플까지 광고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캠페인은 이제 리뷰를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게 특징인데 사실 이거를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업이 긍정적인 메시지만 선정하는 이런 면에서 욕심을 내렸고 판단은 아예 소비자한테 넘긴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성공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 무렵에 실적이 안 좋았던 도미노 피자가 자사 피자를 먹고 사람들이 야 이거 피자 껍데기 골판지 있잖아요. 네. 그거 먹는 맛이다. 어? 케첩에 전자레인지를 돌려도 이거 없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호평을 했는데 이 리뷰를 그대로 광고에 보낸 거예요.
0: 그래요?
3: 네. 그리고 심지어 CEO가 직접 나와서 광고에 우리 피자 맛없는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 거 레시피도 바꿔보겠다 하면서 개선을 진행했고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죠.
0: 이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악평까지도 광고에 등장을 시켜서 뭔가 좀 새롭게 결심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소비자들은 일단 여기 환호했다는 거예요?
3: 그렇죠.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게 소비자들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공개하면 기업이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있구나. 아, 소비자 생각하고 있네?
0: 우리의 반응을 듣고 있구나.
3: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리뷰를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맞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냄새가 강하다. 그래서 구매를 포기했다는 리뷰가 있으면 어떤 사람 냄새 강한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짜장이나 카레 소스가 묽다 이런 리뷰가 있으면 보통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짜장이나 카레 국처럼 먹거든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묽다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가서
0: 그 가게 다르니까.
3: 네, 취향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선호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꼭 리뷰가 어떤 사람에게 악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선일 수도 있는 거죠.
0: 그러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빈틈이 있는 제품인 거 인정.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있고 제품 개선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0: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그냥 따라하는 거. 단점을 무턱대고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거 역효과 날 수도 있겠어요.
1: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아, 그러면은 이제 단점 인정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죠. 뭐냐면 단점을 인정만 하고 개선을 안 하면 오히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 고객 팍 숙이면서 우리 이제 이벤트도 해드리고 뭐 고객님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거 해드렸어 이러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명 피자 회사도 자기네가 말만 한 게 아니라 레시피를 실제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기업이 단점을 말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개선해 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선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단점을 인정하고 나서 막 인정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무조건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0: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사실 조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빈틈이 있는 리더들이 있고 빈틈 없는 철두철미한 상사들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팀원들을 좀 어떻게 볼까요?
1: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명 완벽주의자 콤플렉스가 있는 리더들이 종종 있거든요. 와, 내가 부소장이고 임원인데 완벽하게 다 알아야지 모르는 걸 보여주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본인도 번아웃이 오고 구성원들도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면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당수 리더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보고의 가장 단점이 보고서를 만들기엔 보고인 경우인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임원이나 위에 있는 선배를 공부시키는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도 처리가 안 되고 일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땐 솔직하게 내가 이런 부분 모르는데 뭐 전대리 생각은 어때? 좀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의 취약성을 드러내긴 하지만 아, 우리 상사, 우리 리더도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면 사실 팀의 생산이 훨씬 올라가는 경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게 또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구성원으로서 뭔가 이 일에 대해서 기여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너무 완벽한 모습보다는 약간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럼 좀 알려달라. 이렇게 빈틈을 보여준 게 팀의 생산성이나 회사의 그 장래의 큰 그 비전을 봤을 때 더 좋은 거죠.
0: 근데 또 그 빈틈이 너무 공간이 넓으면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사람 느낀 건데 완벽주의자 콤플렉스보다 더 나쁜 거는 이런 거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적정히 해와. 척하면 턱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이 네. 부서장이나 네. 선배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실험처럼 평소에 이제 그때도 퀴즈를 다 맞췄던 사람이 커피를 쏟으니까 호감이 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효과가 작동되려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 본업에 어느 정도 자기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0: 그쵸.
1: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야 알아서 다 해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빈틈이 매력이 아니라 그냥 무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0: 일 잘하는 사람의 빈틈은 매력인데 일 못하는 사람의 빈틈은 그냥 아휴 쟤 왜 저러냐.
1: 그렇죠.
0: 조심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AI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AI도 처음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다가 요즘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는 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 될까요?
1: 맞습니다.
0: 인간으로서.
1: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이제 일반 인공지능 생기면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결과물이 생기는 AGI 경제 시대가 올 건데요. 지금 기계의 완벽함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결합 약간 빈틈을 찾게 되죠. 최근 한 예인데 AI 유저들 사이에서 하찮은 그림 프롬프트라고 한 이런 열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그림 엄청 잘 그려주잖아요. 그걸 되게 약간 대충 그린 것처럼 일부러 만드는 건데
0: 너무 잘 그리지만 이렇게요.
1: 너무 그게 재밌고 잘 돼가지고 유행해서 지금 오픈아이의 샘 울트먼 CEO가 그 하찮은 그림을 챗 GPT의 공식 프로필 사진으로 할 정도로 지금 완벽함에 가까워지는 사회보다는 약간 빈틈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0: 오늘은 빈틈 없이 전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미래 생활 사전 시간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고요. 비가 내리며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로 여름비처럼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중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소형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사후 조정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 등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사전투표소 모의시험에서 전기화재 설비 이상 여부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및 이송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다음 달 2일까지 지방선거 대비 불법 현수막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갈등과 비방 대신 공정한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오늘 선언문을 통해 학교 안전과 AI 디지털 미래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서울 교육의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현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는 각각 진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김영배, 한만중, 조전혁, 이학인, 윤호상, 정근식, 홍재남, 류순호 후보 모두 8명이 등록했습니다.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이 뛰는 수원FC 위민과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북한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준결승전 경기는 티켓 오픈 12시간 만에 일반 예매분 7,000장이 매진됐습니다. 경기장에는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져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1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0: 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북한 대표팀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컵 퍼레이드 행사를 벌이며 환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러나 오늘 수원에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수원FC 위민회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치러지지만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은 며칠 동안만 보류되는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언급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2-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할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이든 합의든 그들은 곧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금융 시스템과 선박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란의 유력 외환 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 19척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과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고 수도권에서는 30에서 80m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식 될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은 캐시백이었습니다. 캐시백. 뭐 현금으로 돌려준다라는 뜻인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보다 전기를 더 아껴서 쓰면 1%만 사용량을 줄여도 현금으로 이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그 제도가 생겨난다. 또 한전의 기준이 좀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정답들 많이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기요금 감면 관련해서 5830님이 저는 다자녀 가구여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데 이사 갈 때는 꼭 이사 가는 집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도 이거 까먹고 손해볼 뻔했는데 이사 가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저도 다자녀 가구이기 때문에. 5830님 고맙습니다. 3284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대우님 방송 들으면 자다가도 커피가 나오네요. 아,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으니까 예, 3284님 고맙습니다. 또 반면에 1039님처럼 여러 번 참여했는데도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서 슬퍼요 라고 보내주셔서 예, 오늘은 예, 선정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00 쓰시는 분이 예전에 캐시백 이용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성공예감입니다. 캐시백 받은 금액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신 건지 아니면 그 신혼여행 비용 많이 드니까 그거 하면 뭐 캐시백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갔다 오신 건지 그지 전자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3927님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뭐 포인트 뭐 마일리지 이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예,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또 최고다 이런 또 반응들도 있으신 거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까 잠깐 2%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현재는 1.76% 내린 7,151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안 좋네요. 3% 떨어진 1,052.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 상승폭이 올해 절반도 안 되고 거의 한 3분의 1에 그치는데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소식이 아직 안 나왔죠.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상승 반전했다가 지금은 0.73% 내린 27만 3천 원대. 하이닉스도 1.2% 좀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주가 오늘 5% 올라가네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혹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10원, 1,511원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오늘 그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인 강세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총집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참 미국에서는 인간과 로봇 택배 물류 그 택배 분류 작업이죠. 그것도 참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 진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의 진화겠죠.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 왜 유튜브로 그 로봇 제작하는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 여기까지 와 있다 계속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되는 거 볼 때마다 놀랍니다.
3: 사실 뭐 1년 반 전만 해도 그 공개될 때 로봇들이 얼마나 잘 착지하고 뛰고 뭐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 보행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2: 어떻게 건너 어떻게 뛰나.
3: 예, 이제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 뭐 공개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며 말씀하신 택배 분류처럼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과 같은 작업들을 특히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영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면 걷거나 뛰는 이런 그 보행의 경쟁은 거의 끝났다. 이제는 손을 이용하고 특히 손의 어떤 우리 사람 손 같은 이런 움직임과 촉각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인지하는 로봇의 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제 그걸 보는 단계를 좀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양산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를 뭐 2세대, 3세대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2: 네.
3: 최근에 그 택배 분류 영상을 공개했던 피규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01 모델이 아니라 02, 03 모델을 내놓고 있고요. 그 뭐 원엑스나 중국의 그 뭐 유니트리 같은 곳들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로봇을 얼마나 뭐 저렴하게 많이 양산하느냐 이런 단계로 넘어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해진 게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G1 모델을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옵티머스가 가격이 좀 비싸지만 우리가 실제로 출시할 때는 한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아 로봇 되나라기보다는 우리가 로봇을 얼마에 살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로봇이 양산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산업의 도입률은 낮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 산업 현장에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률이 한 1%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1%가 성장할수록 그러면 로봇 산업은 또 얼마나 막대하게 커질 것인가.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을 증태하기 위한 어떤 부품, 인프라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제가 30년 전에 중학생 때 컴퓨터, PC를 그때 처음 샀거든요. 그때 프린터기까지 포함을 해서 350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3: 오히려
2: 30년
3: 비쌌죠.
2: 후에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2-3천만 원에 나온다. 사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사람의 몫을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라면 1년 인건비도 안 되는 막 이런 셈이잖아요.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오늘 샀다가 바로 구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또 기술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산업 구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3: 이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어쨌든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AI 반도체 뭐 칩이나 GPU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일종의 AI 인프라 역할이었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기능하기 위한 로봇의 뇌,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생성형 AI 그리고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이런 비전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먼저 개발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 인프라와 뇌를 실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로봇 몸에 태우기 위한 이런 로봇 몸체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슬라 옵티머스나 이런 피규어 AI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의 어떤 움직임을 꽤 많이 구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미 구현했지만 구형이 되지 않도록 훨씬 더 잘 움직이게, 특히 사람처럼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부품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네. 그런 부품들이 뭐 모터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센서도 있고 이런 부품이 전체 휴머노이드 제작비의 거의 뭐 많게는 70%까지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품 분야가 충분히 고도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품까지 고도화되어서 로봇이 이제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처럼 잘 작동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대의 로봇이 아니라 여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함께 관제할 수 있는 어떤 통합 관제 시스템, 그리고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가전제품을 구독하는 것처럼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라스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이런 다른 사업들까지, 이제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게 전체 로봇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이제 로봇 AS, 로봇 수리점까지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AI 인프라도 그렇고 AI 모델, 로봇의 본체 부품, 또 부품도 또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어떤 걸까요? 역시 부품일까요?
3: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네.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제 아직은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본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붓고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잘 가지고 있던 제조업 인프라랑 역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품 시장이 작지 않은 게 지금 개발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가장 사람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피규어의 모델인데요. 피규어 AI 그 두 번째 세대가 한 대 가격이 저렴하게 개발하면 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장 비싸게 개발하면 그 부품을 가장 비싸게 쓰면 한 1억 4천만 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의 60에서 70%가 전부 다 부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한 이런 운행 모터는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 작은 모터들인데 네. 휴머노이드 한 대당 모터나 감속기가 거의 한 50쌍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50개 쌍?
3: 네. 50쌍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시장의 규모보다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더 많을 수 있고 더 고가의 어떤 고부가가치 부품일 수 있고, 그렇게 친다면 한국의 부품사들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한 5%에서 10% 정도의 부품 점유율만 가져가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뭐 스위스나 독일 같은 이런 전통적인 그 뭐 철강 제련 기업들 이런 곳들이 아직까지는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기업들도 특히 뭐 자동차 개발사들, 자동차 벤더들을 중심으로 이런 로봇 그 부품 시장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 부품. 그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핵심 몇 가지를 좀 구분을 해볼까요?
3: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
2: 예,
3: 그리고 이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모터 같은 덩어리죠.
3: 네, 그러니까 뭐 모터나 감속기나 센서나 그리고 이제 구동하기 위한 제어기 네 개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일종의 미니 시스템이어서 또 그만큼 사람의 팔, 그러니까 로봇의 팔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로 개발을 해서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일종의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감속기, 그러니까 모터의 약한 힘을 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기 위해 이렇게 출력을 높여주는 감속기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고 듣고 만지는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뇌의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 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일종의 심장처럼 움직이는 배터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조업들이 개발해왔던 모든 어떤 부품 요소 기술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어떤 그 완성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총 집합.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총 집합이라는 거고 그 가격을 보면요. 그 액추에이터만 그게 핵심 부품이니까 이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부품만.
3: 이게 이제 과거의 산업용 로봇에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공장의 컨테이너 설비 외에 이렇게 로봇 팔만 움직이는 것들.
2: 예. 그렇죠. 협동 로봇도 있고 진짜 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쓰이는 큰 로봇 팔도 있고 네. 산업용.
3: 산업용에도 액추에이터는 들어가는데 그건 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2: 아, 오히려
3: 예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정교하고 작게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2: 몇 센티 단위로만 멈추면 되는.
3: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산업용 거대한 로봇팔과 휴머노이드 로봇팔을 생각하면 휴머노이드 로봇팔 다리가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어쨌든 최대한 인체의 크기를 따라가려고 그쵸. 하기 때문에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압축적으로 모터, 감속기, 센서 이런 제어기를 모두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떤 열 발열도 잡아야 되고 그 안에 부품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오작동하는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돌아가는 이런 회전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하모닉 그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HDS가 가장 잘하는데 이 HDS가 글로벌 점유율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말 비싸게 팔아도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80%라고 하는 점유율을 쉽게 뺏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규모가 당연히 커지고 있고 그만큼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역량을 가진 그 기업들, 국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액추에이터 시장에 누가 빠르게 일본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예전에는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사가 거의 90몇 퍼센트 육박을 했죠. 점유율이.
3: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좀 국산화를 하려는 시도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국산화한 그 시제품이 이제 몇몇 그 실리콘밸리 그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넘어가서 약간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거의 철옹성 같았던 그 일본 부품 기업의 벽. 이제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로봇의 근육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들은 또 얼마나 돼요?
3: 아직까지는 좀 그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곳들은 상장사들이 아무래도 좀 하고 있고요. 상장사 로봇 기업들이 뭐 기존의 산업용 모터를 만들다가 좀 더 소형화시키는 노력들 네. 그리고 일본의 HDS 감속기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금속 사출 성형을 하던 기업들이 좀 얇은 금속 또는 유연한 금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좀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몇몇 모듈이나 몇몇 시제품은 NDA를 비밀 유지 계약서를 맺고 뭐 실리콘밸리나 유명한 휴머노이드 회사들에 넘어가서 샘플 납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품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던 자동차 메이커들 대기업들도 좀 부품 시장 로봇 부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 네.
3: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자동차 제조업이고 자동차 제조업은 로봇만큼은 아니지만 로봇과 거의 비슷한 모터나 이런 구동기들이 활용이 되고 또 대량 양산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현대차나 뭐 HL 만도 같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용 모터, 자동차용 액추에이터를 만들던 기업들이 로봇에 적용을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또 그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 부품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해외 시장에서 누가 잘 팔고 있어요?
3: 그나마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잘 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뭐 최근에 아틀라스 영상 공개된 걸 보면 그 냉장고를 들어올리는 아틀라스도 있었고요.
2: 그 냉장고가 23kg이라는 건가요? 그럼 무거운 거 드는 것까지 이제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20kg, 30kg짜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틀라스 팔 안에 그 뭐 고도화된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가장 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모비스 보니까 납품하고 있는 이런 부품들이 이제 아틀라스에서 좀 시제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2: 저희가 그 유튜브 또 예. 콩으로도 보실 수 있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3: 아, 네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선두주자이고 또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저렴하지만 그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중국의 새로운 그 진입 주자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점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야, 근데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말 잘 샀죠. 산 지 이후가 한 5년 정도 됐던가요?
3: 2021년도였나요?
2: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렴하게 초창기에 잘 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또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감속기입니다. 앞에서 일본 기업이 진짜 철옹성처럼 그렇게 잘 만들던 건데 이게 좀 자동차 기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3: 자전거 페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 자전거 페달? 예,
3: 자전거 페달 왜 이렇게 언덕길 올라갈 때 힘이 붙이면 기어를 조절을 하잖아요. 네. 기어 조절하는 변속을 하는데 그것처럼 회전하는 이런 힘을 좀 느리지만 더 무거운 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무거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이제 감속기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2: 그러니까 이 감속기가 일종의 변속기 맞습니다. 역할을 예, 예. 해주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3: 예, 그러니까 모터가 아무리 열심히 빨리 돌아도 그 모터의 힘 자체만으로는 무거운 냉장고를 들기 어려운데 감속기를 써서 모터의 회전력을 좀
2: 키워주거나.
3: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도록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 그러니까 사실 모터는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고. 감속기는 그걸 정교하게 여기서 멈추게 여기서 속도를 키우게 혹은 떨어뜨리게 해주는 조절장치?
3: 맞습니다.
2: 또 그 안에 톱니바퀴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 ACDS가 잘하는 게 그 톱니바퀴를 굉장히 얇고 유연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금속인데 유연하고 그 유연한 금속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모되지 않고 기능한 게 만드는 것.
2: 무차 없이.
3: 예,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 감속기도 뭐 부위마다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뭐 작은 부위에 들어가는 관절용 감속기도 있고 허벅지처럼 좀 뭐 무릎이나 무거운 것들을 지탱해야 되는 이런 그 특수한 감속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뭐 저렴한 것은 뭐 10몇만 원이라고 하지만 비싼 거는 한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고요.
2: 감속기가.
3: 예. 그래서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한 대당 한 2, 3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감속기 자체가 2, 30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전체 휴머노이드 가격 중에 한 25%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또 정교해져야 하니까. 고명수 님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보행 보조 로봇 출시되고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나와 있죠.
3: 이제
2: 허벅지 차는 것도 있고.
3: 맞습니다. 이게 로봇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착용형
2: 보행
3: 웨어러블
2: 보조,
3: 기기.
2: 보조
3: 예, 맞습니다.
2: 웨어러블 기기.
3: 예, 사람 다리 외부에다가 이렇게 뭐 벨트나 이렇게 잠금 장치처럼 착용을 해서 그 몸의 하중을 좀 낮춰주는 것들 하고 있고요. 또는 산업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 마치 배낭처럼 이렇게 착용을 해서 하체와 상체의 작업 그 과정을 좀 지원하는 이런 산업용 착용형 기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또 그 외국에서도 많이 이것도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아예 그 하반신 마비 된 사람들까지 올라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또 이제 글로벌로 많이 나가야 하는데 그 감속기 시장에서도 많이 또 이게 따라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점유율을 조금씩은 차지해야 되잖아요.
3: 그 하모닉 감속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일본의 HDS가 지금 시장 점유율 한 85%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정밀 산업 분야를 워낙 이제 일본이 오랫동안 많이 해왔다 보니까 네. 선점하고 있는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하모닉 감속기가 이미 70년대에 뭐 나사 아폴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거기에 적용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HDS가 그 거의 모든 휴머노이드 기업에 본인들의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기업들도 일단 뭐 일종의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 제품과 유사한 어떤 성능을 보이되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홍명숙 님이 농촌에서도 고령화 심해지고 있는데 농사를 사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피지컬 AI 로봇으로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공개한 영상들 보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3: 중국은 또 장점이 워낙 저렴하게 만든 그러니까 저렴하게 잘 만드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외산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그러니까 부품 자립화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기존보다 부품 자립도가 뭐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뭐 한 2020년도 초에는 뭐 한 30% 정도 자립률이었으면은 지금은 최대 80%까지 자체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이제 그만큼 중국은 저렴하게

0: 국산화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걸 단순히 이제 본인들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 같은 그런 곳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테슬라나 이런 미국 기업들에게도 납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 그 옵티머스 로봇 분석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당 판매가가 한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1: 네.
0: 그 가격을 구현하려면 모든 제품을 모든 부품을 일본산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중국 부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얼마 전에 방영된 KBS 다큐 인재전쟁 2 그거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중국에서는 로봇을 만들고 싶으면 원하는 부품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속이 액추에이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조립만 하면 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생들이 지금 다 그거 하고 있고 수천 개 기업들이 이른바 로봇 단지 내에 모여가지고 왜 우리 예전에 을지로나 청계천에 공구상가 있어서 거기가 막 원하는 부품 다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0: 사실 왜 생성형 AI가 많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앱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원한대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로봇 같은 경우도 굳이 팔다리가 다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작업 뭐 예를 들어 아까 청취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농사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체 하중만 지켜주는 이런 로봇이라든지 원하는 것만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컨셉은 굉장히 상상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있다라는 게 강점이고 사실 또 우리나라도 그게 또 강점인 나라이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정교해야 하는 거 손 부분이잖아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0: 손이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로 네.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들 보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게 손으로 뭐 얇은 그 물컵을 안정적으로 잡고 얇은 달걀을 잡고 이제 이런 거 성공했다라는 영상들이
1: 맞아요.
0: 있는데 예. 그만큼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물체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깨지지 않는지 또는 어떤 그 외부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굳이 인지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유롭게 손가락과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데
1: 네.
0: 기계에서 그 정도의 자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가락 자유도를 구현하려면 그만큼 미세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부품들이 필요하고 AI 모델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손가락에 일반적으로 한 17,000개 정도의 그 촉각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손등과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17,000개 정도의 이런 그 센서 감각체가 있는데
1: 예.
0: 이걸 그대로 자동 그 로봇 손에 구현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으로 하는 동작들 좀 난이도가 네, 높은 편이고요. 뭐 우리가 쉽게 하는 뭐 신발끈 묶거나 단추 채우거나 하는 정교한 작업들이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1: 아까 저희가 그 아틀라스가 냉장고 집어든 영상 유튜브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거 대부분 저 로봇이 무거운 거 드는 것만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제 눈에는 보인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아틀라스 로봇이 집어든 냉장고 옆부분을 보면 냉장고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힘 조절이나 손 악력 조절을 못했다는 거에서 옆에 냉장고가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정교함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고.
0: 이게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로봇의 손이 사람 손처럼 촉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면 냉장고를 잡고 힘을 주는 순간 이 표면이 찌그러지고 있는를 직관적으로 알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어떤 말랑말랑한 뭐 물건을 집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뭐 스펀지를 집는다고 치면 스펀지가 잡더라도 스펀지가 이렇게 압축되지 않는 힘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1: 그쵸.
0: 저희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그 스펀지에 대한 촉각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촉각 그쵸. 센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냉장고가 찌그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1: 맞아요.
0: 어떤 분들은 그냥 보고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로봇 시각이 충분히 발달했을 테니 이건 달걀이야. 이건 뭐 냉장고야. 보고 지붕을 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오로지 시각에 의존해서 집지만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0: 면 시각이 아니라 촉각이 발달해야 된다라는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사실 그 촉각이 진짜 신기한 거죠. 그러면 로봇 손가락 마디마디에 센서를 또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그동안 로봇 손이 뭐 한 4단계 정도 진화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4세대 손은 촉각을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처럼 손가락 그 로봇 손가락 자체에다가 뭐 17,000개까지는 아니지만 한 수백 개, 수천 개 정도의 그 촉각 센서를 굉장히 촘촘하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 뭐 본인 로봇이 눈으로 보는 시각과 로봇이 그 명령을 듣는 언어와 손에 가지고 있는 촉각 센서를 함께 이용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그런 자유도 같은 경우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자유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미국 그 피규어이거든요. 피규어의 두 번째 모델이 한 21에서 22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 손은 27 정도의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높아졌지만 사람 손에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그렇죠. 게 맞겠습니다.
1: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압력 센서 넣고 온도 센서 넣고 온도랑 압력 다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사실 뭐 우리가 혈압 측정하는 것도 그런 압력 센서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게 또 정교하게 그 작은 손바닥, 손가락 하나하나에 또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그냥 옛날에 왜 어릴 적에 봤던 깡통 로봇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휴머노이드,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I 모델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 이것도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가는 거겠죠?
0: 그동안 가장 그 보편적으로 쓰였던 로봇의 뇌, 로봇의 그 AI 모델은 VLA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이 예를 들어 사람에게 명령을 받으면 언어로 명령을 받으면 본인들이 눈으로 인지를 해서 어디에 있는 저 컵을 집어와 이런 명령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었고요. 사실 이게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였던 게 기존의 뭐 산업용 로봇팔들은 정확한 좌표값을 찍어주면 그 좌표값에서만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XYZ 그 좌표에 A를 찍어주면 거기에서 고정된 작업만 할 수 네. 있었는데 이제 VLA 모델이 들어있는 휴머노이드 모델은 사람이 뭐 말로 하든 텍스트로 하든 자연어로 명령을 하면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인형을 집어와라고 한다면 좌표값이 없어도 그걸 보고 인지해서 하는 거죠.
1: 테이블을 알고 있고 예, 예. 인형을 알고 있으니.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촉각 기능이 더해진 VLT 모델도 나왔습니다.
1: 뭐 점점 어려워져요.
0: 예, 그 텍스타일 그러니까 뭐 비전도 쓰고 언어 모델 랭귀지도 쓰는데 촉각까지 같이 쓴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시각으로 뭐 선반 위에 있는 몇 번째 선반에 있는 뭐 물컵을 집어와라고 했는데 물컵이 눈에 안 보인다면 이제 손을 로봇이 팔을 뻗어 올려서 예. 물컵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를 손의 감각으로 예 찾아오고 이제 집어오는 방식까지 지금 개발하는 게 최근의 모델이고요.
1: 그러면은 이제 물컵도 저희 가서 플라스틱 컵 말고 유리컵 가져와 그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가져와라고 하면 얘가 이제 판단해보고 더듬어보고
0: 다만 단점은 예. 생각해보면 촉각은 데이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언어로 치환하기 어려운 그쵸, 데이터이고 그쵸. 인터넷의 물체에 대한 촉각 데이터는 표준화돼서 만들어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로봇이 아직까지 촉각 데이터를 촉각 센서를 사람처럼 이용하려면 또는 뭐 최소한의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정말 많은 촉각 데이터가 필요하고
1: 이거 학습시키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0: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촉각 데이터 그 VLT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입니다.
1: 이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달걀 하나 집는 거 뭐 야채 아니면 사과 집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그 사이에 훈련이 되는 거고 달걀은 이 정도면 깨져 사과는 이렇게 잡아야 돼 또 이거 하나하나 또 훈련을 하면서 또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요. 진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그래도 빠른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생성형 AI는 어쨌든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쓰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격과 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빠르게 그 모델이 학습될 수 있었습니다.

0: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서 로봇이 뭐 움직이고 무언가를 짚고 상호작용하고 뭔가를 작동시키는 이런 그 물리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뭐 그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들이 뭐 사람에게 원격 조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카메라를 달거나 로봇을 시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촉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공산입니다. 아직까지는. 촉각 데이터는 지금부터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는 어쩌면 사람과 같은 촉각에 이제 손은 아직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그 데이터들,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데이터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촉각 측면에서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게, 예전에 스마트폰 개발할 때도 자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열심히 개발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애플의 iOS 또 안드로이드를 이제 라이선스 주고 쓸 수밖에 없었고, 로봇도 보면 어느 정도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제조 기반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성형 AI는 좀 약하잖아요.
0: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했고, 사실 그 경쟁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뭐 오픈 AI나 그 엔트로픽 같은 것들이 계속 큰 자본을 투여를 받고 있잖아요.
1: 근데 어마어마한 돈.
0: 예,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분석해 보자면 여러 가지 그 로봇이나 이런 AI 밸류체인에서 인프라 또 그러니까 뇌를 그 이용하는 어떤 그 AI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중국도 굉장히 많이 선두 그 주자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떠올려 보면 뭐 이런 반도체나 GPU, 그러니까 일종의 인프라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이런 부품들에 대한 경쟁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데이터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 제조업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그 산업용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연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좀 수집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많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각 나라마다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그 LLM 비롯해서 뭐 소프트웨어 어떤 뭐 이제 개발 측면에서 생성형 AI 잘하고 있고,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교한 부품들, 우리나라는 그걸 또 이제 제조를 아마 가장 잘할 테고, 이걸 또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죠.
0: 이제 한국이 뭐 AI 모델이나 그 바디, 그러니까 실제로 휴머노이드 몸 전체를 만드는 것은 조금 그 진도가 다를 수 있어도 부품은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다음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제조 인프라 이런 그 위에다가 AI 모델이나 로봇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종의 우리가 완벽하게 휴머노이드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없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기술 시장, 특히 부품 시장은 잘 잡아가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그 제조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특히 우리나라가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시대가 오면 자동차 대량 생산 정말 잘하듯이 이것도 대량 생산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기반, 또 지금부터 그걸 또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산업에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투입될 것이냐, 이것도 좀 체크해 볼까요?
0: 지금 시장에서 먼저 진입되고 있는 건 당연히 제조업이고요. 공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하는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되어 있고 동선도 짜여져 있고, 그리고 진입했을 때 도입 효과를 가장 먼저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BMW나 뭐 벤츠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 피규어나 그 중국의 로봇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물류센터에서 중국의 로봇들을 도입해서 이제 물류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제 실제로 뭐 택배나 이런 그 배송 같은 물류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제조만큼이나 이런 그 컨테이너 작업들이 그 고정되어 있고 작업 라인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류 분야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택배 그 분류 로봇 아니면 그 물건을 집어서 특정한 위치에 옮기는 이런 피킹 로봇들이 좀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의료 같은 경우도 로봇 그 수술을 하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들을 대상으로서 예, 로봇 수술 기기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분야에서는 사람 같은 모양을 가졌다라기보다는 딱 기능에 맞춰져 있는 로봇들만 이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은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선은 제조와 물류에 먼저 쓰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방산 분야, 예, 군사 영역에서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총 들고 다니는 로봇.
0: 어떤 위험한 작업을, 그러니까 어떤 공격용이라고 좀 이제 먼저 지칭을 하기보다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위험한 지역을 대신하는.
1: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가전일 때 오히려 로봇계를 먼저 투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또 아이디어, 또 그걸 또 이제 뭐 훈련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0: 한국 같은 경우는 우선 로봇에 좀 굵직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부품이나 그 로봇 모델 같은 경우는 상장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이 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실 출신 창업진들이 이 손에 어떤 촉각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사람의 근육 또는 사람의 어떤 촉각과 비슷하게 이 센서를 어떻게 고도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워낙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과 이제 바로 비교하기라기보다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국산화된 기술로 자체 손 또는 자체 액추에이터, 자체 감속기를 개발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만큼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또 시장이 큰 만큼 또 여기에 투여되는 투자비도 천문학적이고 어느 한두 개 기업이 하기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K-휴머노이드 연합 이런 걸 이제 꾸리지 않습니까?
0: 작년에 이제 이런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 5대 그룹 그리고 주요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되기로는 2030년도까지 한 1조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투여를 해서 한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 기술 개발을 많이 좀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최근에 뭐 등장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뭐 AI 모델 기업 또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한국도 그 한국형 로봇이나 이런 부품 자립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런 제조 인프라나 제조 산업이 굉장히 큰 그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이 시장은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 큰 시장. 사실 또 우리가 6개월 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이에 또 달라진 것도 정말 많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는데요. 김은희님, 저희는 4인 가족인데 딸이 직장에 다니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인은 별도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1: 고유가 2차 피해 지원금. 네.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제 세대 네. 단위로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 형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또 네. 방법이라는 건데 만약에 개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소득이 많은 엄마, 아빠는 못 받지만
3: 네.
1: 그 자산이 그 가구에는 뭐 수십억 수백억 되더라도 그러면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들은 또 따로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런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의 선을 하나 네. 이제 긋는 거고요. 또 이게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행정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효율성도 좀 감안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삼성전자 파업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041님 근로계약서 상에 성과급 항목이 없는데 이를 근로자가 추후 요구하는 건 월권인가요? 라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근로자 개인도 요구할 수 있고 단체로 노조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월권은 아니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요구를 받은 이후에 회사 측 대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관련 법이 없으므로 회사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노조가 요구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회사가 교섭에 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이게 사실 노조 입장에서 성과급을 달라 혹은 더 달라 요구할 네. 수는 있죠.
3: 네.
1: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사측이 지급해 주느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사내에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뭉칠 수 있어야 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카드 또 힘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3: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있는 조직 내에서나 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정은영님.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도 청년 미래 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아, 청년 미래 적금 이게 6월에 출시가 된다고 네.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네.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제 6월에 출시돼서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나오면 저희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김은미님.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공무원 연금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금 지급 정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이 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전액을 정지를 하고요. 일부 정지라고 해서 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대 연금의 2분의 1 수준까지 연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3: 궁금한 점 1588-43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금융시장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긴 합니다만 그 내림폭을 보면은 그 사이에서도 계속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네요. 현재는 1% 내린 7,193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으로 갔다가 상승으로 갔다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단판 중에서도 마지막 단판이라고 하고 오늘 오전 중에 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없고 해서 금융시장도 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509원, 151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 노사 뭐 타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식은 또 오늘 계속해서 아마 속보로 많이들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일도 그 소식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란희 감독이 2021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휴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5년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년 노동자 재복의 며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짧은 휴가가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농성 중일 때 양육자 없는 집을 저들끼리 지켰던 어린 두 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휴가란 노동을 잠시 쉬는 것이지만 재복의 휴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 예치금을 마련하고 작은딸의 점퍼를 사주기 위해 재복은 친구의 목공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에는 재복보다 한참 어린 노동자인 준영이 있습니다. 휴가와 3학년 2학기는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마주하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이란희 감독의 시선이 각기 다른 인물을 따라 움직이며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경우라 해도 좋을 겁니다. 마침 휴가 속 준영을 연기한 배우 김하석은 3학년 2학기에서는 주인공의 현장 사수인 송대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연결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준영은 현장 실습 나온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재복이 이미 지나온 젊은 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버티던 청년들은 어느 날 재복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천막을 세우고 긴 농성에 돌입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외면 속에 권익보호를 목청껏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늘을 조명하는 이란희 감독의 영화는 일상이 파괴된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전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밤에 그칠 전망이고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로 여름비처럼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 그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소형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개 이상의 기뢰를 식별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달 초부터 상업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 내의 특정 항로로 가도록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그전 수주간 이 항로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평상시에 쓰이던 항로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한 탓에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국방부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소셜미디어에 당시 공격에는 모두 3기의 드론이 동원됐고 2기는 요격했으며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 구역 외곽의 전력 발전기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또 지난 48시간 동안 자국 내 민간 및 핵심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적대적 드론 6기를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기관 간 대량 직거래인 블록 매도가 잇따르며 채권 가격 하락과 투매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현물 10년물 기준 약 150억 달러, 2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졌고 10년물 선물 거래량은 20일 평균 대비 80% 웃돌았습니다. 투자회사 아처의 설립 파트너 앨런 테일러는 국채 시장에서의 항복의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셔틀 외교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에서 만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안동에서 다시 총리님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셔틀 외교가 거듭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굳건한 신뢰 위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습니다. 국가보훈부와 6.25전쟁 때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한 인도 국방부가 참전용사 명예 선양 등 국제보훈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협력사업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인도는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4일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조계종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로 정했습니다.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각 19일 현재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13건이고 이 가운데 1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mm,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100mm,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3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미 전략은 도광 양회, 즉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르면서 미국과의 대결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도광 양회를 넘어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였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고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주도할 준비가 됐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두 정상 간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한 건 앞으로 며칠 정도 한시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이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편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 및 선박 또 관련 인물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란의 유료 외환 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해온 선박 19척도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 축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나흘만으로 오늘은 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내용도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상황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유럽의회가 19일 철강 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와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에서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구글이 기존 모델보다 최대 4배 빠른 차세대 인공지능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공개해 오늘부터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동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처리 속도는 기존 최고급 모델보다 최대 4배 빠르고 코딩과 금융 분석, 복잡한 업무 처리 성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 구글의 검색창도 25년 만에 크게 바뀌어 문자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파일을 함께 올리면 인공지능이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답변하거나 필요한 화면과 도구까지 즉석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벽에 부딪힌 트럼프.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또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란 공격 재개를 불과 1시간 앞두고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협상이 진척이 없다면 2, 3일 내 또는 다음 주 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 네.
1: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서 이란에 빨리 합의하라고 압박하려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 유예 결정을 내린 이후에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협상 현황을 점검을 했고 이란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건데요.
2: 네.
1: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걸프 주변 국가들에게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해라라고 이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건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긴 한데 네네. 이런 강경발언 외교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연일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도 이 종전한 협상이 진척이 없습니다. 계속 네. 호르무즈는 봉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는데 별로 또 이란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AP통신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강경 발언 외교 정책이 벽에 부딪혔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강경한 발언과 위협, 군사 행동이 이란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문명말살 같은 엄청난 발언도 했었고 이란을 향해서 여러 번이나 공격을 재개하겠다라면서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물러섰었죠.
2: 그렇죠.
1: 최근에는 이란을 공격하는 AI 생성 이미지까지 올리면서 위협 수위를 더 높였는데도 이란이 별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자기가 데드라인을 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P통신이 이란이 아직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가자지구, 뭐 이라크, 예멘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데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네.
1: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많은 미국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격을 또 갑자기 보류한 발언에 대해서 놀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일부는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또다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악시오스가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자, 다음 키워드가 트럼프의 새로운 밥상.
1: 이건 전쟁 밥상 얘긴데요. 지금 이란에 이어서 쿠바에 네.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무게 있게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 네.
1: 이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을 했었고 경제 제재를 했는데도 쿠바 체제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폴리티코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2: 네.
1: 이 지금 이란도 예상 밖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바도 강하게 압박을 했지만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전엔 검토하지 않던 군사적 선택지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2: 네.
1: 그래서 쿠바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 미국 남부사령부입니다. 이곳이 최근 몇 주 동안 준비태세와 관련된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잠재적 군사행동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2: 네.
1: 미군의 지휘부도 주요 인사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집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는 실패한 공산 국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제재도 가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라는 그렇죠. 뜻도 공공연하게 네, 밝혀왔죠.
2: 네.
1: 근데 최근에 쿠바 주요 인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쿠바 정권의 최고 마크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2: 네.
1: 재무부는 또 쿠바 법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같은 주요 각료를 포함한 9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쿠바 정보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쿠바 고위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이어지니까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이건 대량 학살적인 포위망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문지방 달른 중국.
1: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지금 방문하는데요.
2: 네.
1: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열렸던 작년 9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중국에 갔는데요.
2: 네.
1: 특히 이번 방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주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환구시보가 냉전 이후 시대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일주일 이내에 연달아 맞이한 일이 매우 드물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는 양자, 국제정세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부처 간의 협정과 공동성명을 체결할 거다라고 러시아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네. 양국이 과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이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1: 또 미중 정상이 지난주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하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2: 네.
1: 또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나눌 걸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8월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9월에 브릭스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올해 안에 여러 번 만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보고 놀란 가슴, 에볼라 보고 또 놀란다.
1: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네,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의 변종 바이러스인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 즉 BDBV가 유행을 하면서
2: 네.
1: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 콩고 보건부가 19일까지 516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는데 이 중에 131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이웃 국가죠. 우간다에서도 지난주에 민주 콩고 출신

0: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일종인 BDBV입니다. 치사율이 30에서 40% 수준인데요.
1: 네.
0: 이게 또 다른 에볼라 바이러스의 일종인 자이르 에볼라의 치사율인 90%보다는 낮지만
1: 네.
0: 이게 지금 체내 증식 속도가 느립니다. 진단 체계가 부족해서 방역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0: 동물, 인간의 혈액과 체액, 토사물의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1: 네.
0: 지금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 시신을 만졌던 장례식 참석자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문제는 이 BDBV에 듣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또 진단검사가 널리 유포되지 않아서 식별 같은 초기 방역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민주콩고에서 지난달 24일에 벌써 첫 번째 의심 증상이 포착됐거든요.
1: 네.
0: 병원체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번 달 15일에야 당국이 뒤늦게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1: 그런 사이에 또 퍼지겠죠.
0: 퍼졌죠. 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기보다는 주술사 를 찾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습니다. 시신과 접촉을 하는 장례 풍습도 지금 확산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정정이 불안합니다. 민주콩고의 최대 도시 고마은은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0: 정부가 통일된 방역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아프리카
1: 진짜.
0: 쪽의 보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사태를 키운 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에볼라의 발병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1: 네.
0: 에볼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서아프리카에서만 28,600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1: 네.
0: 당시에 자이르 변종 바이러스가 기니, 시에라리온,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이 되면서 당시에 만 천여 명이나 사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코로나 같이는 아직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불 꺼진 거리를 다시 밝히자.
0: 이게 3월에 프랑스가 지방선거를 했을 때
1: 네.
0: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약처럼 보이는데요.
1: 네.
0: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최근 유럽 정치의 핵심 흐름 즉 특히 극우가 득세하는 그런 흐름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공공 인프라의 쇠퇴가 극우 확산으로 이어진다라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는데요.
1: 네.
0: 르몽드지가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지역 상권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사회적인 소외감이 커지니까 극우 정당들이 이 틈을 타고 이걸 정치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프랑스의 지방정부들이요. 최근 몇 년간 야간에 가로등을 소등하는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탄소 감축, 야생 동식물 보호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국민연합이 이걸 치안 문제로 연결을 시켰어요. 밤길이 위험해졌다. 시민의 안전보다 환경이념이 우선시되고 있다라면서 보수층의 불만을 좀 자극을 했는데요.
1: 네.
0: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촌과 중소도시 300여 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부 녹색당 후보들도 당선되면 가로등부터 복구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녹색당인데도 내놨던 정도예요.
1: 네.
0: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경정책 반대를 외치지 않아도 주민의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환경정책 자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1: 네네.
0: 이것과 비슷한 게 쓰레기 수거 방식 변화입니다. 일부 지방정부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집 앞에서 수거를 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동수거함 체제로 바꿨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고령층 외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아니 내가 내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왜 살기가 더 불편해져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커진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국민연합 후보들이 또 이걸 틈을 타고 적극 내세우면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1: 네.
0: 핵심은 단순하게 생활이 불편해졌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소외감을 주민들이 느낀다는 건데요.
1: 네.
0: 세무서, 우체국,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니까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그럴 수 있죠.
0: 그 과정에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 인프라가 무너지면 병원, 편의점 같은 필수 거래적 공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카페, 술집, 담배가게 같은 공간도 함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불 꺼진 거리, 사라진 우체국, 문 닫은 카페, 끊긴 버스.

0: 사회야 그러네요. 내가 점점 끊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네, 네. 이 공백을
1: 예. 이 구성원이 아닌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죠.
0: 그러면서 이제 극우 정치가 여기를 아주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그 정치가 이렇게 우리 생활과 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도 네. 예,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0: 블루칼라로 파랗게 영국의 직업교육대들이 아. 대학들이 물들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화이트칼라들이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이 블루칼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급증하는 수요를 이 대학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컴퓨터로 대체되기 어려운 육체 노동직업으로 관심을 옮기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1: 네.
0: 영국대학협회가 현재 86%의 대학들이 건설과정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1: 네.
0: 건설 분야에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인 리즈 건설 칼리지에서는 작년 9월에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지원자를 600명이나 받지 못했습니다.
1: 와,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요?
0: 지금 이 학교에 미장, 전기, 배관 같은 아. 관련 과목에 300명 이상씩 대기자가 다 늘어서 있대요.
1: 네.
0: 전역 과정은 역시 모두 마감됐고요.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들이 대기 명단에 대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술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도 수요는 꾸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1: 예전에 이 부모님들이 네. 기술 하나는 있는 그렇죠. 게 좋다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0: 역시 아. 부모님 말씀 틀린 게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중 감소.
0: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당뇨병학회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요. GLP-1 기반의 약물이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체 네. 체지방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감소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 이 GLP-1,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트 1 계열 의약품이 대표적인 게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1: 그렇죠.
0: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비만 치료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진은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면 최대 10% 수준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근 손실과 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체중 감량 과정에서 사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1: 그런데
0: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감소폭이 커지면 피로감,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활동 능력 감소 등으로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 네.
0: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래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요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1: 네.
0: 특히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의 연구에서는 이 근 감소 현상이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프 바운드를 생산하는 일라이 릴리 제약사도 이 약물은 운동과 함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의 의료진과 규제기관이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흐름에 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현재까지 약물 중단 기준이나 장기적인 관리 지침이 아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운동을 좀 하시면서 네, 건강을 지키시면서 하셔야
0: 네,
1: 되겠습니다.
0: 건강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1: 그렇습니다.
0: 하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매진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성사된 한일 셔틀 외교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으로 가며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광고를 언급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등 39개국 활동가 400여 명을 태우고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납포하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5.18%를 넘어섰습니다. 투매 현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의 단판으로 주목받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경제계의 거물들을 대동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이전보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미중 패권 경쟁 양상에도 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뭐 양국이 각자 역사적인 회담이 이렇게 잡평을 했는데 좀 결과를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1: 그래서 의전은 뭐 미국이 확실히 노렸지만 실리는 중국이 가져갔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화려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엄청난 영접 또 뭐 그 미국에 내놓으라는 CEO들이 다 간 엄청난 경제 사절단이 갔지만.
0: 네.
1: 첫 번째는 이게 공동

0: 중국이 자신감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약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제는 확실하게 G2다. 네. 중국이 올라선 거라고 봐도 될까요?
0: 뭐 2010년부터 G2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뭐
1: 저런 네, 감추지 않겠다.
0: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전에 얘기할 때 너 G2지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14억에 가난한 예. 인당 소득 만 달러 안 되는 불쌍한 나라야.
1: 아, 네, 네,
0: 이렇게
1: 네.
0: 이제 약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1: 예. 이제는 그런 필요가
0: 드러낸
1: 없다.
0: 거죠.
1: 아. 전체적인 언론의 평가도 뭐 조급했던 트럼프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잘 지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0: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지각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네. 절박한 쪽이 가격을 높게 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자충수가 됐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게 했던 뭐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이게 미국이 뭔가를 얻어갔다 뭐 그러지만 그 계약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 네.
0: 이 가격이 있어야 되고 수량이 있어야 되고 날짜가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런데 이번 트럼프가 얻어갔다고 하는 것은
1: 네.
0: 첫 번째 수량이 없어요.
1: 어.
0: 그래서 이게 몇 대를 사줄래?
1: 아.
0: 소고기 몇 마리를 사줄래? 이게 없어요. 소고기 사줄게.
1: 그리고 말만 했네요.
0: 그렇죠. 비행기도 뭐 500대에서 200대로 줄었는데 예. 문제는 그게 날짜가 없어요. 언제 사줄까?
1: 아.
0: 이 데이트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시니컬하게 보는 것을 빈손으로 갔다고 한 얘기는
1: 예, 예.
0: 거의 MOU 수준의 합의서를 들고 간 것이지 계약서를 받아간 것은 아니다.
1: 네, 네.
0: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중국으로서는 뭐 지금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금 정세가.
0: 그래서 당초 같았으면은 중국도 급한 게 많았죠. 그런데
1: 예.
0: 첫 번째는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뭐 비상 경제법도 무효. 또 224조도 무효.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는 뭐 더 이상 싸울 게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에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1: 네.
0: 거기에 아주 타이밍 맞게 이란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 전쟁이 트럼프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짐이었는데
1: 예.
0: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히토류가 목숨을 지는 건데
1: 네.
0: 그래서 석유가 있어야 뭐 이게 전비를 조달하고 생필품을 쓰는데 그걸 중국이 사줬고 그리고 이란의 최대 경쟁력이 이제 저가 드론 그다음에 신형 미사일인데 이 두 개를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머스트로 필요한 게 히토류예요.
1: 아.
0: 그 히토류를 100%를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중국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제 이란산 석유 우리 안 산다. 그리고 히토류 공급 안 한다.
1: 예.
0: 이러는 순간에 이제 이란은 뭐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약점이 있었죠.
1: 네.
0: 그래서 이 두 개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었고 전쟁을 멈추고 싶은 이제 트럼프의 실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이게 중국인데
1: 네.
0: 그럼 중국 언제 밟을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1: 예.
0: 근데 그것이 내가 밟았을 때 나한테 뭐 해줄래?
1: 그러니까
0: 그게 이제 산수가 안 맞았던 거죠.
1: 예.
0: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드라마는 내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1: 예.
0: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공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부산에서도
1: 그렇죠. 네.
0: 이게 공항에서더니 이번에도 바로 전날 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실무자들이 회담을 했다는 것은
1: 네.
0: 준비 안 됐다는 거죠. 합의 못 봤다는 거죠. 정상회담은 사전에 잘 조율돼서 그 사진 찍는 거지.
1: 그렇죠.
0: 그걸 거기서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을 하루 전날까지도 합의를 못 봤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둘의 이견이 굉장히 강했고
1: 네.
0: 그것은 이게 미국이 일방적인 우세에서
1: 네.
0: 두 개의 약점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우세를 바꿔버리는
1: 아.
0: 그런 불성사가 생겼던 것 같아요.
1: 네. 미국은 좀 절박해 보였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여유가 있고 이런 모양새고요.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했거든요. 이제는 좀 동등한 위치다. 예, 좀 자신감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죠.
0: 그래서 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이제 강대국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칠 수 있다는 건데.
1: 네.
0: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입에 올리기도 두려운 거죠, 미국한테. 근데 중국이 그 얘기를 대놓고 꺼냈다고 하는 것은
1: 네.
0: 이것은 뭐 확실한 자신감의 발로고.
1: 네.
0: 근데 그것에 이제 단초가 특히 삼성에도 뭔가

0: 이유 원인 뭐 핑계거리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게 대만이라는 거거든요.
1: 대만.
0: 대만을 핑계로 해서 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1: 예.
0: 이제 이 얘기를 애둘러 산 건데
1: 예.
0: 감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1: 예.
0: 더 재미난 것은 이제 시진핑이 이전에는
1: 네.
0: 특히 대스 삼성 얘기는 이제 그 초강대국이 캐쳐하려고 따라오는 이제 나라가 커지게 되면 불안감을 느껴서 이제 이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렇게 되면 중국이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입에 올리기도 사실은 두려워해야죠.
1: 사실은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대놓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1: 우린 피해자가 안 될 거다.
0: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 투키드 삼정은 없다고 시진핑 얘기를 했다가
1: 아, 네, 네.
0: 이건 그런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 거기에 이제 그 묘한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뭐 자신감이다.
1: 예.
0: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대등한 위치가 됐다라고 시인을 한 거고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반도체 기술을 막으면서 중국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말씀해 주신 희토류 수출 금지를 무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이 과정들을 보면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
0: 그래서 예. 이제 하나는 뭐 잠들었다, 죽었다,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가 네.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1: 네.
0: 가장 세게 압박할 수 있는 무기였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중 반도체 수출을 이제 금수시키고 나서
1: 네.
0: 시진핑이 그 반도체 공장을 이제 방문하고 나가지고 아주 네.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중국은 뭐 말을 직선적으로 돌려서요 항상. 인체에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1: 네.
0: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 심장을 이걸 가져갔다. 우리 심장이 갈갈이 찢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이 통제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가 총동원령인데
1: 네.
0: 중국을 쥐고 디즈라고 그러는데 이걸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 보면은 중국이 그 반도체 규제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이번에 버전 4를 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2024년 12월에 버전 3를 냈고 이걸 14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냈다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1: 에이.
0: AI 요새라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내는데
1: 예.
0: 왜 그렇게 냈냐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금수 조치가 된 HBM을 안 쓰고 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웨이가 만든 90PR이라고 하는 AI 칩하고
1: 네.
0: 지금 한국도 뭐 우리가 지금 밥을 안 해만에 얘기를 하지만 DDR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해요.
1: 엄청나게 올랐죠.
0: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 AI 모델을 만드는데 HBM을 안 쓰고 DDR5를 썼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서 놀랍게도 이 딥시크가 오픈 AI 수준의 V4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은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단계 왔다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이 반도체 안 팔게 그래서 쫄았던 시절이 아니라
1: 그렇죠.
0: 이게 팔게 이제는 그러는데도 안 사.
1: 예.
0: 이 구조로 돌아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그런 반도체 카드는 카드로서 효력이 없었고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국의 넘버원하고
1: 네.
0: 중국의 온이원이 붙어가지고 온이원이 이겼다. 그래서 반도체 1등은 뭐 미국이 맞는데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 회칼이 없으면 시칼로도 여러 번 썰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1: 예, 예.
0: 문제는
1: 희토류는 사실
0: 이것은
1: 그게 어렵죠.
0: 이제 불가능했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부산에 그 아펙에 뭐 트럼프가 왜 왔냐?
1: 네.
0: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지시 그 아펙을 참석하려고 내일 아펙 가는데 오늘 가버렸단 말이에요.
1: 예.
0: 왜 왔냐 그러면 그거 중국의 희토류 때문에 그랬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시진핑 회담하러 왔는데 회담에서 네. 그래서 중국이 4월 달부터 작년 히터를 금수를 하니까 석 달 네. 지나니까 뭐 테슬라부터 이 로봇 전기차를 못 만드는 거죠. 아. 첨단 산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왔기 때문에 네. 그거 풀려고 이제 왔고 그것이 지금 비토리오는 뭐 첨단 제품의 경우는 거의 100%를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네.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네, 이번에도 네. 넘버원인 반도체하고 온리원인 히토리가 붙어가지고 아. 이 온리원이 이제 이겼다. 이기는 그런 네. 불상사가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칩 제재를 하니까 오히려 자립 기술적으로 자립을 하게 됐고 중국으로서는 또 히토류도 있고 손에 쥔 카드가 많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0: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재 역설이죠. 예. 제재를 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히려 이게 이제 악신 먹고 개발하는 바람에 완벽한 대체는 아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에 트럼프의 반도체 카드를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 칩을 다시 팔 수 있었다 그러면
1: 네.
0: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기는 게 비행기 떴는데 알래스카에 기름 넣으려고 선 크기의
1: 제주망이 못 갔어 그 리스트에는
0: 그렇죠.
1: 없었잖아요.
0: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나도 못 팔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이제 미국의 넘버원이 네네. 이제는 넘버원이 아니라 네. 상대가 안 사주면은 이게 오히려 팔지 못하는
1: 의미가 없어지는
0: 그런 부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1: 미국은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0: 무지 당황했겠지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이제 당황할수록
1: 더 발언을
0: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네. 다 그렇지만 이제 내공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계속 커졌다는 것은 이게 내상을 심하게 입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예. 뭐 젠슨 황 얘기 나왔지만 팀쿡 일론 머스크 뭐 화려한 경제 사절단이 이번에 함께 중국으로 향했는데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되기보다 중국의 로비스트가 돼버렸다 박사님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련이지만 네. 이게 이번에 데리고 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테슬라, 애플, 네. 엔비디아.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중국의 인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슬라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샹하이 링강에다가 지었어요. 94만 대짜리를.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테슬라의 링강 공장을 영업 정지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리고 매출액도 한 35, 6%가 중국에서 나와요. 이게 되면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 거냐.
1: 네.
0: 두 번째 애플은 뭐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만에 하더라도 아직도 9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장 이거 6개월 영업 정지. 그럼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과거가 됐으면 중국에 파는 물량이 한 15에서 25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0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더 팔면 대박이고 이거 하나도 못 팔게 됐기 때문에 애플하고 테슬라는 자기 공장 보호하러 사실은 간 거고, 이 엔비디아는 이제 자기 물건을 그 금수한 것이 아니라 이게 허가를 했지만 H200을 팔겠다고 팔아라고 트럼프가 그 대신 15% 통행 내고 이제 팔 수 있다고 허가를 줬는데
1: 네.
0: 중국이 안 사버린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데리고 간 대표적인 이제 CEO들이
1: 예.
0: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미국이 이걸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한테서 우리를 좀 잘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아련이지만 이것이 중국의 로비스트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치명적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협상장에서 얘기를 하면 될 건데 네. 이 첫 번째는 대만 침공할래? 그리고 대만에 무기 팔래? 이 부분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하고 약속을 한 게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걸 첫 번째 무기 팔 때
1: 네.
0: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
1: 예.
0: 그리고 무기 파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 중국의 동의를 할까 이런 거 없다고 그랬는데
1: 예.
0: 그게 그대로 20몇 년간 지켜오다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걸 깬 거죠. 그런데 그 깬 것이 드라마가 협상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협상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시진핑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공격할 뭐 어떡할래? 그때 내가 대답 안 했다.
1: 네.
0: 그래서 답은 내가 이제 의사결정한다는 것을 내가 답을 안 줬다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이제 이게 해석하는 쪽에서 다른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무기 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생각해 보고
1: 네.
0: 그 얘기는 지금까지 미국이 20몇 년 동안 지켜왔던 룰을 안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맹이 아니라 이것은 거래로 본다는 것이고
1: 예.
0: 그것은 뭐 신뢰죠.
1: 예.
0: 그래서 대만은 뭐 미국을 정말 하늘처럼 믿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걸 이제 깼다는 것 그리고 조금 비겁한 것은 협상장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다면 이건 전략일 수 있는데
1: 네네,
0: 그때는
1: 네.
0: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그것도 기자들을 상대로
1: 네.
0: 그냥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앵커님 제가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공이 깊어지면 이제 말수도 줄고 목소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정반대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니냐 싶어요.
1: 뭔가를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발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동맹국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0: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네. 발언은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데
1: 예.
0: 대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한국의 일도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미국의 이익에 거래의 이익에 이게 부합한다고 하면 동맹도 안보도 이것도 언제든지 이게 사고팔 수 있는 거다.
1: 어떤 카드가 될 수 있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칩은 뭐 줬다 뭐 뺏을 수 있는 거니까.
1: 네, 네.
0: 그런데 그것이 대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냐 한국한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똑같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이번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2년이 좀 빨리 지나가면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란 전쟁 종전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뭐 성과는 없었고요.
0: 그래서 재미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의를 했다.
1: 네.
0: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의 그 발표문에 보면 합의했던 네. 얘기가 없어요. 이제 뭐 중동, 그 우크라 전쟁, 한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얘기만 있지
1: 네.
0: 이게 전쟁 종식을 위해서 중국이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1: 예.
0: 그 얘기는 이건 이견이 있다는 얘기고
1: 그렇죠.
0: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럼 어떤 스탠스냐 그러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소방수죠. 물가라.
1: 그렇죠. 이란을 좀 설득해달라는 거였는데.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국의 스탠스는 그냥 업은 것 같아요. 어부질이 하고 싶다.
1: 아, 네.
0: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두 가지 이득이 있는 것이 하나는 이란이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중국의 네. 의존도가 커진다.
1: 아, 그렇죠.
0: 두 번째는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트럼프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다.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를 사자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란을 통해서 사자 이빨을 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빨 없는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1: 네.
0: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문제는 지금 예측으로 보면 상하원 중에서 하원 정도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갈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더 지속됐다. 그러면 상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1: 네.
0: 상하 양원이 야당한테 넘어가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그게 끝나는 순간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잡으면 1차로 시작할 것이 바로 탄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다가 보면은 뭐 이제 시간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조적인 것은 뭐 하원은 예산, 상원은 외교인데
1: 네.
0: 그 두 개를 다가 야당이 잡게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앞으로 2년 동안이 뭐 확실한 레임덕이 오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자 이빨을 뺄 수가 있는 패가 이란 전쟁이 초과 되기 때문에 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 네네.
0: 거기도 이제 이 가격하고 시간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가능해 줄래?

0: 재미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 이란 외교부 장관을 중국으로 불렀어요. 중국이 제가 보면 그때 이미 입을 맞췄다 이거.
1: 아, 네, 네.
0: 그 계속 길게 싸워라. 내가 뒤를 봐줄게.
1: 아.
0: 그렇게 협의를 봤을 거고.
1: 아.
0: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 있어.
1: 네.
0: 그래서 이 이란의 중재나 또는 전쟁의 그 종식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걸.
1: 아, 네, 네.
0: 이런 시그널을 이미 줘버린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만 협상집 발언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0: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네. 심각한데 사실은 뭐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다고는 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뭔 얘기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를 보면 딱 하나거든. 온이원. 히토리 하나를 갖고서 그리고 이란 전쟁 하나를 갖고서 이것을 뒤집어 놨는데
1: 네.
0: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이걸 내버렸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반이 누구냐 그러면 반도체예요.
1: 반도체.
0: 그래서 미국도 네. 지금 HBM이 없고
1: 네.
0: 중국도 HBM이 없고 둘 다 이걸 절절히 원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걸어서 이제 양국의 니드를 맞추기도 하고
1: 네.
0: 또 그쪽을 협상의 어떤 테이블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익이 많이 나서 뭐 분배를 어떻게 하냐고 난리지만 지금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그 전략물자로 지정을 하고
1: 네.
0: 정부가 이 전략물자를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도 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미국과 협상에서 감히 막 일개 민간 기업이
1: 네.
0: 뭐 전략적으로 뭔가를 액션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런 룰을 만들어놔서 예를 들어서 지금 HBM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1: 네.
0: GPU가 없단 말이에요. 미래 칩이. 이걸 받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500억 불을 예를 들어서 HBM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게 10%에 대한 금액만큼은 GPU를 우리한테 우선 배정해야 된다.
1: 네, 네.
0: 뭐 이렇게 가이드 나오면 기업이 우리가 수출하면서 나는 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 예.
0: GPU 100만 대를 우리한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먼저 줘라.
1: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0: 그렇죠. 그 카드를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정부가 툴을 만들 수 있고
1: 네네.
0: 그것을 갖고 외교 레버리지도 걸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우리 산업을 이제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것처럼.
1: 꼭 그 필요한 기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0: 넘버원하고 네. 싸울 때는 온리원이 네. 약이다.
1: 온리원.
0: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초대석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또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온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신 전병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KBS
1: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과 내일 사이 전

0: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에 그칠 전망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80mm로 여름비처럼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 그중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 제주도에는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노조가 용납이 어려운 보상을 요구했다며 맞섰습니다.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금융 시스템과 선박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금세탁조직과 짜고 천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합의가 결국 불발됐군요.
3: 네, 오전 중에 합의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컸는데 결국 양측이 막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부 공지를 통해 어젯밤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입장문을 내고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그럼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까?
3: 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앞선 공지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정상은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18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파업 참여 인원은 생산 라인의 절반이 넘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다시 조정을 개시하는데 역시 오늘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0: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언제든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공격 시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격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군사작전과 협상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한 뒤 협상 교착상태 원인으로 이란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압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걸 믿는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둔 채 이란에 공을 넘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금융 시스템과 선박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유력 외환 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서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 19척을 제재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개 이상의 기뢰를 식별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달 초부터 상업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 내에 특정 항로로 가도록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상시에 쓰이던 항로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한 탓에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타격한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됐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 주체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스라엘의 가짜 깃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2: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짓고 운영에 관여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지난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 공격에 드론 3기가 동원됐는데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기는 요격됐지만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 구역 외곽에 전력 발전기에 충돌했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원전 인근에는 한국인 근로자 380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더 부정적 역할을 하도록 부추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판하며 가짜 깃발 전술로 추정되는 공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이를 숨기고 제3자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 전술입니다. 이란은 나무 피격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은 통상 가짜 깃발 작전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자신들이 휴전을 먼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각각 호소했는데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오갔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자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 도모자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동조했다면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면서 선거를 통한 지원

0: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또한 균형 잡힌 외교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확장된 셔틀 외교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회담이 선거용 회담이었고 과거사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또한 친노조 정부 때문이라며 선거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도덕성 논란에다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북한이라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서 색깔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에서도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을 놓고 충돌해 여야 후보 대리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잡고 천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조직 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내 조직원과 중국 자금 세탁 조직원, 코인 송금책 등 모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 규모는 1170억 원가량.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은 뒤 테더 코인을 사들여 송금하거나 단순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특히 전체 자금 세탁 규모의 72%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경찰은 코인 송금이 범죄 수익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신규 계좌에 하루 이체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포 계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후원회나 협동조합 등에 소액을 반복해 송금하는 이른바 계좌 테스트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만들었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명의자들에게 가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13억 8천만 원 상당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조치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6월 3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전투표소 모의시험에서 전기 화재 설비 이상 여부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및 이송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다음 달 2일까지 지방선거 대비 불법 현수막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이 6년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체 7곳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라면, 제과업체 등의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24차례나 가격 인상,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고 밀가루 물량 등도 담합했습니다.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이 뛰는 수원FC 위민과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오늘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북한 대표팀이 아닌 여자축구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준결승전 경기는 티켓 오픈 12시간 만에 일반 예매분 7,000장이 매진됐습니다. 경기장에는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져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1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북한 대표팀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 행사를 벌이며 환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러나 오늘 수원에서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의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치러지지만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 19일 현재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13건이고 이 가운데 1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에볼라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르완다는 민주 콩고와 국경을 폐쇄했고 다른 인근 국가들도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시 120 이상,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등지에 100 이상,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1시간에 2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인접한 발트 3국의 안보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자 나토 차원에서 대응에 격추했는데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전쟁의 불똥이 튈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9일 오후 12시 14분쯤 자국 영공을 침범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감지한 즉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가 출격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넘어온 적은 종종 있었지만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해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이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에게 고의로 영공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고 신속히 그 사실을 공개한 것도 러시아의 도발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고 사과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발트 3국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가 라트비아에 드론 부대를 배치해 러시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 정부는 거짓말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4: 평소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내뱉는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곤 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이 1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전문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전국 초중고교생 8,4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사이버폭력에 피해를 입은 학생 대다수는 현실에서도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가한 뒤 해당 플랫폼에 제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응답이 4분의 3을 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가 2년 만에 2.5배가량 껑충 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학폭을 목격해도 방관했다는 응답자는 4년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습니다. 국가보훈부와 6.25 전쟁 때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한 인도 국방부가 참전용사 명예선양 등 국제보훈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협력사업 등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인도는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4일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조계종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로 정했습니다. 전국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고령인구의 삶과 이야기를 청년들이 기록하고 조사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6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6.3 지방선거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격전지마다 여야는 지금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을까요? 판세를 가를 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죠. 달라진 국제정세 속 한일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년 박스권의 대명사였던 현대차, 이젠 시가총액 200조 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엔비디아 협업까지 현대차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뒤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여름철 호우같이 양도 많고요. 또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날은 괜히 마음도 또 비 따라가잖아요. 비가 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파전에 막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괜히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집에서 아유 이불 덮고 낮잠 자고 싶다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 오면 떠오르는 나만의 그것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추억, 뭐 하고 싶은 일까지 여러분의 빗속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7: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6: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6: 네. 증시가 주춤하네요.
8: 네. 어제 장 7200선까지도 밀렸던 코스피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7000선이 깨질 뻔도 했는데요. 지금도 간당간당합니다. 현재 2.4% 마이너스 2.4% 파란불 켜면서 7100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요.
6: 네.
8: 수급 상황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털고 개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볼 텐데 조금 전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단판이 어그러지면서 시장 짓누르고 있고 또 간밤 미국의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미끄러진 것도 영향 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환율이 다시 또 치솟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최고점 찍고 지금도 1,5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뒤집듯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8: 짧은 시각 워낙 많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피로감이 커진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투심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물은 1년여 만에 최고치 찍었고 30년물은 5%대를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돈줄이 이제 증시를 떠나서 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을 보고 사는 업종이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올라가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만큼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10만 원 벌던 기업을 100만 원까지 쳐줬다면 금리가 오르면 같은 10만 원을 벌어도 60만 원밖에 안 쳐주는 시기여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국채 금리 발작 때문에 요즘 도통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은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총파업을 들어가는 거죠?
8: 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점을 못 찾고 오늘 오전에 또 막판 단판에 나섰는데 네. 여기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밝혔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낸 입장문을 보면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장했는데요.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예정한 대로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설명했습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배분율이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이는데 다만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도 파업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한마디 덧붙이면서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6: 네.
8: 반면에 사측은 노조는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덧붙이면서 추가 조정이나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6: 네.
8: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추이를 지켜보던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30일간 냉각기를 갖게 하는 긴급 조정권을 실제 발동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6: 이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보면 할인해서 판다고 이제 할인 가격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쇼핑몰들이 할인율을 부풀렸다가 걸렸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8: 네,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하실 때 할인 정보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6: 그렇죠.
8: 네, 공정위가 들여다보니까요. 문제 있는 경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올해 설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 1개꼴로 할인율을 뻥튀기 했는데 정가를 최대 3배까지 올려잡아서 할인율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었고요. 또 시간 제한 특가 상품 같은 거 지금 안 사면 손해볼까 싶어서 덥석 사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앞으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제재할 계획인데요. 반짝 할인 특가 세일 이런 문구만 보고 냉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6: 예. 앞으로 이제 지방에서도 공항 가는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8: 네. 국토부가 이번에 고속버스 11개, 시외버스 12개 총 23개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공항버스 노선 확대가 눈에 띕니다. 신설된 시외버스 노선 중 8개가 공항버스 노선인데 땅끝 해남을 비롯해 완도, 화순 같은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새로 생기는 만큼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 서울 경부터미널에서 평창으로 가는 노선도 새로 생겨서요. 이동 편의성이 한층 더 커지겠습니다.
6: 네. 고속도로에서 이제 간혹 출구 잘못 나갔다가 이게 굉장히 당황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8: 네. 오는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들어오면 기본 통행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한 대당 1년에 3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 건, 70억 원에 육박한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0: 그만큼 아차하는 실수로 아깝게 지갑 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운전자 입장에선 꽤나 반가운 변화 같습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1224님께서 비 내리는 수요일엔 항상 집 앞 상가 꽃집에서 꽃 한 송이 사들고 집에 갑니다. 장미든 뭐든 한 송이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셨는데요. 집안 분위기도 또 화사해지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은 역시 부침개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0215님, 3000님, 9732님, 7433님 등 많이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각 12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계속해서 빗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확인된 사고만 8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2000방면 경기광주 분기점 3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황간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송악부근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석임제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네, 냉장고를 통째로 번쩍 들고 균형을 유지한 채 이동한 뒤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대장주로 다시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또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단연 또 원탑이고 국보 같은 존재 아닙니까?
2: 아닙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유닝구 아나운서님.
1: 네. 아니,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에는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말씀, 고태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2: 저는 뭐 자동차를 한 27년 정도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옛날 구 하이투자증권이죠. 하이투자증권이 지금 IM증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M증권에서 기업분석 팀장 오래 하다가 18년도에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아직까지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지컬 AI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바디드 AI라고 그래서요. 몸뚱이를 입은 AI. 중국 표현으로는 구신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몸을 갖춘 지능. 예. 이 구신지능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인바디드 AI에서 계속 한 6년 얘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혹 예전에 KBS 이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야, 저 친구 옛날부터 그 얘기하더니 아직도 하고 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만개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현대차가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DNA들을 최근에 많이 얻게 돼서 매우 좀 뿌듯한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윤인구 아나운서하고는 우리 또 대학 시절에 워낙 잘 놀았던
1: 오랜 일이죠.
2: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그 여섯촌 내고향이나 아니 아침마당에 저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1: 네, 우리 상큼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고세대장께서 많이 또 도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휴머노이드 로봇 또 AI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일찍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 자동차 주가가 그 심상치 않게 뭐 솟구쳐 오르고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2: 뭐 오늘 뭐 현재 시간으로는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유 뭘 많이 오른다는 거야, 아니면 아유 고점에 사서 물렸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크게 그러니까 봤을 때는
1: 최 1년이 안 된 시점에 20만 원대였는데
2: 맞습니다.
1: 지금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2: 맞습니다.
1: 뭐 좀 말씀대로 빠지긴 했지만
2: 일단 본업에서 매집이 되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던 혼다, 니산, 그다음 폭스바겐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대기아가 합산 영업이익이 세계 2위까지 올라왔고요.
1: 네.
2: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2017년 사드 문제로 완전히 저희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 매집이 굉장히 좋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업이 안 되면 뭐 주가도 못 올라갈 텐데 일단 본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는 어닝, 즉 실적 곱하기 멀티플 주가 배수로 결정이 되는데요.
1: 예.
2: 돈을 얼마 벌었냐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현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래에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만큼 좋아질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 멀티플을 결정

0: 들의 조합으로 움직이는 거죠. 인간은 이제 근육이라는 게 뼈하고 붙어 있으면서 아주 강한 힘과 이런 걸 발휘하지만 로봇은 그 액추에이터 마디마디에 모터의 회전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거든요.
1: 지금 유튜브로 저희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 아틀라스가 어떻게 냉장고를 옮기는지.
0: 냉장고가 저 정도인데 예를 들면 저게 공장에 자동차의 펜더나 아니면 뭐 본넷이라든지 루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무거운 냉연강판을 로봇이 옮길 수 있겠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1: 네.
0: 시스템 2가 워크 플랜. 쉽게 말해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저기까지 갈까? 어떻게 해야 작업을 프로세스를 진행할까라는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면 시스템 1은 물체하고 접촉되는 면의 경험. 예를 들면 뭐 유리잔하고 종이컵하고 뭐 와인잔하고는 다 질감도 다를 거고
1: 강도 조절도
0: 다르겠죠. 되고. 압력이 만약에 세게 되면 와인잔은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힘인데 원래는 로봇은 굉장히 섬세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진 게 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무려 45kg짜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장에 웬만한 일들은 인간만큼 해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아니 근데 8729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좀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아틀라스 힘은 쓰는데 냉장고 옆에 찌그러졌다는데 힘 조절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0: 근데 지금은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시뮬레이션하고 며칠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피지컬 AI의 프로세스를 보면요. 우리도 처음에 뭐 이 교과서를 다 공부하고 인생을 한번 실제로 살아보니까 교과서처럼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sim to real gap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리얼의 어떤 행동 간의 그 갭을 우리가 sim to real ga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봇이 보통 우리가 augmentation이라고 해서 증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손오공처럼 우리는 행위를 하나 하는데 한 2,000개의 손오공으로 확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예를 들면 무게를 다 다르게 한 냉장고, 어떤 모서리가 둥근 냉장고 등등을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신술을 쓰는 거죠. 우리 보통 증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그렇죠. 세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0: 학습이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렸지만 액추에이터 20몇 개가 조합을 이루어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이 굉장히 많은 모션 토큰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현실 세계에 놓으면요. 현실 세계는 중력, 마찰력, 구심력, 원심력, 뭐 관성 많은 물리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공간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뭔가 가르치거나 하면서 실수를 보정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뮬레이션과 리얼의 그 갭을 메꾼다고 얘기를 하죠.
1: 그러니까
0: 아직 그게 된 겁니다. 이게.
1: 우리가 어제 본 아틀라스의 모습은 아직 실험 단계인
0: 맞습니다.
1: 거죠.
0: 만약에 냉장고를 움직이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냉장고 이제 운반 하시는 분하고 이 아틀라스가 껴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냉장고 찍으려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요.
1: 네.
0: 아마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아마 정말 장인처럼 일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초기 국면이라 그런 거죠.
1: 그런 시기가 언젠간 다가올 거 아닙니까?
0: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지컬 AI를 하는 많은 회사들은 처음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핵심 중에 핵심일 텐데요.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죠. B2C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와 또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 관계에는 B2C는 그렇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B2B나 B2G 즉 정부 상대나 기업 상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이런 거죠. 아마 처음에는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로봇을 학습을 시키고 그 예를 들면 단순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빨래를 하고 누구는 뭐 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뭐 누구는 식자재를 다루고 하는 것들을 다 각각 해요 로봇이. 근데 이 로봇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숙달이 되겠죠.
1: 네.
0: 그럼 이 로봇이 경험한 것들을 데이터 센터에 모아요. 모아서 압축을 해서 보내게 되면요. 우리 오버데이어라고 그러죠. 무슨 업데이트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유닝과 아나운서 로봇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번 업데이트에는 한식 50개 레시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빡 누르는 순간 갑자기 대장금이 되는 겁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앞으로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로봇이 좀 투박하기도 하고 아직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갈 거고요. 공장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서비스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급식을 하고 있는 큰 급식소.
1: 네.
0: 이런 데는 제가 보다 식자재를 엄청 다루겠죠. 그다음에 뭐 병원. 병원에서 예를 들면 무슨 환자들 다루게 된다면 나중에 뭐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 돌봄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 들어가.

0: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생기고 가정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B2C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대량으로 돈을 벌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B2B인 공장에 투입할 때는 처음에는 돈을 번다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학습에 대한 모션 토큰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0: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공장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인들, 가장 숙련돼 있는 장인들의 노하우를 결국은 우리 소위 말하는 안목지라고 얘기합니다. 테센 날리지라는 안목지인데요. 이거를 우리 학습을 해서 매뉴얼화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안목지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아니 뭐 윤건 아나운서도 얼마나 아나운서로 베테랑이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신입 아나운서가 그 정도의 베테랑을 그대로 만약에 옆에 카피를 한다. 그럼 올해는 제가 가야죠.
1: 근데 이게 로봇은 가능하다는
0: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인들의 노하우를 로봇은 AI라는 게 굉장히 분석하는 좋은 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그 행위 하나하나에 장인들의 행위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토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분절화시킵니다. 토큰을. 아주 잘게 잘라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맥락학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식빵을 굽고 있는데 똑같이 호떡을 굽는다 하더라도 많은 행위에서는 유사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결국 분절화시켜서 연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봇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인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걱정 현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이제 이게 결국은 사람을 대체하게 될 텐데 현대차 노조에서도 이게 아틀라스의 등장을 보고서 이게 우리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진통을 겪어서 지어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가 유랑원사하고 저는 인구 100만 대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는 군이 적어도 남자 50만에 2년 근무였기 때문에 거의 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8만에서 한 14만 사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젊은 이 군이 너무 줄었어요. 그럼 이런 공간은 사람을 더 낳아야 되나요? 우리 사람의 생산력을 더 높여야 되나요?
1: 쉽지 않은
0: 쉽지 얘기죠. 않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현대기아가 자동차 생산 능력이 한 840만 대가 됩니다. 중국은 1년 동안 자동차 생산 능력이 4,800만 대가 넘어요.
1: 네.
0: 로봇을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로봇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능력이 곧 노동력 혹은 국방력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지금 이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은 위협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국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의 이저 근로자분들을 모셔오거나 하는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결핍되는 쪽에서는 로봇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ROI라고 하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투자 대비 회수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라는 ROI 계산을 보통 합니다. 근데 지금 아틀라스가 지금 한 15만 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평균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5만 불입니다.
1: 네.
0: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 퇴직금이라든지 복지비용 다 포함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죠. 로봇은요.
1: 뭐 한순간도 안 쉬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24시간. 24시간. 이번에 그래 피규어라는 로봇이 물류 현장에서 4일 연속으로 계속 돌렸던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전원만 연결을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게 생산성 면에서는 당연히 로봇이 숙달되게 되면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면 로봇이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처음에 결핍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뭐 3D 업종, 특히 제가 이번에 CS에 가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2031년도 이후에는 미국의 광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없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부가 너무 고령화돼서 더 이상 광업을 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뭐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무인 덤프트럭이라든지 무인 굴삭기를 통해서 광산을 이제 결국 운영하는 그래서 컴패니언 이런 동료지 나의 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앞으로 많은 쪽에서 로봇들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컴패니언적 성격을 띌 수도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걱정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평균 연령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49세 후반대, 거의 네. 50세가 평균 연령인데요. 10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를 안 뽑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평균이 50세가 아니라 60세하고 아마 30세 이렇게가 아마 많이 벌어져 있는 틈이 벌어져 있는 H자 형태나 아니면

0: 이 덤벨 형태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근로자분들이 대거 퇴직할 거예요. 그게 2026, 저희가 2020년서부터 아마 27년, 28년까지는 대거 나가시는 세대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생산직들을 뽑고 있는 이유가 이제 결국 생산직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차례대로 로봇이 투입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 먼저입니다.
1: 미국 공장부터 들어간다.
0: 미국 먼저 들어갑니다.
1: 아, 그 시기가 어느쯤 물어보세요?
0: 28년도에 3만 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뭐 29년, 20, 30년 되면 또 조지아 공장에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요.
1: 정말 멀지 않은 시기네요.
0: 맞습니다.
1: 2년
0: 그때 보면
1: 4년 후.
0: 지금 냉장고 들 정도 옆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의장 공정이라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자동차 공정은 크게 이제 뭐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1: 그렇죠.
0: 뭐 프레스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웰딩, 뭐 용접 공정이라든지 도색 공정이라든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 즉 조립 라인, 의장 라인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와이어 하네스, 전선 연결이라든지 뭐 아니면 밑에 시트 레일, 뭐 드르륵 드르륵 우리가 박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자동차가 좁은 공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형태가 가장 들어가서 하기 왜냐하면 사람이 타려고 만드는 게 차니까요.
1: 네.
0: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대규모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게 의장 공정인데 사람하고 형태가 똑같은 휴머노이드가 의장 공정 들어간다면 누구는 계속 와이어넷만 연결하고 누구는 계속 결국 시트 연결만 하고 누군가는 또 옆에 카페트 넣고 뭐 이런 작업도 안전벨트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도맡는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페셔널화 되겠죠. 그 과정이 된다 그러면 로봇을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지금 당장은 로봇이 좀 부족하니 지금까지 모노코크 즉 박스 형태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좁은 데서 막 힘들게 일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레고블록처럼 6개 등분을 나눠서 외부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마치 그 뭐죠 이케아 가구 이케아
1: 조립하듯이
0: 네, 조립을 해서 툭툭툭 끼게 되면 바로 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박스 프로세스입니다. 박스 없는 형태의 과정.
1: 네.
0: 그렇게 되면 타겟은 지금 현재로서는 10초에 차 한 대 만들기.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5초에 한 대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720대라는 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1: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차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경쟁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현대차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달파라는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이제 비롯된 회사예요. 그래서 MIT에서 이러면서 옛날 기억나시죠? 우리 걸프전에 모래사막에서 미군들이 군장 메고 나서 무기 들고 막 했는데 막 저 모래 푹푹 파이고 그랬을 때 미국 국방부가 야 이거 군대 단위의 군장을 대신 매줄 수 있는 로봇 없겠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빅독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국방부가 필요해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1: 네.
0: 그래서 95년도에 MIT에서 분리해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진행된 회사인데요. 12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방부의 돈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30년의 로봇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고요. 실제 지금 미국의 3대 폼팩터다라고 얘기하면 1위 테슬라 옵티머스,
1: 네.
0: 2등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3위 피규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에서 위상과 또 미국에서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라고 일단 보고요. R&D하고 설계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할 뿐이지 대부분 다 MIT 출신들. 왜냐하면 MIT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설계학을 하게 되면 이걸 파운드리 공장처럼 현대자동차의 부품회사들이 부품을 맡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뭐 글로비스나 아니면 뭐 오토헤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일단 맡고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도 공장이 나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모비스가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것도 그런 이유죠. 거의 60% 이상의 액추에이터거든요.
1: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은 다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1: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네. 또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1시에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뭔가를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딪힐 격자에 쇳소리 쟁자를 쓰는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은 기본적으로 징이나 꽹과리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이란 뜻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 중에 거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둥하다는 임금이 나들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둥은 원래 들것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동이라는 한자어에서 동이 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이처럼 원래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으로 뭐뭐 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아이동자 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뭐 동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둥이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늦둥이가 되는 것이죠. 또 호두, 자두 역시 원래 복숭아나무 도자를 썼던 것이지만 지금은 두로 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차츰 전국의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상도,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천둥번개 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80mm로 양이 다소 많겠고요. 그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는 12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에 전국은 내일 밤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곳곳 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 제주도에는 시속 70km 이상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18도 등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의 중노위 사후조정협의가 결렬됐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정위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하다 적발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잡고 천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1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판세도 민심도 하루가 다르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여의도 한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한일 정상들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을까요? 주목할 점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어떠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이런 마음과 싸워본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내 마음의 무가치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이제 6.3 지방선거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부터 보면은 정원호 민주당 후보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죠?
4: 네. 선거 초반만 해도 이 정원호 후보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선거가 좀 가까워질수록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매섭게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두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2: 예.
4: 조선일보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이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조사한 결과 이 정원호 후보가 40%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 진짜 많이 가까워졌네요.
4: 예,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포인트 크게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 이 세대별 지지층의 이 극명한 대치입니다.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좀 강세를 보인 반면 오 후보는 20대와 3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또 지역별 지지세도 굉장히 크게 갈렸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지지세 차이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정 후보는 노원 그리고 도봉, 강북 등 이 동부권에서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오 후보를 앞섰고요. 또 오 후보는 서초, 강남, 이 송파 등 동남권에서 43%의 지지율로 정 후보를 앞섰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보 간 토론회도 있을 테고 또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어떻게 또 바뀔지 네. 모르는 거네요.
3: 네, 일단은 뭐 혼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오세훈 후보가 2030 세대 지지가 조금 우위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빙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어떤 친윤 혹은 내란 옹호 이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2: 예.
3: 그 점 때문에 2030에서도 2030도 보수 성향이 같은 경우는 뭐 친윤 이런 것까지는 좀 가지 않는 선을 긋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정을 해보자면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이제 일각의 주장이지만 세금 문제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

0: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이건 중산층 2030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민층 2030 입장에서는 요새 전세 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정원호 후보에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사실 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나 전국정치 입장에서는 좀 신선할 수 있는 신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동시에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조금 취약한 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앙정치 이슈에서는 공소취소 논란.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진보 성향이거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성향의 2030 세대도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향이 40대, 50대 민주당 지지자보단 강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뭐 어디까지나 제가 데이터가 분명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설적 수준인데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구는 어떻습니까?
2: 네, 사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우세는 상수로 두고 내친 김에 한번 대구시장까지 탈환하는 걸 이 지방선거 승리 기점으로 삼는 분위기가 일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시장 선거도 이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입니다.
1: 그렇습니까?
2: 예. 조선일보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이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김부겸 이 민주당 후보는 40%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 공소취소 논란 등이 좀 불거지 면서 대구 지역의 이 보수층이 좀 다시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경계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뛰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선 한참 앞두고서도 막판에 이제 보수세가 어떻게 네. 몰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 2% 차이로 지금 쫓아왔네요.
0: 네. 그 김부겸 후보 측에서 우려했던 게 넉넉하게 차이를 벌리고 있어야 막판에 격차가 좁혀져서 간신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격차가 이르게 좁혀졌다 혹은 거의 붙었다 이렇게 본다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이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여론조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김부겸 후보가 또 추월당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막판에 추월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차이가 붙어버린 게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더 힘을 내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이 이제 경계선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은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추격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똑같은 페이스로 대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앞질러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서울에서는 민주당 견제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 심리가 여전하다. 예, 이것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좀 엇갈린 그런 또 선택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또 배경인 것 같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이게 뭐 단기 월세 얻은 것 같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단기 월세로 거주지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후보들도 월세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데요.
1: 근데 그렇게 살다 이제 뭐 원래 있던 곳으로 갈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거죠.
2: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들의 단기 월세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후보가 그 지역을 정말 대표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요. 연결이 되는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이 몇 달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주소지로 옮겼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선거 끝나면 지역구 바로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후보인데요. 조 후보가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뒤에 전입신고를 한 거 아니냐 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좀 이니까 혁신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국 후보가 처음에 좀 급하게 매물을 구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2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본계약 과정에서 1년 계약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경쟁 후보인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네. 그럼 한번 월세 계약서를 공개해봐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 경기 하남 갑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이 이광재 후보가 2개월 단기 월세 계약으로 집을 구한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오늘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민주당이 강원도지사 후보도 춘천의 한 아파트를 5개월 단기 계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 네.
2: 다만 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관사가 좀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앞선 이 국회의원 후보의 단기 월세 논란과는 좀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1: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유권자들한테는 네.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단기 월세를 계약했다며 이렇게 소문이 나면 뭐 여차하면 떠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안 좋으면. 들 수가 네.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단기 월세 자체를 단기 계약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때 구미시의원이 됐었거든요.
1: 네네.
0: 저도 그때 단기 계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네. 고향은 구미인데 서울에서 살다가 구미로 돌아갔고 근데 부모님이 사는 집이 아닌 그쪽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인가를 단기 계약으로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었는데.
1: 그때는 이런 게 이슈화될 때가 아니었습니까?
0: 만약에 누가 이렇게 찔러봤으면 조금 불리해졌을 수도. 있었을까? 근데 저도 고향이 구미고 하니까 어차피. 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또 떠나겠냐 이런 뭐 저도 할 말은 있었고. 그리고 왜 단기 계약을 했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원룸에 계속 살지 아니면 다른 원룸으로 갈지 혹은 투룸으로 갈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이게 선택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일단 급하게 단기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계약 자체가 문제인가 저는 좀 그 저 역시도 당사자였던 사람으로서 의문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택의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물이 별로 없어서 급하게 단기 계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룸 공실이 너무 많아서 였었거든요. 근데 매물이 없다는 거는 공급자 우위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놓는다고 해도 단기 계약보다는 중장기 계약을 선호를 할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국 후보가 진짜 이게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단기 계약을 한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또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점을 또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서 공개해봐라. 혹시 단기 계약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기간을 늘린 거 아니냐 이런 공세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부산 북갑에 출마한 그 하정우 민주당 후보 AI 스타트업 주식거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2: 네, 이 논란은 하정우 후보가 유망 AI 스타트업이죠. 이 업스테이지의 주식을 매각한 것을 두고 좀 벌어졌는데요. 하정우 후보는 이 네이버 재직 시절에 이 업스테이지의 이 비상근 AI 교육 자문역을 맡았었는데요. 이때 연봉 대신에 이 회사 주식 한 1만 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2: 그런데 하 후보가 최근 이 주식 중에 한 4,444주를 주당 한 100원에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매각한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 매각 시점과 이 가격입니다. 이 장외시장에서 수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왜 갑자기 그것도 대표에게 단돈 100원에 넘겼느냐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경쟁 후보죠. 한동훈 후보 측은 이른바 이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 후보가 이 지난해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에 이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이걸 보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차명으로 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단돈 100원에 대표에게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나아가서 매각 직전에 이 업스테이지가 AI 국책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통상적인 이 베스팅 계약에 따른 정상 거래라는 겁니다.
1: 베스팅이 뭐예요?
2: 네, 베스팅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또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근속기간이나 조건을 채워야지만 이 주식 소유권을 완전히 주는 방식인데요.
1: 네.
2: 하 후보가 원래 총 6년의 의무보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좀 근무를 해야 이 주식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받는 방식인데 그런데 중간에 이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이 자녀 지분을 최재 주주에게 환불했다는 겁니다. 액면가 100원에 자동 반환됐다는 입장인데요. 또 조건을 채운 나머지 주식은 정상적으로 백지 신탁을 한 상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할까요?
0: 네, 이게 쟁점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주식이 100원짜리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렇게 뭐 보기 드문 일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회수를 어떨 때는 또 회수를 하는 이런 계약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계약의 좀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차명 파킹 의혹인데 예. 근데 이것도 어떤 뭐

0: 당사자 간에 비밀 계약이 있었다거나 차명으로 해놓고 뭐 우회적으로 회사의 어떤 지배를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것도 뒷받침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 탈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그 주식이 완전하게 소유를 하는 주식이 아니라 어떤 계약상의 회수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 매매하고는 다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제기된 것이 공직자 이해 충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업스테이지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해 충돌에 대해서 너무 개념을 넓히게 되면 어떤 기업 출신의 인사는 기업을 다루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막연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가장 지금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게 조금 초창기에 안 나오다가 어제 오늘 정도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인데, 네이버 소속이었던 하수석이 하후보가 업스테이지 주식을 가져도 되는 것이었는가. 물론 하후보 측에서는 가져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하고 업스테이지가 완전하게 동행하는 회사만은 아니라 뭐 경쟁이라든지 또 상호 간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공직자가 아니라 기업인으로서의 이해 충돌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충북 도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뭐 스타벅스 이야기랑 좀 관련이 돼 있죠?
2: 네, 맞습니다. 발단은 최근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했다가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이른바 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이었는데요. 앞서 이 스타벅스가 5.18 당일 홍보물에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 같은 이 문구를 넣어서 이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좀 비하했다는 논란이 이렇습니다. 이 탓에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이 충북도당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사과문이 올라온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에 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공식 SNS 계정에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계정이 다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렇게 답글을 달았고요. 충북도당이 다시 내일 아침에 샌드위치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이거 공당과 그리고 그 당의 후보가 스타벅스를 사실상 옹호하고 나아가서 이 민주화운동 희화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 건데요.
1: 이 상황을 몰랐던 건가요?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2: 예,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몰랐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이 충북도당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해당 글이 올라온 사실은 몰랐고 당직자가 올렸어서 이 논란이 된 후에야 이게 왜 올랐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글은 삭제가 되고 공식 사과문을 내놨는데 입장을 좀 요약해보면 5.18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유공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게 이게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김선민 후보 측은 게시글은 일단 후보자가 아니라 당직자가 올린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는데 대변인만 유감을 표한 상태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들과 이 당직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좀 내리면서 5.18 정신을 모독한 기업에 동조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의 언행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멸콩 논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SNS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곤 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어느 날 그 마트에 가가지고 멸치하고 콩나물인가 장을 봐요. 그래서 네. 멸콩 아니냐 이거. 정용진 회장 편들어 주려고 하는 퍼포먼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신세계 스타벅스 쪽에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또 스타벅스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점이 비슷한데, 근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그룹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 충북도당 물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직자가 SNS 계정 관리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하고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 5.18 현장에 그 행사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뭐 해서 안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더러워서 안 간다라고 전해졌는데 이제 당사자가 서러워서라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러워서가 맞다고 해도 굳이 특정 지역을 안 가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가. 이 점에서 참 5.18에 언제쯤 되면 좀 이런 논란 없이 그냥 전 국민적으로 같이 추모하고 기념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

0: 좀 이런 좀 개탄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1: 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생각의 영토를 넓히는 시간. 국제 설레발.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지난 1월에 두 정상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난 지 4개월 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회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5: 네.
1: 이 대통령과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어요. 이제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났었고 이번에는 또 이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이런 걸로만 보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훈훈하게 양 정상이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번 회담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시죠.
5: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였고 서로가 이것은 사실 그 표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남매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연출이 남매요? 되었고요. 네. 그리고 서로의 고향 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쪽에서 보면 그런 현대는 굉장한 그 대접이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5: 예. 예. 그 일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먼저 자기 집으로 손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가장 그 최대의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1: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비슷하죠. 우리 집으로 고향으로 부른다는 건 네, 특별한 네. 의미가 있었습니다.
5: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로가 각 가까워진 곳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위제는 그 표면화된 곳은 굉장히 그 협력해야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이지만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보이게 하면 중국을 많이 자극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 네.
5: 그리고 서로의 국민을 자극할 만한 것은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은 다카이치 총리가 잘해요. 예, 그 사람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1: 예.
5: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아주 그 굉장히 좋게 일본을 생각하는 연출을 하고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그거는 뭐 비밀회담 부분들 있잖아요.
1: 네.
5: 그런데는 잘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또 기자 발표. 는 있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랬나요?
5: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도 브리핑만 하고요.
1: 예.
5: 그러니까 외상이 오늘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브리핑만 15분 정도 하고
1: 예.
5: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끝냈어요. 예. 질문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번 그 안동에서 만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반응이 예. 그렇다는 얘기죠.
5: 예. 아, 일본의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번에 회담을 그 브리핑만
1: 보통
5: 했다.
1: 관례대로라면 이제 기자들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예. 말씀인 거죠.
5: 네. 네.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부분은 상당히 그 좋은 협력을 그 상당히 내세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물론 그게 거짓은 아니고요.
1: 네.
5: 굉장히 그 좋은 협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정학적인 부분은 오히려 내세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회담에서 예. 논의는 됐으나
5: 네. 이렇게 아마도
1: 네, 아마도 네. 네.
5: 아마도 그거는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5: 예. 권돈 선명문도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네. 그 권돈 발표를 한 거죠.
1: 그렇죠. 기자 권돈 언론 발표를 예, 한
5: 예,
1: 거죠.
5: 예. 예. 그러니까 권돈 선명문 뭔가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으면 더 조금 다르죠.
1: 네.
5: 네.
1: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실무적인 서로 양국 간의 방문을 셔틀 외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5: 네.
1: 뭐 셔틀 고향 외교가 된 셈이네요. 네.

0: 예, 예. 그렇죠? 타이틀을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뭐 이제 타카이치 촌이하고는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이시바 전 촌이하고도 세 번 만났고요. 이제 샤토르 외교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섯 번 일본 촌이들하고 만난 셈이고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다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 샤토르 외교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돈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가 터져서 이게 끊긴다. 라는 네.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난 1월에 이제 나라에서 만났을 때랑은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서로 양국 간의 좀 안보 문제들도 많이 논의가 됐겠죠.
0: 예. 아무래도 그 경제 안보 문제도 에너지 안보 문제죠. 사실상 타카이치 촌이가 그 4월에 파워아시아라는 기구를 출범시켰어요. 예. 일본에서. 그거는 주로 일본의 돈으로 동남아를 돕겠다라는 것인데 뭐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가 나프타를 만들어서 일본이나 한국에도 많이 공급을 합니다.
1: 예.
0: 석유 제품이죠. 그러나 그게 지금 납타 자체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석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러한 동남아를 먼저 도우면 이게 석유 제품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도 사실 그 수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게도 같이 하자라는
1: 네.
0: 제의가 이번에 있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는 서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원유하고 LNG 네, 맞습니다. 문제에서도 좀 서로가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0: 예, 이번에는 그 수압라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LNG라든가 그리고 석유에서 부족하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빌려준다.
1: 네.
0: 이게 수압 개념이 아닙니까? 사실 그 일본은 그 원유는 250일 정도 비축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비축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NG는 또 일본은 러시아하고 사하린2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LNG는 러시아한테 일본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혹시 그 부족하게 될 경우 LNG라든가 원유가요 일본한테 조금이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면에서 한국한테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 네.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0: 5월 7일에 2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1: 예.
0: 이거는 그 군사 외교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라고 이번에 그 2 플러스 2에서 일본 쪽에서 쭉 요구를 한 것은 악사를 맺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악사는 그 군사 물자 교환 협정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 간에.
0: 예. 네. 네, 그거는 지소미아하고 악사 특에 맺으면 사실상 군사 동맹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악사를 맺으며 한일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은 악사를 즉 한국에게 요구해 왔고
1: 네.
0: 그러나 이번에 5월 7일에 2 플러스 2에서도 한국 측은 거부를 했고요.
1: 거부를 했다.
0: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측의 보도이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 악사를 조금씩 나누어서 하자. 그러니까 하나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자. 그 일본 쪽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고 하면 급유하는 게 있잖아요. 전투기라든가
1: 네.
0: 비행기에 서로 기지 에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오면 급유를 해주는 이것부터 먼저 하자.
1: 네.
0: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난 11월에 그 한국의 브레이크 이글라는 그 전투기가
1: 문제가 있어 논란이
0: 예,
1: 있었죠.
0: 예, 오키나와에 가서 급유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이글이 그 도쿄 상공을 통과했어요.
1: 그게 문제가
0: 거기에
1: 됐었나요?
0: 그 타카이치 이 촌니가 이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극우의 성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급유를 오히려 커버를 한 거예요.
1: 네네.
0: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고 이게 악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나 다카이치는 이념적인 극우를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1: 네.
0: 일본도 시인하여서 6월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6월 조순에 다시 하자라는
1: 네.
0: 식으로 합의가 됐던 겁니다.
1: 그러니까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극우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1년에 요즘 그 뭐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때 환히 웃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잘 그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0: 네.
1: 그런 또 민감한 이슈가 뭐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는 뭐 영락 없이 그런 성향이 나오게 되는군요.
0: 그 다카이치는 사실상 아주 크게 보고 있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1: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0: 예.
1: 거.
0: 예. 네. 그거는 또 한국이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 여러 면에서 국제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는 것은 그 일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정 문제니까 한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뭔가 걸리는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독도 문제는 또 일본의 극우파들이 굉장히 그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1: 네.
0: 이번에도 그래서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카이치가 공약해 온 것은 그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의 장관급을 그 해외에 보내겠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일본의 시마네 현에 거기에 300명 정도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카이치에 대한 야유였어요. 예, 그거는 아주 심했습니다. 차관이 올라갔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1: 네.
0: 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1: 네.
0: 그 이후에 다카이치의 일본 전체 지지율도 5% 이상 떨어졌어요.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다카이치의 국회에서의 답변도 상당히 그 힘들게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고요. 그래서 3월에 들어가서 다카이치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게 한국에서는 또 이게 본색이 나왔네 그런 식으로 그때는 좀 있었는데 배경은 그런 거.
1: 네.
0: 오히려 일본 안에 극우파를 좀 그 달리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서는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하고 대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완전 고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는 머리를 쓰면서 한국하고는 그 잘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중국하고 이게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이 협력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중 일 그 공통의 이익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중국을 그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1: 다카이치는 그 중국은 뺐죠.
0: 완전 빼고
1: 네.
0: 완전히 그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카이치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그 했잖아요. 그런데 한일 그리고 한미일만 몇 푼이나 간절을 해가지고 증극하고의 대립 자세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소 진정한 양국 간 개선은 이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그런 조금 민감한 이슈들 우리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이것은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그 과거의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뭐 다시 그 뒤집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2015년 그리고 2023년에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거는 일단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한다라는 것은 합의가 없는 이상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그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총유권이라든가 다 남아 있거든요.
1: 네.
0: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사실
1: 그거는 그 장관만 초래할 겁니다.
0: 장관급이라든가 그 이하에서 충분히 그리고 민간 이거 민간 그 일본은 회사 이쪽은 그 피해자 이거는 민간 문제입니다.
1: 네.
0: 사실상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되는 곳에 강제 지원 문제는 그 아베 당시 총리도 너무 개입했고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 문제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연토 문제,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것은 판단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거죠. 관리하면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익을 서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같은 부분은 관리하면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뭐 일본은 다른 입장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본은 아직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1: 네.
0: 네.
1: 이번에 그 한반도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0: 그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은 일단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혹시 미국이 그 북한하고 합의를 해버리고 그 장거리 미사일은 그 완전히 그 통결한다. 그 북한 쪽에서. 그거는 미국하고 약속해놓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실 그게 일본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테니까요.
0: 예. 이것은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시로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까지 그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합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1: 네.
0: 그러한 일본 쪽의 영향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카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 북한하고의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 민감한 북핵 문제라든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은 아무래도 한국은 그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1: 네.
0: 그 여러 가지 위협은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핵을 미사일을
1: 한국으로 쏘지는,
0: 한국으로 쏘지는 않고 일본에 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일본 쪽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다카이치의 말이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그런 말의 기반에는 일본 쪽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네.
1: 네.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일본에서 만남이 예정돼 있죠. 근데 뭐 온천도 장소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0: 아무래도 일본이라고 하면 그 온천이 이 사실 3천 개 정도 있어요.
1: 네.
0: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 좋은 온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십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최근에 한 드라마가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많이 하던데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네, 선생님도 뭐 모르시는 그렇구나.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근데 저는 친구가 갑자기 그 정형외과 친구인데 그 모자무사가 재밌다고 하면서 네. 모두가 자신만의 무릎과 싸우고 있다.
1: 무릎
0: 무릎 통증을 보는 그 친구가 네.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보게 되었는데 네. 야, 이걸 보면서 진짜 정신과 의사라면은 진짜 꼭 한 번쯤 보면 좋겠다. 왜냐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정말 잘 담고 있더라고요.
1: 네. 네. 근데 이제 그 뭐 보면은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 현실에서도 겉으로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아, 속으로는 나만 왜 이렇게 좀 안 돼? 왜 이렇게 초라할까?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의 네. 무가치함과 싸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면요.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아무리 네. 뭐 가족이나 부부라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감정을 갖는지, 내가 얼마나 비굴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 초라한 행색을 하는지 이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순간인데요. 사실 이걸 남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예. 근데 나는 잘 알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들을 볼 때는요. 특히 SNS나 이런 것에 올라오는 남들을 볼 때는 가장 좋은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구질구질한 감정이 있지?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사실 굉장히 뭐 조금 시쳇말로 아,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고 사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럼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일종의 심한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계열. 나는 다 잘했어. 난 다 잘났어. 내가 다 옳고 세상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0: 그럼요.
1: 이런 생각을 하는
0: 지극히 게. 정상적인 거죠.
1: 네.
0: 예.
1: 근데 이제 이 그 모자무사 드라마에서도 그 황동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자신의 열등감이나 무가치함이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독설이나 심한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0: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황동만 씨 뭐 캐릭터를 여기서 다 아시진 못하겠지만 네. 사실은 20년째 이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는데 하필 주위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치 이 황동만이라는 캐릭터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실패했다가 아니라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패한데 실패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가치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난 잘났어. 나한테는 분명히 포텐셜이 있어.
1: 능력이 있는데.
0: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나를 인정은 안 해줘. 라고 네.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화된 모습과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괴로운 건데요. 그런 괴리감 때문에 사실은 남한테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상처를 잘못 방어 기제를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잘못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정을 아직 못 받았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공격성을 남한테 대한 판단. 그래서 이제 그 라이벌인 친구가 얘기를 하기로는 너는 항상 남을 이 남이 잘 되면 행복해서 죽고 또 남이 안 되면 깎아내리는 거를 해서 죽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황동만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좀 아,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열등감 때문이었던 거죠.
1: 그거를 이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열등감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존감과 자신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사실 그건 좀 분명 다른
0: 거 다른 거 같긴 하죠. 근데 네. 뭔가 다른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더라도

0: 어떤 과제에서 뭐 잘 못했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걸 못한 거지 내 인생 전체가 망한 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자존감인데 자신감은 실제로 없을 수 있죠. 나는 이걸 할 땐 잘 못해. 난 달리긴 잘 못해. 난 수영은 못해. 공부는 못해. 요거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를 알아야 할 자신감이 뭐 없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황동만은 여기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자존감까지도 떨어져서 그 공격적으로 남들을 막 그 폄훼하고
1: 그러니까요.
0: 친구랑 갈등이 막 일어나죠.
1: 네. 7492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직장 동료나 친척, 친한 친구가 잘 됐다고 하면 질투가 나고 괴로워요. 이게 참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건지.
0: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마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기 내면의 거리에서 좀 더 내 것과 가깝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은 자기 표상, 내면의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와 타인이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나와 타인으로 다 이분법적으로 구별이 되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나와 가까운 친한 사람들처럼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나와 가까워도 나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나도 그만큼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부러워하진 않거든요. 예. 네, 근데 내 친구가 돈이 많아졌다고 하면 나도 저 정도는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해서 더 비교하는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절도 더 크게 된다. 네.
1: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아까 SNS도 얘기하셨지만은 비교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거리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0: 너무 많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알아야 될 게 비교를 해 보이는 대상들은 항상 그들의 이 가장 포장된 것만을 나열한 것이고 비교가 되는 나는 내가 아는 가장 후진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다.
1: 비교를 말라?
0: 비교를
1: SNS를 보지 말아요?
0: 보지 않을 순 없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SNS는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만 뒤처지지 않는지 일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1: 네.
0: 근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어서 이게 아 적당히 이제 얘 제일 좋은 모습이 이 정도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고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SNS 반응에 우리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뭐 좋아요를 몇 개를 받는다든지. 근데 이게 사실 뇌에 입장에서 보면 SNS가 굉장히 중독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반응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그냥 좋아요 많이 달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고 더 좋아요 나오는 것들로 내가 채우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SNS에 좀 집착하게 되면 문제지만 뭐 아예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1: 그래서 이제 오일린님께서도 비교하기 싫어서 SNS 앱을 몇 번이나 지우셨대요. 근데 나만 뒤처지고 이제 소외될까봐 불안해서 몇 번 또 다시 깔으셨대요.
0: 제가
1: 의지가
0: 있죠.
1: 제가 네. 의지가 약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0: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약간 중독적인 성향이 있지 않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주 극단적인 비교가 주식에 깔았다 지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 집착해서 많이 보게 되니까 내 삶이 방해가 되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웠으면 또 지운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못 참고 깔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꼭 SNS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약간의 이런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 남한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병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좀 이런 분들이 좀 자존감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1: 박현준 님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비교는 나의 바닥과 남의 꼭대기의 대화다.
0: 아주 맞습니다.
1: 멋진 말씀을 해주셨고
0: 네.
1: 9100 님께서는 저의 가장 좋은 부분과 타인의 못난 부분을 비교하여 마음 편히 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0: 이러니까 제가 이 청취자님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참 저는 정신승리가 거의 인간의 승리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드라마에서 되게 감동 깊게 본 게

0: 뭐 러브라인까지는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이 변은아 PD라는 도끼 PD라고 되게 날카로운 그
1: 황동만을 도와주고
0: 네, 황동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게 단순히 애정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감동을 받았던 게 이 네. 사람을 사랑해서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다 황동만 제 이상한 애야. 제 뭐 진짜 이상해 이랬을 때 어? 난 괜찮던데 내가 황동만 한번 겪어볼게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겪어본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황동만이라는 그 열등감 있던 인물이 이 변은아 피디를 알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간은 아니구나.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 괜찮구나라고 변화하게 되거든요.
1: 그래서 오늘 나혜란 선생님이 그 변은아 PD 같은 역할을 좀 청취자분들께 해주셔야 되는데.
0: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나의 우리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0: 누구나
1: 위해서
0: 누구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이 성공한 캐릭터로 나온 그 박경세라는 친구도 사실은 성공을 좀 했었는데도 이번에 그 영화가 망해서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있잖아요. 아,
1: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너무 열심히 보셨네.
0: 아, 저는 사실 드라마 많이 빠져드는 편이라서. 네, 근데 네. 이 드라마에서 재밌는 게 정말 이 주제처럼 모든 사람이 내용은 다르지만 다 자신만의 괴로움이 있고 자신만이 느끼는 그 무가치함과 맞아요. 쓸모없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나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열등감이라는 건 사실 좀 좋은 점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심리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이 질투는 나의 힘.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아들러는 이 인피리어리티라는 열등감이 있어야 사람이 조금 이 성공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둘째가 대부분 형을 이기는 이유가 둘째 열등감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열등감이 고착화되면 패배감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형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미래형이기도 한데 형은 시인을 꿈꿨지만 시인을 좀 이제 실패하고 용접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형도 마찬가지죠.
1: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 네, 너무 스포인가요? 이건 이제 아니, 플롯이니까요. 네.
1: 마지막 질문으로 네. 내 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마음을 잘 지키시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좋은 말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말 중에서 좀 흔한 말이긴 한데요. 이 꽃은 꽃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만의 속도로 핀다고 하잖아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속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도 된다.
1: 아, 좋다.
0: 그 말은 네. 남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약간의 좀 손해고 학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비교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뒤처진 나라도 나만의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나만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오후에는 좀 마음 편한 오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모자무사 드라마를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드라마의 명대사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0: 오,
1: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0: 그러니까 나는 내 속도로 사는 거죠.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마치면서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좀 겪겠지만 수도권은 내일 오후에 그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전국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간 3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름비를 방불케 합니다. 서해안과 강원 북부 내륙, 동해안, 또 제주 산지, 남부 산지 등 대부분 해안과 제주 쪽에는 거의 100에서 강원 산지에는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도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동반되겠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축대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 또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는 제주산지 호우특보 발효 중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에 머물겠습니다. 17에서 22도로 예상되고 내일은 20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창현입니다. 오늘 이민영 앵커 대신 진행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했고 사측은 노조가 용납이 어려운 보상을 요구했다고 맞섰습니다. 내일 6.3 지방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짜고 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했다고 했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내일로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노조는 수락하고 사측이 유보하면서 사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양보를 최대한 많이 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 역시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적자 사업부 보상이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이는 회사의 기본 경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며 내일로 예정된 파업은 현실화했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내용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평가하면서 노사가 추가 조정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사이 서툴 외교가 신뢰를 쌓고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전날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셔틀 외교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가 거듭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굳건한 신뢰 위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안동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 외교는 이제 양국 수도를 넘어 지방 도시로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한일 협력의 온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폭 역시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양국 셔틀 외교 순항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공급망과 에너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여소연 기자, 여당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4: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자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도 모자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동조했다면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또한 균형 잡힌 외교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확장된 셔틀 외교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본선 후보를 돕는 오뚝 유세단을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첫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죠.
4: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회담이 선거용 회담이었고 과거사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또한 친노조 정부 때문이라며 선거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도덕적 논란에다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북한이라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서 색깔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런 자들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전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국회에서 여야 후보 대리전도 펼쳤다면서요?
4: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회의의 소집 목적이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국토부가 이미 현장 검증과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토위를 연 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0: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토위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 때라 상임위를 열지 말자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빠졌는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의 남호 피격에 대한 여야 공방도 있었죠?
0: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게 아직까지도 발사체의 성격이나 발사 주체를 파악 못했다는 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이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오해가 더 쌓이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확보한 남우호 내부 CCTV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사의 반대로 CCTV를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외교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만약 CCTV 제출이 안 되면 양당 간사가 협의해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의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다음 달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내일부터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금품 수수 등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나 고위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합니다. 이어 선거 분위기의 편승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1: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잡고 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3: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내 조직원과 중국 자금 세탁 조직원, 코인 송금책 등 모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 규모는 1170억 원가량.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은 뒤 테더 코인을 사들여 송금하거나 단순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특히 전체 자금 세탁 규모의 72%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경찰은 코인 송금이 범죄 수익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신규 계좌에 하루 이체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포 계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후원회나 협동조합 등에 소액을 반복해 송금하는 이른바 계좌 테스트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만들었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명의자들에게 가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13억 8천만 원 상당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조치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원전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울 원전 4호기는 막바지 공정에 접어들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

0: 드립니다.
1: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 방사선 안전 규제 성과를 돌아보며 원전 전 주기 안전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과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중대 사고 대응 역량을 신규 원전 수준으로 향상하고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 운전 심사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규 원전인 세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고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건설, 운영, 계속 운전,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도 다양한 소형 모듈 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했고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제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세울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 전체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원전 인근에 불법 드론이 출현했을 때를 가정하고 전파 교란 장치인 재머를 사용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등 대응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원전 반경 18.5km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중인 세울 4호기의 건설 공정은 약 97.9%에 달해 건설의 마무리 단계인 사용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는 운영 허가 심사와 사용전 검사 과정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0: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는데 언제든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공격 시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격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군사작전과 협상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한 뒤 협상 교착상태 원인으로 이란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나포한 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걸 믿는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둔 채 이란에 공을 넘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타격한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됐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스라엘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짓고 운영에 관여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지난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 공격에 드론 3기가 동원됐는데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기는 요격됐지만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 구역 외곽에 전력 발전기에 충돌했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원전 인근에는 한국인 근로자 380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더 부정적 역할을 하도록 부추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판하며 가짜 깃발 전술로 추정되는 공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이를 숨기고 제3자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 전술입니다. 이란은 나무 피격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은 통상 가짜 깃발 작전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자신들이 휴전을 먼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홍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플로펌 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상공인들에게 판매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야놀자와 여기어때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 7년간 갑의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 등에게 할인 쿠폰을 앱 노출 광고 상품과 결합시켜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이익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게시된 한 광고를 언급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로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힘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남편은 징역 3년, 아들은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뇌출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께 돌봐왔지만 피해자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자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24일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4차례에서 봉행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님 오신날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 이상,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등지 최대 100,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뉴스 중계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민영 앵커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복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서울 종로에 자리한 광장시장이 한 글로벌 OTT에 소개되면서 상인들의 푸근한 정과 또 가성비 좋은 음식을 맛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위생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손님처럼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두루 살펴보는 미스터리 쇼퍼, 즉 이것 점검원을 투입한다고 하는군요. 이 미스터리 쇼퍼는 바가지 요금과 강매 영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대상 부당행위라든지 위생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 부당행위가 적발된 점포나 노점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에 나서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해요.

0: 특히 이 미스터리 쇼퍼로 외국인들도 나선다고 하니까요. 내 외국인 가리지 말고 모쪼록 올바른 가격과 깨끗한 점포 또 친절한 모습으로 한국의 정많은 시장 문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미스터리 쇼퍼는 우리말로 이것 점검원이라고 하죠. 이것 점검원. 여기서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히읗이에요. 이응히읗. 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왜 이것 어산합시오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아유 뭐 다 드렸습니다 오늘. 예, 자 정답과 함께 이 미스터리 쇼퍼 즉 이것 점검원이 필요한 곳은 또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생각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많이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그럼 오늘도 먼저 살펴보고 전국 일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민희 씨 교통상황 전해주십시오.
1: 네, 전국이 빗길인 가운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송정요금소 5차로와 광장부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완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내린천 휴게소 진출램프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내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내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고양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불매운동 등으로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하면서 5.18 조롱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 당기 순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자고 촉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광장시장이 바가지 요금에 이어서 위생 문제로 논란이 일자 손님을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 즉 이것 점검원을 투입하는 등 서울시와 종로구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단속할 때만 제대로 법을 지키는 척하는지 아니면 뭐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이 미스터리 쇼퍼가 잘 밝혀내겠죠. 아 정말 광장시장은 저도 자주 찾는 곳인데 부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 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이것 어산합시오. 이거 힌트도 드렸죠. 아 예전에 이것과 관련된 사극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예. 자, 뭐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장창렬 님이 먼저 고속도로 이것 순찰차도 있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일반 승용차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이 막 들어오더니 잡더라고요. 7404님 광장시장과

0: 제주도와 울릉도의 바가지 요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망신이기도 해서요. 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오, 적발 즉시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강력한 의견을 주셨네요. 예. 5820님. 저는 이것 어사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요. 급습합니다. 중고등 아이들 방을 급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 틀림없이 방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쓰고 있을 거라서요. 늘 말이죠 하셨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좀 받겠는데요. 근데 뭐 또 적절한 이 부모님들의 간섭은 또 필요도 하죠. 예, 아유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0106님.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은 이것을 해서라도 이것 뭐 점검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꼭 일부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 근데 이게 미스터리 쇼퍼 중에 외국인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죠.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이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예 이참에 그냥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25님. 영양사로 일했을 때도 식당 위생 점검을 자주 받았는데요. 특히 먹거리 위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식중독 위험도 있으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잠깐의 생각이 정말 식중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자,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전으로 갑니다. 김수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대전은 날씨 어떤가요?
1: 네, 오늘 대전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힘이 빠졌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6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덥다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정말. 오늘은 그 세종 소식을 준비하셨던데 사실 지난 5월 15일이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나신 날이었죠. 세종시에서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었다고요.
1: 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는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 세종 책사랑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책과 글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책과 한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날 기온이 정말 높고 볕이 뜨거워서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잔디광장 곳곳에 펼쳐져 있는 돗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0: 책 축제라고 하니 조금은 이제 차분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땠나요?
1: 네, 저도 처음에는 책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정적일 줄 알았는데요. 네. 네, 물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마치 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직접 책갈피도 만들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무대에서는 세종 거리 예술가들의 콘서트와 북토크가 진행되기도 해서 이 음악과 이야기를 배경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차분하기도 또 활기차기도 했던 축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2: 독립책방에 책들 구경하고 있었고 책이 공원의 광장에 이렇게 있는 모습. 뭐 보통 축제 가면 시끄럽고 뭐 음식들 많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축제인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체험도 많아서 좋았어요.
4: 원래 평소에도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편이라서 이런 축제에 와서 좀 더 다양한 책들을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어요.
5: 페어나 이런 데 가면은 실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오픈되어 있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뭐 책도 둘러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책을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아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기 때문에 공통의 공동된 상승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6: 저는 아이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타고 둘째가 너무 어려서 혼자 나왔는데 조금 아쉬워요. 제가 크면서 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잘 못했어요. 책 좋아한다 그러면 범생이냐? 막 놀리고 이래서 근데 사실 책을 좋아하는 거는 개개인한테 항상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삶에 힘들 때 약간 도피처도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위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랑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예, 뭐 시민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축제 현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축제는 단순히 책을 전시만 해놓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는데요.
0: 네.
1: 저는 특히 한글 만물미술 트럭이라는 곳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린 한글 그림으로 원하는 물건을 교환하는 곳이어서 더 새롭고 인기도 정말 많았는데요.
0: 네.
1: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를 위해서 30여 개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서 다양한 도서들을 선보였습니다. 한글과 관련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번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2: 저희는 팀 카이로스 팀이 운영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홍보하는 부스이고요. 스피드 퀴즈랑 훈민정음 언해본 피사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사 체험을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언해본을 아무리 필사하는 거라지만은 내용 자체가 어렵고 한자와 이제 한글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쓰기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다 적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특하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3: 지역에서 이런 축제가 생긴다는 거는 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일단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와 새로운 독자님들을 만나고 저도 늘 만나던 독자님들이 아닌 다른 독자님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제 책을 읽어보고 오셔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만의 그 갇혀있던 시각을 다른 시각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세종시 거점의 서점은 아닌데요. 용인에서 책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와서 이런 축제에 참여하면 이 지역에 저희 책방을 또 알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분도 좋아서 책방 하는 데 있어서 좀 에너지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5: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디지털이나 어떤 AI가 모든 아날로그 콘텐츠나 텍스트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을 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그걸 다른 분들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에 찾아오시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책을 구매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말 모두가 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을까요?
1: 네, 이번 책축제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했는데요. 세종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세종대왕에서 비롯된 만큼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하고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라고 합니다.
0: 네.
1: 축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 문화도시 사업팀 최윤정 팀장과 나눠봤습니다.
6: 올해 책사랑 축제는 기존 북페어 달리 책축제라는 명칭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뭐 공연이나 체험 전시와 같이 시민분들이 오셔서 좀 즐기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독과 세종대왕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책을 읽고 즐기는 날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 첫 책축제는 세종대왕 나신날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놀이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해서 책축제가 어렵지 않고 책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독서 문화를 좀 폭넓게 얘기하면은 한글 관련된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박물관이랑 협업을 해서 조성한 한글 놀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글을 다양한 놀이나 체험을 통해서 좀 즐겨볼 수 있고 또 배워볼 수 있는 참여형 전시여가지고 세종시 어린이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한글 체험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책축제에서 보셨던 그 야외의 거대한 보자기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이제 그 31일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실내 박연문화관 전시실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호재 작가의 보자기 전시 많이 봐주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보셨던 저희 거리예술가 공연은 6월까지도 이어지니까 세종시 곳곳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스마트폰 화면 대신 책장을 넘기고 모두가 손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 축제였습니다.
0: 네.
1: 책을 읽고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종대왕이 남긴 한글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던 세종 책사랑 축제.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졌던 따뜻한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책 축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가 전해준 대전 소식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울릉도로 갑니다. 최운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0: 네, 울릉 날씨 어떤가요?
7: 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 가득 비구름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약한 비가

0: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종일 비 예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갔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1: 네,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울릉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0: 네, 오늘 울릉도에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먹거리 행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울릉군 새마을부녀회가 도동항 일원에서 울릉 으뜸 향토나물 시식회를 열었는데요. 울릉도의 청정 자연이 길러낸 향토나물을 직접 맛보면서 울릉만의 손맛과 인심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네, 뭐 울릉도 하면 산나물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뭐 어떤 나물들을 맛볼 수 있었는지요?
0: 네, 울릉도 대표 산나물인 명이와 부지깽이, 참고비 같은 나물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네. 특히 울릉도 나물은 향이 진하고 식감이 좋아서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울릉도 나물이 유명한 건 알지만 막상 사가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한 울릉군 새마을 부녀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여기는 울릉군 새마을에서 지금 향토나무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나물 많이 드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3: 사람들이 나물을 사갖고 가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쌈나물하고 초집을 하고 부지깽이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를 맛을 보고 이래 보면은 좀 알잖아. 그래가 나물을 하게 해서.
4: 저는 울릉군 새마을회 회장 이정호입니다. 아, 오늘 우리 향토 나물 시식회는 그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부지깽이, 쌈나물, 창고비, 진나물 등 그런 울릉도를 대표할 만한 나물을 그 손님들에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시식을 통해서 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시식회는 울릉 새마을회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 가을에 10월 달에 다시 울릉도에 있는 전나물을 다 모아가지고 시식회를 다시 가실 예정입니다. 이 시식회는 다 무료고요. 비용은 울릉군과 울릉 새마을회에서 다 전액 부담을 다합니다.
1: 예, 뭐 여러 맛있는 나물들을 직접 맛도 보고 또 조리 방법도 알 수 있으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웠겠어요. 현장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시죠.
0: 네,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 행사 장소가 도동항 바로 앞이다 보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나물향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춘 관광객들도 많았고요. 네. 여행 마지막 날 배 타기 전에 우연히 들렀다가 울릉도다운 추억 하나 더 만들었다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 잡아 일부러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건네고 또 설명까지 해주다 보니 행사장 분위기가 굉장히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1: 네, 뭐 얘기만 전해 들어도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맛있는 나물들이 참 많았겠지만 그중 좀 특히 인기 있는 음식은 뭐였나요?
0: 네, 준비된 음식들 반응 전체적으로 다 참 좋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단연 향토 나물 김밥이었습니다.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김밥을 현장에서 직접 바로 말아주셨는데요. 부지깽이 나물에 묵은지, 우엉, 당근, 달걀 마리까지 함께 넣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네. 준비된 김밥이 금세 동날만큼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직접 맛본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이 울릉도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네, 정말로. 뭐 이렇게 봉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6: 울릉도의 이제 특산물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여기 자연산 산나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았고, 뭐 시식해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았습니다.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다시 또 와야 되겠습니다. 부지깽이 나물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아주 뭐 신선하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식감도 좋았고.
7: 부지깽이 나물,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부드럽고. 아니, 몰랐는데, 오늘 여행 지금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 앞집에서 밥 먹고, 그러고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8: 아, 이거 시식회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놀러 왔어요. 이거 치나물이랑 부지깽이랑 있는데, 치나물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9: 종류별로 나물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종류별로 맛있게 먹었고, 부지깽이 김밥이 없어가지고 살짝 아쉽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늦게 오니까 떨어졌네요. 네.
0: 울릉도 산나물은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깊고 식감이 좋은 게 특징인데요. 자연 환경이 워낙 또 깨끗하다 보니 나물 본연의 풍미가 살아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명이는 절임으로

0: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살로포드 회원이고요. 울릉도에는 그 생나물도 유명하지만 말려서 하는 취나물도 유명하죠.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나물 위에 물이 올라오도록 물을 부은 다음에 끓을 때 한 10분 정도 끓여서 이렇게 보면 조금 몰랑하게 되면 그것을 건져서 헹궈가지고 식용유를 두르고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이제 볶다가 그 집간장을 좀 붓고 그 조미되는 액젓을 좀 넣고 그렇게 볶아가지고 그 후에 다진 마늘을 좀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깨소금도 좀 넣고 그래서 양념을 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 울릉도 나물은 아주 자랑할 게 많죠. 자연 속에서 울릉도에는 그 바다 해풍이 또 쳐서 해독도 되고 눈 속에 겨울을 지낸 전오나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아주 약초로서 아주 또 유명하고 아, 전오나물은 이제 전도 부쳐 먹을 수 있고 그 고기 구워가지고 이제 같이 곁들여서 구워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향도 아주 진하고요.
2: 네, 예, 울릉도의 자연이 키워낸 나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전해 들으니까 더 맛보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죠. 이 관광객분들도 단순히 맛있다를 넘어 울릉도에 와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같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2: 네.
0: 이번 시식회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자리를 넘어 울릉의 자연과 손맛, 또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까지 함께 느낄 수 있던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향토 음식 행사를 통해 울릉만의 먹거리 문화를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갑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최근에 그 대구 남구에서 암석이 떨어져서 시민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큰 쟁점이 되고 있다죠?
4: 네, 지난 8일 남구 봉덕동 용두길 인근 지하 통로 옆 비탈면에서 암석이 떨어졌는데 이때 도로변을 지나던 50대 남성 A씨가 매몰됐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섰고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와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들을 비롯해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인 토목공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2: 네.
4: 사고 당시 안반의 상태와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인데 특히 납석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2: 그러면 뭐 지금까지 납석 사고가 발생한 원인 관련해서 뭔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4: 네,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구 남구 관계자는 암석들 사이에 20여 년간 나무줄기와 뿌리가 자라면서 자연 풍화 현상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암석들을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4: 그러면서 사고 지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암석들이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높이 20m 지점에서 엎어져 넘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사고 당시 대구에는 평균 초속 9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2: 아니, 뭐 물론 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인이 오가는 길에 어떻게 안전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낙석 사고가 났을까요?
4: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용두산 북쪽 끝자락과 맞닿아 있는 암석지대이면서도 이 신천 둔치로 이어지는 통행로이기도 해서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2: 네.
4: 주민들은 이곳에 여러 차례 낙석 방지 시설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구시와 남구 등은 해당 유형의 사고 장소가 법적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낙석 사고가 발생한 비탈면은 자연 안방 구역으로 급경사지법 등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점검 주체인 대구시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와 천산태 위험지역 그리고 옹벽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점검

0: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근데 이런 해명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시민들은 이 법적 점검 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 인근에는 낙석방지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역에는 암석 주변을 막는 안전펜스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안신련은 시민 통행이 많은 구역임에도 현장 주변에 낙석을 방지할 안전펜스나 보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기상변화가 심한 시기엔 단순 육안 점검만으로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없고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대구의 모 일간지에서는 이 사설에서 재난은 자연이 만들지만 피해 규모는 행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일상의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로 미뤄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 네.
0: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자는 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대구시장 후보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순위라고 했고요. 추경호 후보 역시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장이 된다면 모든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네.
0: 다음 민선 9기 지방정부에선 이 실질적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대구시는 이번 낙석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대구시가 남구 낙석사고 이후 유사한 형태의 지하통로 4곳을 대상으로 구군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경사지 365곳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수 점검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거지 및 공장 주변 급경사지 98곳은 우선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광토 옹벽 78곳도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할 계획이고 옹벽과 산사태 취약 지역 등도 점검해서 위험 요인이 확인된 시설물은 위험 등급에 따라 통제와 응급조치 그리고 보수와 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군요. 무척 더 이상의 이런 사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착공만 남겨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면서요?
0: 네, 엑스코어 경북대 등을 연결하는 4호선은 원래 AGT, 그러니까 철새차륜 무인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 무인자동 운전 기반으로 중앙통제실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인데요. AGT 방식은 소음과 일조량, 그리고 가로수 훼손 등으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법적인 문제와 기술과 계약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모노레일 방식이 도입이 어려워서 AGT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AGT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 여야 대구시장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모노레일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업이 수정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이 시민 민원이 잦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기존 모노레일 형식의 3호선을 혁신도시까지 연장하고 4호선 건설 방식을 기존 AGT에서 모노레일로 바꿔서 3호선과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추경호 후보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4호선 모노레일 방식 변경과 지하화 요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1: 예. 최근에 그 최종 설계안까지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다면 사업이 얼마나 수정될 수 있는 건가요?
0: 전면 수정될 수 있고요. 최근 대구교통공사와 시공사는 실시설계를 두 차례 진행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노선의

0: 대한 최종 설계안을 LGT 방식으로 확정하고 시공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보란심사와 대구시장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르면 7월, 늦으면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노레일 방식으로 방식이 변경된다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착공이 2년에서 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글쎄요, 뭐 이 시공사들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작업이 또 진행 중이기도 한데 시공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0: 먼저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공권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과 달리 대구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사업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공사계획 일반 조건 45조에 따르면 발주 기간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가 소식 전해주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면 오늘 정답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리면서 초성인트 이응 히읗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광장시장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퀴즈를 또 드리게 됐는데 보내주신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6112번 쓰시는 분은 요즘은 CCTV가 이것 어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은 것처럼 무엇보다 양심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CCTV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 또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뭐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의해서 다 찍힌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껏 각 개인이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135님 은밀하게 일어나는 왕따 학폭 등을 학생이 이것 점검원으로 나서서 상세히 살펴보고 처벌했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야, 이거 뭐 학생이 학생을 이것 점검한다. 이거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이 한편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좀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이게 자칫 교내 분위기를 또 흐릴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9370님. 지역 축제에서도 바가지는 기본이고 호객 행위도 극성인데다 불친절한 것 여전합니다. 전국 축제장에서도 이것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모르긴 해도 뭐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축제가 열리면 이것 뭐 미스터리 쇼퍼들을 좀 파견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을까요? 예, 강력히 아마 많은 제재들을 가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되네요. 8232님은 몇몇 상인들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바르게 장사하시는 대다수의 분들까지 힘들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속상한 거죠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신데. 3275님이 이거 도사 박문수 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하시면서 광장시장에서 이것저것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신다고 정말 한국의 품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부심 아닙니까 광장시장. 예, 이런 일 없도록 각 상인분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소피 밀만의 검은 눈동자 1부 곡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내일에 걸쳐 강하고도 많은 비에 전국에 강풍이 불겠고요. 풍랑도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대부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엔 비가 그치겠는데요.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 30mm로 빗줄기가 매우 강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크고 튼튼한 우산 이용하셔야겠고요.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총량을 보면 내일까지 30에서 80mm인 곳이 가장 많고요. 서해안과 강원 북부 내륙, 동해안, 제주 산지, 남부 산지 등 대부분 100mm 이상인 곳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위가 휴직입니다. 선선해져서 낮 기온이 5, 6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서울이 20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19, 전주 21도 등 1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등 13에서 19도 사이,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2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의 중노위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했고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면서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광고를 언급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상고심 재판

0: 재판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정위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하다 적발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광장시장이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가 된 배경에는 한 글로벌 OTT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노란 백열 등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먹거리와 또 담소를 나누는 모습, 이 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건데요. 특히 수십 년째 한 곳에서 칼국수 노점을 하는 사장님은요,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자리한 전통시장은 요즘 날개를 단 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또 그 지역만의 콘텐츠와 정서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됐죠. 이렇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적인 문제를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퍼, 즉 이것 점검원이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몇 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국 인터뷰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광양에서 인형극을 공연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김대영 님이, 저는 요즘처럼 더울 때 전통시장에서 김밥을 말아서 쌓아놓은 거,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이 김밥이 특히 또 이렇게 부패가 빨리 시작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열기와 이 더위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복수 님이, 사실 도로 곳곳에도 이것 순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단속 구간 알려주죠. 단속 카메라도 보이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단속하지 않아도 개개인이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켰으면 한다고 또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죠. 개개인이 서로와 서로를 배려하며 또 이렇게 법규를 잘 지키면 뭐 이런 단속 카메라, 이것 단속 이런 거 필요 없겠죠. 0128님. 퇴사 예정인 분이 백업하는 작업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진짜 이것 어사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어요. 아, 왜 그러실까요? 이제 뭐 퇴사할 예정이니까 끝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시는 건가요? 아, 이 머무는 자리가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0716님. 미스터리 쇼퍼란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이것 점검원을 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고, 부정한 상행이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점검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480님도 역시 뭐 철저하게 감찰해서 더 이상 바가지 요금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또 바람을 보내주셨네요. 참 많은 분들이 이 광장시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감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나시는 것 같아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지역뉴스 브리핑 첫 소식이 소식이군요. 양파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지금 20% 이상 하락했다면서요?
2: 예,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기준 양파 1kg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8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47원보다 22.64%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3%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원인은 양파의 생산량 급증 때문인데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올해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 단가는 1,000제곱미터인 10아르당 7,186에서 7,456kg으로 평년 대비 최대 8.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 네.
2: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노동 농민들은 지난 15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양파밭을 갈아엎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품질 좋은 햇 양파를 대만 등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저장하기 어려운 조생종 양파 368헥타르에 대한 시장 격리를 완료했고 향후 중만생종의 정부 수매 비축 확대나 이 소비 촉진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1: 예, 참 이 농산물은 생산이 급증해도 문제군요. 자, 어제 저녁에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목격돼서 1시간가량 항공기 이착륙 차질이 빚어졌다면서요?
2: 예, 어제 오후 8시께 이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김해공항 관제권이 있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오후 9시 14분께부터 오후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에서 이렇게 45분간 이착륙 금지로 항공기 한 편이 회항하고 8편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이 항공기는 경남 거제도 부근에서 빙글빙글 돌며 대기하다가 오후 10시 이후에 김해공항에 착륙했고요.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9시 30분께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2134편은 김해공항에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1: 네.
2: 이 해당 공항 항공편은 결국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서 승객들을 내려줬고요. 승객 150명가량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공항은 국가보안 각급 시설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2024년 추석 연휴에도 야간시간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랬군요. 자, 그리고 경남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이달 들어 그 내리막길 추돌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던데 운행이 전면 중단됐네요.
2: 예, 2017년부터 북천역과 양보역 약 이 사이에 5.3km 구간을 운행한 하동 레일바이크는 2023년부터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2분께 하동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향하던 하행선 선로에서 탑승객들이 탄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 가던 객차 수송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레일바이크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1: 네.
2: 이 앞서 지난 2일 낮 12시 14분께에는 해당 구간에서 앞서 가던 탑승객이 모자를 줍기 위해 레일바이크를 급정거하며 이 뒤따르던 6대와 관광용 풍경 열차 등이 연쇄 추돌해서 16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고요. 또 오는 27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서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 인천 청라하늘대교 제3연륙교죠. 이 관광시설의 출입문을 군 당국이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2: 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신수공간인 해상데크의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우고 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과거 철책 이 통제지역인 해상데크를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 대교에 이 폐쇄회로 TV 카메라 원거리용 한 대와 중근거리용 두 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30일에나 이 전체 장비 납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따라서 군당국의 통제에 따라서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 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 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네.
2: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군당국이 통제를 풀지 않자 군당국이 채운 자물쇠를 불법시설로 규정하고 군당국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이 공문에 오늘까지 이 자물쇠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요즘 뭐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로 사는 1인 가구부터 아이가 없는 가정 그리고 동거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의 형태 자체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있고요. 뭐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은 어떨까요? 분명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한국어가 다소 서툴고 또 문화 차이가 느껴져서 아직까지 낯설게 바라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광양에서 활동 중인 색동나무 인형극단인데요. 오늘은 이 극단의 창단 멤버인 장단 씨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결혼하면서 중국을 떠나 광양에 정착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길림성의 엄장단입니다.
1: 네.
4: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 2003년에 중국에서 지인인 통해서 소개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1: 네.
4: 남편은 그 교제하고 한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1: 예.
4: 제 현재는 광양에서 살고 있고 벌써 23년 됐어요.
1: 우와. 오래되셨네요.
4: 네네.
1: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4: 지금 중국어 강사 활동하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를 활동하고 있어요.
1: 네. 아니 광양에 사신 지 벌써 23년이면 정말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네네. 좀 적응하시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4: 처음 한국 올 때는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 다문화 가정 대해 사회 시선은 때문에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1: 네.
4: 우리는 한국말을 좀 서투르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가 많았어요.
1: 네.
4: 또 가정에서 저 한국에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1: 네.
4: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하고 아이 양육할 때는 많은 거를 몰아서 아이들 키울 때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서 힘들죠.
1: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4: 네네. 그때부터는 그냥 좀 열심히 배워보자. 한국어도 배우고 또 지역 활동을 참여하고 그때부터는 중국어 강사 시작했어요.
1: 그렇군요. 하여간 그렇게 한 20여 년 지나시면서 지금은 이제 뭐 저와 대화가 원활할 정도로 뭐 많이 소통이 되시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이주 네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색동나무 인형극단 얘기를 좀 나눠볼까 네네. 해요.
4: 네네.
1: 일단 그 창단 멤버라고 제가 이제 소개했는데 언제 처음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4: 새똥나무 인형극단은 2021년 그 코로나 시절에 처음 시작했어요.
1: 예.
4: 그 코로나 할 때는 그 우리 원래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4: 그때는 모든 대면 교육하고 강의를 중단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죠.
1: 네.
4: 그래서 우리 가족센터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이 무대 뒤에 인형극 형태로 우리 교육 진행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우리는 이제 그 결혼 이민자들 모든 참여하고 인형극단을 만들었어요.
1: 예. 처음엔 이것도 좀 그 익숙치 않은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4: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낯설고 긴장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 가족센터에서 선생님들 응원하고 담당하는 장민수 선생님과 지도 덕분에 우리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은 서로 힘을 모아고

0: 뭐 의상, 소품까지 이렇게 만들고 또 공연은 조금씩 완성하고 나갔습니다.
1: 예. 그 어떤 얘기들을 주로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표현하세요?
0: 그 주로 그 문화 차이가 있어서 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나갔죠.
1: 네.
0: 배경은 대부분은 개원 이민자들을 자기 경험 이야기를 담아서 공연 나가요.
1: 예.
0: 또 현재는 우리는 좀 6개 나라 한 12명 정도 두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1: 두 팀으로.
0: 네네.
1: 그렇군요. 인형극단이 그러면 21년에 시작했으면 이제 올해로 1, 2, 3, 4, 5, 6 벌써 이제 6년 차를 맞았는데 근데
0: 네네.
1: 인형극이라는 것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동안 네네. 뭐 어떤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리셨는지요?
0: 그 우리는 해는 작품들을 많았는데
1: 네.
0: 그 대부분 우리 지금은 해는 인형극은 스펀지로 그 인형을 만들어서 그 맛대를 꽂아서 이렇게 맛대 인형극이라고 얘기해요.
1: 네.
0: 또 그 모델 원래는 다문한 이수 여성들이잖아요.
1: 네.
0: 우리 그 말 로건분을 만들어서 그 음악하고 그 로건분을 하고 나서 그 음성 따라서 인형극 움직이고 있어요.
1: 아하.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떤 작품들이 그동안 공연됐어요?
0: 그 우리 공연 처해가 할 때는 개구리가 사랑에 빠졌대. 이거는 피부색을 달라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고.
1: 네.
0: 또는 그 거부 열정은 아하. 이런 이것도 두 번째는 거부 열정이에요.
1: 네.
0: 거부 열정은 그 친구 그 몇 년 전에 여기서 광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 수연이 배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작품인데,
1: 네.
0: 그 한국, 전라남도 그 사투리 말 쓰는 시어머니과 그 베트남 며느리, 베트남어 쓰는 며느리가 언어 소통과 조금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 아주 뭐, 재밌고 뭐랄까요 현실에서
0: 네네.
1: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이제 인형극을 해서 표현들을
0: 네네.
1: 해주시고 계신데
0: 네.
1: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듣자 하니 인형을 만드는 것부터 공연까지 단원들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0: 네네.
1: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만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0: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완주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데
1: 네.
0: 처음부터는 우리 언어가 안 되잖아. 그 언어 안 될 때는 그냥 먼저 그 대본을 읽는 걸부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때부터는 인형 만드는 거 하고 제작하는 거 소품 만들고
1: 네.
0: 거의 매일마다 만나는 거예요.
1: 오. 매일매일. 그게 가능한가요?
0: 네. 녹음도 그냥 선생님이 우리 언어가 안 돼서 매일마다 연습해야지 이 언어를 다른 사람한테는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마다 만났죠.
1: 네. 그 작품을 올리기 전엔 뭐 매일매일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할 정도 느껴지실 텐데요.
0: 네네.
1: 하여간 이게 미리 이제 녹음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형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녹음에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정성이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그 어쨌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극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어떤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건데 실제로
0: 네.
1: 그 인형극 보신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반응이 어떤가요?
0: 맨 처음에는 그냥 그분들을 얘기할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우리 많이 공연 많이 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문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1: 예.
0: 그 안에서 특히 그 거부 열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베트남 친구 경험 배경 발탕으로 만드는 내용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우리 경호단

0: 식당 방문할 때 어떤 어머니가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베트남에서 왔어요.
1: 어허.
0: 제가 이해 못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그럴 때 참 뭐 이런 일을 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보람이 많이 느껴졌죠.
1: 그렇죠. 예.
0: 네.
1: 아, 오늘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온 선배로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꼭 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생각하는 그 너무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다문화 센터에 나와서 우리 그 모든 나라 이런 친구들을 같이 있고 그 활동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면 그 한국에서는 자기 고향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 예.
0: 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이주 여성들한테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저도 우리 감사하는 분들 있어요.
1: 예.
0: 그 우리 지금 인형극이든 아니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이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한테 많이 도움 됐잖아요.
1: 네.
0: 그 이 인형극단 창단은 포스코 1% 나무 재단에서 우리 많이 지원해 줬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포스코 1% 나무 재단과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하여간 앞으로도 뭐 인형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 계속해서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남 광양에서 활동하는 색동나무 인형극단의 장단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잘 이어오고 계시네요.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마무리합니다. 정답 암행이었습니다. 이 암행, 감찰 이런 게 필요 없게 우리 상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바가지 요금, 불친절한 행위, 위생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등려군의 월랑대표 아적심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라니 감독이 2021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휴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5년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년 노동자 재복의 며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짧은 휴가

0: 후자가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농성 중일 때 양육자 없는 집을 저들끼리 지켰던 어린 두 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휴가란 노동을 잠시 쉬는 것이지만 제복의 휴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 예치금을 마련하고 작은딸의 점퍼를 사주기 위해 제복은 친구의 목공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에는 제복보다 한참 어린 노동자인 준영이 있습니다. 휴가와 3학년 2학기는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마주하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이란희 감독의 시선이 각기 다른 인물을 따라 움직이며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경우라 해도 좋을 겁니다. 마침 휴가 속 준영을 연기한 배우 김하석은 3학년 2학기에서는 주인공의 현장 사수인 송대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연결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준영은 현장 실습 나온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제복이 이미 지나온 젊은 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버티던 청년들은 어느 날 제복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천막을 세우고 긴 농성에 돌입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외면 속에 권익보호를 목청껏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늘을 조명하는 이란희 감독의 영화는 일상이 파괴된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전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0년 동안 육체노동자로 일해온 어머니의 얘기를 책으로 출간한 김효선 씨를 만나봅니다. 김효선 씨의 어머니는 14살부터 염전에서 일을 했고 결혼해서도 과수원, 식당, 공장, 병원, 목욕탕, 아파트, 학교 등에서 노동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쉼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는 막노동을 하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다는데요. 어머니와 막상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0: 네, 김현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엄마 얘기를 책으로 내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목이 오춘실의 사계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춘실씨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 성함이 오춘실 씨입니다.
0: 아, 야,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그냥 제목으로 딱 거셨네요. 예,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요?
1: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책 제목이 될 줄을 저도 몰랐어요.
0: 네.
1: 원고를 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걸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0: 그래서 그렇게 쪼개가지고 쓰게 됐고 묶었으니까 가제로 오춘실의 사계절로 처음에 적어놨던 건데
1: 네네.
0: 출판사에서도 이 이상의 제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1: 와.
0: 당연히 이게 제목이다. 이렇게 하셔서 아 이게 제목이 되는구나 했었어요.
1: 네.
0: 근데 하고 보니까는 이 책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1: 엄마의 인생을 사계절에 이렇게 비유하신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춘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시겠죠?
0: 네. 저희 네. 외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시고요.
1: 뭐 이름에도 사연이 있나요?
0: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향민이에요.
1: 아.
0: 네, 두 분 다 북에서 오셔가지고
1: 네.
0: 네, 좀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50대, 저희 할머니 30대 후반 뭐 이럴 때.
1: 완전 늦둥이네요.
0: 네.
1: 어머니가.
0: 완전 늦둥이로 네. 한참 기다리다가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기다리던 봄의 열매다 해서 춘실하고 지어주셨던 거예요.
1: 뜻이 너무 좋아요.
0: 네. 네
1: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옛날에는 되게 싫었나 봐요. 우리 따님은.
0: 네. 근데 왠지 친구들한테 알려주기에는 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딸은 좀 이쁜 네. 이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 아, 조금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도 사실 있어서 좀 숨기고 싶었고
1: 네네.
0: 네, 그 숨기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1: 네.
0: 그래서 엄마한테 개명을 하면 좋다. 요즘에 이름 많이 바꾼다. 좀 세련되게 바꿔보자 이러면 아이 싫어 싫어 막 이래가지고
1: 예.
0: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엄마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게 내가 엄마를 내 마음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엄마를 맞추기를 원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엄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바로 춘실이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느끼게 됐습니다.
1: 이제 책 제목에 엄마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예. 책 구성을 보니까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우면서 그 과정을 쓰면서 중간중간 엄마 인생 얘기를 이렇게 담으셨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운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하고?
0: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1: 와, 4, 5년 동안.
0: 네.
1: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0: 네.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무조건 아무튼 한 번은 수영장에서 엄마를 만나야 되니까 아 오늘은 이제 끝나고 수영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또 조금 흘러가는 것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수영장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한번 끊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있었던 핸드폰도 볼 수가 없고 네,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글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엄마하고 맨몸으로 만나는 장소니까 좀 약간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들이 항상 들어요. 수영장 네. 한번 다녀오면.
1: 엄마랑 관계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0: 네. 엄마랑 관계가 많이 달라졌고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 보니까는 네. 엄마가 되게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예.
0: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 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막 가서 말 걸고 예, 귀여운 행동하고
1: 네. 네,
0: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1: 네.
0: 네, 이렇게 아기같이 소녀같이 미소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거는 내가 모르던 엄마의 표정인데 하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딸을 대하는 엄마랑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엄마는 정말 다른 엄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사실 오늘 어머님이 밖에 오셨어요. 이 방송국에 같이 오셨는데 딱 뵙자마자 진짜 엄마랑 딸이구나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으셨고 밝으시더라고요.
0: 네. 수영장에서도 보면 네. 다 엄마구나 이러고 많이 알아보셔요.
1: 예.
0: 네, 딱 봐도 엄마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 책에도 보니까 앞뒤 표지에 두 분 사진이 있는데 앞에는 엄마 사진 뒤에는 딸 사진. 두 분이 굉장히 알록달록 그냥 총천연색의 수영모자 쓰고서는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0: 네. 이거는 그 디자인해 주신 작업자분이 예. 그 원고를 읽어보고 떠올린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엄마도 이렇게 알록달록 재미나게 사시고 그거를 좀 제가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1: 예.
0: 그런 표정으로 배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딱 봐도 어머 엄마랑 딸이네 해서 벌써 거기서 한번 웃게 되더라고요. 네. 예. 수용하면서 이렇게 엄마 관계도 엄마를 좀 다시 보게 되고 관계도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김효선 씨는 온라인 그 서점의 문학 담당 MD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MD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0: 네, MD가 머천다이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은 뭐든지 다 한다.

0: 얘는 해요.
1: 뭐든지 다 한다. 네. MG.
0: 책을 네. 팔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책이 재밌어서 팔릴 수 있고 궁금해서 팔릴 수 있고 딴 사람들이 읽어본다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할 수도 있고 아 연예인 누가 재밌다던데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모든 상황들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여지가 좀 많은 일이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 소설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주문도 하고. 예, 고객하고 뭐 행사도 기획하고.
1: 네. 네.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신다면요.
0: 네. 이 책은 저희 엄마가 인생으로 겪은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수영을 하면서 수영장에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얘기를 섞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해온 일이 세상하고 책을 연결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춘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네. 시장에서 지나가는 조그만한 아줌마예요.
1: 예.
0: 이런 평범한 중년 여성 한 명의 얘기에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시던데 엄마 오춘실 여사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0: 네. 저희 엄마 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나이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청소 일 많이 하시고 육체노동으로만 살아오신 분이죠.
1: 네,
0: 그
1: 네.
0: 과정에서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그러면서 다친 일이 많은 분이세요.
1: 네.
0: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의 대단한 점은 그렇게 많이 다치고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밝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1: 네.
0: 그 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1: 예.
0: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참 밝고 성실한 사람이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다.
1: 네.
0: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1: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뭐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봤을 텐데 기억나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희 엄마 빵 공장도 다니셨었고
1: 예.
0: 네, 전기 공장도 다니셨었고 청소도 하셨고 목욕탕 청소도 하시고
1: 예.
0: 네, 경비실 청소도 하시고 네, 그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0: 식당도 하시고 과수원도 하시고 네. 정말 그 시켜주는 일이면 다 했죠.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공공근로도 하셨었고.
1: 네. 엄마가 뭐 할 때가 딸로서는 제일 좋았어요, 혹시?
0: 그래도 학교 청소할 때가 엄마가 좀 더 편하다고는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0: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1: 네.
0: 네, 그 앞에 있는 일들보다는 좀 그 어떤 대우 같은 게 좀 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학교 청소는 오래 하셨나요?
0: 네. 학교 청소를 제가 그 학교 청소를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1: 네.
0: 첫 번째 했던 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1: 모교?
0: 네. 제 모교에서 학교 청소를 하셨었고.
1: 아, 그 학교 혹시 다닐 때는 아니었나요?
0: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1: 예, 예.
0: 거기서 한 2년 반 하셨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교를 옮기셔서 거기서 13년 9개월 하셨습니다.
1: 그 모교에서 청소하실 때는 조금 아는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좀 알았으면 신경이 좀 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를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1: 네네.
0: 저희 엄마가 학교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 학교인 거는 좀 나중에 알게 돼서
1: 네.
0: 저는 그것도 좀 되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고
1: 네.
0: 근데 엄마도 내심 제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해줬겠죠.
1: 일부러 안 하셨구나.
0: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엄마한테 나중에 되게 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1: 예. 근데
0: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벙긋벙긋 웃고 지나가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효선이 어머님이라고 잘 해주시고
1: 네. 네,
0: 말 한마디씩 걸어주시고 효선이 착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엄마 그 시간을 되게 좋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1: 예. 사실 이제 저희 방송국에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난히 그렇게 밝으신 분들에서 그분만 뵈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 저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마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0: 네. 학교에서도 그
1: 네.
0: 학생들하고도 거의 뭐 손자같이 지내면서 잘 지내시고
1: 네.
0: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생기면 나눠 먹으시고 뭐 그러면서 잘 지낸다고 얘기하셨었어요.
1: 예.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 엄마가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하지만은 좀 철없을 때는 아, 우리 엄마도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1: 예. 근데 왜 내가 엄마의 삶을 좀 기록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0: 네,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청소하다가 은퇴하시게 된 게 허리 골절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느라고 누워 계신 거를 딱 보면서 아, 엄마가 이대로 세상에 사라지면은 나한테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러시던가요?
1: 처음에 엄마가 얘기한 거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얘기 같은 것도 책이 돼?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작업하는 와중에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거 하지 마라. 힘들다.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별로 그 내키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몰래 했죠.
0: 아.
1: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책이 엄마 이제 책이 나와. 그러니까는 엄마가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진짜 나와? 진짜? 설레.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아이처럼 네. 설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0: 참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닐 때가 많아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자식한테 혹시 폐가 되는 거는 아닐까 해서 부모님들이 극구 사양하시는데 그 뒷마음까지 보게 되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는
1: 네,
0: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엄마가 어땠는지 네,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엄마 얘기를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김현선 씨도 그때가 굉장히 인생에서 좀 힘든 순간이었다고 하던데요.
1: 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예, 어려운 일들 겪었죠. 적응 장애라는 뭐 진단명이 있는데요.
0: 아.
1: 네, 그런 것들 이제 회사 가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0: 누가 좀 힘든 사람이 있었나?
1: 네, 좀 안 맞더라고요.
0: 예. 회사 생활 오래 하면 한두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들수록 어때요? 엄마를 좀 생각하는,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던가요?
1: 네, 요즘에도 회사 다니면서 좀 뭐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회사 간 거 생각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저도 힘내서 갈 수 있게 돼요.
0: 네.
1: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엄마는 어지간하면 스스로 사표내고 나오신 적은 없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버틴 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갖고 갈 수 있게 되죠.
0: 네. 엄마도 힘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점에서 엄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혹시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1: 네, 저희 엄마는 잘 잊으시는 것 같아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얘기 예전에 네. 한 2, 3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저희 엄마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잘 잊어버리고 잘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건데 그 안에 강인함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요.
0: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시죠?
1: 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0: 네.
1: 아주 작은 걸로도 아 오늘은 날씨가 어제 보다 덜 더워서 살겠다 이런 얘기 장난으로 많이 하세요.
0: 아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1: 네, 그래서 항상 살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약간 살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버릇이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반대로 살겠다를 네.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사시는 거군요.
1: 네, 수영장 가도 아 오늘 시원해서 살겠다. 아 샤워하니까 살겠다. 맨날 그러세요.
0: 개운해서 살겠다. 네. 아유 청소하니까는 집이 깨끗해서 살겠다. 오늘부터 좀 저도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만 이게 돈만 가지고 평생 일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는 그거 말고 뭐 다른 것이 있었던가요? 돈
1: 네, 일단
0: 말고.
1: 그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거는 엄마가 청소 일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이 하고 나면 깨끗해지니까 좋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계단을 다 청소하고 나서 뒤를 한번 돌아보면은 그 돌아본 자리가 깨끗해져 있는 그거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되게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네, 뭔가 남한테 잘못하거나 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자기 몸으로 번 돈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한 끼 먹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딸 학교 보내고 그게 참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0: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집도 그냥 바짝바짝 했나요?
1: 아, 네. 집하고는 좀 계열이 달라가지고 집에서는 청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0: 그건 또, 예.
1: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쓰레기를 아예 없애는 건 좋아하시는데, 네. 정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0: 아, 그래요. 청소하고 정리정돈이 조금 결이 다르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아무튼, 남들이 볼 때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찾으셨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 예전에는 좀 엄마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예. 네, 예전에 안쓰럽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엔 점점 엄마가 전혀 안쓰럽지 않다.

0: 굉장히 즐겁게 살았다는 거를 본인이 말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지금 굉장히 밝으신데 이 밝은 게 본인이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다는 그 자신감이 배어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잘못하고 산 거 하나도 없다.
1: 아.
0: 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고
1: 예.
0: 네, 그런 생활이 좀 쌓이면서 사람한테 생긴 자신감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저의 한 50대, 60대가 엄마를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네. 어머니가 정말 삶에 좋은 본보기가 돼주신 거예요. 근데 허리 골절하셔서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나셔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 폐지 폐품을 매일 주우셨다고 하던데 좀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0: 네, 그 많이 말렸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1: 예.
0: 네, 근데 엄마 안 했으면 진짜 좋겠기는 한데 엄마가 심심하다,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저 엄마랑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1: 엄마랑 같이 다녀도 보셨어요?
0: 네네, 같이 다녀도 왔습니다.
1: 오.
0: 사람들이 아 쓰레기를 진짜 많이 버리는구나,
1: 예.
0: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그런 거를 되게 발견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 청소를 하셨으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게 눈에 바로 보이세요.
1: 전문가네요.
0: 네, 전문가셔요. 그래서 보고선 아이고 입만 즐겁지 이러고 바로 가져가세요.
1: 예.
0: 근데 그런 게 좀 한때는 속상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1: 네,
0: 본인 즐거우시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스스로는 머릿속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1: 아, 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네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이 되나요? 얼마나 벌리?
0: 1년 하면 한 100 90만 원 버시는데 네, 근데 그게 별로 안 하시면 좋겠긴 하죠.
1: 예.
0: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걷는 것도 즐겁고 즐겁게 하신다고 하니까 즐거우시면 하셔라. 지금은 그런 정도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예.
1: 근데 엄마가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 딸에 대한 긍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네.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따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어머니가 모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다는 얘기, 감사패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한테 엄마 얘기를 좀 들으셨다면서요.
0: 네. 나중에 들었었어요.
1: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0: 네. 엄마가 참 열심히 하셨다.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었었고
1: 네.
0: 엄마가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건 줄 잘 몰랐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1: 네, 네. 네. 그런 칭찬 들으니까 딸로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0: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직장에서 엄마가 늘 힘들기만 할까 봐 그걸 염려를 많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안에서도 엄마가 재미를 찾을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인정받으면서 일해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조금은 좀 염려를 내려놔도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1: 두 모녀가 이렇게 참 보기가 좋은데 사실 이제 두 분이 같이 살게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0: 네. 같이 예. 산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1: 5년 정도. 네. 같이 살게 된 이유가 있나요?
0: 네. 엄마가 허리 다치시고 은퇴하시고 아. 그러면서
1: 예.
0: 엄마가 직업이 없는 상태시니까 그냥 이제 제가 모셔야겠다 해서 엄마를 모셔오게 된 거죠.
1: 엄마를 부양하겠다
0: 네.
1: 해서. 근데 엄마가 그 인지장애
0: 네.
1: 초기 진단을 네. 받으셨다고요.
0: 네.
1: 예.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셨다. 하던데요.
0: 네, 너무 슬펐어요. 엄마 예. 그대로 있다가 엄마가 한 15년, 20년 안에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저는 엄마가 저한테는 절친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엄마가 나랑 세상에서 제일 친한데 어떡하나 그러고 너무 슬펐죠.
1: 지금은 좀 어떠세요?
0: 네, 지금은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1: 예.
0: 중이에요. 그 병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좀 재밌게 살고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면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괜찮아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뭐 연구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마침 수영이 인지증에 좋대요.
1: 네.
0: 네. 이 차가운 물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자극을 받으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하고 꽃구경 많이 하고
1: 네.
0: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계속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반짝반짝 자극 드리게 그렇게 같이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1: 네. 그리고 딸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마 엄마 증상을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때요? 취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생을 좀 기록해 보니까 그전에 내가 알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보이던가요?
0: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진짜 많았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0: 그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보면은 점점 좀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조금 하다 보면 더 나오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엄마 자신이 기억력이 진짜 정확한데, 이 정확한 거에서도 엄마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기는 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1: 예.
0: 그리고 저희 엄마라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도 저는 엄마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엄마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 좀 겸손해지게 됐어요.
1: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 중에서 좀 알게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엄마가 예전에 사우나 다니실 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회식 이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엄마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노래 나오고 하면 기분 좋으면 엉덩이 춤 한 번씩 추시는데, 예. 춤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배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1: 엄마 일만 한 줄 알았더니 나이트도 가셨구나.
0: 네, 재미나게 사셨었습니다.
1: 그런 것도 네. 알게 되고, 예. 엄마가 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엄마가 그 직장에서 좀 나쁘게 대우받고 이런 거를 저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죠.
1: 아.
0: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구박한다, 뭐 혼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1: 네.
0: 저한테는 일이 다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저한테 말 잘 안 하세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러면은 저는 또 약간 엄마를 가르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왜 안 가냐, 돈 받았으면 가야지, 그러고 제가 막 엄마 혼낸단 말이에요.
1: 네.
0: 나중에 왜 가기 싫었는지 이유 같은 걸 알게 되니까 그럴 때 되게 미안했죠. 마음 아프고.
1: 그렇군요. 엄마는 또 사정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 평생을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셨지만 엄마도 이제 품고 있는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알게 됐나요?
0: 네. 사실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생각한 게 가정주부였다고 해요.
1: 예, 네, 꿈이.
0: 네. 꿈이
1: 가정. 옛날에는 현모양처 이런 게 꿈이 많았어요.
0: 네. 예. 그래서 꿈이 가정주부셨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이니까 지금이 엄마는 꿈을 이룬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0: 요즘 너무 좋다. 망고 땡이다. 그러면서 엄마 다니세요.
1: 네, 평생 사실은 그런 바깥 일을 안 했으면 지금의 휴식이 덜 달콤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1: 예. 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 휴식이 달콤하겠습니까? 그 김효선 씨도 직장 생활하면서 적응장애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좀 치유가 되셨는지요?
0: 네. 그 집에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 한번 만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조금 풀어진다 이런 것들 있고, 같이 수영장 가면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엄마가 저 자주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껴안아주시면 좀 기분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촉감으로 만지는 게 옥시토신이 분배가 돼서 되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연구가 있대요.
1: 예, 예.
0: 엄마랑 안아주면 진짜 좀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 네.
0: 참 좋더라고요.
1: 엄마랑 나이 들어서 스킨십을 네. 어렸을 때 원래 나누던 그 네. 스킨십을 나누면서 내 마음도 좀 네. 치유가 되는 것 같다. 책을 내고 나서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던데요.
0: 네. 엄마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지셨어요.
1: 예.
0: 저희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막 그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뭐 얘기하시면 엄마가 난 그래서 책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1: 예.
0: 오춘실의 사계절 검색해보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너무 똑같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너무 놀랍다고 어머니 막 이러죠.
1: 네.
0: 네, 그럼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1: 예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뭐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자랑을 하면 되게 옆에서 부끄러웠거든요. 아, 엄마 좀 주책이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0: 네네네. 하셔라. 네. 즐거우시면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0: 네. 그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엄마는 언젠간 아무튼 떠나실 거니까
1: 예.
0: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예. 쌓고 싶어요.
1: 엄마한테 큰 낙을 선물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40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엄마의 얘기를 책 오춘실의 사계절로 엮은 온라인 서점 MD 김효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호우주의보 해당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 광양, 고흥, 여수, 또 경남 지역에 하동, 산청, 사천, 또 남해 쪽도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이미 발효 중인 상태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총량이 30에서 80mm 안팎이 되겠는데요. 서해안과 동해안 등 해안 지역과 제주와 남부 산지 쪽, 해안과 산지 위주로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산사태, 축대붕괴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소강 상태가 좀 있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밤에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16도 등 13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20도 등 17에서 25도 분포로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강풍이 전국적으로 불겠고요.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점차 전 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의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코스닥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변동성은 컸던 하루였고 전약 후강의 흐름을 펼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2.71포인트 하락한 7208.95에 코스닥은 28.29포인트 밀린 1056.07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장중 200포인트 넘는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705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조 9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에서 마감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특히 전선 및 보험, 스페이스X 관련주와 우주항공, 전력설비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삼성전기와 HD현대중공업, 코리아서키트는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약세를 오늘 입성한 마키나락스는 공모가 대비 300%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도 코스모 로보틱스와 TSE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6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사후 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재개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늘 4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김 장관이 주선하는 것으로 중노위 차원의 사후 조정과는 다릅니다.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려는 회의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26척의 한국 선박 중 첫 통과 사례입니다. 해당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던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이 선박은 아직 이란의 통제 수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5만 만을 지나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1년의 핵심 경제성과로 성장률 반등, 코스피 7000시대 개막, 민생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상승했고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코스피 증시는 정부 출범 이후 7000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7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제주 산지 120mm,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등지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일라디오 4시 경제 뉴스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최근 네이버가 올해 1분기 매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평가는 가혹한데요. 한때는 국민주로 평가받았지만 52주 신고가에 비해서 20%나 하락한 상황이고요. 연초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분기 최고치를 경신하는 매출과 달리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과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AI 3대 강국 전략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경쟁력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현재 네이버의 AI 경쟁력은 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지금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호우가 내렸나요?
2: 호우가 막 내리다가요. 약간 잦아드는 분위기.
1: 그렇습니까?
2: 일단 비는 계속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국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네. 결국 이제 상승 전환은 못했거든요. 0.86% 코스피 오늘 하락해서 7,208로 마감이 됐는데 네. 7,100선대 초반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다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거의 3조 가까이 물건을 좀 주식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요즘에 추세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 소외받는 분위기. 오늘도 2.6%나 하락을 했고요. 사실은 오늘 거의 코스피는 낙폭을 좀 회복한 편인 반면에 코스닥은 네. 뭐 조금 정도 줄이는 수준밖에는 좀 안 돼서 여전히 코스닥은 소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1056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초반에는 뉴욕 증시에서 오늘 전체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3대 지수는 모두 떨어졌는데 반도체 주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오늘 뭐 타결도 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오늘 좀 가겠구나 사실 이런 기대감을 살짝 낮긴 했는데 네. 곧바로 하락 전환을 하더군요. 역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좀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1시쯤에 이제 삼성전자 협상이 결렬되고 삼성 노조가 총파업 예정대로 하겠다 선언이 나오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 후반부에 낙폭을 좀 줄였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4시에 노사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경기노동청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게 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협상 기대감이죠. 그게 좀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떨어진 종목의 8분의 1 수준이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6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떨어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인 굉장히 투자 심리가 오늘 가라앉았던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각 섹터의 뭐 일부 대형주 정도만 빨간색이고 대부분 다 파란 색깔 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금리 상승 여파가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밑바닥까지 이렇게 좀 쫙 깔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 0.18% 올라서 27만 6천 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딱 보합이었습니다. 174만 5천 원. 요즘 주가가 그 성과급 요구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현대차는 오늘도 떨어지긴 했는데 낙폭은 좀 많이 줄여서요. 1.9% 하락 해서 59만 2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1: 네. 기대와 달리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되고 예. 있어 보이는데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2: 예. 쟁점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좀 의견을 좁히게 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쟁점이 뭐였냐면 적자 사업 부문에도 성과급을 주는 문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이 똑같이 나눠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라든가 LSI 쪽 같이 반도체 사업 부문 내에서도 적자 가 계속 나고 있는 사업부도 연간 뭐 4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삼성그룹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고조를 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고 나중에 중노위 측에서 그 뭐 뉘앙스를 느끼는 그 평가를 한 게 뭐였냐면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은 사측의 태도가 더 강경한 데 있었다라고 네. 본다. 이런 언급을 해서요. 삼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과주의 인사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11시쯤 이 소식 전해지고 나서 뭐 로이터, 뭐 블룸버그 등이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한다. 뭐 대략 이런 식의 제목으로 전 세계 이제 긴급 타전을 했고 아무래도 저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차기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장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전도체 반도체 공급망에 큰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왔고요. 협상 결료로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좀 다시 협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중재안을 노측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사측이 더 완강하게 반대했다라는 네. 거를 시사한다는 거는 사측에서는 뭐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2: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부 서로 좀 일부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측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다른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까지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2: 어쨌든 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생산의 차질이 비교적이 된다.
1: 예.
2: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회사 측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오는 계속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 즉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혹시 경영진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있죠. 정용진 네. 신세계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요.
2: 네. 일단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정용진 회장 그다음에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이제 경질이 됐죠. 그러니까 전인데 이 손정현 네. 전 대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또 관련 단체들도 이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간 19일 날 본사죠. 스타벅스 글로벌 여기에서도 네. 한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마케팅이 있었다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공식적인 사과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1: 네.
2: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와 달리 오늘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온 거는 스타벅스 글로벌이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67.5% 이게 지금 이마트가 갖고 있는 지분입니다.
1: 네.
2: 이거를 시장 가격보다 35% 더 낮은 가격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지면서 만약에 스타벅스
1: 원래는 몰랐던 내용이었던
2: 그걸
1: 거죠.
2: 그게 이를테면 많이 알려졌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이마트가 22년도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분을 이제 67.5%까지 확대를 했는데
1: 네.
2: 그때 이제 그런 콜옵션 계약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이제 화제가 좀 된 건데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의 기준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심각한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있냐 요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앞으로 뭐 이를테면 불매 운동도 좀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본사 측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스타벅스 본사에서 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마트 측은 대략 한 6,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있을
1: 그렇군요.
2: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마트 주가가 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신세계도
1: 네.
2: 오늘 2% 넘게 떨어지는 걸 봐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네, 맞습니다.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가 있는데 네이버하고 손잡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2: 네. 배달의 민족은 배민이라고 하면 또 뭐 많은 분들이 아마
1: 네.
2: 이게
1: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네.
2: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배민의 최대 주주가 이제 우버로 바뀌었습니다.
1: 아.
2: 그래가지고 우버가 최근에 네이버랑 같이 손을 잡고 이 배민의 최대 주주가 기존 최대 주주가 이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였는데 여기에다가
1: 네.
2: 우리가 배민을 인수하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이버가 최근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나오니까 이제 공시를 통해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보통 이런 식의 공시가 나오면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들 보통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네이버가 결국은 우버랑 같이 배민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왜 배달의 민족 즉 배민 이 딜리버리 업체를 인수하려는 거지라는 그 이유에 대한 이제 부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사실 올해 들어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 네.
2: 시장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시장의 성장은 정체가 된 상황인데 지금 작년에 두나무랑 합병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핀테크 쪽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는 걸 잘 알려져 있지만
1: 네.
2: 그게 실제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네이버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커머스 쪽에 즉 배민 인수를 통한 이커머스 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찾으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봄직하고요.
1: 네.
2: 그도 그럴 게 배민을 인수하게 되면 검색, 쇼핑, 결제 즉 기존의 서비스에 이어서 이제 즉시 배송 서비스까지 이제 네이버가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 네.
2: 네이버의 쇼핑이라든가 이 결제 이쪽에서의 경쟁이 더 높아질 수밖에 또 없고 실제로 배민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340만 명에 달합니다.
1: 네,
2: 엄청나게 많이
1: 네.
2: 이용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지금 사실 사실상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번 쿠팡이랑 붙어볼 만하다. 이런 정도의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이제 인수가가 최대 8조 원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네. 이제 네이버가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혹시 SNS를 보다가 지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 뉴스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포모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한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샀다더라,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원래는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믿게 되고 결국 이미 가격이 한껏 오른 시점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포모를 경계하라 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보거나 SNS 수익글에 과몰입하는 습관은 포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살피고 나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포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포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올해 코스피가 폭등할 때도 소외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처럼 국민주로 불렸던 네이버인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20%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네이버 상황부터 우리나라 AI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1: 네. 네이버에 물리신 개인 주주들이 정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워낙 또 주식 전문가시니까 항상 제가 진행자로 전문가로 항상 모셨었는데 네. 제가 게스트로 나오니까 참 새로운 분위기 같습니다.
1: 저도 어색하군요. 그런데 보면은 네. 보통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도 하는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 꿈이 사라진 거죠.
1: 아.
2: 원래 지금 현대차도 그동안 주가가 안 오르다가 현대차도 예. 실적 계속 좋았거든요.
1: 네.
2: 근데 계속 안 오르다가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1: 네.
2: 우리가 국민적으로 네이버에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네이버의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소버린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좀 이끌어가 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겁니다.
1: 네.
2: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수입원은 광고 수익 이잖아요.
1: 네.
2: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를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산업 쪽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도 예전에 투자 많이 했었고요.
1: 네.
2: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보통은 빅테크에는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지금 오늘은 네이버 AI의 역사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 오늘 주로 될 것 같습니다.
1: 꿈이 사라졌다.
2: 예.
1: 거의 뭐 명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이버는 그럼 어떤 꿈을 꿨던 건데요?
2: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실적 발표를 할 때 뭐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1: 네.
2: 이익은 조금 덜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7% 이상 성장을 했고
1: 네.
2: 이번에 네이버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카테고리를 좀 바꿨습니다.
1: 카테고리라 하면
2: 보여주는 카테고리를 그걸 좀 바꿔서 이제 글로벌 카테고리 같은 걸 해서 뭐 C2C 네. 사업 같은 경우 C2C라는 거는 그 컨슈머 투 컨슈머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끼리 거래하는 거, 뭐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2: 플랫폼으로 따지면 크림 같은 플랫폼 그리고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한 거
1: 네.
2: 그런 쪽에서 수익이 한 50% 정도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광고 수익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아니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좀 드리겠습니다.
1: 지금 애플리케이션 콩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네이버가 공시한 그런 IR 자료에서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플랫폼, 파이낸셜 플랫폼, 글로벌 도전이라는 세 개 분야로 돼 있고 글로벌 도전은 얘기하신 C2C, 컨텐츠, 엔터프라이즈.
2: 예.
1: 네이버 플랫폼에서는 광고와 서비스 이렇게 돼 있네요.
2: 그렇죠. 그래서 광고하고 서비스가 제일 매출이 크고요. 이익도 많이 납니다. 거기가 네. 이제 광고에는 광고가 있고 거기 서비스는 이른바 커머스. 거기도 뭐 네이버가 잘하고 있죠.
1: 네.
2: 거기서도 실적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에서 AI를 중심으로 좀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그 네이버가 AI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최근에 있었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에서 AI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1: 네, 맞습니다.
2: 라는 부분에서 AI가 탈락을 하면서 와, 정말 AI를 잘하는 거 맞아?

0: 라는 의심을 좀 가지게 됐었던
1: 그게
0: 부분들이.
1: 그게 올해 1월이었던가요?
0: 예, 맞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때 왜 그 네이버가 탈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세요.
1: 네.
0: 그때 뭐 중국의 인코더를 썼네 안 썼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전에 그럼 우리나라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는 거 AI 모델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뭐 좀 시간이 조금 네, 있으니까 맞아요. 옛날 얘기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버린 AI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의 AI 전략이랑도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무모한 도전일지언정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그 KT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AI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SKT 같은 경우도 ADAX1이었었고 어,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크로버를 네. 하려고 했었고 뭐 이렇게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고
1: 네.
0: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과연 이게 수익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와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 쓰는 걸 보니까
1: 네.
0: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1: 어마어마하죠.
0: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1: 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의 초반에 따라가다가 포기했다.
0: 딱 시작해볼라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돈 버냐 뭐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돈 벌지
1: 네.
0: 모델이 아니라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그 서비스가 돈을 버는 시점은
1: 네.
0: 기술의 격변기에 기술이 완전히 성립이 되고 그 네. 위에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력이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기술력 올리는 건 안 해. 돈 버는 것만 할 거야
1: 예.
0: 라고 하면은 거기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GPT나 제미나이가 모델을 바꿀 때마다 2, 300개의 스타트업이 망한다.
1: 아.
0: 서비스만 가지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예.
0: 기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돼버려요.
1: 그렇겠죠.
0: 예, 그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 서비스 모델을 접었다가
1: 네.
0: 이번 정권을 들어서면서 AI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안 왔던 이유가 뭐 돈이 필요하고 수익이 잘 보장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1: 네.
0: 그 마중물을 정부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회를 열어서
1: 네.
0: 거기에 GPU를 공급하고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기로 했어요.
1: 네.
0: 그랬을 때 그동안 안 만들었었던 그 업체들의 민낯이 공개가 됐는데
1: 아,
0: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KT는
1: 네.
0: 사실은 자기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기하고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받아다 쓰려고 했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네. 독자 모델을 만들어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없었던 거죠.
1: 네.
0: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아까 믿음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말씀을 주셨는데
1: 예.
0: 믿음 2.0이라는 이름으로
1: 아.
0: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등장을
1: 네.
0: 했고요. 그리고 SKT 같은 경우도 A.X에 1, 2, 3, 4가 있는데
1: 네.
0: 3까지는 독자 모델인데 4에서는 아
1: 네.
0: 이거는 우리는 독자로 못하겠다.
1: 더 이상 안 되겠다.
0: 네, 그리고 4에는 네. 알리바바 Q&A 모델을 갖다가
1: 아,
0: 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아까 독자 모델을 만드는 대회였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슬그머니 3은 독자 모델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3.1.
1: 3 버전으로 낸 게 된 거군요.
0: 그렇죠. 원래 아, 4까지 나왔는데
1: 네.
0: 그때 내놨던 거는 3.1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모델이라는 걸 내놨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독자 모델을 사실상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좀 보여줬던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그런 와중에 네이버는 독자 모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1: 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라는 독자 모델.
0: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네. X까지
1: 네.
0: 차세대 모델까지 내놨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1: 네.
0: 그 당시에 그 뭐 숫자의 그 단위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1: 예.
0: 업스테이지 같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100B짜리 모델을 내놨어요.
1: 네.
0: 그리고 SKT는 진짜 우리는 큰 모델을 만들어 볼 거야 그래가지고 500B짜리 모델을
1: 네.
0: 만들었습니다.
1: 그게 파라미터 개수를 말하는 거죠?
0: 예, 예. 모델 크기인데
1: 네.
0: 크면 돈이 많이 듭니다.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네이버는 32B짜리 모델을 내놨어요.
1: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죠.
0: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죠.
1: 네.
0: 그러니까 거기서 업스테이지에 그때 김성훈 대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1: 네.
0: 자기네들은 작은 스타트업이라 돈이 없어서 큰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었다.
1: 네.
0: 근데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린 정부 지원위에서 진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1: 네.
0: 그러면서 100B 모델을 내놨었고 SKT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기업이고 어차피 할 거면은 진짜 크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500B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 모델은 1000B짜리를
1: 아,
0: 만들 거다.
1: 네.
0: 그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대회가 가지고 있었던 취지예요.
1: 예.
0: 기업이 돈이 수익성에 문제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돈을 내줄 테니
1: 네.
0: 진짜 글로벌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놔봐. 라고 해서 그 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1: 네.
0: 물론 네이버의 기술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1: 예.
0: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오디오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라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 멀티모달이군요.
0: 멀티모달. 네. 예, 멀티모달이고 옴니모달이고
1: 네.
0: 그걸 했었는데 32B 모델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거를 심사했던 분들은 약간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원을 해가지고
1: 네.
0: 진짜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고 했는데 네이버 너네는 왜 니네가 쓸 모델을 만들었어?
1: 아.
0: 글로벌 경쟁을 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했는데
1: 네.
0: 왜 그냥 니네 혼자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 너는 문제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 라는 이유로 탈락을 한 거예요.
1: 네이버 그럼 왜 그랬던 거예요?
0: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죠.
1: 아,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국가 소버린 모델을 만드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가 쓸 사업에 쓸 모델을 만들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랬다고 볼 수,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약간은 좀 비공개 취재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1: 예, 예.
0: 어쨌든 경영진에서 실용적인 판단을 한 거죠.
1: 아.
0: 큰 모델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실제 사용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네 안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모델을 돌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작은 모델을 좀 만들었었던 거고
1: 네.
0: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뭐 큰 모델을 만들으라고 했으면은 그분들이 못 만들었겠습니까?
1: 네.
0: 그동안의 업력이 있는데.
1: 그렇죠.
0: 근데 회사의 방향이 좀 그럼 실용적인 모델을 만들어라.
1: 네.
0: 근데 이 대회의 취지는 실용적인 모델이 아니라 국가대표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큰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1: 그런 것 같네요.
0: 예.
1: 사실은 새 정부가 되고 나서 저희 경제쇼에서도 화정우 AI 수석을 모셨었어요.
0: 예.
1: 그래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이 뭐 좀 전진 배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전 국민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그쵸. 기대감이 있었고.
0: 예.
1: 그런데 그날 주식시장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탈락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일단 다 충격받고 주가도 5% 넘게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사건이 하나 벌어졌을 때는
1: 네.
0: 그동안에 누적된 그 히스토리들이 쌓이잖아요.
1: 네. 아, 이제 그것도 그걸 다 네. 조사해오셨군요.
0: 네, 그거에서 네. 이제 딱 아, 뭐 저런가? 그런가? 왠지 느낌이 그런데 기업의
1: 네.
0: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맞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 예.
0: 2017년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알파고 열풍이 되면서
1: 네.
0: 네이버 내부에서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AI의 시대가 오면은
1: 네.
0: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 검색 대신 AI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것 같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서비스인 검색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서 AI 팀을 하나 꾸리기로 했어요.
1: 예.
0: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라인. 일본의 라인, 일본으로 넘어가서 라인의 네. 서비스를 확장을 했었던 이제 신중호라는 분이 리더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저 그분이 이제 이걸 총대를 메고 그럼 우리가 AI를 한번 해보자
1: 네.
0: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모집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좀 석학으로 인정을 받았던 홍콩과기대의 김성훈 교수님을
1: 네.
0: 섭외를 합니다.
1: 네.
0: 그 김성훈 교수님은 결국 그때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이전에 했었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네이버에
1: 네.
0: 입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정우
1: 네.
0: 그 당시에 그 서울대에서 AI 박사 학위를 받았던
1: 네.
0: 그 사람을 영입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정민영, 정석근,
1: 네.
0: 성낙호,
1: 네.
0: 이동수, 이활석 뭐 이런 분들이 다 네.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1: 거의 뭐 사극을 듣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0: 근데 이 얘기가 네. 나름 원래 또 사극이 재밌으려면
1: 네.
0: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미 있게 단어가 있어야 재밌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정락근 잠시만요. 제가 네. 이름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나 너무나 유명하시고 뭐 네. 괜찮은 선수를 영입했네 싶겠죠.
1: 네.
0: 아까 그 김성훈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1: 네,
0: 그분은
1: 네. 네.
0: 이번에 도파모에서 스타트업 중에 처음으로 통과를 하고 이번에 조단이 그 유니콘이 된 업스테이지의 대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활석이라는 네. 분은 그 분이 네이버에 있다가 김성훈 교수님과 같이 업스테이지에 가서 지금 업스테이지의 CTO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핵심 사람들이 나가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하시고 계신 거네요.
0: 그쵸.
1: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0: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정민영이라는 네. 분과 그리고
1: 성낙근 뭐 등등 말씀하셨어요.
0: 그러니까 자꾸 정석근.
1: 아, 정석근.
0: 예, 네. 정석근이라는 분과 정민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두 분이 지금 SK텔레콤에 가서 AI 모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번에 SKT에서도 그 했을 때 이분들이 활약하신 건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하셨던 분이 이 정석근 네. 대표님이 그날 파운데이션 모델 대표로서 발표를 했어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이동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예. 그 인텔에 있었고 삼성과 인텔에 있었고
1: 네.
0: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면은 네.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동되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1: 예.
0: 그러면 반도체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인프라를 총괄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함께 진짜 AI 반도체를 우리가 엔비디아랑 경쟁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네. 한번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분인데 최근에 아. 퇴사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지금 다 나가
1: 다 안 계신 거네요.
0: 네. 지금 성낙호 총괄 정도가 남았는데
1: 네.
0: 이분 그러니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성낙호 총괄 이분도 사실 그때 당시에 게임계에서 그 뭐 서울 과기고가 난 천재 뭐 이런 평가를
1: 아.
0: 받던 분이고
1: 네.
0: 정민영이라는 분도 19세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이게 다 이게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신종호 리더가 그 당시에 그러면 뭘 할 수 있게 컴퓨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예.
0: AI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제일 좋은 모델이 그 DGX-A100이라고 엔비디아의 그 서버입니다. GPU
1: 아,
0: 서버인데
1: 네.
0: 이거를 140대 들어간 제품을 줘서 이거를 딱 구매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거의 20위권 안에 들은 인프라를 깔아줬어요.
1: 와 어마어마하네요.
0: 그러니까 그런 네. 인력과 장비들이 딱 뒷받침이 되니까
1: 네.
0: 이거 이제 2017년부터 이게 업력이 쌓이면서 하이퍼크로버가
1: 네.
0: 전 세계 AI LLM 모델 중에 세 번째로 나왔어요.
1: 아.
0: 그리고서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서 X까지 온 건데
1: 네.
0: 여기서 리더십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그 신종호라는 네. 분이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우산이 라인 사태와 더불어서 사라졌습니다.
1: 아 라인 사태라 하면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네이버 그러니까 야후 재팬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그 소동이 좀 있었는데
0: 예,
1: 그때
0: 예.
1: 그 사라졌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0: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 대표이사를 예. 하면서
1: 아.
0: 리더십을 가지고 그 우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면서 인재를
1: 네.
0: 다 데리고 있었던 건데
1: 예.
0: 그걸 전후해가지고 그분이 사라지면서 AI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1: 네.
0: 야, 돈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1: 네.
0: 해서 투자를 하고 사람을 딱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우산이 사라지면서
1: 네.
0: 그 네이버에 있었던 좋은 선수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그 하이퍼크로버가 나왔던 것도
1: 예.
0: 괜히 나온 게 아니고 2017년부터 쌓아왔었던 그 투자의 결과물로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인력과 투자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들의 결과가 몇 년 동안 쌓여서 나왔던 결과물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대회에 탈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1: 와, 이게 나비효과가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일본까지 거쳐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는데
0: 그쵸.
1: 엄청난 그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었던 거네요.
0: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다 AI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1: 예.
0: 거는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당장 돈이 될지를 잘 모르겠고
1: 아.
0: 이걸 우리가 해봐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게임이 되겠냐?
1: 네.
0: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이거 네이버 경영진의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의 CEO나 뭐 CFO 같은 경우는 분기 네. 실적도 챙겨야 되고 여기서 오히려 커머스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포시마크 같은 회사에 1조를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1: 네.
0: AI 엔지니어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저 1조를
1: 네.
0: 포시마크 같은 걸 인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AI에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1: 네.
0: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경영적 판단이었던 거고
1: 예.
0: 그래서 그 실적 자체가 아까 뭐 지금 AI를 가지고 투자를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재가 없고
1: 네.
0: 거기 그 인재들이 여기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배정돼 있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디다 집중을 하냐? 커머스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꿈이 사라졌다고 하는 부분이 네이버는 2017년부터 엄청난 꿈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0: 그쵸.
1: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라인 사태로 인해서 아까 그 신중우 대표라는 분이 물러서시게 되면서 네이버

0: 네이버가 모았던 그런 AI 인재들이 각사로 소위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가 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네. 그 신종우 대표의 우산이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CEO가 네. 따로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그 CEO의 방향성이 진짜 AI는 그 정말 최고 의사결정자가 야 이거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지 않을 정도까지 투자를 할 거야.
0: 네.
1: 라는 의지가 없으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미국에 있는 회사 그 돈 많은 빅테크들도 돈이 없어갖고 지금 채권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0: 아.
1: 여기서 야, 우리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그건 조금 나중에 하고
0: 에이.
1: 여기서 뭐 좀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어떻게 할지 좀 더 신경 쓰고
0: 예. 예,
1: 커머스 어떻게 할지 좀 신경 쓰고 뭐 AI를 쓰더라도 야, 그 R&D 해서 그 모델 만드는 것보다는 야, 그 검색할 때 아니면 쇼핑할 때 거기 쇼핑 서비스에 뭐 나 물건 뭐 좀 찾아줘 그러면 아 그럼 이런 물건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나는 서비스 영역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쪽으로 컴퓨팅 파워를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에이전트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이게 서비스의 레벨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R&D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0: 네.
1: 근데 이 R&D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래서 이번에도 1분기에 나왔던 게 쇼핑에다가 AI를 붙여보니까 반응이 좀 좋아요. 라는 네. 얘기들을 성과로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성과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거는 그냥 뭐 단순 서비스의 영역에서
0: 네.
1: GPU를 쓰고 있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가 토큰 팩토리를 만들고 엔비디아의 뭔가 생태계랑 함께하고
0: 네.
1: AI 모델을 만들어서 경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자본시장은 너무나 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0: 아, 역시 주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네요. 그냥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창을 보면은
1: 네.
0: EJTK6WF님이 이제야 조금씩 네이버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H11250님은 뭐 쿠팡에 이어서 이 기업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8625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서 청취했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처럼 느껴져요. 아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1: 예.
0: 굉장히 낮은 모델을 냈다는 것만으로
1: 예.
0: 그 뒤에가 다 설명이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0: 네.
1: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0: 아니
1: 그때 AI에 그렇게 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0: 예.
1: 그래도 글로벌 레벨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0: 네.
1: 우리나라 AI 생태계의 리더로서 네이버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줬고
0: 예.
1: 그 리더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0: 그렇구나.
1: 저 사람 왜 나가지? 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0: 네.
1: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의지가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확인이 된 것 때문에
0: 네.
1: 이런 일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런 근데 그 네이버 입장을 뭐
0: 네.
1: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뭐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과연
0: 맞습니다.
1: 우리가 미국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0: 네.
1: 뭐 우리가 뭐 글로벌 뭐 3강 한다는데 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0: 아 그런데 그 시기는 그 의사결정을 했었던 라인 사태 시기는 어쨌든 현 정부는 아니었었고 현 정부처럼 AI 3대 강국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새롭게 뭐 그런 목표가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최 대표님이 말씀 잘 끊어주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끊었다는 게 시점을
0: 예.
1: 잘 끊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전 정부라고 해서 AI를 뭐 밀어주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0: 네.
1: 모두 다 AI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우리 최 대표님 아시지만 아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0: 행동으로 해야죠.
1: 돈으로 네. 하는 겁니다.
0: 아, 돈으로 하는 거군요.
1: 예. 네.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0: 네.
1: 한다 그러면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기계도 놔줘야 됩니다.
0: 네.
1: 그 비싼 GPU를
0: 네.
1: 넣어주지 않으면
0: 아.
1: 엔지니어들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0: 네.
1: 카이스트에서 AI를 배우는 사람들이 GPU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0: 아, 그럴 정도였네요.
1: GPU가 없으니까.
0: 네.
1: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딱 정권이 바뀌면서
0: 네.
1: 뭐 26만 장을 뭐 사겠다 했을 때
0: 맞습니다.
1: 여기에 뭐 배경은 경제부 과학부 총리
0: 네.
1: 하정우 수석 이 사람들이 다 실무에서 그걸 하던 사람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GPU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다라는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 또 딴 건 됐고
0: 네.
1: 일단 우리 엔지니어들이 마음껏 AI를 해볼 수 있는 인프라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
0: 네.
1: 그래가지고 26만 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갖고 왔던 거예요.
0: 네.
1: 그럼 거기서 네이버

0: 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황성윤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안타까운 지난 후에다 뭐 경영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의 그 AI 3대 강국 이 주제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네이버를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소위 예. 우승마의 후보로 좀 봤었는데 네이버가 만약에 아니라는 것이 예. 생각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뭐 AI 3대 강국이나 이런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조금은 그 글로벌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0: 아, 글로벌한
1: 우리가
0: 시각에서?
1: AI에 네. 그렇게 투자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네. 쫄아서 그런 거거든요.
0: 예.
1: 아 이거는 돈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돼. 라고 해서 쫄았어요. 이미 예. 쫄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쫀 게 뭐 우리가 겁이 많아서 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이 거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AI를 감히 도전을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
1: 그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0: 예.
1: 그 정도의 역량, 그 정도의 인재,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섯 개 모델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네. 2차 대전에는 뭐 모티프라든지 이런 데도 6개가 선정이 됐는데
0: 예.
1: 그러면은 거기서 모델을 내놨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좋은 AI 모델을 대회를 여러 그 순위를 매겨 봤더니
0: 네.
1: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네. 3등이 한국이에요.
0: 아.
1: 8개가 레이스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남들도 다 그래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린 안 돼. 남들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저희는 이미 3등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1: 모델 네. 리스팅에서는 네. 3등이에요. 물론 격차가 좀 나죠. 예. 50개, 30개, 8개니까 격차는 좀 나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 막 한 거봐. 근데 6개월 한 거잖아요.
0: 예.
1: 6개월 동안 해서 만들었던 모델이 8개가 리스팅이 된 거니까.
0: 대단하네요, 그거는.
1: 대단하죠.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네. 야 엔비디아랑 경쟁을 해서 저 시장을 먹겠다?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0: 네, 그거는 정말 전 세계 1등 기업이 된다는 거니까요.
1: 그렇죠. 네. 근데 꼭 1등 기업이 아니더라도
0: 네.
1: 이 여기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일부 정도는 먹겠다라는 꿈도 거의 못 꿔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라는 거는 한번 설계를 해서 만들면은 좀 네. 좋은 칩 선단 공정으로 만들면은 찍어보는 데만 1000억 넘게 됩니다.
0: 아.
1: 이게 잘 되나?
0: 단위가 다르네요.
1: 찍어보면 네. 안 되네? 그럼 1000억 날아가는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한 사업을 누가 하냐?
0: 네.
1: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우리나라의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라든지 뭐 하이퍼엑셀, 뭐 디벡스 이런 업체들이
0: 네.
1: 저렇게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상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뭔가 틈새 시장이라도 일부 AI의 한 영역이라도 해보려고 덤비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0: 네, 전 세계에는?
1: 전 세계에.
0: 예.
1: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래도 반도체에 좀 익숙하고 아.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도전장이라도 내밀어 볼 수 있고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무모한 용기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셀라브라스 같은 회사가 얼마 전에 IPO를 했는데
0: 네.
1: 미국에서. 거기가 100조 단위로 상장을
0: 미국에서
1: 했어요.
0: 미국에서 그 원통 전체의 웨이퍼를
1: 하나짜리로
0: 가지고 하나짜리로 대형화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 거죠.
1: 그렇죠. 예. 거기가 SRAM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0: 네.
1: 사실은 그 회사는 망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그거랑 비슷한 SRAM 기반으로 했었던 데가 그록이라든지 아니면
0: 네.
1: 그래프코어라든지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래프코어는 영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던 회사인데 사실상 망해서 소프트뱅크로 인수가 됐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야 SRAM은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그거를 그록을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SRAM도 가능성이 있나 봐 라고 하니까
0: 네.
1: 세라브레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고 상장을 해서 나왔던 기업 가치가 100조예요. 근데 그럼 걔네들이 그럼 엔비디아의 부분 시장이나 아니면 큰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냐?
0: 네.
1: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0: 네.
1: 그럼 우리나라 업체가 저기보다 못하다라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오히려 HBM 기반으로 만들었었던 엔비디아가 비슷한 HBM 기반으로 만든 AI 반도체를 찍어본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예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가 그걸 찍어봤거든요.
0: 네.
1: 그럼 메타가 굳이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막 그랬었을 때 다들 황당해했습니다.
0: 네.
1: 왜? 메타가 자기가 자기 반도체 만든다고 그랬던 메타가 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관심이 있지?
0: 맞아요. 우리나라의 좀 스타트업 같은 그런 기업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0: 그런 예. 상태의 회사였으니까요. 그거를 글로벌 빅테크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 스스로도 좀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0: 네. 그 이유가 있는 거네요.
1: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아, 사람이.
0: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리베를리온 박성현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좀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보면 좀 어떠냐. 네, 네. 그럼 어떤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무모하게 네. 내가 엔비디아의 일부 시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칩을 찍어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0: 아.
1: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칩을 최소한 찍어보기는 해야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보고 거기서 네.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들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든 특정한, 그러니까 모든 걸 대체할 필요도 없이 특정한 네. 상황이라도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네.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던 거예요.
0: 네.
1: AI 모델도 야, 저 돈 많이 들고 언제 돈 될지 모르겠어. 근데 만드는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
0: 네.
1: 그래서 안 해. 안 해. 안 해. 근데 거기서 그나마라도 계속적으로 해보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밀어갖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 둘씩 해보니까 그냥 넘버3가 돼버리는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씩 해보는 거고
0: 네.
1: 이게 또 글로벌 구도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0: 네.
1: 미국 잘합니다. 뭐
0: 1등이죠.
1: 압도적으로 네. 잘하죠. 그럼 중국이랑 미국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왜냐하면 네. 중국은 미국 거를 못 써요.
0: 아.
1: 미국은 중국 거를 안 써요.
0: 네.
1: 못 쓰기도 하고. 그럼 제3세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AI가 진짜 미국이랑 중국만 할까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 네. 전 세계가 다 할 거예요.
0: 네.
1: 아직 비싸고 상용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전 세계, 뭐 제3세계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다.
0: 네.
1: 아랍에미리트가 굳이 왜 한국이랑 하려고 할까요? 그 정상회담까지 해가면서
0: 네.
1: 한국이랑 AI를 하자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정상회담 참여하셨던 분들의 백스토리를 들어보면
0: 네.
1: AI 모델이 얼마나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좀 어떻게 장난을 치면은 뭔가 딴 거 뭐 백도어가 있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게 한다거나 그럴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모델에다 중국 욕하면은 답변 안 하잖아요.
0: 네.
1: 그런 모델을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모델로 쓰고 싶을까요?
0: 그건 아닐 것 같아요.
1: 안 쓰고 싶죠.
0: 예.
1: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상업적인 독점력이 강한 그런 모델을 쓰고 싶을까요? 이런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한 이 중동 국가들이?
0: 아, 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수요가 거기도 되게 있다는 얘기네요.
1: 있죠.
0: 예.
1: 근데 아직까지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0: 네.
1: 저는 이거를 신뢰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0: 네.
1: 좀 더 쉬운 말로 착한 눈빛을 가진 능력 있는 친구?
0: 아, 그게 한국인가요?
1: 네. 미국이랑 아. 중국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무서워.
0: 아. 아니 이제 눈빛론
1: 네.
0: 눈빛론을 얘기하시는군요.
1: 네. 근데 네. 아랍에미리트가 이걸 하려 그러는데 자기네가 에너지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 칩, AI 모델 그리고 다음에 서비스까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만들려고 할 때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을까라고
0: 아.
1: 했을 때 공산당이랑 맺을 것이냐,
0: 네.
1: 독점 플랫폼이랑 맺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실력은 네. 좀 부족하지만 역량은 좀 있고 눈빛이 착한 친구가
0: 예.
1: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5기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0: 네.
1: 일단 500메가는 우리가 현재 기술력이 좀 떨어지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같이 한 다음에
0: 네.
1: 나머지 물량들은 우리가 한국과 중동 아랍에미리트가 같이 만들어보자.
0: 네.
1: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델은 착한 사람들의 눈빛이 담겨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럼 중동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랑 문화적으로나 그런 교류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쪽이 AI 인프라를 깔 때는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0: 네.
1: 이런 식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게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메리츠 김정우 애널리스트님 모셔가지고 네. 담배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영국 담배랑 미국 담배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 중동 시장이나 한국 담배 수입도 많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착한 눈빛의 그 시장이
0: 예.
1: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력기기를 사용할 때도
0: 네.
1: 중국이 전력기기를 못 만들겠습니까? 전력기기는 되게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 미국에서는 그 수작업하는 제조업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어줄까를 하다 보니까 다 쇼티지가 나고 결국은 한국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0: 예.
1: 그게 미국이 그 중국이 그걸 못 만들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전력기기에다가 이렇게 모뎀 같은 거 서비스 넣어주고 필요하면 저희가 정보 빼가려고요. 뭐 이런 식의 그 불신이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눈빛이 착해요.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0: 네.
1: 이게 20, 30년 동안 써야 되는 그런 전력기기 같은 거.
0: 네.
1: 아니면 배. 언제 군, 뭐 전시가 되면 군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선박 같은 거.
0: 네.
1: 20, 30년 써야 되는데
0: 네.
1: 눈빛 착한 친구하고
0: 아.
1: 뭔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는 네. 국가하고 여기서 분명히 여기가 아, 가격은 좀 비싼데라고 싶더라도 이 신뢰 자산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시장이 굉장히 넓어서
0: 아.
1: 저는 우리나라 AI도 이렇게 물론 지금 당장의 기술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한번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게 1년도 안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저는 기업들이 용기, 기업들이 훨씬 더 용기를 내서
0: 네.
1: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팍팍 지원해 주시면 아.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와, 오늘 거의 심층 취재 르포 같은 그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권순우 기자님 덕분에 뭐 청취자분들도 네이버와 AI 역사를 완전 이해하게 됐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랑 이제 똑같은 그런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뭔가를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딪힐 격자에 쇳소리 쟁자를 쓰는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은 기본적으로 징이나 꽹과리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이란 뜻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 중에 거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둥하다는 임금이 나들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둥은 원래 들것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동이라는 한자어에서 동이 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이처럼 원래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으로 뭐뭐 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아이동자 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뭐 동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둥이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늦둥이가 되는 것이죠. 또 호두, 자두 역시 원래 복숭아나무 도자를 썼던 것이지만 지금은 두로 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이동 중.

0: 입니다. 성질의 다른 공기가 부딪힌 게 원인이고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1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밤사이에 100mm 안팎, 또 남해안 쪽도 최대 100mm의 비가 쏟아진 곳 있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 앞으로 보면 늦은 오후부터입니다.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과 중북부 내륙, 제주 산지 등에 시간당 2, 3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과 강원 북부 내륙, 동해안, 제주 산지, 남부 산지에는 150mm 가까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3에서 19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등 17도에서 25도 분포로 지금 30도 안팎의 더위를 몰고 왔던 고기압이 물러났기 때문에 비교적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오늘 서해 먼 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교섭을 재개하며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재개된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적자 사업부 특별 포상금 지급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사후 조정 합의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정안을 노동조합이 수락했지만 사용자 측은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의 경우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 같은 적자 사업부 직원도 연봉의 100% 넘게 특별 포상금으로 챙겨갈 수 있어 사측은 이 같은 조정안에 유보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저질 장사치에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26척의 한국 선박 중 첫 통과 사례입니다. 해당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던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호입니다. 이 선박은 아직 이란의 통제 수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오만만을 지나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축구팀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방남과 관련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한 남북공동응원단에 대해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공동응원단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도 아니고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며 잘 되도록 다 합심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72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71포인트 0.86% 내린 7208.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6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8.29포인트 2.61% 내린 1056.07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내린 1506.8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등을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누군가가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성명불상 임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나나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늘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나나에게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mm 이상,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등지 최대 100,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파업 위기에 몰린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조금 전인 오늘 오후 4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섭니다. 막판 극적 합의를 노사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첫 선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정부 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외곽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 매물이 시가 말랐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현장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보고 향후 부동산 정책도 전망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자, 가장 따끈따끈한 것부터 해볼게요.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거야말로 막판 협상이네요. 막판 협상. 이런 말을 붙여도 그러니까 부적하지 않은데, 신인규 변호사님, 네. 주주입니까? 삼성?
2: 저는 뭐 주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이면 다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어떻게 손수 대변인 주주?
3: 네. 저는 400만 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1: 어머야. 400만 주인 줄 알았어.
3: 아, 그렇진 않고요. 아. 얼마나 그랬으면 해피했을까요? 예. 네. 오, 관심 많이 갖고
1: 나
3: 있습니다.
1: 나 지금 400만 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얼마인가요? 네.
3: 전체 주주가 400만 된다고 하네요.
1: 그러면 주주로서 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마음.
3: 아, 부디부디 타결되기를 극적 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1: 그래요. 네. 자, 사후 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였던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이 오후 4시 이제 재개됐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사후 조정이 이제 결렬됐던 이유를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결렬이 됐다고 알려졌어요?
2: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을 보면 네.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노조의 이제 배분을 예.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AI

0: 지금은 사실 이 국제 경쟁력 하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그런 시간인데 지금 노조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갖다가 나누자라는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그럼 손실을 봐도 같은 손실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 체계를 갖춰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어떤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어떤 존재 이유 또 투쟁의 목적과는 좀 다소간 벗어난 좀 자본주의의 체제와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손수조 대변인 같은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결국 기업의 이익이 났을 때 노동자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주주도 사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노조의 무리한 주장으로 만약에 반도체 이런 호황의 사이클이 끊어진다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지금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여론이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1: 자, 비슷한 질문을 손수조 대변인께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노조는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는 조정안을 중노위죠.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사측이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사측이 지지부진하게 자기 그 입장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측은 또 경영 원칙까지 저 어떤 주장을 받아주다 보면 경영의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 감정이나 이런 거 평균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노조가 주장하는 데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야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2: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네. 일단 금액부터 일단 귀에 박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일단 삼성에서 일단 신입 사원에게도 3억 5천 준다 그랬고 부장에게 7억 준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실 때는 네.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그러니까 LSI랑 파운드리 부서가 있는 겁니다. 이쪽 을 이제 이쪽은 늘 적자가 나는 이제 부서인 거죠.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은 이제 워낙 이제 흑자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흑자가 나니까 이쪽엔 성과급을 주겠다. 사측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LSI와 파운드리까지 줄 수는 없다. 여기는 적자가 나는 곳인데 일 잘하고 성과가 나는 곳에 성과급을 주는 거는 오케이. 근데 적자 나는 곳에까지 우리가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사측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의 원칙까지 흐트러진다. 적자 나는 곳에까지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면 LSI나 파운드리도 사실 우리 같은 패밀리고 메모리가 잘 되는데 우리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패밀리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노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끝까지 타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워낙 동떨어지는 금액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유불급 이런 언어를 쓰시기도 했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때는 너무 이제 과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는 것 같고 앞서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워낙 국가에 중차대한 산업이고 네. 또 이게 반도체라는 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춰버리면 이 회복 탄력성 자체가 워낙 낮아서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걸 멈추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신인규 변호사님 대통령 발언 강도도 상당히 셉니다. 보니까 세금도 안 뗀 영업이익을 나눈다? 적정선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선 넘으면 정부가 책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영훈 장관이 이제 직접 중재자로 나섰는데 중노위가 냈던 중재안보다는 아무래도 좀 노조 측이 한 발 더 물러서야 하는 이런 거를 갖고 어떤 좀 노조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저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또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있는데 뭐 물론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 전에 이제 타결이 좋은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소년공 출신이고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시선도 있었습니다만은
1: 네.
0: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노조 관련된 문제도 노조 편을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합리성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노조

0: 이익을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합리적으로 재보자라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긴급조정권이 이제 최후의 보루인데 그게 네. 지금 만약에 동원이 되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또 최후의 카드로 정부가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도 최후의 수단까지 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의 타결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법원에 가처분 결정도 있었는데 법원조차도 지금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많이 수용을 해서 네. 노조에게도 가처분 결정의 일부 인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시의 인원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국민들의 입장, 주주의 입장, 또 정부의 입장, 법원의 입장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조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이 정서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상당히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정부에서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 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저는 적정선에서 좀 타협을 맺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선수조 대변인께 질문 드리기 전에 배미라님의 메시지입니다. 노사협상이 이렇게 온 국민 관심이 쏠린 경우가 있었을까요? 서로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결이 되길 빕니다.

0: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반도체 부문 말고 다른 부문 뭐 옛날엔 참 휴대폰도 좋고 가전도 좋았는데 요즘은 워낙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 이제 좀 삼성전자에서 처지는 부분인데 그쪽 노조위원장이 삼성전자의 노조가 3개가 있답니다. 그쪽 노조위원장 얘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종합전자회사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난 이익을 나눠주는 거는 경영원칙에 훼손된다. 자, 어떤 선에서 이게 좀 해법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1: 네, 그러니까
0: 그렇다고 해서 또 노동권이라는 게 네. 있는데 너희가 무조건 양보해라.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한 타협 네. 이제 이건데요. 그러니까 내부를 보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삼성은 전체적인 가전 회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마 DX 쪽 부문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도 DS와 DX로 이렇게 좀 나눠진대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잘 안 될 때 갤럭시 잘 팔릴 때 그때 갤럭시 DX 쪽은 보상금 50% 받고 우리는 영원 받았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우리가 잘 되니까 또 이제는 이제 달라고 그러냐.
0: 너무 뭐 이런, 잘 되니까.
1: 네.
0: 너무 그러니까 잘
1: 이런 그 노조 사이에 이른바 네, 노노 갈등도 좀 내부적으로
0: 그럼요.
1: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1: 가장 좋은 것은 그렇죠. 이제 대화를 통한 타결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지금 파업을 전면 파업을 예고한 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열심히 지금 타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정부의 이 긴급 재정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예전에 언제 있었냐고 보면 1993년에 이제 현대자동차 파업 때 이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긴급 재정권이 발동됐었고요. 또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네. 파업이 있을 때도 긴급 재정권 조정권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이 쟁의가
0: 네.
1: 이 쟁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쟁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발표도 한 만큼 사실상 이런 삼성의 지금 전면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도 되게 안 좋고
0: 네.
1: 여러 가지 논리도 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끝끝내 필요하다면 저는 긴급 조정권도 저는 발동할 필요도 있다까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0: 그래요.
1: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시한까지는 타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삼성전자 사태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기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노사 합의에 실패해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결국 그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이 격화될 것입니다.
0: 자, 신 변호사님.
3: 네.
0: 이거는 중노위 중재안을 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들어가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3: 그러니까
0: 대표.
3: 뭐 장동혁 네. 대표의 말이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업의 경영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노조의 네.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 안 좋은 선례가 남는 거거든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파업에 있어서만큼은 뭐 정부의 입장이나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또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파업이라는 거는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0: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0: 네.
3: 뭐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뭐 최대치를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보통 협상하면서 나름의 조정점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수단, 그러니까 긴급조정권을 이제 정부가 발동을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범위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0: 네.
3: 때문에 전 좀 이성을 찾고 최대한 본인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타결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뭐 사측 편을 들거나 노조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선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성전자 노조가 좀 나름의 좀 합리성을 발휘해 주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1: 네.

0: 민심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만 네. 주주라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께서 실질적인 주주고 또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의 코스피가 이제 6천, 7천 이렇게 치솟으면서 네. 이것을 견인한 것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상 중에 이런 파업이 일으켜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염려의 한 이제 꼭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노조에서 원하는 게 이제 성과 대비 15% 네. OPI라고 얘기하는데 성과 대비 15%의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측의 이제 타결이 결국 나오는 것이 노조가 원하는 대로 15%가 돼버리면요. 네. 다른 곳에서도 아마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또 카카오도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마다 이 OPI 15%를 아마 다 너도나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파업이 이 중재안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사안인 거고요. 사실 이번 이제 노조의 파업 이 뒷면에는 또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이거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이 노조들이 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손해가 기업에서 나더라도 이거를 노조는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는 또 이 노란봉투법을 등에 지고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발의한 그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그 노란봉투법의 발목에 본인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먼저 걸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잘 이 중재안이 나와야만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기업의 성과금 자체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금이. 이것은 기업에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영 원칙이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스타벅스의 마케팅 파장이 큽니다. 탱크데이 책상에 탁. 자, 오늘 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우리도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SNS 언사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윤호개인 공천을 하는 거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0: 자, 손수조 대변님.
1: 네.
0: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더러워서냐 서러워서냐 이 얘기 같고 충북도당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건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1: 일단 이 5월 18일 날 스타벅스에서 진행된 이런 이제 마케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기업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총수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또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는 까지 이제 이르렀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이제 비판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두고 퍼블릭한 영역까지 와서 마치 이제 이것을 5.18 조롱 방지 법을 만든다라거나 아니면 개인이 스타벅스를 가는 그 자유에 대해서 가는 사람을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너무 정치 쟁점화해서 이것을 뭐 조롱 방지법까지 만들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송원석 대표의 그 5.18 관련된 발언은 이건 당연히 서러워서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이거를 더러워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또 거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실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짚고 가고요. 또 다른 꼭지에서는 5.18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5월 18일 전야에 5.18 전야제 때 마치 뭐 이준석으로 든 뭐 액은 뭐로 맞고 뭐 조중동으로 든 액은 뭐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인 그런 노래 가사가 공식 전야제 행사에 나와서 좀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이런 거대로 저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 사이드에서 이 5.18을 본인들의 정치 수단화, 본인들의 어떤 정치 쟁점화라는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 꼭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선수여 대변인 말씀.
3: 네,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5.18 관련된 이런 뭐 조롱이나 혐오 감정에 편승한 걸 넘어서서 이거는 어떻게 참 인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희생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가해진 사건을 탱크데이로 묘사를 해서 그것도 5.18과 연결을 시키는지, 그걸 또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마땅히 이건 스타벅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일벌백계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네. 그 의사결정의 여러 과정들이나 이 스타벅스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태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지금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진단이 좀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도 뭐 손수여 대변인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처벌이라는 거는 최우수단성으로 밀어두고 있을 때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이지 건건히 처벌을 갖고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대전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충북도당이 그 뭐 샌드위치 먹는다 뭐 이런 글을 쓰고 또 거제시장 후보인가요? 그분은 또 가서 그 조롱에 동참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꺼내드는 거에 저도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런 스타벅스 행태가 다른 기업으로 번져서도 안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신 분들이 더 가열차게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더 매섭게 좀 비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는 이 악순환이 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처벌을 만능으로 하는 이런 인식에는 전 동의할 수가 없지만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불문하고 저는 단호하게 우리 사회가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자정이 되면 본격적인 6.3 선거, 뭐 지방선거기도 하고 재보궐선거기도 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첫 공식 선거 지원 일정 서울로 잡았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왜 서울일까요?
3: 예, 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선거 기간이 되면 이제 전국에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네네. 또 마이크를 쓰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분위기가 날 거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까지 아마 그 일관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의 선거운동이 아마 시작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미시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지금 뭐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지금에 와서는 잘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반적인 선거운동을 평가하자면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상당히 매섭게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확실하게 초반 기세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아마 서울부터 시작하는 데에는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장동혁 대표죠. 대전 충남 가장 먼저 찾고 송원석 원내대표 부산을 찾습니다. 손수여 대변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뭐 워낙 대전 충남은 이제 중원, 예, 중원을 잡는 자가 또 이제 전화를 얻는다 뭐 이런 뭐 말도
0: 민심의
1: 있듯이
0: 민심의 바로미터기도 네. 하다.
1: 그래서 네.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부산 또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산으로 가시고 그래서 서울, 부산 뭐 사실 전국적으로 안 중요한 곳은 없어요. 네. 다 격전지가 돼버렸죠. 사실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워낙 여당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뭐 17대 1 얘기 나올 만큼 네. 국민의힘이 뭐 폭망한다 뭐 이런 이제 예견들도 많았었는데요. 사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수의 결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소 취소라든지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어떤 휴먼 에러들이 조금 나오면서 민주당세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처지고 있는 약간 그런 형세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발로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휴먼 에러. 지금 보면 입에도 담기 힘든 뭐 울산시장 김상우 후보는 성접대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요. 뭐 보좌진 폭행, 뭐 경찰관 폭행 등등 그 민주당 후보들 자체에서 나오는 에러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열거하기만 해도 너무나 넘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하나하나 검증하고 또 비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뭐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해보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용인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 포천 방향은 부교긴에서 오포 3터널까지 5km가량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부교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새말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인천 쪽도 대관령 5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더 지나 반월 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각각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경산 진출로 2차로에서도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 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축동부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인규 변호사 손수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공방 조금 살펴볼게요.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놓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쪽에서는 이런 그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이 순살 GTX 그 누락 철근 누락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현대건설이 된 것인데 그 철근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고 62%가 이제 소위 말해 철근을 넣지 않은 이런 그 공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현대건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오류를 시인한 건 맞습니다. 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의 누락 내지는 또 서울시의 관리감독 기능의 소홀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재임하면서 이런 안전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단지 순살 그 GTX 철근 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강버스 문제도 있었고요. 또 싱크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좀 후순위로 내려갔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겸허하게 돌아보고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뭐 단순 실수였다라는 이야기 내지는 뭐 정쟁의 도구다라는 식으로 이 안전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인식 자체가 저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정쟁적 이익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게 지금 가장 주된 쟁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도 겸허하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손수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위한 이것을 거짓 선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적인 조치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뭔가 안전을 뭐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그 은폐 기간이라고 하는 그 6개월 동안 사실상 서울시는 감리단 외부 전문가랑

0: 거의 20차례에 걸치면서 현장 점검, 자문회의를 걸쳐서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최적의 보강 공법을 수립하고 검증했던 정상적인 기술 행정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뭐 설계 도면에 대한 해석 오류를 현대건설 측에서 이미 투명하게 본인들이 이제 밝히면서 어떠한 보강을 할 것인지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안전 부분도 안전 시스템 점검을 이미 다 거쳤고 그 이후에 보강 설계까지 하게 되면 기존의 안전 점검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황으로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서울 시민분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굉장히 이것은 악의적인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 북구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 쪽에다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AI 수석 임명된 직후에 자신이 보유하던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 이게 재직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잠시 넘겨졌다가 돌려받기 위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이런 걸 제기했더니 하정우 수석이 정치 검사들의 특징 무조건 탈탈 털어내려고 한다.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요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정우 후보가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한 분이고 네. AI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AI 수석까지 왔던 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한 어떤 한동훈 후보 측의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양측의 주장이 좀 대립되는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뭐 사실관계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백지 신탁 그 제도 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충실하게 따라서 이행했다라는 네. 것이고 다만 이제 뭐 이해 충돌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해명이 더 필요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요즘 하도 이제 이해 충돌 같은 것들은 공직자들 이제 민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전 해명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해서 뭐 검증도 좋습니다만 검증만 하다가 선거를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서 뭐 북구를 위해서 잘하겠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해서 북구를 발전시킬 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하정우 후보의 지적대로 여전히 무슨 어디 검찰청에서 나오신 것처럼 어떤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도 하고 또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꺼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손희조 대변님 주식 파킹 요 얘기하면서 관련되는 건데 AI 이제 수석하면서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요. 여기에 업스테이지가 이제 선정돼서 5,6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거는 AI 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위원회가 있고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일하는데 AI 어떻게 보면 AI 그 분야에서는 경쟁사인데 거기 고문으로 하나? 거기 진짜 그쪽의 생태계는 그런가? 이 부분도 이제 한동훈 쪽은 이게 국민들이 무식해서 이거 모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말씀 주셨던 네이버 AI 담당 리더면서 어떻게 경쟁 업체의 고문과 자문을 맡으며 경쟁 업체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뭐 그 생태계가 어떻든 간에 도덕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지 신탁을 할 거였으면 본인이 갖고 있던 업스테이지 주식 모두를 그렇게 팔았어야죠. 근데 지금 절반만 이렇게 했어요. 또 절반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7만 원 상당의 주식을 100원에 매도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이것을 베스팅이다라고 하면서 뭐 창업 생태계를 모르냐라고 얘기하는데 베스팅이라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충돌 부분은 신인규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AI 수석이라고 해서 그 업스테이지에 모든 그 특혜를 줬다고는 또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기에 왜 정치검찰이 왜 등장합니까? 뭐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무조건 탈탈 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정치 검찰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1: 본질에 대한 의원님. 해명을 해야지.
0: 그렇죠.
1: 왜 네. 갑자기
0: 이게 지금 본질이 뜻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정치 검찰 얘기를 하면서 정치 검찰이 탈탈 턴다라는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본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0: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요 북구갑의 단일화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친한계 박정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민식 후보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당으로 복귀할 한동훈을 돕는 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한동훈만은 막아야 한다면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게 해당 행위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 지원하는 친한계는 선거 이후 처벌할 가능성 언급했고. 홍수조 대변님. 왜 질문하기도 전에 웃어 잡고.
0: 아니요. 아유, 참 웃음밖에 안 나네요.
1: 만약에 네. 왜요? 한동훈 저 박정원 의원 별로 안 좋아하시나?
0: 아니, 이분도 부산 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울 국회의원이 지금 서울 지금 선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서울 시당 위원장 아닙니까? 서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 전체를 선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산 가서 치킨을 지금 왜 먹고 있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 그래요. 자, 본래 질문하려던 걸 그럼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단일화, 이거는 두 분의 흐름을 봐서는 어려워 보여요. 사실. 그죠? 그러면은 네. 민심의 단일화, 표로 인해서 어느 한 명에게 몰아가는 단일화, 이것도 단일화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막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하정우와 누군가 한 명이 양대 어떤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투표장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래요?
0: 투표장 단일화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북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하실 때, 표를 찍을 때 1번, 2번 이렇게 당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6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쭉 내려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그렇게 밑으로 잘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성상 이때까지 했던
1: 6번이 6번.
0: 예. 이때까지 투표를 하셨던 습성상 이제 그래서 투표장 단일화가 자연적으로 시민에 의한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단일화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여론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 한동훈 지지한다고 이 단일화 했을 때 그 표가 박민식에 가지도 않고 박민식 표가 한동훈에 가지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지세가 달라요. 네,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고 마치 그것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장 여론이. 그래서 단일화는 아마 인위적인 단일화는 이제 힘들 거다. 저도 이렇게 내다보고요. 일단 지금 북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뭐 박정훈 의원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해당 행위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보면 전북도지사 선거 있지 않습니까?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김관영을 돕는지 안 돕는지 해당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중앙당에서 파견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1: 감찰단?
0: 네, 감찰단이 나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렸어요. 우리도 부산 북갑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감찰단이 중앙당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뭐 여야 진영 따질 것 없이 정당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공당이라면 이거는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해당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선명한 그런 제재는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딱 감찰단장 우리 손수저 대변님.
0: 아, 제가요?
1: 자, 농담이었고요.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 어쨌든 3자 구도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0: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네. 일대 결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그 삼자구도화에서의 반사 이익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부산 북구 갑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 이야기만 나올 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자, 평택을로 가봅니다. 평택을. 여기도 또 단일화 이슈가 진보 쪽 또 보수 쪽 다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보니까 조국 김영남 감정선을 서로 이제 막 건드린 상황이어서 이게 어렵지 않나 싶은데 오늘 조국 후보가 김영남 민주당 후보와 김재현 진보당 후보에게 평택 지원 특별법 개정, 검찰 사법 개혁 약속 등 공동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쭉 네거티브 해오다가 공동 공약 이 의미가 뭘까요, 신인규 변호사님?
0: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는 좀 상당한 그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관되게 네거티브를 해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동 공약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매우 엉뚱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 합당 문제도 그동안에는 합당 안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가 최근엔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본인이 당선되면 또 합당이나 연대에 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뽑아주면 또 내일 가서는 어떤 태도가 나올지가 아주 의심되는. 그러니까 저는 신뢰를 자꾸 깎아먹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뭐 공동 공약을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것이면은 네. 최소한의 그 경쟁에 있어서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하는 이런 조국 혁신당과 조국 후보의 태도를 보면 이건 뭐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도 참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때는 이게 정말 조국 후보의 정치 방식이 도대체 참 이해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뭐 아무리 지금 조국 후보가 뭐 이런 공동공약 제안하고 합당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좀 러브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도 합당을 할 거니까 표를 달라라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데 결국 선거는 민주당 지지층만 치르는 게 아니라 중도에 계신 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 전체 국민이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주로 네거티브를 많이 했는데 공동공약은 또 제안을 했고 다른 질문을 선수조 대변인께 드릴게요. 유이동 황교안 어떻게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글쎄요. 지금 이제 단일화 이슈가 이제 부산 북갑에서 많이 나오고 또 예. 평택에서 또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보수 후보인 유이동 이제 황교안 후보 두 분의 단일화도 글쎄요 그렇게 크게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부산 북갑과 평택이 되게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국 후보가 사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지만 계속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제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더 민주당이다.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고 본인이 더 민주당 분들하고 연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부산 북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내가 더 보수다. 보수 재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보수에 해를 입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가 또 비슷한 기시감이 있는 것이 지역 공약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유이동 후보나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철저한 지역 베이스로 밑바닥 정서를 훑고 있는데 평택에 있는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평택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대통령 되겠다. 큰 인물론 얘기를 하면서 지역 정책 공약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 북갑이나 평택이나 두 군데 다 단일화를 많이 국민들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어쨌든 힘을 모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들 사이의 감정 고리 굉장히 깊어졌고 실질적인 단일화 는 평택도 어려워 보입니다.
1: 그래요. 근데 그 평택을 민주당 김영남 후보 2015년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는지 그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인가 여튼 새누리당이네요. 예, 11년 전입니다. 비서관 정강희를 구두발로 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뭐 이 여야 막론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 사과했는데 그러면서도 폭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견해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부분 보좌관 정강희를 걷어찼다면

0: 이 부분도 상당한 어떤 그 결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잘못된 일이죠. 예, 잘못된 예. 일이고 또 김영남 후보가 또 사과를 바로 조건 없이 다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그 당사자분한테까지도 더 사과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어떤 그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은 또 차차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해명을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초선 의원 시절에 조금 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던 부분에서 또 다른 보좌진의 증언도 같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균형 있게 좀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리더로서 본인의 부족함을 통감한다라는 식의 이유를 달지 않는 사과는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보이는 면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뭐 폭행이라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한 요즘 의원들 뭐 갑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변명 없이 더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 자체로 아마 네.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정청래 대표도 이게 옛날 일을 파멸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뭐 당대표로서 저도 사과한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대변인.
2: 그러니까 솔직하게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보좌진이 본인의 자서전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부분을 써놨어요. 정강이로 구두발로 정강이를 맞았고 그 부분이 껍질이 벗겨졌고 피가 올라왔다. 약국에 갔더니 상처가 굉장히 깊다라고 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사과를 하는 이 와중에 폭행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대응이 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좌진 폭행에 대한 제보가 파묘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후보도 예전 전 보좌진이 본인이 산후비처럼 너무나 굴욕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조기 배달을 했던 일을 지금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들은 전재수 이야기만 나와도 치가 떨린다. TV에 나오면 TV를 끈다라고 할 정도로 한이 많이 또 맺힌 상황입니다.
0: 전재수 후보는 강력히 부인했던데요. 자기는 네. 누구한테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2: 네. 그래서 이 전 보좌관께서 지금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더 많이 하고 이 때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뭐 잠깐 접어두고 김영남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신규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이 부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 이게 변호사가 변론한 것까지 이게 결격 사유가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북구청장 같은 경우에 우리 패널로도 자주 나오는 이제 이 변호사님이신데 여튼 그 성범죄 좀 변론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북구청장은 이제 아마 후보로 공조 취소됐죠. 네. 그래서 아이고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 포함해서 성범죄 30건 이상을 변론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변론이 죄입니까? 아니면 공직선거에 나왔으면 그것도 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되는 거죠. 예, 하나는 예. 변론이 되냐라고 하면 우리 헌법을 뜯어 고쳐야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그 흉악범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로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일단 적용이 되고 예. 재판을 통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명시돼 있는데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사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변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는데
0: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 혐의자로 몰렸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리고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니까 예, 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예.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는 정치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좀 맡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나름의 그런 기준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원칙대로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고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비유가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배우가 악역을 맡아서 연기했다 해가지고 그분을 악인으로 보지는 않죠. 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어떻게든 좀 정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변호사 출신의 후보자는 공천 취소를 하고 또 어떤 변호사 출신의 어떤 분은 또 공천을 하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누구를 변호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그 변호사의 어떤 행동을 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변호권을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을 만약에 우리가 해서 고민을 해서 그 충돌되는 부분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한다면 좀 민주당에서 어떤 그런 범죄는 좀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감점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준을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손수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2: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변호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죠. 공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강북구청장은 공천 취소를 하고 김용남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나온 김상욱 후보도 성범죄 관련된 가해자를 변호했던 그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그 법인이 또 했던 사례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공천 취소를 하고 누구는 공천을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 에러로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 참 묘한 게 강북구청장 민주당 후보 이제 그랬었는데 2년 전 총선에서 처음에 박용진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기 공천 저기 경선 나와서 졌나요 했는데 나중에 봤을 때 그 한민수 후보로 마지막 공천되기 전에 그 전에도 그 여성 변호사가
1: 조수진 변호사가 있어요.
0: 똑같은 일이었어요. 네. 그죠?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저는 뭐 기준을 정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서 그럼 네. 과연 어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권으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네. 문제 삼는 것이 그러면 맞느냐부터 저는 좀 토론을 해서 뭐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특보 상황을 보면 역시 일부 수도권 서쪽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 상황인데요. 주로 경기 서해안 쪽 그리고 서해 오도다 충남 태안 인천을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 일부 해안 쪽 그리고 제주 산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이 호우특보가 확대되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게다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차 서해상의 풍랑특보가 그 밖에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높은 물결 속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 예보가 내일까지 나와 있고요. 흐리다가 오늘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쭉 내리겠습니다.

0: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에 전국은 내일 밤에 이번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거의 대부분이 20에서 최고 80mm인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0에서 100, 많은 곳 강원 산지가 150mm 이상, 제주 산지도 최고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기온은 내일까지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괜찮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의 중노위 사후조정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노조의 이익 관철 노력에도 적정 선이 있다면서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의 출입 자제를 당부하면서 5.18 조롱처벌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하게 한 7년 전 광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가운데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등을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국 선박을 막 잡아가도 되냐고 비판하고 이스라엘 총리는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부동산 시장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매매값도 전세값도 월세도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매물이 없고 월세로 가려니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과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향후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짚어봅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3: 자, 먼저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부터 볼게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월 둘째 주까지 누적 3.1% 상승했습니다. 네. 5월 둘째 주까지면 넉 달하고 두 주인데 네. 넉 달하고 두 주 동안 3.1% 상승.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
4: 많이 오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1월 23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팔게 했잖아요.
3: 네네.
4: 그래서 일시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3월 달에 그 상승률이 2월 달에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월간 자료가 0.74% 올랐습니다.
3: 아,
4: 그런데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급매물이 생기면서 하락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0.3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0.5로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평균 가격은 내린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유일하게 강남이 마이너스까지 돌아섰었어요.
3: 아, 예.
4: 근데 이게 이제 그 평균에 오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은 크게 안 내리는데 하나가 급매가 되면서 전체를 내려버리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금년 들어와서, 서울 25개 구는 지난주부터 전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강남마저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 그래요. 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약간 변화 조짐을 보여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국면으로 다 돌아선 거네요.
4: 네. 이게 다주택자를 압력해서 팔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 다주택자가 집을 판 거를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3: 네.
4: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강남에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강남 이외에 한 채를 갖고 있던 그 한 채를 팔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걸 팔아야 양도 사익에 대한 양도 소득을 적게 내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싼 거 먼저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강남이 비싸니까 안 팔았던 거죠.
3: 세금도 덜 내고 또 어떻게 똘똘한 한 채도 갖고 있고.
4: 그렇죠. 그게 바로 똘똘한 채입니다. 비싼 것만 갖고 있는 건.
3: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역시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전세를 보면요. 5월 둘째 주 서울 전세값 0.28% 올랐습니다. 이거는 주마다 하는 통계죠?
4: 네.
3: 주마다 하는 통계, 한 주만에 0.28% 올랐다는 네. 거예요.
4: 네. 전주 대비입니다, 항상.
3: 오, 그러면은
4: 상승폭이 이제 5월 9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잖아요. 이게 지금 예, 예. 그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주택자를 압력해서 팔게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압력해서 집을 팔게 한 건 옳은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주택자도 모두 다주택자 중 다 팔아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연금 생활하는 60세 이상 65세에 드는 사람들의 평균 수혜율 받는 게 64만 원 정도 됩니다.
3: 네.
4: 그건 생활 못 하잖아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조그만한 주택을 샀어도 다주택자 아닙니까? 근데 이슬이 이걸 우리가 말하는 생계형 다주택자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3: 세를 좀 받아서 여기 예. 사니까
4: 이 사람들까지도 압력을 넣어서 팔게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산 것도 있고 그걸 이제 투기를 위해서 투입했던 건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결국 수평적 이동은 가능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전세 수요가 매매로 넘어가면 전세 수요가 그만큼 줄은 거 아니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어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가구 분화.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는 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데이터처에 의하면
3: 네.
4: 2025년도에 전국의 결혼 건수가 24만 건입니다.
3: 네.
4: 24만 370건입니다.
3: 결혼이요?
4: 네. 예, 예. 그리고 서울만도 4만 9,359건입니다.
3: 예, 예.
4: 그러면 적어도 새로 결혼한 사람들 4만 9,559건, 359건의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3: 집이 있어야지 살지. 네. 어디 거리에서 결혼을 살 수는 없죠.
4: 결혼하고 예, 예. 집이 그러니까 결혼을 4만 9천 건이 했다면 4만 9천 호의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입주 물량이 2만 7천 건, 7천 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파는 전세 수요는 감소하는 게 뭐 수평 유동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신규로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정부가 없었던 겁니다. 신규 물량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세 금액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할게.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가격은 변동하거든요.
3: 아, 입주 물량이네요. 예. 그게. 입주 당장 들어갈 집.
4: 예. 예. 그거는 그 작년에 97 대책이나 뭐 금년도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먼 미래 얘기예요. 세입자나 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먼 미래 얘기예요.
3: 네.
4: 계획적으로 135만 호를 2030년에 착공하겠다는 건데 2030년도 아직 3년도 더 남았지만
3: 네네.
4: 그때 착공이에요. 그럼 입주 물량은 적어도 2035년 정도 돼야 된다 했거든요. 10년 더 남았잖아요.
3: 예, 예.
4: 그러니까 당장 들어갈 물량이 없으면 전세 물량 부족에 가격은 오르고 그 압력은 월세화되고 또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인 뭐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용하는 얘기지만 주거용에도 결국에 내몰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주택 가격도 비싸고 전세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없고
3: 네.
4: 이런 현상은 아마도 뭐 지금 이제 6, 7, 8월이 비수기거든요. 유일하게 12달 중에서 부동산은 6, 7, 8월만 비수기예요.
3: 네.
4: 12월, 1월, 2월 달에는요 그 입학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3: 네.
4: 근데 이 수요를 지나면 더 상승 압력을 받지 않겠나 걱정입니다.
3: 아 그래요.
4: 네.
3: 지금 흐름이 좀 안 좋네요. 흐름이
4: 네.
3: 안 좋고. 자 이제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다시 말해서 다시 이제 중과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4: 네.
3: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되는 거 남기고 나머지 거를 파는 사람은 있더라도 혹은 안 팔고 아 차라리 나중에 증여세 내고 증여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고?
4: 우선 보십니까? 똘똘한 두 채는 안 팔았겠죠?
3: 예.
4: 예. 그리고 이제 똘똘하지 않은 그 주택은 이제 팔는 사람도 있고 안 파는 사람도 있는데.
3: 예. 예.
4: 안 판 사람은 그냥 전세로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2년 계약하고 2년 더 계약갱신 청구를 쓰게 되면 4년 쓰잖아요.
3: 네네.
4: 그리고 나오는 물량은 금액 올릴 겁니다. 올해 그 물량이 많아요.
3: 네.
4: 그 물량이 아무래도 올해 전세 가격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겁니다.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겠죠.
3: 네.
4: 그 올리는 건 선제적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6.3 선거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조세 부분을 손댄다고 그러잖아요.
3: 네, 보유세 강화.
4: 네, 조세 예. 부분은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있으니까 거래세 있으니까 어떻게 그 손을 대던 간에 올린다는 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3: 네.
4: 그렇다면 그 전에 전월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죠.
3: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4: 예, 예상하고.
3: 예.
4: 물론 그 올리면 그것도 전가돼요. 또 올라갑니다.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시장은 매매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 또는 전세시장에서 임대 우위 시장입니다.
3: 네네.
4: 임대를 놓는 임대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에요. 이 공급량이 많으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한 시장이거든요.
3: 네.
4: 근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전세도 전세 수요자 시장이 아니고 공급자인 임대인 우위 시장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가격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가 종료되면서 집을 네. 못 팔게 됐잖아요.
3: 네네.
4: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장기 매물 장기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올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일가구 1주택자들 이전 수요는 서로 팔고 살 거예요.
3: 네.
4: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는 집이 안 나올 확률 거의 뭐 90%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 못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양도차익과 증여세를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차익이 많이 벌어진 데는 아마 자녀나 제3자한테 이렇게 증여로 가게 되면 증여세는 30억이 넘어야 최대 50%입니다.
3: 네.
4: 근데 이 양도차익은 1가구 2주택이 71.5%고 2주택은 72.5%거든요.
3: 네.
4: 지방소득세 10%랑
3: 합치면
4: 더 크잖아요.
3: 예.
4: 그래서 증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견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월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3: 그래요.
4: 네. 상승 압력도 받고.
3: 자, 근데 정부가 지금 어떤 규제책을 주로 써가지고 잡아보려고 그런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안 잡히면 다른 방안을 이제 강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세제를 손대는 거잖아요.
4: 네.
3: 세제를 손댔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세제를 어떻게 손대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4: 그렇죠.
3: 그 세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4: 저는 금액을 찔끔찔끔 올리면 100% 조세 전가가 된다고 보고요.
3: 네.
4: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리면 전가를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7월 달에 세금을 건드리는 게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돼요.
3: 네.
4: 이미 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됐거든요.
3: 예,
4: 결정이 났거든요. 6월 예. 1일 기준이니까.
3: 네.
4: 또 12월
3: 고지서만 안 날라왔다 뿐이지 네.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이거죠.
4: 예, 6월 1일 기준이니까.
3: 네,
4: 그리고
3: 네.
4: 종합부동산세도 12월 달에 고지되지만 이미 그 6월 달 기준이거든요.
3: 네, 네.
4: 물론 이제 뭐 적용하는 세율 중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있습니다.
3: 예.
4: 이건 뭐냐면 이제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그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3: 네.
4: 그만큼 세율을 완화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는 60%였어요.
3: 네.
4: 근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 예.
4: 2021년도에 금리를 올렸는데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금액별로 43에서 45%로 낮춰줬어요. 근데 올해 이게 다시 이제 60% 올라갈 텐데 아마도 전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80%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3: 네.
4: 아니면 없앨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생각으로는 왜 세를 그

0: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지 그걸 깎아주는 제도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 누르듯이.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일부 완화시켜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뭐 물가를 안 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왜 하느냐 왜 깎아주냐 그 정상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없앨 수 있는데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대통령령입니다.
1: 네.
0: 이게 대통령 마음 먹게 달랐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제가 볼 때는 80% 올리거나 없애거나 또 아니면 100%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재산세를 건드리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취득세와 양도세는 아마도 우리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자 그러는데 아마 안 내릴 거예요. 그 이유는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정부가 좋잖아요.
1: 예.
0: 집권하기 전에는 세수가 좀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은 쪽으로 간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당장 이제 집권당이 돼버리면 많이 들어올수록 쓸 돈이 많으니까 아마 그건 손 안 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세만 건드리지 않겠나.
1: 자, 늘리는 거는 늘리고.
0: 네.
1: 줄어드는 건 안 줄어들게 하고.
0: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 말고도
1: 네.
0: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1: 네, 네.
0: 문재인 정부가 35년까지 이거는 이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1: 네.
0: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서는 그거를 왜 공시가격을 뭐 퍼센트를 정해서 와 69%로 맞추느냐 이래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1: 네.
0: 대신에 정당의 평가하고 세율을 낮추든지 해야지 이중가격 구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분명히 손을 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의 양이
1: 네.
0: 만약에 뭐 지금 재산세가 한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저가 아파트.
1: 네.
0: 50만 원이 60만 원 나와도 70만 원 나와도 그 전가는 얼마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조세 전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20% 30% 올라갔다. 공정가격 비율이 60%에서 80% 올라가면 20% 더 나옵니다.
1: 네.
0: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3억 5억 10억짜리 주택은 세금이 몇십만 원 뭐 많이 나와도 100만 원 이상 안 나오니까 110만 원 110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월세에 가서 충분히 하죠. 그래서 적게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 전가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제 이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35, 50억씩 가는 고가 주택들은 이제 충격이 좀 있지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전세나 월세 그거 역시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1: 네. 자, 그 고가 주택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주택도 1주택자의 어떤 뭐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그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우스푸어들도 많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퇴직했고 벌이는 없고 이제 국민연금밖에 없고 자 이거를 만약에 그 세금을 1년에 2, 3천만 원씩 내려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집을 팔면은 약간 비슷한 집에 갈 수 있는 전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0: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네. 가지가 또 영향을 주는 게 그 고가 주택 12억 이상의 그 종합부동산세거든요.
1: 예, 예.
0: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요. 0.5에서 5%까지입니다.
1: 네네.
0: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6%까지 매겼어요. 최고 세율은. 근데 지금 이제 5%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머리가 없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1: 네.
0: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부가 세제에 손을 대게 되면 좀 나이 들은 사람들은 다운사이징 할 가능성이 있어요.
1: 약간 모기지 개념이요?
0: 네. 비싼 집을 팔아서 싼 집으로 이동하거나
1: 예, 예.
0: 면적을 줄여서 가는
1: 예, 예,
0: 재산 그 자체를 다운사이징하는 적게 줄이는 그런 현상이.
1: 집을 줄이는 거네요.
0: 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35, 50억짜리 사는 거를 팔고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50평 사는 사람들이 30평, 20평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세금 때문에.
1: 그래요?
0: 네.
1: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투기라는 개념.
0: 네.
1: 투기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한 집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장특공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살지도 않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갖고 왜 해주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그런데
0: 네.
1: 네. 사실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 살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0: 있죠.
1: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재건축 된다는 저 말을 믿고 이제 샀다가 그게 15년, 20년, 25년, 30년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은 그 뭐 12평짜리 아파트에 살기 뭐하니까 이제 전세 살면서 사실은 길에다 돈을 많이 뿌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0: 네.
1: 과연 그렇게 2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게 투기인지.
0: 네.
1: 뭐 여러 가지 그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0: 근데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 배털 보험료.
1: 네.
0: 이게 10년 갖고 있으면 40%입니다.
1: 예, 예.
0: 거주하면 40%고 10년 넘으면 이제 80%까지 감해 주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1가구 2주택 비거주 주택에 조건 따지지 않고 지금도 네. 조건이 안 나왔어요.
1: 예, 예.
0: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전출이나 또는 뭐 지방 전출이나 또는 뭐 그렇게 재건축 때문에 예, 딴 예. 데가 살거나 아니면 부모를 살게 하고 내가 새 살 수도 있거든요.
1: 예, 예.
0: 또 아니면은요. 아까 제가 연금 수혜율이 그 서울만 68만 원이지 64만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0: 내가 사는 집을 월세 넣고 내가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데가 전세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계형 그 1가구 주택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건 괜찮은데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가구 1주택자 거주든 비거주든 팔면 무주택자 되잖아요. 무주택자 되면 집을 사기 어렵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지 이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가 비거주가 되는 경우 있고 처음부터 비거주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 원정 투자해서 세 놓고 있는 것들. 이건 투기일 수 있어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건 학문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소득을 원하면 그거는 투자입니다.
1: 예.
0: 근데 단기적으로 갖고 있거나 매각 차익, 캐피탈 게인을 바라면 이건 투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네. 이게 대부분 장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은.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자식이 거주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내가 거주했다 딴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해요. 선별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시키거나 네. 또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주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아까 좀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공급 지표도 안 좋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전년 대비 31.6% 급감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0: 네.
1: 또 뭐 전세 가뭄이기도 하고요.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물량 짓는 건 어차피 몇 년 시간이 걸리고 네. 이걸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0: 제가 그 국회 세미나나
1: 네.
0: 학술 세미나나 또는 뭐 다른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작년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주택 공급의 의지가 확실한 건 분명해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예요. 135만 호의 물량은요. 분당 신도시에 14배 가까이 됩니다.
1: 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3년, 4년 만에 착공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에게는 공급한다는 그 시그널을 주면서 기다려라. 공급은 계속 하겠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렇다면 그 전에 물량이 없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단기주택 예. 공급 정책은 비아파트 부분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이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 준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1: 네네.
0: 일정 면적이야 60제곱미터나 40제곱미터 소형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배제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세금이 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 안 하죠. 수요가 늘어나야 공급할 텐데 그래서 이 주택수를 배제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처럼 월세를 받게 된다 그러면 단기 공급이 가능해요.
1: 네.
0: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1년 내에 공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비아파트 부분은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1: 예.
0: 그래서 전세 제도를 좀 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지금 보험 제도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거나 해서 그걸 좀 더 세입자에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면
1: 네.
0: 그리고 주택수 배제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주면 이거는 주택 공급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뭐 반드시 좀 넓은 평수가 아니라 그런 한 20평이나 18평 이런 거라도 깨끗하게 나오면 선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전용 면적 18평 이하면 그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 예,
0: 그럼
1: 예.
0: 방 한 칸 정도 거실 한 칸 정도인데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30평 50평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1: 네,
0: 무주택자가.
1: 네.
0: 그러면 적어도 방 한 칸 정도에 있는 주택들 이거는 주택수로 묶지 않고
1: 네.
0: 풀어놓으면은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준주택 중에서 요새 젊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1: 네.
0: 빌트인 방식이라 해서 몸만 들어가 사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 전부 그 안에 이제 뭐 주방 기구만 없을 뿐이 다 돼 있거든요.
1: 네.
0: 세탁기까지. 그런 것들은 원래 거의 원룸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수 배제해 주면 공급이 늘 텐데 원룸이라도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라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네.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러게 점점 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1: 주택세에서 빼주는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
0: 네. 예. 자연적으로 결혼해서 늘어나는 수요는 감안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다 보니까 이 그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보면은요. 네. 2024년도에도 22만 2천 사인 결혼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년생부터 74년생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해요.
1: 네.
0: 그 2차 베이비붐이 1차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 출산 인구도 작년이 0.74명으로 재작년 0.72명에서 늘었어요.
1: 늘었어요.
0: 네. 예, 예. 내년에 올해 또 늘 겁니다. 이 여건만 되면. 여건이라는 게 바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집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점점 그 공급, 신규 공급, 단기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1: 네.
0: 결혼도 못하고 이게 신규 단기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1: 네. 이 자재 상황도 잠깐 여쭤볼게요. 5월 자재 수급 지수 67.1로 한 달 만에 12.5%포인트 폭락했다고 합니다. 네. 자, 공사비 갈등, 막 자재비 폭등 이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 현장 멈춰서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자재 때문에 공급이 약간 차질을 빚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나요?
0: 지금 뭐 눈에 보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보면은 통상 이제 뭐 한 700에서 850만 원 정도 평 3.3제곱미터당 계약을 했었어요.
1: 네네.
0: 이게 이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 자재 80% 이상이 수입입니다 우리는.
1: 네.
0: 시멘트도 매장량은 많은데 인건비가 많아서 중국산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시멘트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1: 예.
0: 그리고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원석을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입하거든요.
1: 예.
0: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이게 비싸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급 조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은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급하는 그 시지기가 이렇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1: 네네.
0: 특히 이제 자재가 충분하게 공급돼도 짓는 시간이 필요한데
1: 네.
0: 자재마저 공급이 덜 되다 보니까 더 시간이 길어지게 공급될 확률밖에 없어요. 네.
1: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보다 인상 쪽에 좀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정부 대출 규제 여전합니다. 유동성이 이제 그 부동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마르는 모양새인데 이런 통화 흐름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0: 됩니까? 우선 지난 4월 달 말 기준으로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요.
1: 네.
0: 유동성 자금이 4,100조가 넘어요. M2가
1: 예,
0: 과거의 통화량이
1: 예, 예.
0: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고요. 돈이 많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1: 네.
0: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대출도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지고 이 경제는 더 어려워지겠죠.
1: 네.
0: 지금 우리나라 그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가의 그 경기 5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1: 네.
0: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도 같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 가치가 어려워집니다. 공급도 어려워지지만 실제 가격도 상승폭이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사지만
1: 네.
0: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게 부동산 시장의 낙제지요. 네.
1: 그래요. 자, 서울의 매물 잠김 때문에 이제 경기권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뭐 매수랄까요?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게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0: 일단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 중심으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1: 네.
0: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좀 떨어진 지역은 뭐 일부 조금 미분양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이 수도권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도 눈에 띄게 상승하진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아마도 가을 이사철 시작하면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단지 지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우선은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시장은 시장 흐름대로 놔두고 그 왜곡되고 잘못될 때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데 전 지역을 뭐 서울 5군데, 15군데나 경기도 12군데를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집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출까지 묶어버리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만이 어려워지고 이동하는데도 또 전세 가격에 대한 대출도 안 되잖아요. 전세도. 그래서 이동도 어려워지고 네.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거는 서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1: 네.
0: 그것도 역세권 주변으로 가격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자, 뭐 1주택자 포함해서 다주택자가 나는 이제 양도세 중과도 다시 이제 재개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0: 네.
1: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됩니까? 뭐 각자 다
0: 방송에서 제가 드리긴 좀 뭐한데
1: 네.
0: 아마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둘 중에 세제가 강화되기 전에 그 싼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이제 1년에 뭐 두 개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 합산 네. 것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잘 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 또, 일가구 이주택 중에서 상계형이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방법 없지만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으려 사실 없어요. 네.
1: 아까 이제 뭐 규제도 이렇게 좀 하다가 선택적으로 규제를 해야지 뭐 전체적인 규제 요게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금 뭐 재검토 혹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일단은 그 규제를 했다가 해제하게 된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1: 네.
0: 이 스프링 효과라 해서 억눌렀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역을 규제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또 문재인 정부도 2017년도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1: 네.
0: 서울 전체를 또 투기 관주로 묶었었거든요. 그리고 11군데를 투기적으로 묶었는데 이번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문재인 시즌2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택 공급은 1, 2년 만에 안 나와요.
1: 네.
0: 그러면 이번 정부는 뭐 다음번에 또 집권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그 내놓으면서 중장기 정책을 동시에 나왔어야 되는데 중장기 대책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가 기회가 되면 집값은 계속 상승하니까
1: 네.
0: 여건이 되면 적어도 반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다면 대출을 받고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 그런데
0: 이거 너무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 리볼트에서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분양할 네.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빨리 서둘러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1: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5년 6년 걸리는 공급도 있지만 지금 있는 물건을 돌게 하는 그런 차원의 네. 공급이 지금 시급한 거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서울은 어차피 도시 토지가 부족합니다.
1: 네.
0: 그 토지를 집약적으로 최유효 형태로 사용하려면 개발 가능한 지역을 좀 더 서둘러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 네.
0: 그냥 발표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들이 민간인 갖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1: 네.
0: 공공 부지 말고 민간 땅도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를 질 수 있고 다세대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PF 대출부터 다 금융이 막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예, 그런 쪽은 좀 정부가 열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정부의 정책 방향 말씀해 주셨고,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0: 네.
1: 향후 부동산 시장에 이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이게 될 거다 싶은 그런 지점이 있습니까?
0: 저는 아무래도 뭐 정책 변수가 가장 크지만 금리라고 봅니다.
1: 금리요?
0: 네. 금리고 네. 뭐 규제는 어차피 다 돼 있잖아요. 그 이상 규제는 안 할 거 보는데 정부가 좀 그 서민 정책 위주로 가고 있지만 더 서민 정책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든 내 집이든
1: 네.
0: 마련하기 쉬운 그런 제도를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되고 더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 주택 공급을 빨리 서둘러라. 그게 없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안 내려와요.
1: 그래요.
0: 이게 문제입니다.
1: 네.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안 내려오니까 단기 주택 공급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계획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공격 재개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란을 또 한편으로 압박하고 있고요.
1: 네.
0: 이 와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은 이미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한 내용인데요.
0: 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지도부가 미국이 새로운 공격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서
0: 네.
1: 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란이 단독으로 뭔가 작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0: 네.
1: 이제 미국이 시작하면은 같이 공동 작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공격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미국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고
0: 네.
1: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전쟁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8일 날 안보회의를 소집했고요.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그리고 공군사령관 정보국장 작전국장 등 고위 당국자가 다 참석했고 무려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 네.
1: 네타냐후 총리가 20일 날 현지 시각인데요. 원래 법정 출석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0: 네네.
1: 검찰 측에서도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헤르초그 대통령도 당초 계획했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중동의 민감한 상황 때문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0: 이야, 여러 가지가 또 얽혀 있군요. 혹시 협상에 진전 없으면 군사작전 전개할 수 있다.
1: 네.
0: 이게 트럼프가 이제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원래 그 18일 현지
0: 네.
1: 시각인데요. 어제까지 공격 결정을 한 상황이었는데
0: 네.
1: 이걸 한 시간 앞두고 걸프 국가들이 연락이 와서 지금 평화 협상이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걸프 국가들이 요청을 하니까 일단 이번은 공격하지 않겠다.
0: 보류?
1: 네, 보류라고 말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시간을 줄 텐데
0: 네.
1: 그 안에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은 다시 공격할 거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 시간은 몇 주 주겠지만
0: 네.
1: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진전 사항이 없다면은 다시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영 희박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이 공격을 중단했었던 그 전날에 17일인데요. 네타냐후 총리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전쟁 재개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앞으로 며칠 안에 수정안이 잘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란이 오지 못한다면은
0: 네.
1: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많이 했지만
0: 네.
1: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좀 민감하게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약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14일, 15일 날 베이징에서 만난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 뭐 사업적으로도 이득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외신들은 그닥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뭐
0: 네.
1: 비행기 팔고 농산물 수입하고 이런 건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게 이란 핵 문제 이게 절충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
1: 네,
0: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1: 네.
0: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암살될 경우에 대비해서 JD 벤스 부통령이 보내는 비밀 유서를
1: 네.
0: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1: 네. 이거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백악관의
0: 네.
1: 국가안보기 대테러 선임국장인 세바스찬 구르카가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인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벤스 부통령 앞으로 편지를 미리 써뒀고 그걸 결단의 책상 서랍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단의 책상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있는 대통령 전용 책상인데 보통 이게 사진 찍을 때 주변 사람들 세워놓고 찍는 그 책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부통령이
0: 그렇죠.
1: 대통령직을
0: 권력 승계 네, 바로 다음이죠.
1: 예, 그래서 예. 이제 미리 이거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뭔가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뉴스네이션과 인터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말했던 것이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서 매우 확고한 지시를 내려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공격이 2월 28일이었거든요.
0: 네네.
1: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내 반전 여론도 높아졌고요. 또 이란 측에서도 보복 의사를 여러 번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신변에 좀 뭔가 위협이 있지 않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선 유세 과정에서 총알이 트럼프 대통령 귀를 스쳐간 적이 있었고
0: 네네.
1: 또 같은 해 9월 달에 그 골프클럽 인근에서 남성이 숨어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달 25일 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무장 상태의 토머스 앨런이 진입하려고 하다가 제압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공교롭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다 고려를 해서 미리 좀 뭔가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란 의회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법안을 검토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1: 네. 보통 미국에서 테러단체를 지정하고 나서
0: 네.
1: 뭐 테러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테러단체 수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거는 것처럼
0: 네.
1: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위 말하는 현상금을 건 겁니다.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87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0: 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이제 반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 5천만 유로를 현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이 국영TV 인터뷰에서 3월 달부터 군과 안보군의 대응 조치에 관한 법안을 포함해서
0: 네.
1: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했고 미국의 사악한 대통령 불길하고 수치스러운 시오니스 총리 그러니까 이건 네타냐후 총리를 말하는 거고요.
0: 네.
1: 중부 사령관 등이 표적이 돼서 거기에 상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순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슬림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 될 거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0: 네.
1: 심지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트럼프 암살을 위한 캠페인과 모금 운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전송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테헤란의 본부를 두고 있는 디드반이라는 해당 캠페인에 약 29만 명의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금액도 있었는데 2,500만 달러가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정상회담이 어제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라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일본 언론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 지금 이제 앞에서 계속 이란 전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좀 위험해졌고 그래서
0: 네.
1: 한국과 일본 정상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작년에 두 차례 만났고 올해 이제 벌써 두 차례 되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가지고 나서 결실이 풍부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석유 제품 상호 공급과 경제 안보 협력 확대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고요.
0: 네.
1: 또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말할 때 늘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0: 네네.
1: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났다라면서 이번 만찬이 양국 교류 그리고 우호 협력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차기 회담 장소로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를 제안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0: 네.
1: 이 대통령이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되는 거냐라고 말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카지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 소비 쿠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언론사 수사무마 논란, 최근엔 지구대 유흥업소 스캔들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강남서 수사과 지휘부 물갈이했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배상은 프로파일러님과 자세히 따져봅니다. 우선 강남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꾸준히 있었습니다.
0: 꾸준히요?
1: 계속 있었습니다.
0: 사실은 저도 강남경찰서 출입기자.
1: 예, 잘 아시죠?
0: 예. 여기 워낙 사건이 많아서 예. 어쨌든 사건 1번지입니다. 예. 이용업소도 많고.
1: 그렇죠. 예. 일단 돈이 되는 곳입니다. 네. 뭐 까놓고 얘기해서 롬사롱 뭐 한국식 롬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갖고 어느 지구대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구대 전 직원한테 롬사롱 간 사람 손들어라. 다 신고해라. 자진해서 이럴 정도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경찰이 거기 가서 사실 뭐 내가 여기 수사 무마해 줄 테니까 뭐 이런 돈 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온 정도고 그 이전에는 어차피 뭐 그 이 청탁을
0: 쉽게
1: 받은
0: 말해서 유흥업소 돈을 뜯고 다닌다?
1: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0: 이야,
1: 너무
0: 그래요?
1: 간이 크죠.
0: 최근에 일이
1: 네, 최근에라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데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서가 들어왔나 봐요.
0: 이야.
1: 누군가 투서를 했겠죠.
0: 네네.
1: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남편 관련된 쪽에서 이제 수사팀장 둘이 네. 경감 둘이 이 무슨 걸 무마해 줘 갖고
0: 네.
1: 또 문제가 돼 갖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참에 좀 한번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것이 돼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제가 출입한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1: 똑같습니다.
0: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저기 뭐야 이렇게 다시 멋지게 쓰지도 않았고 막 다 무너져갈
1: 옛날 건물 예, 예,
0: 옛날 건물이었어요. 예. 그 자동차 면허 시험장
1: 예, 뒤쪽에 예, 예, 예,
0: 그쪽에 자 몇 년 전에 버닝썬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강남경찰서 클럽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강남경찰서가 논란에 휘말린 이유 아무래도 사건도 많고 또 특히 서울 중에서도 또 돈이 몰려 있는 곳, 유흥업소 돈이 몰려 있는 거 뭐 그래서 그런가요?
1: 이게 뭐 단적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른자위란 말을 들었습니다.
0: 노른자위.
1: 예.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알게 모르게 뭐 제 제자들이라든가 뭐 같이 했던 사람들 뭐 일하는데 서울 경찰에 돌고 있는 얘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왜냐? 워낙 돈이 많이 돌아댕기잖아요.
0: 네네.
1: 그럼 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다 전국에 있는 술집 중에 최고라고 하는 술집들이 다 있잖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물갈이를 해봤자 또 똑같이 물드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통설 정도 됩니다.
0: 네. 자, 근데 경찰에선 강남경찰서장이 승진 보증수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건도 많고 이러니까 좋게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안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뭐 그런 거긴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0: 예.
1: 강남경찰서장 중에 절반 이상이 치안감까지 승진했다라고
0: 예.
1: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웃기는 게요. 전국에 경무관이 경찰서장인 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0: 네.
1: 꽤 됩니다.
0: 예.
1: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경무관 경찰서장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해요.
0: 총경이에요?
1: 네. 총경입니다.
0: 아직도 총경이에요?
1: 그게 이상하죠.
0: 예.
1: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거는 팀장 둘이 문제가 됐는데 과장들을 싹 간다고 해서
0: 예.
1: 그러면 서장을 안 갑니까? 그 되게 앞뒤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통설과 실제 현실과 이게 다 안 맞는 부분에서 어쨌든 강남서 출신들은 출세가 빠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오려고 하는 것.
0: 네.
1: 이런 것들이 해서 비리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거죠.
0: 그래요. 예. 자 노른자위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 형사 라인 간부들 물갈이했고 서장은 안 바꿨고.
1: 예, 예.
0: 자 그럼 이런 그 인적 어떤 교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정작 이 인플루언서 무마 사건의 핵심은
0: 네.
1: 경찰청 인사 라인에 있는 경정이 주도를 한 거예요.
0: 예.
1: 그 사람은 왜 문제 왜 안 하고 그리고 정작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경감 둘은 했는데
0: 인사 조치되고
1: 네. 그러면 과장이 다 책임져야 되나 팀장이 다이렉트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죠
0: 근데 자기한테 그럼, 보고 안 하고 했으면
1: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관리 책임 뭐 이런 건데.

0: 큰 사건이면.
1: 그러니까 예. 관리 책임 물었다고 하면 그건 보여주기죠. 그러고 그 보여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서울청에 있는 경정들은 유능합니다. 사실은. 네네. 서르는 게 경찰서. 아니 근데 그중에서도 안 하고 아예 저 경남이나 경기에서 데려다 쓴다고 하면은.
0: 교체된 그 자리에?
1: 예, 그 자리에. 예. 그럼 서울청 내에 있는 수백 명 넘는 경정 과장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청에서 청 옮기는 건 좀 드문 일이에요.
1: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0: 할 수는 있어요.
1: 그런데 네. 그렇게 하자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로 보는 거냐라고 당연히 문제가 그렇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 서울청 내에서도 충분히 갈 인력이 많은데.
1: 아니 유능하지 않습니까? 쉽게 네. 말하면. 그런데 네. 저기
0: 그럼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청에서.
1: 아니 거기도 유능. 아니 거기도 유능하죠. 그런데 네. 네. 네. 말하자면. 같은 급이면은 사실은 서울에서 해야지 그래도 뭐가 면이 서는 거지 여기는 다 바보 만들고 저기서 끌어든다 하면은 네. 그 좀 명분상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보여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엄격히 감찰을 해서 네. 잘잘못 따지고 거기에 따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물갈이부터 했다 그러면은 네. 또 옛날 방식이 아니냐. 물갈이 싹 하고 우린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수사 실무자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버닝썬 때도 그랬나요?
1: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몇백 명 물갈이 한다고 그랬는데 예.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다시 복귀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작 책임 라인은 정리가 안 됐다고 하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0: 이게 경찰 수사 라인 이게 우리가 만약에 네. 부패와 연관 지어봤을 때 항상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민 딜레마 중에 하나가 거기 오래 있었던 형사들은 그 지역 사정이나 너무 잘 알고
1: 잘
0: 그러니까
1: 알죠.
0: 수사를 해도 잘할 수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사건이 발생해도 잡아낼 수 있는 네. 건데 오래 있다 보면 또 부패의 가능성도 있고
1: 거기 지역 유지랑 뭐 얼굴이 그런 점
0: 그러니까 인사를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싹 가는 게 또 능사는 아니죠. 그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예. 진짜 이 지역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수사 책임자로 해버리면요.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럼 하위 자기 밑사람한테 의존하면 그럼 그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적정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항상 우리 경찰 수뇌부들은 마음에 안 들어. 싹 가로. 그리고 뒷 마무리는 못하는 네.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 같긴 한데 또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박나래 사건 수사 중이던 그 강남경찰서 경찰관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분이 박나래 사건을 맡은 로펌에 또 취업을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0: 이것도 또 특이한 상황이에요.
1: 그렇게 하면 안 되죠.
0: 예.
1: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네. 옷을 벗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갔는데 가봤자 사실은 영향을 그대로 미쳤다고 하면은 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네.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격하게 내부 감찰을 통해서 네. 옥석을 가려내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떳떳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되니까 다 가라. 그 다시 오고
0: 네.
1: 또 문제 되면 다 가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좀 경찰 내부에서도 좀 옛날 방식이다.
0: 보여주기식.
1: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실효성이 있는 그렇죠. 어떤 대책을 해야 된다.
1: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싹 갈고.
0: 네.
1: 그래서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0: 그런 그 연관이 있는 얘기 같기도 한데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스커버리 제도가 뭔지 이거를 하면 어떤 게 좀 달라집니까?
1: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의 승진은 공적 조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0: 네.
1: 그가 한 사건과 사건 기록을 투명하게 동결시켜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문제는.
0: 그거를 증거로 남겨둬야 된다.
1: 예, 예, 예. 아. 지금은 이 사람이 왜 승진했고 무슨 거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뒷말이 많은 거예요. 그 뒷말이 많으니까 투서가 들어가는 거죠. 쟤는 누구 라인 탔어 누구 라인 탔어.
0: 쟤는 누구 빽이다.
1: 네. 빽이다.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은 네. 누구도 인정하는데 그게 안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뭐 압력을 냈느니 보증금을 냈느니 자리세를 냈느니 이거 다 경찰 은혜입니다.
0: 네.
1: 자리세 보증금 다 은혜입니다. 그 냈느니 해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은 투명하게 하는 게 그게 디스커버리 제도가 아니겠네 하는 거죠.
0: 네. 자,

0: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수사권 조정되면은 경찰 수사권 확대되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은 더 높은 역량과 더 높은 도덕성 이런 거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런 건 꼭 필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엄격한 내부 감찰과 외부 감시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부 감찰도 안 되고 외부 감시도 네.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감찰을 받았는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감찰을 시작해서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보여지기로 싹 간 다음에 유야무야. 지금 할 일은 신상필벌.
0: 네.
1: 엄격한 신상필벌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0: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해야죠.
1: 그리고 잘한 사람 올려줘야죠.
0: 그러니까요.
1: 그게 조직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오늘은 신상필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20에서 8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0에서 100mm, 제주 산지가 120mm 이상, 강원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태백과 산지, 경기 서해안과 인천, 충남 태안군, 그리고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일부 지역,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서해와 남해 중심의 섬 지역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아서 풍랑특보도 확대 발효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이번 비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밤에 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해갈된 지역도 많고 미세먼지 농도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내일까지 무난하겠습니다. 더위도 쉬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좀 쌀쌀함이 감돌 전망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서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요일엔 서울이 26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마지막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이익 관철 노력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제도화 주장은 과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가운데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오후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반쯤 고용노동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교섭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섭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 교섭은 중노위 사후 조정 절차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라며 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까지 열린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 양측 교섭위원과 사흘 동안 직접 소통하며 이견을 좁히는 데 동참했습니다. 노조 측에선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선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 팀장이 참여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적자사업부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내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사후조정 결렬로 삼성전자가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이익 관철 노력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는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중재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대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가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비하 표현과 관련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며 사람에게는 인륜, 도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과거 무신사 광고도 다시 언급하며 민주항쟁을 모욕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오갔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자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도 모자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동조했다면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면서 선거를 통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또한 균형 잡힌 외교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확장된 셔틀 외교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회담이 선거용 회담이었고 과거사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또한 친노조 정부 때문이라며 선거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도덕성 논란에다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북한이라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서 색깔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에서도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을 놓고 충돌해 여야 후보 대리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 기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5: 내일부터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금품 수수 등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나 고위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합니다. 이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가운데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 나머지 다른 선박들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국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발이 묶였던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호입니다. 이 배는 원유 200만 배럴, 우리 돈 3천억 원 상당의 기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설 위노호는 현재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만을 거치게 되면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배가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통과에 성공한 첫 한국 선박이 될 전망입니다. 비록 지금 이란의 통제 영역에 있지만 우리 정부나 선사가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이란 측에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밤 이란 측이 이 배의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고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박 통과에 대해 나무호 비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1: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언제든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7: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공격 시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격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군사작전과 협상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한 뒤 협상 교착 상태 원인으로 이란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압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걸 믿는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둔 채 이란에 공을 넘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전 호환투자자문 대표. 앞선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며 형량이 대폭 깎였는데요. 대법원이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시세 조정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8: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상장사 8곳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증발한 시가총액 8조 원. 검찰 수사 결과 이 사태의 배경에는 라덕연 씨가 주도한 시세 조종이 있었습니다. 라 씨 일당은 4년 동안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라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으로 17년이나 감형했습니다. 쟁점은 차액 결제 거래, 이른바 CFD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2심은 CFD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이어서 이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문 자체는 장외 상품인 CFD를 이용했더라도 이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주식시장의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들이 CFD 주문이 실제 주식매매로 이어진다는 구조는 물론 시세 조종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외 상품을 징검다리 삼아 주가를 조작할 경우 궁극적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손잡고 천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내 조직원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코인 송금책 등 모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 규모는 1170억 원가량.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은 뒤 테더코인을 사들여 송금하거나 단순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특히 전체 자금 세탁 규모의 72%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경찰은 코인 송금이 범죄 수익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신규 계좌에 하루 이체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포 계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후원회나 협동조합 등에 소액을 반복해 송금하는 이른바 계좌 테스트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만들었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명의자들에게 가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13억 8천만 원 상당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조치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다극화와 새 국제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더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10: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늘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도 중러 간 전략적 우호관계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중러 설린 우호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 부르며 하루 만에 세 번의 가을이 지난 듯하다는 중국 고전을 인용해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평등과 상호 이익 존중에 바탕을 둔다며 두 나라 국민의 안녕과 번영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동 정세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조속한 진정이 에너지 공급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스를 보내는 가스관 건설에도 양국이 전반적 합의를 이뤘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비공개 양자회담과 양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확대회담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상황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방남과 관련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한 남북공동응원단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1년의 핵심 경제 성과로 성장률 반등, 코스피 7000시대 개막, 민생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상승했고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72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71포인트 0.86%가 내린 7208.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8.29포인트 2.61% 내린 1056.07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이 내린 1506원 80전에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업체 7곳에 대해서 정책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경남 서부, 전남 동부, 남해안에 이어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 오늘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면서 격전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후보 간 네거티브도 격화되면서 신경전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각 정당의 움직임과 후보들 간의 기싸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 지역 중 하나죠.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연결해서 지역구 민심과 선거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먼저 6.3 지방선거 최고의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인터뷰는 이미 진행했었죠. 오늘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터뷰 조금 전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듣고 오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후보 하정우입니다.
0: 반갑습니다, 후보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 부산도 지금 비 많이 오나요?
1: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1: 밖에 다닐 때는. 네.
0: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오늘도 선거운동 하셨겠네요.
1: 네, 우비 입고 구포시장 좀 찾아뵙고 그리고 또 거리 인사도 좀 드렸고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1: 예.
0: 하정우 후보의 어깨가 좀 무거운 상황인데 이번 선거 이만한 자세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1: 네, 북구라고 하는 곳이 그 전재수 후보님이 워낙 그 10년 동안 사실 그 이전에 낙선도 많이 했지만
0: 네.
1: 오랫동안 이렇게 갈고 닦고 사실 북구가 키운 곳이지 않습니까? 전재수 후보님을. 그러다 보니 기대치가 굉장히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기도 하죠. 이 북구 일대 전체가. 그래서 북구 전재수 후보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0: 네.
1: 또 제 고향 발전 준비도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1: 결국은
0: 예.
1: 우리 북구를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이 워낙 또 부산 북구를 잘 닦아놔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1: 네네. 만나 뵙는 분들마다 재수 진짜 잘했대. 재수만큼만 해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0: 네네네.
1: 그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첨단 기술이나 AI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앞서 나가는 구로 만들겠다.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린 거죠.
0: 알겠습니다. 재수 잘했대 하고 정우도 잘하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까?
1: 거의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액정으로 나오는 멘트죠. 니도 잘하래 하면서.
0: 네. 아, 니도 잘하래 이러면서요. 아, 그렇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 예. 최근 그 영남 지역 중심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부산 민심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1: 글쎄요.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은 이념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0: 네네.

0: 우리 좀 경제 좀 살리도 일자리 좀 해결해도 이런 그 북구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미심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북구 누가 살려줄 건가 누가 일꾼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북구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무엇인데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이 발전시킬 수 있나 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정치 경력이 아무래도 좀 짧잖아요.
0: 예.
1: 네, 정치 초년생으로 큰 선거 치르고 계신데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0: 네, 처음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죠.
1: 그렇겠죠.
0: 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들에서 미숙함이 틀림없이 있었고
1: 네네.
0: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제가 미숙했던 부분들을 사과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벌써 3주차가 되어가고
1: 네.
0: 그러면서 주민분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힘도 많이 얻고 또 빠르게 배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초반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래서 초반에 좀 사과 말씀도 많이 드렸고
1: 네.
0: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공격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중요한 건 결국 그런 공격 속에서 북구 발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까
1: 네.
0: 결국 저는 도대체 누가 정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역량과 전문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진정성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해서 다른 후보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계셨다가 바로 그날 부산으로 내려와서 유세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0: 예, 그렇죠.
1: 좀 당황하시지 않나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기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 부분이죠. 사실 입당식을 거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옷을 바꿔 입지 않았던 건 한시가 아까웠던 거거든요. 제가 청와대 업무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1: 네.
0: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을 아껴서 이 북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포시장을 가서 찾아뵀는데 실제 가보니까는 처음 겪어보는 어떤 복잡한 현장에서의 상황에서 대응하지 대응을 좀 미숙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나 정치인으로 이제 지금 활동하실 때는 가장 많이 다른 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선거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지역구 선거란 걸 하고 있고 지역구 선거란 걸 하는 경험 자체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직접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1: 네.
0: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당연히 매우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선출직 분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매우 존경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그래도 3개월 만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적응력이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아, 네. 3주 정도 제가 전반적으로 좀 빨리 배우는 편이라서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조금은 좀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0: 예.
1: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홍종기 변호사가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 제기했습니다.
0: 예.
1: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네거티브가 들어왔지만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명 저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밝혔고
1: 네.
0: 오늘 오전에 업스테이지 쪽에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파킹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만주를 받았을 때 베스팅 기간이 3년 거치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1할로 점점점 늘어서 3년이 다 채워야 만주가 되는 건데 중간에
1: 네.
0: 청와대를 가게 되면서 이제 4,444주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반환을 하는 조건이 원래 액면가였던 100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1: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던
0: 예.
1: 부분입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고 이건 해석을 하자면 매각도 아니고 반환을 한 거죠. 회사
1: 네.
0: 쪽에다가.
1: 네네.
0: 그리고 그렇게 반환된 주식은 그 회사가 새롭게 또 이 회사가 어쨌든 유니콘이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도 받은 기업입니다. 뭐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1: 네.
0: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주식들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파킹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그러니까 다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되는 겁니까?
0: 아, 불가능하죠. 이미 그 채용하는데 다 써버렸을 텐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0: 예.
1: 그러니까 하수성, 그러니까 수석일 때죠. 하수성님이 지난해 6월 AI 수석으로 취임했고 해당 기업이 네. 8월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AI 산업, 이른바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0: 예.
1: 물론 이것만으로 뭐 특혜나 뭐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예. AI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했던 상황이라면 실제 개입 여부와 별개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기본적으로 청와대 AI 수석은
1: 네.
0: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개별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독파모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별도로 심사위원으로 구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거기 선정 과정에 전혀 개입할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1: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0: 예. 예.
1: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세게 들어올 거잖아요.
0: 네네.
1: 뭐 배제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공개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0: 어떤 절차에?
1: 뭐 배제를, 그러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배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0: 예예. 예.
1: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실 뭐 의지도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0: 네, 관련 서류들을 어차피 인사혁신처라든가 제가 백지신탁을 했을 때나 어떤 네.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내부 확인해서 뭐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절차 자체가 그쪽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1: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입을 예. 할 수가 없다라고 예.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과기정통부의 일인 거죠.
1: 네.
0: 과기정통부의 일인 거고 이것 AI 수석실의 일이 아닙니다. 애당초.
1: 네네. 아, 애초에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고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0: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네. 그냥.
1: 없다. 예, 그렇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AI 관련 정책을 추진 관리하는 자리를 맡은 지 10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고 정치계로 이제 발을 들이셨는데
0: 예.
1: 청와대 보직이 정계 진출을 위한 스펙 쌓기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0: 그 정계 진출이 꿈이었으면 제가 2023년도 총선 출마를 이렇게 추천받았을 때 했거나 네. 아니면 2년 후에 좀 더 안정적인 뭐 비례대표 이런 걸로 가겠죠.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현실점에서 지금 AI는 속도전이고 이 속도전에서 지금 10개월 동안 국가 전략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업무를 진행을 해서
1: 네.
0: 중요한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게 AI 행동계획 만들어졌고요.
1: 네.
0: 이걸 실행할 과기부총리제도 만들어졌고 큰 그림에서의 전략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는 국가 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병목이었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가 전략은 수립이 되었지만
1: 네.
0: 이걸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데 입법의 속도가 나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전략을 열세워도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기업들 혹은 그 각 지역의 뭐 학교들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그 성공 사례가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북구 부산에 내려왔다. 우리에겐
1: 네.
0: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1: 네.
0: 중국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항저우 보면은 진짜 네. 많이 발전했거든요.
1: 네.
0: 그걸 북구에서 실현하러 내려왔는데 2년 후는 너무 늦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1: 빨리 그래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정책이나 큰 그림은 다 그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예, 예. 큰 그림, 큰 어떤 전략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1: 네.
0: 인공지능 행동 계획 발표하면서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예. 주시는 거군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담당자가 아닌 정치인이 돼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나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0: 네.
1: 바로 입법이라는 거죠?
0: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네. 청와대는 참모조직이어서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 입법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밖에 못하죠.
1: 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AI 초기 AI 수석으로서 할 일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회를 선택을 한 거고
1: 네.
0: 지역구를 선택한 것도 지역에서 성공 사례를 직접 지자체와 함께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정책이나 큰 그림을 만드는 것과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약간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0: 네.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1: 네.
0: 큰 그림에서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그걸 입법화하는 건 좀 다른 일이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협업은 하긴 해야 되지만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지방과 중앙에 상당히 AI에서의 기술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에서 괴리가 매우 큽니다.
1: 네.
0: 이 부분도 괴리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어떤 지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 지시나 지휘로 할 수 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정우 후보가 네. 앞서가는 구도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 한동훈 후보와 양자대결의 경우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보수 진영 단일화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0: 보수 진영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군요.
0: 예, 이번 선거는 사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선거 자체가 누가 도대체 북극갑 이 지역에 필요한 정치인인가. 이 북극갑에 필요한 정치인은 주민분들의 말씀처럼
1: 네.
0: 북극갑을 누가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1: 네.
0: 북극갑의 현안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북극갑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정치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거나 네거티브로 하거나 발전과 상관없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만나보면은 예수처럼만 해라 이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1: 싸우지 좀 말아라.
0: 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 네네네.
0: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막 네거티브 공세하는 이런 거 좀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내려앉히기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내려앉히기는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0: 예,
1: 거군요.
0: 네. 네, 그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1: 네네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토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0: 예.
1: 토론하자고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유독 좀 민주당 후보분들께서 토론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물론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토론 얘기가 나와요. 토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0: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거랑 저는 상관이 없고요.
1: 상관없습니까? 네. 네.
0: 사실 28일 날 우리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1: 네네.
0: 제가 다른 후보분들보다 좀 늦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제 기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1: 네.
0: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게 주민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해서 어떤 공약을 만들고 발전시킬 방안을 만들고 하는 게 토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토론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거기에
1: 네.
0: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토론은 어차피 28일날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정책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1: 한 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토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이거는 뭐 네거티브 뭐 그다음에 북구 발전과 상관없는 얘기 이런 거 말고 진짜
1: 네.
0: 정책 중심의 밀도 있는 건설적인 토론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후보님 그 네거티브가 이제 반대편 상대 진영의 후보들에서 나오면 그 앞에서 직접 반박하면은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토론에서?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1: 네.
0: 것처럼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북구랑 상관없는 얘기들로 싸움박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1: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하신다.
0: 예, 그런 네. 걸 보기 싫어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토론은 한 번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것도 정책 토론으로만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토론은 원래 정책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이거 당연하죠. 토론의 예, 예. 기본적인 본질은 그것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정우 후보의 마음은 어떤지 저희가 잘 알 것 같고, 아, 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예. 측에서 그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직접 입장 밝힌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야가 대치하는 민감한 현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여당이 추진하려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미룬 뭐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하정우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저는 정치 입문을 이번 선거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1: 네.
0: 게다가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0: 지금은 북구 주민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만 제 모든 정신과 어떤 모든 리소스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전혀 다른 북구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국민 여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면 그때 국민 여론 그리고 수위 과정 이런 것들로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게 적합하지 지금은 북구 발전에만 집중하는 게 북구 주민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당의 입장에 대해서 후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0: 후보라기보다 네. 제가 뭔가 의견을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북구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 북구 주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0: 글쎄요. 제가 만난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북구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느냐 말씀만 하시는데
1: 네.
0: 그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네. 말이 더 생산적이고 그 말이 더 예. 북구 주민들을 위한 말이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네. 나중에 당선되면 네. 국회에 가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지금 알겠습니다.
0: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1: 네. 예. 그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0: 예.
1: 자, 박민식 한동훈 후보와 비교해서 하정우 후보만의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산 북갑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마음 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우리 북구갑 주민 여러분들은 발전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매우 아쉬워하셨죠. 그러면 과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 역량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요. 발전 누구나 발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분 후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적 특성상 과거의 일을 조사를 해서 죄를 이렇게 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뭘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생산적인 걸 만들어 본 적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박사 공학 공대 박사를 했고 지난 10년간 회사에 있으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 혹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만들어서 AI를 발전시켜왔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그리고 국가 AI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국가 AI 경쟁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즉 계속 발전을 기획하고 실현하고 만들어왔다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북구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안들을 잘 풀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키를 AI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을
1: 네.
0: 실제 주민들 중에 이렇게 청년 AI 스타트업들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기대가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북구를 이용해서 본인을 키울 사람이 아니라 북구를 키우기 위해 본인을 갈아 넣을 사람. 그래서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1: 네.
0: 이런 분들을 뽑아주실 거다라고 워낙 북구 주민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정우 후보님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토론 잠시 로고 듣고요. 열린토론 비대위로 이어가겠습니다.

0: 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세 분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후보 인터뷰 같이 저희가 앉아서 듣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터뷰 좀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일단 하정우 후보가 지금 선거하러 북구에 내려간 지 한 달도 안 됐죠.
0: 네네네.
1: 근데 그 시간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거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네, 처음에 네. 실수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손털기 논란도 있었고, 오빠 논란도 있었고, 이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제 그런 실책들이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정된 것 같고,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어쨌든 북구의 현안, 또 본인이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그 유권자들을 통해서, 이번 그 선거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0: 네.
1: 상당히 이제 그 정치 처음 하는 분치고는 학습 능력이 있고 선거 적응을 빨리 하는구나. 네, 이런 게 느껴졌고요. 지금부터 과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이 갖고 있는 우위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축적해 놓은 그런 기반 그런 거 위해서 이제 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선거를 시작한 건데
0: 네.
1: 본인만의 경쟁력. 또 본인만의 어쨌든 후보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시간을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요즘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타개할지가 하정 후보로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2: 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0: 저도
2: 예, 말씀을 그 잘하시고 예. 또 뭐 솔직하고 정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건 뭐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
0: 네.
2: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좀 이거다 하는 이런 그 하정우 후보만의 어떤 그 무언가가 좀 안 보이는 선거에 있어서
0: 명확한 한 방이 없었다.
2: 예, 좀 밍밍하다.
0: 밍밍하다.
2: 예, 그래서
0: 네.
2: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 이 하정우 후보가 일단 그 쟁점 형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구나. 선거 과정에서
0: 네.
2: 적어도 그런 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와 이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없다. 예, 뭐 그게 아마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0: 네.
2: 얘기는 뭐냐면 아, 지금 어쨌든 그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역에서 영향력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더 국정 지지도 이런 어떤 진영의 우위 구도에 기반해서 그냥 선거를 무난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상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본인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인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0: 시끄러워야 됩니까 좀?
2: 예, 인파이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0: 네네.
2: 본인이 정말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 대놓고 한번 제대로 북구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논할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저는 조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오자마자 좀 실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는 행보가 있었다. 잔잔하게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도 토론을 통해서 한 방 제대로 붙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거기서 본인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0: 네.
2: 지금 본인은 한동훈 후보하고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 한계에 봉착했을 적에 굉장히 선거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지금같이 잔잔한 구도에서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찬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들을 때 말이 청산 유수다. 말을 너무 잘해요.
0: 네네.
3: 아주 이게 막힘이 없네요.
0: 아니 토론에도 잘할 네. 것 같아요.
3: 그런데 말이 보통 말을 잘하더라도
0: 네.
3: 이게 말이 경직되어들이 수가 있는데 이게 청산유수라는 표현을 쓴 거는 말이 무르듯 쫙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0: 네.
3: 또 하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없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0: 피하더라고요.
3: 예. 중앙정치의 쟁점은 완전히 피해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현저히 느껴졌고
0: 네.
3: 또 하나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이 선거 전략을 북구의 발전 관련된 거,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이슈들, 지역 발전으로 철저히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법 등 이제 중앙정치의 쟁점을 피해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략이거든요.
0: 네.
3: 근데 하정우 하면은 어쨌든 인지도가 낮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니까.

0: 근데 이 전반적인 이 선거가 우위에 있었던 거는 기본적인 프레임의 문제 아닙니까? 다 네. 얘기하는 겁니다만 구도와 프레임에서 우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얘기가 이따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저히 지금 초반하고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는 선거 초반에는 워낙 인물을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윤호개인 뭐 내란 프레임 이런 것 특히 장동욱 대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잖아요.
1: 네.
0: 거의 이제 얹혀가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정우가 이긴다 이런 점이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감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만 하정우 한동훈 후보와 박민주 후보와의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뷰에서 느낀 거는 너무 그 자기가 가진 거를 지키려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파이가 많지가 않은데 이거 잠깐 지키려 하면은 네. 수세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조금은 조작해서 이런 특검도 이게 중앙정치 쟁점이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얘기하고
1: 이런 부분도 본인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
0: 얘기했는데 너무 피해가고 이러는 것 같아서
1: 네.
0: 이건 아주 부자의 문제심인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지금 하죠. 지지율에서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1: 약간 졸부 정도입니까? 네.
0: 졸자는 아니고 졸부는 아니고 그냥 예. 부자는 아니다.
1: 부자는 네. 아니다 지금. 예, 네. 돈 더 벌어야 된다.
0: 돈 많이 버는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데 네. 돈이 적게 벌었는데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1: 너무 조심하는 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 북한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죠.
2: 네. 네.
1: 한동훈 박문식 후보 간 경쟁도 뭐 있지만 두 후보 하정우 후보에 대한 공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과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 모이고 공격 좀 나왔죠. 이 논란은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글쎄 이게 좀 복잡한데 네. 하정우 후보가 이제 그 AI 수석으로 발탁이 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인가요? 그 회사의 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 자체가 이해충돌
1: 이해충돌이죠. 예.
2: 그러니까 네이버의 AI 임원으로 있으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의 비상임 고문을 하면서 그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흔히 있는 일이냐 뭐 이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제 주식 지분을 정리할 때 하정우 후보는 그 관행에 따라서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죠.
1: 네.
2: 관행에 따라서 그 베스팅 계약이라는 것의 내용은 그런 스타트업의 임원이나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거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식만 네. 그냥 팔고 빠지지 말고.
1: 가지고 있어라 보유해라. 네.
2: 그게 이제
1: 뜻이죠.
2: 3년 거치 3년 분할이어서 그 기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1: 네.
2: 아마 특정한 가격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한테 다시 되판 건데 그게 이제 100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 장외에서 한 7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주식을 100원에 그 돌려줬다는 건 사실상 나중에 다시 그 지분을 받기 위한 파킹 아니냐. 그리고 마치 그 대가로 그 기업이 이 그 지금 무슨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그러죠. 그 대기업들을 제치고
1: 네.
2: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국민성장펀드 5,600억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AI 수석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해충돌이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1: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2: 근데 이제 하정우 후보 측의 해명은
1: 네.
2: 본인이 AI 수석이었지만은 부처에서 그 외부 선정위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심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는 그 근거 없는 그냥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1: 네. 부서가 다르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2: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대놓고 뭐 AI 수석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1: 네.
2: 만약 그런 게 작용했다면 이미 벌써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요즘 그렇게 얘기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1: 네.
2: 다만 그 베스팅 계약에 따라서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뭐 주당 100원이라는 가격에 환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논란이 종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베스팅 계약이라는 계약을 했다면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든가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든가 한다면
1: 네. 뭐 예를 들어 기간에 못 팔았다면 100원에 매도한다라는 뭐 이런
2: 그렇죠.
1: 내용이 명시가 네. 되어 있는 그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2: 그게 이제 처음에 해명할 때는 그 회사에다가 팔았다고 얘기했는데 회사는 아니고 회사의 대주주 김모 대표라는 분한테
1: 개인에게 팔았죠. 대표 개인에게.
2: 상법상 그 회사가 그 주식을 보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제 그 대표한테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논란의 소재는 되는데 이게 실제 북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제 하정우 후보가 토론도 피하고 모두 피하고 급기야 이제 본인에 대한 검증까지 피한다. 뭐 이런 이미지로의 타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글쎄요. 이게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전문 용어 막 들어가고 이래서
3: 어렵죠.
2: 노년층들로 가면은 큰 관심을 못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럼 이게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세요?
2: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지 타격 정도?
3: 이미지 타격 정도다. 뭐.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일단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세를 하고 하정 후보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격 기재가 아니고 방어 기재가 되니까 하정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정 후보 인터뷰를 봤을 적에 이제 주식 파킹 문제는 어느 정도 그 말대로 하면 해소가 되고 금방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이 주식 관련된 어떤 그 베스팅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있잖아요.
3: 네네.
4: 그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하면 그냥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데 왜 사본을 공개를 안 하고 자꾸 찔끔찔끔 해명을 하는지 그래서 자꾸 이제 의구심을 찔끔찔끔 해명을 하니까 그 해명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주식 관련 그 계약서를 그대로 사본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3: 공개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라.
4: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남느냐.
3: 네.
4: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그 하정 후보가 그러면 그 네이버의 AI 센터장 할 적에
3: 네.
4: 그 경쟁 회사인 업스테이지에 자문을 하고 거기 주식을 이제 보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3: 예, 예.
4: 그럼 경쟁 회사를 도와줬다는 건데 이것이 기업 윤리상 허용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스테이지 쪽의 주장은 네이버가 양해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3: 네.
4: 예, 만약에 네이버가 경쟁에 네이버의 주요 임원이 경쟁 회사를 도와준다. 그걸 양해를 했다. 그럼 네이버의 주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3: 네네네.
4: 저는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돼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아까 저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AI 그 미래기획 수석으로 있으면서
3: 네.
4: 정부가 추진했던 이제 정부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이제 모델
3: 독파모라고 하죠.
4: 예, 예.
3: 네네.
4: 그 선정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거기 선정이 돼 가지고
3: 네.
4: 예, 그 정부가 갖고 있는 펀드 무려 5,600억 원을 이제 투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3: 네네.
4: 그럼 과정이나 절차적으로 자기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로서.
3: 네.
4: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자기가 고위 관계자로서 그러면 그 깊이 신청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혔느냐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 선정하는 사업인데
3: 네.
4: 이것이 청와대의 대통령실의 AI 기획수석이 여기에 전혀 관여가 안 됐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런 진행 과정을 담당 수석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하느냐.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많은 전문 그 검증 패널들 선정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3: 네.
4: 이것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나는 명백하게 그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고 뭐 이 부분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건 아마 선거 기간 내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구심을 이렇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4: 이 부분은 저는 하정 후보가 명심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 의구심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3: 근거가 있어야 된다.
4: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네네. 그 부서가 달라서 아까 인터뷰에서는 전혀 뭐 관여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럼 회의에 참석 안 했던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4: 아니 계십니까? 그리고 예. AI 관련된 중대한 그 사업을 결정하는데
3: 네.
4: 그 담당 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3: 그렇게
4: 아니 우리나라의
3: 예.
4: 우리나라의 정부의 일하는 구조를 보자고요. 대통령실의 수석이 자기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장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처도 관장을 하고 또 부처를 직접 관장하지 않더라도 정책에는 관여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에서 담당 수석이 나는 모른다?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몰랐다면 그럼 명확하게 왜 몰랐는지 이러이런 구조 때문에 난 일체 여기에 관여를 안 했다. 저는 관여를 안 해서도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도대체 AI 미래기획수석이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안 한다?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상식선에서 맞게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명확한 근거, 뭐 계약서라든가 관여를 안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판세에 영향 끼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저는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3: 의구심 증폭된다.
4: 예, 여기에서 자꾸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하면 분명하게 해명을 안 하면 저는 판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3: 좋지 않을 것이다. 선거 날까지 계속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4: 예, 그리고 아까 그 베스팅 계약서도 네. 바로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경쟁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탈 터는 정치검사 버릇 못 버린다 뭐 이렇게 또 비판했어요. 한동훈 후보는 팩트 지적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느냐면서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속성으로 배웠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논란이 이 지점에 의해서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청영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0: 근데 이거야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특히 한동훈 후보 측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3: 네네.
0: 이건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충돌 가능성 여부.
3: 네.
0: 그다음에 이른바 주식 파킹이라는 거. 주식 파킹이라는 게 차명 보유 여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 네.
0: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다시 받는 것. 이게 차명 보유죠 말하자면.
3: 그렇죠.
0: 이게 쟁점이잖아요. 두
3: 그러니까
0: 가지.
3: 공직에 있을 땐 못 받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네,
0: 나중에
3: 돌려받는.
0: 지인이나 누구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차명 보유예요.
3: 그렇습니다.
0: 자기가 갖지 않는 거니까 네네. 자기 이름으로.
3: 네.
0: 근데 지금 외관으로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 사건의 외관. 의혹의 외관을 볼 때는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수호로 왔는데 이 업스테이지가 8월 달에 독파모의 그 사업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장 우선 드는 생각이 이거 AI 수호 이거 본인이 주식도 갖고 있었고 그 스타트업 회사의 어떤 비상임 고문을 했기 때문에 자문을 했기 때문에
3: 네.
0: 이게 된 거 아니냐.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지금 아까 쭉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했다. 자신은 관여 안 했다는 거고.
3: 부서가 다르다 완전히.
0: 부서가 전혀 다른 것이고 예.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란 말이죠.
3: 네.
0: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제 유권자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구절 잘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건 그 안에 내부의 근무한 사람이나 아는 거고 그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 충돌 원칙은 이거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과기 정동부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일단 드는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AI 수사했기 때문에 이거 알아서 정보부처가 알아서 뭐 이게 아름아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다 확실히 해명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토론회가 남았잖아요 지금 네. 법정 토론회가.
3: 한 번 남았죠.
0: 한동훈 후보가 이걸 집요하게 얘기할 거라고요.
3: 그럴 것 같아요.
0: 한동훈 후보가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 거거든요.
3: 네.
0: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이 뭐 특히 이제 이해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이건 다 두 분 저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계약서 보여주면 돼요. 아까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스팅 계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3: 네.
0: 근데 그것도 계약서 공개하면 되죠.
3: 계약서 공개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0: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3: 네네네.
0: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 주식 파킹의 문제, 이른바 차명 보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3: 그렇죠.
0: 그걸 빨리 공개 좀 하고,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계속 이슈화 시킬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근데 이거를 계속 이슈화 시킨다고 해서 저는 이게 판세 전반적인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뒤집혀질지 뭐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3: 네.
0: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계속 이 하정우 후보가 손떨기 논란도 있었고 오빠 논란이 있었고 계속 뭔가 방어 기제로 자꾸 가고 있다고요.
3: 네.
0: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자가 아닌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뭔가 공세로 나올 걸 좀 찾아야 돼요.
3: 아직 덜 부자니까.
0: 이슈를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네네. 그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3: 아직 부자 아니다. 네. 예, 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좀 더 이슈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 네. 같이 좀 붙고 싸우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0: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이슈를 네.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그럼 네.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것도 네. 재보궐선거에서 토론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전 않다고 생각해요.
3: 근데
2: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통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3: 그렇죠.
2: 보통 이런 중앙 언론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중계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긴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도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본인은 유권자 만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리고 말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네.
2: 이제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거기에 충실하게 선거를 하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토론을 피하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네네.
2: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계속 토론을 피하면서 마치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도망다니는 선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여기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화정 후보 보니까 뭐 말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입 다물고 듣고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사이드한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3: 그렇죠.
2: 그런데다가 네. 말을 막 그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토론을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이라는 거는 꼭 해야 될 말을 자기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3: 네.
2: 그냥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95년도 첫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던 해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하고 정원식 전 총리가 붙었는데
3: 네네.
2: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TV 토론에서는 원사이드하게 정원식 총리가 이겼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소속 박찬종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그 달변들 사이에서 이분 굉장히 눌변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콘텐츠와 진정성이 그냥 통한 겁니다. 토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3: 그 잘 다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2: 네,
3: 같아요.
2: 그 잘 듣고 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게. 내가 할 말을 정확히 하면 그게 훨씬 더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말 잘하고 공격적이라 그래서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3: 맞아요. 토론에서 너무 몰아붙여 또 약간 비호감도 생기잖아요.
2: 아니 그때 그랬어요. 정원식 총리가 그렇게 네. 너무 공격적이기만 하고
3: 네, 네, 네.
2: 이렇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그렇군요.
2: 때문에 그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피함으로 인해서 하정우 후보가 뭔가 이게 검증을 회피하는 듯한 논란을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까 그 조작기소 특검법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뭐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분명하게 밝힐 이유는 없어요.
3: 네.
2: 아, 이건 내가 나중에 국회에 가서 충분히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그리고 충분히 당의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듣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토론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저는 법정 토론 한 번은 해야 되기
3: 해야죠.
2: 때문에
3: 네.
2: 그 토론조차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고 아마 그 이제 토론도 많이 회자가 될 텐데 저는 하정 후보가 아까 보여줬던 인터뷰에서의 그 정도의 인식이나 준비라면은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뭐 박민식 후보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3: 그렇죠. 네네. 저희 열린 토론은 새 후보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토론에 응하시고 싶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토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채널 A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삼자구도에서 1등을 차지한 여론조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지금 이제 그 북구갑 선거에 있어서
3: 네.
4: 저는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고비에 지금 이 선거가 한 번 와 있다고 봅니다.
3: 네네. 네,
4: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 구도에서 어쨌든 1위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3: 네네.
4: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기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하정 후보가 계속 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본인은 지키려고 지켜질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옆으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지나갈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냥 어느 순간에 2위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 네.
4: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오차 범위가 좀 표준 오차 범위가 커서
3: 맞아요.
4: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정 후보도 지금은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나가서 칼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한동훈 후보는 이미 칼을 뽑고 진검승부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좀 유의미성을 떨어뜨리게 이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예, 대결이란 말이죠. 네. 이럴 땐 진검승부를 해야죠.
3: 이강 구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4: 확실하게 이강 구도로 돼 있는 거죠 지금.
3: 네네. 예. 한동훈 후보는 예전부터 칼을 빼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아직 뭐 하종훈 후보는 거기에 칼 흔들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4: 상대가 칼을 뽑았으면 네. 본인도 지금 이제 칼집 앞만 놓고 안 싸고 거기 한동훈 후보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3: 네네네.
4: 그럼 이제 본인도 칼을 뽑아야죠.
3: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근데 이게 지금 3자 구도에서 저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선 건 처음 봤는데.
3: 처음 봤죠. 예.
0: 깜짝 놀랐어요.
3: 네네네.
0: 여지껏 이제 조사들은 단일화됐을 때 한동훈 대 하정우 할 때 이제 한동훈이 바짝 붙은 거. 그건 많이 나와 있어요.
3: 네.
0: 근데 이거 3자 구도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3: 그 양자 구도에서도 역전된 지지율은 없었어요.
0: 못 봤어요. 아직 못 네,
3: 오차범위 아니긴 했어도.
0: 그러니까 3자 구도인데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일단 넘었단 말이에요. 하정 후보를 이겼는데 그럼 이제 이게 단일화 이슈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지 후보의 편은 급격하게 약화될 거예요. 이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앞으로 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제 이 조사를 의미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두 개만 더 나온다면
3: 네.
0: 박민지 후보는 완전히 이제 이 선거 대결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자 구도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이란 말이에요.
3: 네.
0: 아무리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다 하더라도 부산 부갑이에요. 어쨌든.
3: 네.
0: 여기 보수가 강한 데예요. 하정 후보는 지금 프레임이나 구도에 기대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도 있고 AI 수량도 있는데 이 부산 부갑의 이 지역적인 성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한동훈 후보가 과연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할 때 반드시 부산 북갑에 출마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면서 또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에
3: 네.
0: 양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이게 하정 후보한테 이렇게 만만한 선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죠.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3: 네네네.
0: 워낙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높아요. 북구갑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다고요. 여전히 하정 후보가 유리한 국면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보름이면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3: 많이 남은 거죠.
0: 적게 남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3: 선거 판세 네. 몇 번 뒤집어
0: 보지죠. 당연하죠. 네. 특히 이게 이번 선거 이 북갑의 이 보궐선거의 성격상 더 그렇다고.
3: 네.
0: 그렇다면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지금 아까 얘기 지나간 그 주식 파킹 이른바 그다음 이해충돌 그 문제.
3: 네.
0: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닐 거예요.
3: 이게 알겠습니다.
0: 이게 박빙이면 이게 더욱더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3: 네네네. 네. 토론 한번 있는 거에서 엄청나게 난타전이.
0: 이거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대로 쉽게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정우 입장에서 볼 때.
3: 알겠습니다. 박은석 의원님 그 이강 구도가 완성이 된 건가요? 이렇게
2: 봐야죠. 이게 네. 이제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한데
3: 네.
2: 수치는 매번 여론조사마다 그 여론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3: 네네.
2: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발표된 조사 일관된 추이는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팽팽했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강 구도 안으로 한동훈 후보가 들어갔고요.
3: 네.
2: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아까 소개하셨던 채널A 그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올라갔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비슷한데 하정 후보가 많이 떨어졌어요.
3: 그러니까요.
2: 하정 후보 네.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3: 아.
2: 이게 이제 결집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지난 3연승을 하는 동안에 득표율은 매번 달랐지만 일정한 득표수를 기록합니다. 아, 4만 7천에서 4만 8천 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전망을 하면 그중에 한 80%만 흡수하면 이기는 선거예요.
3: 그렇죠.
2: 하정 후보는. 지금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3: 네네.
2: 그럼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정치에서 있어서 신중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운동은 신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은 과감하게
3: 해야 됩니다.
2: 예, 도전적으로 네.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 신인이잖아요.
3: 네네.
2: 신인인데 이제 구도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선거운동을 하면 신인답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부각시킬 기회를 오히려 잃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동 후보도 지금이라도 전략 점검을 좀 다시 해야 될 그런 분기점에 왔다 생각하고 물론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주면은 그 사이에도 몇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뭐 단일화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네. 지금 여기는 전체 지금 선거 구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그런 이제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따라서 이제 이 지지율의 추이나 표심이나 네. 이런 게 휙휙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선거운동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1: 그럼 하중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토론에 자주 응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예민한 문제 이야기를
2: 그런
1: 하고
2: 문제라기보다도
1: 그래야 됩니까?
2: 예.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자기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1: 자기 생각과
2: 그러니까
1: 의지.
2: 이분은 네. AI 수석을 지낸 본인의 전문성과 성장 배경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유권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1: 네.
2: 남들 다 아는 뭐 시장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출근 인사하고 뭐 퇴근 인사하고 이건 그냥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득표가 되는 게 아니고

0: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광, 당의 지지율 전체 후광으로 왔어요. 그런데 3% 5%의 차이를 맞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토론도 그 기회죠. 그걸 저는 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발표, 공약 발표 이런 게 다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왜 하정우인가 이거를 뚜렷하게 북구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2: 이제 그 스포츠 경기로 한다면
1: 네.
2: 지금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하고 일단 먼저 1차전을 치러서
1: 네.
2: 치러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1: 결승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2: 네. 근데 하정우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1: 그러네요.
2: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이제 이 토너먼트를 거쳐서 올라온 경우에
1: 네.
2: 경우에 이제 그럼 이제 둘이 두 후보가 붙는데 누가 더 확장성 있느냐를 따져봤을 적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계속해서 양강구도를 공고하게 딱 구축을 하게 되면 박민식 후보 표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1: 네네.
2: 그럼 보수층도 한동훈 우리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게 돼서 마음을 먹으면.
1: 되는 사람 쪽으로 움직이죠.
2: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민식 후보한테 주면 사표가 된다.
1: 네.
2: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돼서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한동훈 후보만 그거를 이제 그런 동력을 만들려고 또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1: 네네.
2: 그런 식으로 가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의 확장성, 확장 가능성이 지금 하정우 후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내가 어떤 특단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1: 네.
2: 제가 볼 땐 이 흐름을, 이 흐름에서 한동훈 후보한테 뒤처질 개연성이 더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3자 구도면 필승이다. 이 생각 굉장히 안이합니다. 3자 구도라고 반드시 필승이 아닐 수가 있어요.
1: 네.
0: 박민식 후보가 지금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후보의 표를 최대한 누르면 3자 구도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 근데 아직까지 박민식 후보는 20%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네. 흐름상 네. 이 눌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네.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면은 그 반사이익이 한동훈 후보한테 갑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정우 후보한테 가요.
1: 네. 네.
0: 이제 이런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선거가 안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렇더라도 하정우 후보나 민주당이 3자 구도면은 절대 단일화 안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얼마 차이로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1: 낙관을
0: 굉장히 경계심을
1: 없다.
0: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감 이야기가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기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상황 좀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차 사후조정 결렬 후에 오늘 오후 4시 25분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선하에 임금 협상 교섭 재개를 했죠. 지금도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이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 5월 21일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 예정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할 경우 6월 7일까지 18일간 연속으로 이제 파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분씩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게 이제 우리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예요.
1: 네.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데
1: 네.
3: 예, 삼성전자도 사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만 삼성전자의 그 노조가 가지려 하려 하는 그 파업의 의미는 남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3: 기존에 뭐 여러 파업이 숱하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른바 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 AI 관련해서는 그 독보적이에요 거의. 전 세계적인 거.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1: 네.
3: 반도체 산업이. 근데 지금 이걸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보통 우리가 하는 파업은 꼭 파업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임금을 이제 안 준다든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든지 일상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거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파업이 꼭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또 기업이 누린 여러 가지 이익이란 이런 걸 배분하자는 거 이거 당연히 파업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
1: 네.
3: 삼성전자의 파업은 지금 이거 대통령도 이건 노조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도.
1: 강력한 메시지를 네. 내셨죠.
3: 김기춘 정권 얘기 이미 나왔고.
1: 네.
3: 근데 저는 이 파업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노조도 지금 이거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1: 아, 파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3: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도 요구하는 게 성과급의 15%를 무조건 제도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과급이 영업이익이 나면 성과급의 15%를 아예 제도화해라. 이거예요.
1: 그렇죠. 네.
3: 이건 제가 봐도 제가 노동 전문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1: 이게

0: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그래도 뭐 금액도 너무 크고요. 일단
1: 금액도 너무 크고 5억인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그 연봉도 그런데다가
0: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건 왜냐하면 노조나 이런 것도 따고 국민들의 정조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노조가 파업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0: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주주들도 할 말이 너무 많죠.
0: 네. 주주분들도
1: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0: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 파업이 내일 오전에 파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0: 아, 이거 타결될 거라고 보세요?
2: 이게 노사 모두 느끼는 압박이랄까 이게 너무 크고요.
0: 네.
2: 그 아직까지 어쨌든 세부 안에 이견은 있지만 많이 이제 근접해 가고 있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결렬 사유는 노측은 어쨌든 그 안을 집행부가 위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사측이 거부하면서 결렬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 쪽에다가 삼성 사측에서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긴급조정권이라는 거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계엄령이에요. 그거 이 정부가 발동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누굽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0: 네, 그러네요. 네.
2: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장관지.
0: 한 달 동안 멈춰잖아요. 이거는.
2: 아니 그리고 멈추고 만약 거기서 파업하면 바로 공권력 투입돼요.
0: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봐왔던 그런 안 좋은 그림들.
2: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 발생되면 안 되죠.
2: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게 이제 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한항공 조종사들 파업 때 마지막으로 발동이 됐었습니다.
0: 네, 네.
2: 그것도 굉장한 무리였고 그로 인해서 노동계하고 참여정부하고 급격히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0: 그렇죠. 21년 만에 발동되는
2: 때문에
0: 거죠.
2: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는 정부에서도 중재조정을 하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서도 안 되니까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배수진 친 겁니다. 정부도. 그러면 타결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삼성 그 전자 노동조합의 요구가 저게 정당한 요구이냐.
0: 네.
2: 물론 반대로 삼성 사측이 그동안에 어쨌든 그 보여왔던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잣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논란의 불씨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SK에서 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0: 네.
2: 지금 그게 전체 지금 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0: 그러니까 삼성도
2: 삼성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2: 그동안에 이 반도체 업계를 포함해서 대기업 그 성과급에 있어서 삼성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봉의 50%라는 수준이. 근데 그렇죠. 그게 일거에 깨져버린 상황이
0: 근데 SK하이닉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2: 전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건데.
0: 영업이익이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2: 아무도 네. 예상을 못했던 건데 물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걸 제도화한 건 아니에요. 이번 한 번에
1: 그게 다른 거예요.
2: 네, 크긴 한데
0: 네.
2: 그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노사관계 때문에 이번 삼성이 이게 어떻게 타결되는지가 중요하고
0: 네.
2: 삼성이 거대 노조입니다. 초기업 노조가 이제 제1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부에 DS 반도체 부분이 아닌 비반도체 부분하고 이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가 반도체 부분 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테면 파운드리나 시스템 같은 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회사 측에서 보기에는 아니 이게 그 실적에 따른 보상이 원칙인데 실적이 안 나는 데까지 동일한 성과급을 배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맞느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러네요. 쟁점이 많네요. 네.
2: 때문에 함부로 뭐 누가 옳다 누가 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국민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0: 네.
2: 대한민국 국민 50% 아니 500만 명이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0: 그럼요.
2: 네. 지금 주주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
0: 예의주시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보고
2: 그렇죠.
0: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에 바로 연동성이 있어서.
2: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의 가치 평판,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 그리고 생산 공정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이 된다면 당장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래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0: 이거는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2: 그러니까
0: 있는 거잖아요.
2: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0: 네.
2: 저는 반드시 이제 오늘 넘기지 않고 타결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그 사측에서 낸 가처분 결과가 사실상 파업이 해도 사실상 파업이 안 되도록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 생산은 멈추면 안 되고 핵심 공정은 다 작동돼야 되고 그럼 파업을 어떻게 합니까?
0: 네.
2: 그래서 아까 이제 파업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0: 두 분은 파업은 어려울 것이다. 긴급 조정권 이런 거 발동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1: 타결돼야 되고 타결될 겁니다.
0: 네.
1: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네. 안 되니까 된다는 거예요.
0: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3: 뭐,
0: 주시죠.
3: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딱 하나 모두가 공통된 점은 파업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3: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업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0: 네.
3: 또 김민석 총리도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결코 이게 삼성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 않느냐.
0: 네.
3: 뭐 200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어떤 공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국민 세금으로 사실 투자해뒀던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준 거고 다 같이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0: 네.
3: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0: 네.
3: 최대한 노조하고 사측하고 대화를 정부가 좀 잘 주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어디로 어떻게 갈지의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시점이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네,
3: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와 관련 장관이 했던 그 원칙 방향성이 잘 지켜지는 쪽으로 타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3: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 이것으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열린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의혹은 더 빨리 번집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듣고 싶은 건 상대에 대한 공격만은 아닐 겁니다. 왜 나여야 하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남은 2주 정치가 더 시끄러워지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은 더 차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에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는 북한 내고양 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의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자 축구 남북 대결에 수원 종합운동장 7천석 예매분은 매진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경기는 현재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구 키움이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과 2028년까지 총액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FA 최대어로 꼽힌 변준영이 원 소속팀인 정관장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관장은 자유계약 선수인 변준영과 첫해 보수 총액 8억 원의 3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아산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강희슬에 대한 보상 선수로 이다연을 지명했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7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최종 명단에 포함되며 6회 연속 월드컵 출전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이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스널은 리그 2위 맨체스터시티가 본머스와의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겨 승점차가 4점으로 벌어지면서 오는 주말 열리는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2부 리그 팀 사우샘프턴은 상대팀 훈련 과정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돼 1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뉴욕 닉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첫 경기를 연장 접전 끝에 115대 104로 이기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0: Spot, spot.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얘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2: 네.
1: 자,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자 축구 남북 대결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2: 네.
1: 자, 지금 펼쳐지고 있죠?
2: 네, 현재 후반 30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AFC 위민스 챔피언스 리그 4강전 네. 북한 내고향과 또 우리나라 수원 FC 위민과의 경기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내고향 팀이 2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아, 수원 FC 위민이 전반에만 슈팅 10개 아주 일방적인 이 경기를 이제 치르면서
1: 그렇죠.
2: 좀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엿봤고요. 결국은 후반 4분에 일본인 선수 스즈키 하루이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고향이 이제 후반 10분에 최금욱 선수의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이어서 후반 22분에 어제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나왔던 이 김경영 선수가 또 역시 헤더로 역전 골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상황은 내고향 팀이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수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비가 지금까지도 꽤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 네.
1: 양 팀 모두 난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오늘 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 우천의 영향 때문인지 북한 하면 또 여자 축구 굉장히 강하기로 네. 유명한데 전반 슈팅 숫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골을 먼저 실점한 이후에 북한 특유했던 세트피스가 좀 빛을 발하면서 역전을 이제 허용한 상황이었는데
1: 네.
3: 지금 참고로 온필드에서 페널티킥에 관련된 리뷰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된다면은 동점까지도 수원 FC 위민이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이 비디오 판독이 신청이 돼서
2: 네.
1: 비디오 판독 마쳤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네요.
2: 네.
1: 자,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 상황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많은 분들께서 이 경기 보시면서 그 여자 축구도 챔피언스리그가 있구나.
2: 네.
1: 그리고 아, 북한 여자 축구도 클럽팀이 있구나.
2: 네.
1: 이 두 가지를 처음 아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습니다. 일단은 이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대회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1: 네.
2: 원래 이전에는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을 했던 그 리그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발전이 됐고요. 이게 2024-25 시즌에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1: 네.
2: 아시아 최상위 여자 클럽 축구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끄는 수원 FC 위민은 2024 시즌 우승 WK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내고향 팀 같은 경우에도 북한 1부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예선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본선까지 또 여기에다가 4강전까지 올라서게 됐는데요.
1: 네.
2: 특히 이 오늘 이제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기에 앞서서 작년 11월에 한 차례 미얀마에서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 당시 경기에서는 내고향 팀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1: 네.
2: 역시나 오늘 경기는 또 4강 또 특히나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1: 네.
2: 굉장히 또 이 수중전까지 변수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당시에 이미 한번 만났었는데 3대 0 결과가 나왔으면은
2: 네.
1: 꽤나 강팀이라는 얘기네요.
3: 맞습니다.
1: 예. 자, 방금 페널티킥 선언이 됐고 지수연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말이야.
1: 네.
3: 아, 참 정말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1: 이게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 그러니까
1: 베테랑 네. 지수현 선수라도 실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2: 네.
1: 좀 아쉬운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네요.
2: 네.
1: 그 오늘 경기 단판 승부로 이긴 팀이 결승에 가는 거죠?
3: 그렇죠. 오늘 경기의 승리팀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 결승에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최소한 준우승 상금 50만 달러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1: 오.
3: 우승할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가 되고요. 참고로 이제 반대편 이제 시드에서는 도쿄 베르디와 멜버른이 이제 격돌을 했는데 도쿄 베르디가 멜버른을 3대 1로 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고향과 수원 FC 위민의 승자가 돌아오는 23일 오후 2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1: 네. 자, 티켓 오픈 12시간 만에 일반 예매분 7,000장이 모두 매진됐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
2: 네.
1: 오늘 경기를 위해서 공동 응원단도 꾸려졌습니다.
2: 네, 200여 개 민간단체로 꾸려진 3천여 명의 공동 응원단이 현재 관중석에서 응원을 펼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이런 또 이 고위층 인사들도 현재 이 경기를 지금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관중석 장면을 많이 확인하진 못했는데 여전히 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많은 분들께서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2: 네.
1: 자, 일단 양 팀의 경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80분 네. 예, 후반전 이제 한 10분, 10여 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1: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고척 경기 외에는 모두 우천 취소가 됐네요. 한 네. 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비가 오전부터 내렸죠. 그러면서 네. 잠실, 대전, 광주, 포항 경기는 모두 일찌감치 취소가 됐고요. 현재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고 있는 SSG와 키움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SSG와 키움 현재 7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SSG가 3-2로 한 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뭐 일단은 현재 4위와 그리고 이제 10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로 순위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하지만 이제 키움 입장에서는 최고의 해외 외국인 선수인 히우라 선수가 합류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건창 선수도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이제 카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SSG와 키움 하면은 과거의 그 역사 뭐 구단의 이제 역사 문제 때문에 약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는 팀들이기도 하거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본인 응원팀의 경기가 다 취소되면은 모든 야구 팬들이 이 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네. 일단 키움이 오늘 이영종 선수가 홈런을 포함해서 2타점을 터뜨리면서 먼저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SSG에서는 그동안 좀 타격적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정준재 선수가 다시 또 역전타를 때려내면서 현재 3-2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3: 사실 이번 시즌 SSG 하면은 뭐 국내 선수들은 잘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수진이 좀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이 베니지아노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조금 이제 상승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만져도 만약에 부진했다면 퇴출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네. 보는데 일단 오늘은 5위 5와 3분의 1이닝 동안 3진 5개 곁들이면서 2실점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키움이 뭐 시즌 전에 최약체로 구분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현재 10위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우습게 쉽게 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첫 외국인 교체도 있었습니다. 외인 네. 용병 교체도 있었고
3: 그렇죠?
1: 서건창 선수 BFA 단연 계약 발표하면서 한번 이번 시즌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 시즌 어쨌든 초반에 그 키움이 그렇게 막 많이 밀리는 그런 좀 양상은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2: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여기에다가 오늘 또 서건창 선수의 BFA 단연 계약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베테랑 선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3: 네.
2: 이런 계약이라는 점에서 서건창 선수의 이렇게 계약 또 키움 전체의 팀 분위기에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1: 네. 혹시 그 키움에 새로 들어온 히우라 선수?
3: 네.
1: 뭐 꽤나 이름값이 있던 선수 같던데요.
3: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쳤을 정도고
1: 네.
3: 내야 수비도 잘하는 선수였고 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많은 선수여서 과거에 저는 보면서 이 키움이 메이저리그에서 꽤 유명했던 선수들 예를 들어 푸이그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히우라 선수가 또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리그에 대한 적응도가 어느 정도일지 좀 관건이긴 한데
2: 네.
3: 여기다 또 2루 수비가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건창 선수가 조금 경쟁의식이라든가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3: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계약이었을 수도 있고 서건창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돈복이 없는 선수거든요. 본인이 가장 커리어 하이였을 때 이제 FA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1: 네.
3: 그건 좀 인연이 없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또 기아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었기 때문에 키움에서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요즘 하루하루 순위 변동이 심합니다.
2: 네.
1: 그만큼 굉장히 리그가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 순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2: 네. 어제 삼성라이온즈와 이 KT위즈의 경기 현재 또 선두권에 다투고 있는
3: 그렇죠.
2: 두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경기에서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삼성과 KT 나란히 25승 17패 1무승부 기록하면서 공동선두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반경기 차로 LG 트윈스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SG 랜더스가 4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5위 또 두산 베어스가 6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4위부터 6위까지의 게임차가 불과 한 경기 반차입니다. 겁니다. 네. 뭐 분명히 이제 이 3년 전 뭐 물론 지금 이제 기상 상황이 또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어쨌든 이 주중에 또 이 순위가 분명히 이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7위에는 이제 한화 이글스가 포진을 하고 있고 8위, 9위, 10위에는 NC, 롯데, 키움 순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자, 3강은 세 팀이 반경기차 이내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중위권의 추격도 굉장히 거세고요.
3: 네.
1: 진짜 리그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저 이런 얘기 좀 매년 하는 것 같긴 한데
1: 역대급이다.
3: 매년 역대급이다 얘기하지만 네. 올해는 이제 뭐 그 리그 판도를 저희가 얘기할 때 무슨 몇 중 몇 강 이런 네. 얘기를 펴는데 네. 일단 삼성 KT LG가 3강인 거는 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4위부터 최하위 키움까지가 지금 이제 5경기 반차로 팽팽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를 중위권이고 어디까지가 그쵸. 하위권이라고 네. 구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연전에서 예를 들어 수입이나 수입승이나 수입패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런 팽팽한 구도가 이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오늘 경기 만약에 우천 취소가 안 됐다라면은 일단은 가장 눈길을 끌었을 만한 대결은 삼성과 KT의 대결입니다.
2: 네, 바로 이 포항 대전이었죠. 네. 특히나 삼성이 포항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어제 경기에서도 이 포항에서의 좋았던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이 어제 장단 20안타를 네. 때려내면서 KT를 10-2로 대파를 하고 공동선두로 올라섰는데요. 특히나 이제 KT 입장에서는 올 시즌 최다 안타를 이제 허용하면서 맞아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오늘 우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포항에서 또 경기가 이제 열린다면은 이 바로 이제 우천 취소가 됐던 이 하루 이제 끊고 갔던 이 흐름을 과연 KT가 이제 새롭게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삼성이 이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 내일 경기 치러진다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가 상승세입니다.
3: 아하, 네.
1: 자, 5할 승률이 넘었고요. 그리고 기아는 도대체 홈런 타자가 몇 명이야?
3: 네.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좀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네. 김호령 선수 올해 FA 앞두고 너무 몸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중견수 WAR 전체 리그 1위고요. 당연히 수비

0: 수비가 제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마 타격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영우 선수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강백호 선수를 좀 따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등번호를 34번 썼다가 지금은 50번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장타만 좀 터져준다면은 테이블 세터로서 확률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타구 속도가 거의 180km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타구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저는 박상준 선수의 성장을 기대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중위권 이 팽팽한 승부 또 눈여겨볼 만한 팀 두산입니다.
2: 네.
1: 두산도 3연승이에요.
2: 두산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서 현재 또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20살에 불과한 이 선발 자원 최민석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7이닝 동안 90개 공을 던지면서 안타는 단 2개만 내줬고 7탈삼진 1실점 그것도 비자책
0: 그렇죠.
2: 이제 기록을 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쳤습니다. 뭐 여기 최민석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지금 3.83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플렉센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현재 전력에서 지금 제외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내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부상을 입고 현재 이제 회복 중인 뭐 김태견 선수라든가
0: 그렇죠.
2: 뭐 플렉센 선수 도 좀 이제 오래 걸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6월 정도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쯤에는
0: 네.
2: 이제 복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선수들까지 만약에 가세한다면은 두산의 전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와 한화의 경기도 오늘 궁금했는데 일단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어제 역전승이 나왔어요.
0: 이 두 팀은 만났다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기
2: 네.
0: 때문에
2: 참 네.
0: 방송사 입장에서는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롯데의 중심은 단연 한동희 선수일 것 같습니다. 한동희 선수 사실은 장타가 좀 터지지 않아가지고 롯데 팬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나왔던 홈런은 발사각이 거의 한 15도 언저리에 굉장히 라인 드라이브 타구였는데
1: 네.
0: 워낙 힘이 좋으니까 이게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한동희 선수가 본인의 타격 스타일을 정립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우주 선수가 사실 오늘 선발이었는데 우천 취소됐거든요. 내일 다시 선발력을 했습니다.
1: 네.
0: 원래는 왕현청 선수를 당겨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아무래도 정우주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 선수가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네요.
2: 네, 문동주 선수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에 따른 이 수술 소견을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 로스앤젤레스의 켈란 조브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았고 관련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0: 네.
2: 한화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뭐 문동주 선수 본인도 SNS에 본인 또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재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각오를 드러냈고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또 이런 밝은 표정과 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더 밝게 하는 또 그런 과정에서 문동주 선수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또 앞으로의 재활 기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을 포함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메이저리그 이정우 선수의 부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2: 네, 어제 경기에서 타석에서 이제 뜬공으로 물러난 이후에 3회 초 안타를 치고 타격감이 올라오나 했는데 갑자기 교체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후 보도에 따르면은 허리 경련 증세로 교체가 됐는데 사실 허리라는 부위가 한번 다치면 좀 크게 장기화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인터뷰에 따르면은 바이텔러 감독에 따르면은 부상자 명단에 오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치료받고 쉬긴 하겠지만 뭐 부상자 명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도 좀 휴식을 가지고 나면은 좋은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네. 빨리 복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1: 네. 김하성 선수는 어떤가요?
3: 김하성 선수 참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타격감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아서 한동안 아쉬웠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마이애미와

0: 원정 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을 해서 9회에 안타를 쳐냈습니다. 네. 그것도 시즌 첫 번째 타점과 연결된 이 쐐기타였는데요. 아, 오늘 안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8푼 7리입니다. 아. 23타수 2안타에 지금 부진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타격 슬럼프가 이어지니까 미국 현지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방출 얘기, 트레이드설까지도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OPS 그러니까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이 부문도 지금 이하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의 어떤 장점 그리고 특히나 이 부진했던 이 타격감을 빨리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절실해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송성문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가 경기에서 만났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경기였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김혜성 선수가 안타를 치고 송성문 선수가 대수비로 투입을 됐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3타수 무안타로 조금 침묵을 했고 송성문 선수 역시 꾸준하게 대수비로 경기는 출장하고 있지만 8회, 9회 이런 상황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타석까지는 기회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좀 본인의 장점이 라고 할 수 있는 타석에서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기회 내에서라도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KBO 리그 출신 선수들의 활약에도 우리가 눈길이 가는데요.
2: 네.
1: 지난 시즌 한화를 준우승으로 이끈 와이스의 거취가 불안하다. 네. 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0: 네, 와이스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올 시즌에 이제 빅리그 데뷔까지 이뤄냈죠. 그리고 선발 투수 또 불펜 투수를 오가면서 9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아, 좀 성적이 아쉽습니다.
2: 네.
0: 3패에 평균 자책점 7.62. 특히나 좀 볼넷과 피홈런이 너무 많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2: 네.
0: 결국은 지난 6일에 트리플 A로 강등이 됐고 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휴스턴이 와이스를 포기했다.
2: 아하.
0: 휴스턴이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전망 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0: 와이스 선수 지금 이제 트리플 A에서 뭔가 이제 그런 반등의 이제 상황이 좀 절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은 좀 냉정한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뭐 딱히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0: 네.
1: 우리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잘하면 막 어깨가 으쓱하거든요.
2: 괜히 그렇죠. 그냥 뿌듯하고
1: 예. 예.
0: 역수 출신화 막 이러면서
1: 예.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그러면 그 현재 메이저리그 경쟁 판도는 어떤가요?
2: 일단 아메리칸 리그부터 살펴보면 전통의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동부지구 같은 경우는 의외로 템파베이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뉴욕 양키스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토, 보스턴, 볼티모어 어느 한 구단도 뒤처지는 구단이 없다 생각했는데 세 구단 다 이번 시즌만큼은 좀 5할 승률 밑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1: 네.
2: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는 클리브랜드 가디언스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화이삭스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가 꽤 재밌습니다. 애슬레틱스가 의외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텍사스가 한 경기 차로 2위, 시애틀이 또 두 경기 차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틀란타가 가장 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지구 들에 비해서 2위 필라델피아 8경기 차가 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앞서 나오고 있고 중부지구는 아 정말 치열합니다. 미러키 1위, 세인트루이스가 반경기 차로 2위, 시카고 컵스가 또 반경기 차로 3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혼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1, 2위 반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스포츠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 예.
1: 배구 이야기인데요. 배구 팬들의 걱정이 하나 사라질 것 같습니다.
2: 예.
1: 페퍼저축은행의 새 주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0: 네, 모기업의 재정 문제 때문에 배구단 이 매각을 추진을 했던 페퍼저축은행의 새로운 주인이 결국 등장했습니다. 아,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지난 18일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수비 페퍼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라고
2: 네.
0: 발표를 했는데요. KBO 규약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 구단주 변경을 추진 하게 되면은 공식 경기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련 신청을 완료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 네.
0: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순리대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수피라는 이 팀이 새롭게 이제 이 팀을 이제 맡게 되고
2: 네.
0: 현재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이 자회사인 수TV가 배구단 운영을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구단을 운영하는 거 꽤 신선합니다.
2: 그렇죠. 일단 프로스포츠에서는 보기 드문
1: 예.
2: 상황이기도 했는데 수비 최근에 이

0: 스포츠 관련된 콘텐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협회라든가 연맹 등과의 중계권 구매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e스포츠 내에서 HB 제작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인발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렇다고 해도 구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숲 같은 경우는 e스포츠 구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프론트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노하우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운영 그리고 자금력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페퍼스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연 우리 선수들이 다 인수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팬심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1: 일단은 뭐 일단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이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좀 있긴 해요.
0: 네. 맞습니다.
2: 뭐 지금 이 프런트의 고용 승계 여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해지지가 않았고요. 네. 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넘어야 할 절차들이 과연 이제 적정하게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막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수원 FC인가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경기 어떻게 결말이 났나요?
0: 결국 아까 스코어 그대로 종료가 됐는데요.
1: 네.
0: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 FC 위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앞서 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지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은데 좀 뭐 워낙 월드클래스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하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PD,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 상황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 태백과 산지, 경기 서해안, 인천, 충남 태안군, 전남 해안 일부와 경남 서부,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대부분 20에서 8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0에서 100, 제주 산지가 120mm 이상, 강원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서해와 남해 중심의 섬 지역과 제주에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 또 내일까지 현재 서해상의 풍랑특보가 거의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이번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그치는 시점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밤에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많이 해갈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내일까지 괜찮겠습니다. 더위도 쉬어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20도, 강릉 19도, 세종 21, 대전 부산 22, 대구 24도 등으로 내일까지는 대부분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 오늘 서울에는 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자,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됐습니다. 진전이 좀 있습니까?
1: 아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재개한 노사는 현재 이곳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했는데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를 자처하고 나서며 교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개별 기업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는 분리된 공간에서 노사 각각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 참가자들은 식사도 거른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사후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수용했지만 회사는 입장을 유보하며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많은 걸 양보했지만 사측이 조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고 사측은 경영 원칙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파업 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재개된 대화. 김영은 장관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KBS 뉴스 박우진입니다.
3: 네,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노사는 이제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제도화하는 데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하나가 타결이냐 파업이냐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4: 삼성노사의 성과급 교섭은 161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쟁점은 크게 셋으로 줄여졌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지 정하는 투명화, 개인별 성과급 액수에 제한을 안 두는 상한 폐지, 성과급 규칙을 다년간 적용하는 제도화, 이 셋 중 둘은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상한액을 없애되 연간 실적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그렇게 한다는 단서를 두고 노조는 10년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기간을 절반 이하로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6: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5: 의견이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4: 남은 단일 쟁점은 투명화, 성과급 재원과 비율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걸 영업이익의 10%로 고정했습니다. 협상 초반 삼성 사측도 입장을 바꿔 영업이익 비례 방식을 수용하면서 쟁점 중 가장 먼저 풀리는 듯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버는 사업부와 그렇지 않은 사업부 사이에 성과급을 배분하는 문제와 얽히면서 다시 미타결 쟁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엿새간 52시간 넘는 사후 조정에서도 이 문제에선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 결국 노사가 마지막까지 맞서고 있는 문제는 적자 사업부 직원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 양쪽 입장을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올 1분기 압도적 성과를 낸 반도체 부문. 주력 메모리 사업부는 54조 원대 이익을 냈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약 1조 원 손실을 봤습니다. 적자를 본 비메모리에 성과급을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 마지막까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70%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나머지 3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면 비메모리 직원도 1인당 약 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적자 사업부에도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노조의 주장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비메모리 조합원까지 품어야 과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를 낸 곳에 더 돌아가야 한다며 반도체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의 배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메모리 성과급은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삼성전자 사측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대립이 이어지자 노조가 배분율에서 양보하는 대신 성과급 재원을 더 늘리란 요구도 나왔지만 사측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가지고
6: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5: 뭐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뭐 그런.
7: 노조의 현실과 사측의 원칙의 충돌. 이 간극을 좁혀야 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3: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인 건데 황다혜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합니다.
8: 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중앙노동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9: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긴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5: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해요?
8: 대화로 인한 해결이 우선이란 취지. 하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정부가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긴급조정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만큼 시작도 전에 발동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1: 처음부터 쟁의행위를 하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는 노동상권이라는 헌법 질서를 마치 개별 법률이 봉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어떤 기본권의 침해다.
8: 이론상은 파업 뒤 즉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쯤 위태로워지느냐를 정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네 차례 사례를 보면 가장 짧았던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사흘 만에,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는 두 달이 지난 뒤 발동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가장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 구매처를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면 바로 피해인 거지. 한번 다시 그걸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8: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더라도 절차상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듣고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뒤 공표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업 시점을 3시간 앞둔 평택 사업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최지영 기자, 협상 결과에 따라 그곳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파업 직전이지만 반도체 생산에 큰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반도체 공장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총파업이 3시간도 채 안 남은 만큼 긴장감도 감도는데요. 공장 출입구 주변엔 성과급 제도와 임금 협상에 대한 불만이 담긴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마지막 노사교섭 상황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파업에는 4만 8천 명, 이번 파업에는 4만 8천 명 이상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지금까지 파업 일정 외에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는 교섭보다 파업 지위가 먼저 아니냐, 몇 시간 뒤면 파업인데 공지라도 올려달라는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은 내일 0시부터지만 지금 출근하는 야근조가 내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만큼 실질적인 파업 영향은 그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필수 인력입니다. 사측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하루 필요 인원 7,087명은 파업 기간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조합원부터 먼저 배치해달라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KBS 뉴스 최지연이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3: 하겠습니다.
14: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건 지난 3월. 노사 대화가 단절된 사이 파업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노조가 연 결의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15: 투명하게 산업폐지
14: 정부 중재로 1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게 지난 11일. 한 달 반 만에 시작된 노사 대화는 예정된 이틀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16: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17: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16: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이 과정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8: 조정안으로 갖고 한 내용이 회사 입김이 들어간
17: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14: 갈등이 커지자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3: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14: 국무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그제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8: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4: 파업 하루 전 오후 4시에 다시 시작된 협상은 어느덧 5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3: 오늘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노사협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 동안 7% 가까이 출렁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14: 노사 합의 기대감을 안고 소폭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 한때 2.5% 올라 2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반쯤 협상 결렬에 주가는 4% 이상 급락했고 26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새 7% 가까이 출렁인 겁니다.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 매수, 매도가 갈리는 모습. 장 마감 직후 들려온 노사협상 재개 소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9: 결정 지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17: 한재영
19: 경북의원방 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잖아요. 타협점을 찾을 거다라는 게 오후에 반영되지 않았나.
14: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우리 증시의 급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업 위기감은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코스피는 장중 한때 7,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20: 삼성이 파업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고
17: 김양환 NH 투자증권
20: 입장에서는 삼성을 팔고 마이크론을 살 수 있잖아요.
14: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기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9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3: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에 중국 업체들이 웃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외신들의 관심도 큽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이자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업체인 SMIC. 오늘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주가는 장중 13%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내 2위, 세계 6위인 화홍반도체도 장중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모건스탠리가 이들 기업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 데다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 파업에 혜택을 볼 거란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만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장중 급등세를 보였으나 대부분 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세계 1위 업체인 TSMC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파업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법원의 가처분과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 등으로 파업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 경제 매체는 18일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이 약 5% 감소할 수 있다는 투자기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조합원 참여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반도체 생산과 출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에 좀 더 분명한 어조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고 노조는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2: 2차 사후 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층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3: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22: 앞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노조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22: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땐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틀 전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듭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0: 정부는 이란과 협의한 일이라며 비용 지급도 없었고 남호 피격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국인 9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탑승한 HMM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지난 3월 초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가려 했지만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항 요구에 침묵하던 이란 정부는 그젯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어제 새벽 카타르 인근에서 출발해 오늘 오전 두바이 항 앞까지 이동했고 이란이 제시한 항로, 즉 라라크섬 남쪽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안전수역인 오만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으론 첫 통과로 목적지 울산엔 다음 달 8일 도착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HMM 남우호 피격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남우호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네 차례 통화하고 장관 특사까지 보내 상황을 관리한 결과라는 겁니다. 또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이용하긴 했지만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2: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1: 이번 선박 통과는 미국과도 협의했고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의 선박의 통항도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우리 유조선은 이제 오만만을 지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두바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계영 특파원, 해협을 통과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렸다고요? 어떤 경로로 이동한 겁니까?
4: 네,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다고 신호를 보낸 게 현지 시각 오늘 새벽입니다. 오후 2시 30분쯤 해협을 통과했으니 10시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니버설 위너호의 이동 경로입니다.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서 대기하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항로를 통과하려면 해협 입구에서 대기하다 이란 해군과 소통을 거친 뒤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9km 정도인데 이란이 지정한 항로는 이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너비 60m, 길이 340m에 달하는 대형 유조선이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한 셈입니다. 이란의 통제 구역을 벗어나 유니버설 위너호는 시속 30km 안팎 속도로 오만만을 지나고 있습니다. 운항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정부는 아직 한국 유조선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형 유조선 두 척도 이란과의 조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카타르와 이라크산 원유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처럼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선박 25척은 3달 가까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제 이 선박들도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관심인데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5: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5척. 한국인 선원은 9명 줄어 151명입니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해협 입구 근처로 몰렸지만 남우호 피격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해협 안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은 82일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KBS와 연락이 닿은 현지 선원은 한 척이라도 나가서 다행이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보다는 우리 정부 협상을 통해 해협을 나오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가 나머지 25척에 곧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과의 협의가 쉽지 않고 미국과도 소통해야 하는 만큼 협의 과정은 이전보다 더 복잡합니다. 빠른 탈출보다 선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2: 오로지 우리 국민의 안전,
3: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2: 그것만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5: HMM 회원 노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0: 종전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며칠 시간을 준 것뿐이라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미국은 하르그 섬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선단을 또 나포하며 해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며칠 뒤 재개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중동 동맹국들 요청으로 공격 1시간 전에 멈춘 건 이란에 시간을 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3: 제 말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입니다. 어쩌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음 주 초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6: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거들었습니다. 이란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맺었던 포괄적 핵 합의보다 진전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꺼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3: 그들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들에게 또 한 번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걸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최근 나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연료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나포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면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한편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일부를 나포했습니다. 이 선박엔 한국인 활동가도 타고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억류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인도적 처사가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더니 총성을 울립니다.
3: 저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총을 쏩니까?
1: 이스라엘 정부는 실탄 발사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선박들을 납부했고 이 가운데는 한국인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7: 해군들을 위협하고 해군 함정으로
3: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입니다.
7: 비무장한 활동가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8: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9: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3: 김진아 외교부 차관입니다.
8: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는 사람 없어요?
1: 이어지는 질문에 안보실장까지 등판했고
10: 이스라엘 입장에 미사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8: 그럼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1: 이 대통령은 정부 권고를 안 따르고 여행금지 구역을 간 건 내부 문제라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아니냐 도가 지나치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8: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1: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행사를 한 스타벅스를 향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치지 않고 스타벅스에 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탈벅에 규탄 시위 또 고발까지 실제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한창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50석이 넘는 매장은 썰렁합니다. 매장 입구에는 이번 탱크데이 행사를 사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스타벅스를 끊겠다는 뜻의 탈벅 인증이 이어지며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13: 그걸 몰랐다고 하는 약간 사과문을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었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많은 분들 상처를 받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건데.
12: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일부 5.18 민주유공자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 경영진 등 4명을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4: 수많은 희생자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3: 박하성 5.18 민주유공자입니다.
14: 대기업의 천박한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한낱 조롱거리와 가식거리로 전락하는
12: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0: 이번 사태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해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정용진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0: 정 회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에 이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까지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향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2: 이미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7년 전 물의를 빚었던 무신사 광고까지 다시 가져와 민주화 운동을 다신 모욕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7년 전 양말 광고입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에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며 질타했습니다. 이미 사과도 했던 광고를 다시 올린 데 대해 청와대는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희화화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두고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엄단 의지를 밝힌 겁니다.
4: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에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3: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에게 스타벅스 출입자제령을 내렸고 5.18 조롱처벌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5: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5: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3: 국민의힘은 논란 이틀 만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무신사는 7년 전 광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초등학생이 친구 아버지의 차를 훔쳐 50km 넘게 달린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친구와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보도까지 됐던 학생이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흰색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차에서 내린 소년들이 전력 질주하며 도망칩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몰다 붙잡혔던 초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부모에게 인계됐던 12살 초등생. 오늘 새벽 또다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아버지의 차를 훔친 뒤 약 50km 떨어진 충남 당진까지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8: 도난당한 차량은 이곳 시장 도로변에서 발견됐는데 학생들은 이미 차를 버리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7: 아들이 차를 훔쳐갔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초등생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9: 경찰분들이 아이 둘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 저항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생각보다 어린데 어떻게 저러고 있나 걱정도 되고.
7: 이들은 전기 자전거를 타려다 비가 오길래 우발적으로 아빠 차 키를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재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0년 동안 육체 노동자로 일해온 어머니의 얘기를 책으로 출간한 김효선 씨를 만나봅니다. 김효선 씨의 어머니는 14살부터 염전에서 일을 했고 결혼해서도 과수원, 식당, 공장, 병원, 목욕탕, 아파트, 학교 등에서 노동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쉼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는 막노동을 하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다는데요. 어머니와 막상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0: 네, 김효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엄마 얘기를 책으로 내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목이 오춘실의 사계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춘실씨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 성함이 오춘실 씨입니다.
0: 아, 야,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그냥 제목으로 딱 거셨네요. 예,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요?
1: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책 제목이 될 줄을 저도 몰랐어요.
0: 네.
1: 원고를 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걸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쪼개가지고 쓰게 됐고 묶었으니까 가제로 오춘실의 사계절로 처음에 적어놨던 건데
0: 네네.
1: 출판사에서도 이 이상의 제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0: 아.
1: 당연히 이게 제목이다. 이렇게 하셔서 아, 이게 제목이 되는구나 했었어요.
0: 네.
1: 근데 하고 보니까는 이 책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0: 엄마의 인생을 사계절에 이렇게 비유하신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춘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시겠죠?
1: 네. 저희 네. 외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시고요.
0: 뭐 이름에도 사연이 있나요?
1: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향민이에요.
0: 아.
1: 네, 두 분 다 북에서 오셔가지고
0: 네. 네,
1: 좀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50대, 저희 할머니 30대 후반 뭐 이럴 때.
0: 완전 늦둥이네요.
1: 네.
0: 어머니가.
1: 완전 늦둥이로 네. 한참 기다리다가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기다리던 봄의 열매다 해서 춘실하고 지어주셨던 거예요.
0: 뜻이 너무 좋아요.
1: 네. 네
0: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옛날에는 되게 싫었나 봐요. 우리 따님은.
1: 네. 근데 왠지 친구들한테 알려주기에는 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딸은 좀 이쁜 네. 이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 아, 조금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도 사실 있어서 좀 숨기고 싶었고
0: 네네.
1: 네, 그 숨기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0: 네.
1: 그래서 엄마한테 개명을 하면 좋다. 요즘에 이름 많이 바꾼다. 좀 세련되게 바꿔보자 이러면 아이 싫어 싫어 막 이래가지고
0: 예. 예,
1: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엄마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게 내가 엄마를 내 마음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엄마를 맞추기를 원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엄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바로 춘실이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느끼게 됐습니다.
0: 이제 책 제목에 엄마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예. 책 구성을 보니까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우면서 그 과정을 쓰면서 중간중간 엄마 인생 얘기를 이렇게 담으셨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운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하고?
1: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0: 와, 4, 5년 동안.
1: 네.
0: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1: 네.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무조건 아무튼 한 번은 수영장에서 엄마를 만나야 되니까 아 오늘은 이제 끝나고 수영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또 조금 흘러가는 것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0: 네.
1: 그리고 수영장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한번 끊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있었던 핸드폰도 볼 수가 없고 네,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글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엄마하고 맨몸으로 만나는 장소니까 좀 약간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들이 항상 들어요. 수영장 네. 한번 다녀오면.
0: 엄마랑 관계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1: 네. 엄마랑 관계가 많이 달라졌고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 보니까는 네. 엄마가 되게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0: 예.
1: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 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막 가서 말 걸고 예, 귀여운 행동하고
0: 네. 네,
1: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0: 네. 네,
1: 이렇게 아기같이 소녀같이 미소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거는 내가 모르던 엄마의 표정인데 하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딸을 대하는 엄마랑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엄마는 정말 다른 엄마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사실 오늘 어머님이 밖에 오셨어요. 이 방송국에 같이 오셨는데 딱 뵙자마자 진짜 엄마랑 딸이구나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으셨고 밝으시더라고요.
1: 네. 수영장에서도 보면 네. 다 엄마구나 이러고 많이 알아보셔요.
0: 예.
1: 네, 딱 봐도 엄마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 책에도 보니까 앞뒤 표지에 두 분 사진이 있는데 앞에는 엄마 사진 뒤에는 딸 사진. 두 분이 굉장히 알록달록 그냥 총천연색의 수영모자 쓰고서는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이거는 그 디자인해 주신 작업자분이 예. 그 원고를 읽어보고 떠올린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0: 예.
1: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엄마도 혼자도 이렇게 알록달록 재미나게 사시고 그거를 좀 제가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예. 그런 표정으로 배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딱 봐도 어머 엄마랑 딸이네 해서 벌써 거기서 한번 웃게 되더라고요. 네. 예. 수영하면서 이렇게 엄마 관계도 엄마를 좀 다시 보게 되고 관계도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김효선 씨는 온라인 그 서점의 문학 담당 MD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MD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1: 네, MD가 머천다이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은 뭐든지 다 한다이기는 해요.
0: 뭐든지 다 한다. 네, MD
1: 책을 팔 수 있는 일이면은 다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책이 재밌어서 팔릴 수 있고 궁금해서 팔릴 수 있고 딴 사람들이 읽어본다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할 수도 있고 아 연예인 누가 재밌다던데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상황들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여지가 좀 많은 일이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 소설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주문도 하고 예, 고객하고 뭐 행사도 기획하고.
0: 네. 네.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1: 네. 이 책은 저희 엄마가 인생으로 겪은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수영을 하면서 수영장에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얘기를 섞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해온 일이 세상하고 책을 연결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춘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네. 시장에서 지나가는 조그만한 아줌마예요.
0: 예.
1: 이런 평범한 중년 여성 한 명의 얘기에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진짜 안 해본 일이었을 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시던데 엄마 오춘실 여사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1: 네. 저희 엄마 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나이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청소 일 많이 하시고 육체노동으로만 살아오신 분이죠.
0: 네,
1: 그
0: 네.
1: 과정에서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그러면서 다친 일이 많은 분이세요.
0: 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의 대단한 점은 그렇게 많이 다치고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밝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0: 네.
1: 그 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0: 예.
1: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참 밝고 성실한 사람이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다.
0: 네.
1: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0: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뭐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봤을 텐데 기억나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 엄마 빵 공장도 다니셨었고
0: 예.
1: 네, 전기 공장도 다니셨었고 청소도 하셨고 목욕탕 청소도 하시고
0: 예.
1: 네, 경비실 청소도 하시고 네, 그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1: 네네,
0: 하신 거예요.
1: 식당도 하시고 과수원도 하시고 네. 정말 그 시켜주는 일이면 다 했죠.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공공근로도 하셨었고.
0: 네. 엄마가 뭐 할 때가 딸로서는 제일 좋았어요 혹시?
1: 그래도 학교 청소할 때가 엄마가 좀 더 편하다고는 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1: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0: 네.
1: 네, 그 앞에 있는 일들보다는 좀 그 어떤 대우 같은 게 좀 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학교 청소는 오래 하셨나요?
1: 네. 학교 청소를 제가 그 학교 청소를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0: 네.
1: 첫 번째 했던 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0: 모교?
1: 네. 제 모교에서 학교 청소를 하셨었고.
0: 아, 그 학교 혹시 다닐 때는 아니었나요?
1: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0: 예, 예.
1: 거기서 한 2년 반 하셨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교를 옮기셔서 거기서 13년 9개월 하셨습니다.
0: 그 모교에서 청소하실 때는 조금 아는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좀 알았으면 신경이 좀 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1: 네. 그거를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0: 네네.
1: 저희 엄마가 학교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 학교인 거는 좀 나중에 알게 돼서
0: 네.
1: 저는 그것도 좀 되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고
0: 네.
1: 근데 엄마도 내심 제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해줬겠죠.
0: 일부러 안 하셨구나.
1: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엄마한테 나중에 되게 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0: 예.
1: 근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벙긋벙긋 웃고 지나가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효선이 어머님이라고 잘 해주시고
0: 네. 네,
1: 말 한마디씩 걸어주시고 효선이 착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엄마 그 시간을 되게 좋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사실 이제 저희 방송국에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0: 시는데 유난히 그렇게 밝으신 분들에서 그분만 뵈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 저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마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1: 네, 학교에서도 그 네. 학생들하고도 거의 뭐 손자같이 지내면서 잘 지내시고 네.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생기면 나눠 먹으시고 뭐 그러면서 잘 지낸다고 얘기하셨었어요.
0: 예.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 엄마가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하지만은 좀 철없을 때는 아, 우리 엄마도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0: 예. 근데 왜 내가 엄마의 삶을 좀 기록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1: 네,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청소하다가 은퇴하시게 된 게 허리 골절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느라고 누워 계신 거를 딱 보면서 아, 엄마가 이대로 세상에 사라지면은 나한테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네. 공포심이 들었고 저희 엄마가 은퇴하면서 황경미와 오춘실 이렇게 적혀서 감사패를 하나 받아오셨는데
0: 네.
1: 네, 그 감사패를 보면서도 이 감사패 같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를 기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책이니까 그거를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0: 네. 네,
1: 그래서 이 원고를 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0: 말하자면 딸이 엄마한테 주는 감사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뭉클하네요. 근데 엄마 얘기를 내가 책으로 써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춘실 여사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1: 처음에 엄마가 얘기한 거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얘기 같은 것도 책이 돼?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작업하는 와중에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아, 그거 하지 마라. 힘들다.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별로 그 내키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몰래 했죠.
0: 아.
1: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책이 엄마 이제 책이 나와. 그러니까는 엄마가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진짜 나와? 진짜? 설레?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아이처럼 네. 설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0: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닐 때가 많아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자식한테 혹시 폐가 되는 거는 아닐까 해서 부모님들이 극구 사양하시는데 그 뒷마음까지 보게 되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는
1: 네,
0: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때 엄마가 어땠는지 네,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엄마 얘기를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김현선 씨도 그때가 굉장히 인생에서 좀 힘든 순간이었다고 하던데요.
1: 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예, 어려운 일들 겪었죠. 적응장애라는 뭐 진단명이 있는데요.
0: 아.
1: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 가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0: 누가 좀 힘든 사람이 있었나?
1: 네, 좀 안 맞더라고요.
0: 예. 회사 생활 오래 하면 한두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들수록 어때요? 엄마를 좀 생각하는,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던가요?
1: 네, 요즘에도 회사 다니면서 좀 뭐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회사 간 거 생각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저도 힘내서 갈 수 있게 돼요.
0: 네.
1: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엄마는 어지간하면 스스로 사표내고 나오신 적은 없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버틴 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갖고 갈 수 있게 되죠.
0: 네. 엄마도 힘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점에서 엄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혹시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1: 네. 저희 엄마는 잘 잊으시는 것 같아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얘기 예전에
0: 네.
1: 한 2, 3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저희 엄마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잘 잊어버리고 잘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건데 그 안에 강인함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요.
0: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시죠?
1: 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0: 네.
1: 아주 작은 걸로도 아 오늘은 날씨가 어제 보다 덜 더워서 살겠다 이런 얘기 장난으로 많이 하세요.
0: 아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1: 네, 그래서 항상 살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약간 살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버릇이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반대로 살겠다를 네.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사시는
1: 네,
0: 거군요.
1: 네, 수영장 가도 아 오늘 시원해서 살겠다. 아 샤워하니까 살겠다. 맨날 그러세요.
0: 개운해서 살겠다.
1: 네.
0: 아유 청소하니까는 집이 깨끗해서 살겠다. 오늘부터 좀 저도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0: 부정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자기 몸으로 번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한 끼 먹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딸 학교 보내고 그게 참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집도 그냥 반짝반짝 했나요?
0: 아, 네. 집하고는 좀 계열이 달라가지고 집에서는 청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1: 그건 또, 예.
0: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쓰레기를 아예 없애는 건 좋아하시는데, 네. 정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래요. 청소하고 정리정돈이 조금 결이 다르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네. 아무튼, 남들이 볼 때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찾으셨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예전에는 좀 엄마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예. 네, 예전에 안쓰럽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엔 점점 엄마가 전혀 안쓰럽지 않다. 굉장히 즐겁게 살았다는 거를 본인이 말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지금 굉장히 밝으신데 이 밝은 게 본인이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다는 그 자신감이 배어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잘못하고 산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고
1: 예.
0: 네, 그런 생활이 좀 쌓이면서 사람한테 생긴 자신감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저의 한 50대, 60대가 엄마를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어머니가 정말 삶에 좋은 본보기가 돼주신 거예요. 근데 허리 골절하셔서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나셔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 폐지폐품을 매일 주우셨다고 하던데 좀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0: 네, 그 많이 말렸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1: 예.
0: 네, 근데 엄마 안 했으면 진짜 좋겠기는 한데 엄마가 심심하다,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 엄마랑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1: 엄마랑 같이 다녀도 보셨어요?
0: 네네, 같이 다녀도 왔습니다.
1: 오.
0: 사람들이 아 쓰레기를 진짜 많이 버리는구나,
1: 예.
0: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그런 거를 되게 발견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 청소를 하셨으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게 눈에 바로 보이세요.
1: 전문가네요.
0: 네, 전문가셔요. 그래서 보고선 아이고 입만 즐겁지 이러고 바로 가져가세요.
1: 예.
0: 근데 그런 게 좀 한때는 속상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본인 즐거우시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스스로는 머릿속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1: 아, 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네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이 되나요? 얼마나 멀리?
0: 1년 하면 한 100. 90만 원 버시는데 네, 근데 그게 별로 안 하시면 좋겠긴 하죠.
1: 예.
0: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걷는 것도 즐겁고 즐겁게 하신다고 하니까 즐거우시면 하셔라. 지금은 그런 정도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예.
1: 근데 엄마가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 딸에 대한 긍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네.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따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어머니가 모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다는 얘기, 감사패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한테 엄마 얘기를 좀 들으셨다면서요.
0: 네. 나중에 들었었어요.
1: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0: 네. 엄마가 참 열심히 하셨다.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었었고
1: 네.
0: 엄마가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건 줄 잘 몰랐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1: 네, 네. 네. 그런 칭찬 들으니까 딸로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0: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직장에서 엄마가 늘 힘들기만 할까 봐 그걸 염려를 많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안에서도 엄마가 재미를 찾을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인정받으면서 일해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조금은 좀 염려를 내려놔도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1: 두 모녀가 이렇게 참 보기가 좋은데 사실 이제 두 분이 같이 살게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0: 네. 같이 산 지 5년 정도 됐어요.
1: 5년 정도. 네. 같이 살게 된 이유가 있나요?
0: 네. 엄마가 허리 다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1: 예.
0: 엄마가 직업이 없는 상태시니까 그냥 이제 제가 모셔야겠다 해서 엄마를 모셔오게 된 거죠.
1: 엄마를 부양하겠다
0: 네.
1: 해서. 근데 엄마가 그 인지장애
0: 네.
1: 초기 진단을 네. 받으셨다고요.
0: 네.
1: 예.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셨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너무 슬펐어요. 엄마 네. 그대로 있다가 엄마가 15년, 20년 안에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저는 엄마가 저한테는 절친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엄마가 나랑 세상에서 제일 친한데 어떡하나.

0: 그리고 너무 슬펐죠.
1: 지금은 좀 어떠세요?
0: 네, 지금은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좀 재밌게 살고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면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괜찮아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뭐 연구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마침 수영이 인지증에 좋대요.
1: 네.
0: 네. 이 차가운 물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자극을 받으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하고 꽃구경 많이 하고
1: 네.
0: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계속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반짝반짝 자극 드리게 그렇게 같이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1: 예, 그리고 딸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마 엄마 증상을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때요? 취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생을 좀 기록해 보니까 그전에 내가 알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보이던가요?
0: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진짜 많았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보면은 점점 좀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조금 하다 보면 더 나오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 엄마 자신이 기억력이 진짜 정확한데 이 정확한 거에서도 엄마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있기는 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라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도 저는 엄마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엄마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 좀 겸손해지게 됐어요.
1: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 중에서 좀 알게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엄마가 예전에 사우나 다니실 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회식 이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엄마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노래 나오고 하면 기분 좋으면 엉덩이 춤 한 번씩 추시는데 예. 춤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배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1: 엄마 일만 한 줄 알았더니 나이트도 가셨구나.
0: 네, 재미나게 사셨었습니다.
1: 그런 것도 네. 알게 되고 예. 엄마가 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엄마가 그 직장에서 좀 나쁘게 대우받고 이런 거를 저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죠.
1: 아.
0: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구박한다, 뭐 혼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1: 네.
0: 저한테는 일이 다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저한테 말 잘 안 하세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러면은 저는 또 약간 엄마를 가르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왜 안 가냐? 돈 받았으면 가야지. 그러고 제가 막 이렇게 엄마 혼낸단 말이에요.
1: 네.
0: 나중에 왜 가기 싫었는지 이유 같은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럴 때 되게 미안했죠. 마음 아프고.
1: 그렇군요. 엄마는 또 사정이 있었던 네. 거죠. 예. 그 평생을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셨지만 엄마도 이제 품고 있는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알게 됐나요?
0: 네. 사실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생각한 게 가정주부였다고 해요.
1: 예, 근데 저희, 꿈이.
0: 네. 꿈이
1: 가정. 옛날에는 현모양처 이런 게 꿈이 많았어요.
0: 네. 예. 그래서 꿈이 가정주부셨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이니까 지금이 엄마는 꿈을 이룬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0: 요즘 너무 좋다. 망고 땡이다. 그러면서 엄마 다니세요.
1: 네, 평생 사실은 그런 바깥 일을 안 했으면 지금의 휴식이 덜 달콤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1: 예. 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 휴식이 달콤하겠습니까? 그 김효선 씨도 직장 생활하면서 적응장애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좀 치유가 되셨는지요?
0: 네. 그 집에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 한번 만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조금 풀어진다 이런 것들 있고 같이 수영장 가면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자주 엄마가 저 자주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껴안아주시면 좀 기분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촉감으로 만지는 게 옥시토신이 분배가 돼서 되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연구가 있대요.
1: 예, 예.
0: 엄마랑 안아주면 진짜 좀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 네.
0: 참 좋더라고요.
1: 엄마랑 나이 들어서 스킨십을 네. 어렸을 때 원래 나누던 그 네. 스킨십을 나누면서 내 마음도 좀 네. 치유가 되는 것 같다. 책을 내고 나서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던데요.
0: 네. 엄마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지셨어요.
1: 예.
0: 저희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막 그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뭐 얘기하시면 엄마가 난 그래서 책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1: 예.
0: 오춘실의 사계절 검색해보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너무 똑같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너무 놀랍다고 어머니 막 이러죠.
1: 네.
0: 네. 그럼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요.

0: 부러워하세요.
1: 예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뭐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자랑을 하면 되게 옆에서 부끄러웠거든요. 아, 엄마 좀 주책이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0: 네네네. 하셔라. 네, 즐거우시면 예.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네.
0: 그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엄마는 언젠가는 아무튼 떠나실 거니까
1: 예.
0: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예. 쌓고 싶어요.
1: 엄마한테 큰 낙을 선물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40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엄마의 얘기를 책 오춘실의 사계절로 엮은 온라인 서점 MD 김효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고, 사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98%입니다.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교섭을 재개하며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재개된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적자 사업부 특별 포상금 지급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후 조정 합의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정안을 노동조합이 수락했지만 사용자 측은 유보라고 하며 사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26척의 한국 선박 중 첫 통과 사례입니다. 해당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던 HMM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이 선박은 아직 이란의 통제 수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5만 만을 지나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GTX 삼성역 구간 공사장에서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이 보고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에 조치도 않고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은폐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에서는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보고를 진행했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7곳이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체 7곳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라면, 제거업체 등의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24차례나 가격 인상,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고 밀가루 물량 등도 담합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온라인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상공인들에게 판매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야놀자와 여기어때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7년간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 등에게 할인 쿠폰을 앱 노출 광고 상품과 결합시켜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이익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12의 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며 기피 사유 중 하나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태안, 그리고 경남 서부, 전남 동부 남해안,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30에서 8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1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해 노사 갈등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과 20일 가자지구로 접근하던 9호선이 잇따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잠시 후 0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3 지방선거 소식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 조정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또 직접 나섰습니다.
1: 예, 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가 주재하는 사후 조정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예. 이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노위가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조 측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결국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했던 이 파업 전에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 사후조정 결렬이 선언됐고요.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서 오후 4시 25분부터 지금까지 6시간 가까이 이 임금 협상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최종 타협 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김 장관이 주선하는 이 노사 간 자율 교섭은 중노위 차원의 사후 조정과는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이 회의에서 양측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장관 등판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쟁점은 이 노조의 성과급 재원 분배 문제라면서요.
1: 예,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합의가 됐지만 적자 사업 부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분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서 이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임직원 7만 8천 명 중에서 적자 사업부인 비메모리 소속 임직원이 2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이런 요구대로라면 적자 사업부 임직원도 연간 수억 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면서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반도체 부분 전체의 공통 재원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부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비중을 60%로 끌어올려서 이 적자 사업부 보상을 줄이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결국 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김민석 국무총리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미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해 놨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해야 하고 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서 노조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요. 중노위가 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노위는 먼저 15일간 조정을 해보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15일간 다음 단계인 중재에 들어가는데요. 중재는 사실상 중노위가 강제로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노사는 중노위가 만든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0: 네. 아무튼 지금 이 시각에도 뭔가 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또 한마디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좀 노조의 요구가 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이 단체 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이 상여금 수준을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에 대한 이 비판적인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또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에는 이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네.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상 결국 파업으로 갈 경우에는 강제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예. 사실상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0: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내용이 더 있는데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나포가 됐습니다. 네. 예, 좀 강한 어조로 이 대통령이 비판했다면서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 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이 나포된 데 대해서 네.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예.
1: 이어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면서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지기도 했고요.
0: 예.
1: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을 했고요.
0: 네.
1: 그러자 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0: 네.
1: 위 실장이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고요.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0: 네. 자, 이런 가운데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국적의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지금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측과 네. 이제 협의를 또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이후 처음인 거죠, 이런 일이?
1: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에서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협의를 거쳐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0: 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그 안에 이제 200만 배럴 정도가 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1: 이후 외교부에서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선박이 전쟁 영향권을 벗어나 안전지대도 지대로 이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이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남우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 호입니다.
0: 네.
1: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이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의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
0: 돈을 내지는 않았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이를 외교 성과로 언급했지만 정황상 남우호를 공격 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이 외교적 압박 또 국제적인 비난을 의식해서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예.
1: 정부는 남아있는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 그리고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예.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남아있네요. 이 5.18을 모욕하는 이벤트를 했다는 논란을 일고 있는 스타벅스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오늘은 비슷한 또 사안을 두고 그 무신사라는 패션 회사.

0: 아죠. 네. 예. 그 수년 전에 했던 광고 문구를 공개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면서요.
1: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예.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이 대통령은 곧바로 X에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이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이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이 문구를 사용했고요. 이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오늘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무신사의 옛 광고 문구를 겨냥해서는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무신사 공식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로 예. 여기에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0: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이 대통령은 오후에 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면서 예. 사회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 예. 2019년이면 한 7년 전인데 그때는 왜 이게
1: 당시에도 이 됐었나요? 사과를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예. 오래전 일이라면 기억 못하는 분들 저처럼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잠시 후 이제 0시부터 밤 네. 12시부터 6.3 지방선거 운동이 공식 시작이 됩니다. 선거운동을 이제 어디서 처음 시작하느냐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네. 예, 여야 지금 어디서 시작합니까?
1: 예,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는 21일 0시 잠시 후에 여야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 0시에 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이 삼성전자 노사 간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두 거대 양당 대표의 첫 메시지가 주목됐는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란 세력 심판이란 정치적 심판의 완결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세 번째로는 지방살림 림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기점으로 충청권을 거쳐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부축을 초반에 이 선점하겠다는 계획하에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오만한 민주당 심판론에 무게를 둔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함량 미달이자 도덕적 흠결로 가득 찬 후보들을 내세운 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선거를 모독하는 처사다. 진상조사와 공천 취소, 대국민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오만함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을 찾아서 캐스팅보트인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전 충남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가 충청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거를 단순 지역선거를 넘어서 중앙당이 중심이 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이끌기 위한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후로도 방문을 꺼려하는 이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연고가 있는 충남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의 행보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번 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0: 이제 뭐 좋은 소식보다는 좀 사고 관련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먼저 이제 웨이모가 가장 유명하지요. 미국의 그 구글 계열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모 회사의 로봇 택시, 정확히 로봇 택시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1: 네, 로봇 택시인 것 같습니다.
0: 3천 대 넘게 리콜이 됐다면서요.
1: 예. 아, 맞아요. 이 웨이모라는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의 자율주행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
0: 예.
1: 그 시점이 5월 12일에 미국 내에 있는 로봇 택시 3,8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겁니다.
0: 예.
1: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 20일에 텍사스주에서 폭우가 내렸어요.
0: 예.
1: 오늘처럼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는데
0: 예.
1: 이 웨이모 로봇택시 한 대가 침수 중인 도로로 다 들어간 겁니다.
0: 아, 로봇택시, 자율주행하는 로봇택시가.
1: 맞아요. 속도를 줄이긴 했는데
0: 예.
1: 분명히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운전해서 들어갔고
0: 예.
1: 급류의 하천으로 떠내려갔어요.
0: 아,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0: 아, 빈택시였군요.
1: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었으면은 저도 이제 운전해서 모르겠는데
0: 예.
1: 앞에 물이 좀 많으면은
0: 예.
1: 아, 저거 속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갈까?
0: 좀 만약에 사람이라면
1: 급판단을 할 수 있죠.
0: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내릴 수가 있죠.
1: 예. 그래서 예. 웨이모가 급판단을 못했고
0: 예.
1: 이번 리콜은 일단은 예전처럼 입고시키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0: 예. 아,
1: 우리가
0: 그래요?
1: 스마트폰을 새로 업데이트할 때도 다운만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OT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콜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리콜하면 차를 정비소에 끌고 가서
1: 네.
0: 새롭게 뭐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그런 개념이 아니고
1: 그냥 버튼
0: 원격 개념으로 네.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이것도 리콜이 되는군요.
1: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슈가 의미감이 있었던
0: 예.
1: 게 이번 리콜 이슈로는 AI가 침수도로 주행을 결정한 행위다. 이게 판단이 됐어요.
0: 예.
1: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까지는 부품에 오류가 있었을 때 리콜 소송이 되는데 AI가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이것도 리콜이 된다는 의미가 돼서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문제는 웨이모가 그 하루 이틀 서비스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2018년부터 서비스를 했어요.
0: 이미 뭐 한 거의 8년 정도.
1: 그럼요. 예. 게다가 미국에서도 11개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웨이모가 도심 속 막히는 교통 상황을 잘 파악을 했었는데
0: 예.
1: 앞으로도 폭우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이거 판단 약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흔히 발생하지 않는 상황,
1: 네.
0: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끔 생길 수는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1: 네.
0: 이런 안전이 담보돼야지 결국은
1: 그럼요.
0: 이게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예. 그 사람이 이번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었죠.
0: 다행이죠.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게 큰 일로 더 번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1: 네.
0: 예. AI에 대한 신뢰까지도 또
1: 맞습니다.
0: 그게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모의 리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종종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다른 사고도 있었던 것도 문제인데
0: 예.
1: 우선 올해만 보게 되면 1월 달에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10살 아이가 도로로 뛰어내렸습니다.
0: 예.
1: 그런데 웨이모가 달리다가 애가 뛰어내렸으니까 급제동을 걸었어요.
0: 그렇겠죠. 예.
1: 그런데 애랑 부딪혔어요.
0: 아, 급제동을 했지만 부딪혔다.
1: 이제 큰 사고는 아니라서
0: 예.
1: 이제 아이는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0: 예.
1: 근데 이 장소가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항상 학원 버스부터 시작해서 정체되는 구간 있잖아요. 굉장히 혼잡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운전했어도 심각하게 힘들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런 로봇 택시가 아니라 인간이 운전하면 과연 안전할까?
0: 글쎄요. 뭐 사실 이제 사람도 완벽하게 운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1: 예. 이게 몇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0: 예.
1: 똑같이 올해 3월 달에
0: 예.
1: 그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이 더 심합니다. 스쿨버스가 멈추게 되면은 이 스탑이라고 하는 정지가 있잖아요. 문 딱
0: 예.
1: 열리면서.
0: 예.
1: 이런 무조건 멈춰야 돼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를 웨이모는 멈췄었는데
0: 예.
1: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들이 슬금슬금 스쿨버스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이러면은 AI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인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상담원 호출해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0: 있는데 앞에 있는 거 스쿨버스 아닌 것 같은데 가도 돼.
1: 아 가라고 지시를 내렸군요 인간이.
0: 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 아 왜 저기 로봇 택시가?
0: 예, 로봇 택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인간이 판단한 거죠.
1: 아, 그거는 이제 인간이 판단한 거니까.
0: 근데 이런 게 거의 한 20건 이상이어서 예.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등하교 시간만큼은 이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들도 학교 주변을 운행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더 황당한 게 작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정전이 있었거든요.
1: 예.
0: 정전이 있게 되니까 멈춘 게 생긴 게 신호등이 멈췄습니다.
1: 맞아요. 기억납니다.
0: 보통 사거리 신호등이 멈추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멈추면 앞에 수신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게 눈치 봐서
1: 그냥 이제 적당히 봐서
0: 예, 슬금슬금 뭐, 가요 이게.
1: 뭐 신호 무시는 아니고 좀 가긴 가야 되니까 그죠?
0: 어, 예, 흐름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예. 얘네들이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1: 아 이게 또 기계의 한계네.
0: 판단이 안 그렇죠. 되니까 다 같이 얼음이 돼서 멈춘 겁니다.
1: 예. 가지도 못하고. 예.
0: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1: 가라고 시킵니까? 어떻게
0: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얘네들도 주변을 보면서 인간처럼 예.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바로 주행하는 건 아니고 근처에 있는 갓길에 세운다라든지 이런 주차를 보완하는 역할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1: 아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네요.
0: 어, 사고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1: 업데이트 시킬 수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들이 또 생겨야지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이런 자율주행 기술도 더 발달할 수가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쌓이고 더 안전하게
1: 문제군요.
0: 되니까요.
1: 예. 어, 또 이런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테슬라도 로보택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테슬라.
0: 네네.
1: 예. 그 17건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요. 테슬라에서도.
0: 네. 테슬라 측에서는 원래 공개를 잘 안 했었다가 예. 이번에 요청을 받아서 공개를 한 거고요. 이 17건 사고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사이버캡이라고 다뤘었어요.
1: 예.
0: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로보택시 시장이 됐다. 네, 요게 사고를 낸 건 아니고 준비 중이니까. 테스트 중이었었던 모델 Y 차량들이 누적 사고가 이 정도 있었다였었습니다.
1: 네, 테스트 물론, 과정에서.
0: 네, 사이버캡도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이제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추돌한 거예요.
1: 예.
0: 자, 이번에 그 5월 달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뒤에서 박은 거고요. 예. 그 3월 달에는 모델 Y 차량을 또 다른 차량들이 박았습니다. 근데 이건 왜 박았냐면은 보통 차가 쓸 때 저희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앞에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어설프게 걸릴 때가 있어요.
1: 예.
0: 그러면은 차라리 가는 게 낫기도 하죠. 예. 기차들 때문에. 근데 이런 차량들은 그냥 딱 맞춰 쓰는 겁니다. 그럼 뒤에 차들이 사고 오다가 어, 저기는 우회전 할 것 같은데 앞에 갈 것 같은데
1: 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0: 너무 규칙을 제대로 지키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박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땐 얘네들은 어떻게 조종하냐면 인간 상담원이 보고 있다가 마치 우리 게임 조종하는 것처럼 멀리서 원격 조종을 합니다.
1: 예.
0: 근데 또 인간이 조종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펜스를 박았어요.
1: 예.
0: 그러면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율주행 택시나 로보택시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인간 상담원들이 조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의 이 조종하는 능력들도 뛰어나줘야지만 이런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는군요.
0: 개입을
1: 예,
0: 해야 돼요.
1: 개입을 해야 되고 네. 또 개입하는 인간 개입원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 예.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택시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버스 그 차를 운전해서 오고 난 다음에 예. 그 차를 빼주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1: 아, 사람이 들어가서.
0: 예, 직접 핸들을 운전해서.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없애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예. 이제 멀리서 원격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그때 그 말씀해 주셔서 아예 그냥 핸들이 없는
0: 핸들이 없죠.
1: 예, 아무것도 없는 네. 그건 이제 사이버 캡
0: 맞습니다.
1: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죠.
0: 네, 하반기 곧 나올 겁니다.
1: 곧 나오는 거고 예.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 자율 주행 택시들이 이제 곧 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예. 어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어떤 때입니까?
0: 저희가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 국내에서 이제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들 이제 짐작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교차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1: 예.
0: 이게 좌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데 교차로라는 게 보행자도 있죠, 신호도 있죠, 상대 차량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AI가 제일 어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저도 좀 어렵거든요.
1: 예.
0: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1: 비보호 좌회전.
0: 예. 직진 차량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꺾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걸 갖다 AI가 제일 어려워요.
1: 예. 아.
0: 두 번째는 공사 구간입니다.
1: 예.
0: 분명히 공사 구간이 아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공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임시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선 변경되고 줄어들고 하는 이익이 생기죠. 그런데
1: 예.
0: AI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미리 학습된 지도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변수가 생기게 되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사고 났던 거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도로에 갑자기 뭔가 뛰어들 때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들,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 사건들도 있고요.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웨이모가 밝힌 게 2021년도 이후에 동물이 충돌한 사건이 14건이고요. 근데 반면에 보행자나 사람들하고 부딪힌 건 3건 정도가 있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실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거는 그 0건입니다.
1: 예.
0: 그래서 한 건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3건을 생각하게 되면 인간들의 운전도 가장 사고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차들이 정말 달리기 시작하고 로봇택시들이 달리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도로 교통 시스템 자체도 혁신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그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고 이 자율주행 모드로
0: 맞아요.
1: 뭐 운전을 하는 경우가 그 미국에 강간죄가 있다고 저 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예. 실제로 운전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이번에 네. 국내입니다.
1: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0: 네. 국내에서 잡혔고.
1: 그럴 수가 있나요?
0: 지난주에 네. 있었던 일입니다.
1: 그래요?
0: 그 5월 13일 새벽에 새벽 0시 한 17분쯤이라고 하고요.
1: 예.
0: 수원에서 있었어요.
1: 아, 우리나라에서요?
0: 그 앞차를 봤는데 도로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1: 예, 예.
0: 아무래도 앞차가 술 마신 것 같다.
1: 신고할 수 있죠.
0: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검거를 한 건데 상황을 보니까 술을 마신 운전자가
1: 예.
0: 얘 또 이제 음악 듣고 싶으셨는지
1: 예.
0: 음악 크게 틀어놓고 나서 오토파일럿 테슬라 차량 운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1: 일부 테슬라 차량에서 지금 풀려 있는 오토파일럿
0: 맞아요.
1: 기능을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손을 예. 떼고 있어도 전방 주시만 하게 되면은
1: 예.
0: 신호를 읽고서 갈 수 있죠.
1: 예.
0: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안 잡아도 되기 때문에.
1: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왜 비틀거렸나요?
0: 근데 왜 이런 일이 걸리냐면 예.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요.
1: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군요.
0: 그렇죠.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봐야
1: 예.
0: 되는데 이제 보니까 눈을 계속 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틀거리다가 쳤을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럼 경고가 뜨게 되는데 이 경고가 떴을 때 안 잡으면 풀리게
1: 예.
0: 됩니다.
1: 아, 자동으로 풀리는군요.
0: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걸리게 된 것 같아요.
1: 예, 예.
0: 근데 운전자가 얘기하는 거는
1: 예.
0: 나는 술을 마셨지만 내 차가 운전했으니까
1: 예.
0: 안전하다. 자율주행이 아니다. 자율주행이다.
1: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0: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는 예. 음주운전은 맞아요.
1: 음주운전 맞는 거죠, 이거?
0: 그럼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이번 건이 그 국내에서 운행이 가능했었던 이 신호에 걸린 건, 이것 때문에 예. 그렇지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게 몇 건이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벌써 2020년도에 술 마시고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 사고 난 게 있었고요. 2021년에는 만취 상대에서 46km나 달린 사고도 있었어요. 이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저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나 크루즈 모드 쓰시면 편하잖아요.
1: 예.
0: 제일 처음 놀랐다가 그다음에 편해지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안전에 대한 신경에서 운전자 태만 부주의 더 많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운전자 보조 장치. 예.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 경고 문구가 붙어 있더군요.
0: 아,
1: 운전자 보조 장치.
0: 네,
1: 보조 장치일 뿐이다. 과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사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0: 맞습니다.
1: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고 일부 테슬라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 자율주행 기능도 술 마시고 그 켜놓고 가시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거.
0: 절대 안 되죠.
1: 예, 그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웨이모와 같은 로봇 택시는 어떻습니까? 택시니까 술 드시고 이거 택시 타잖아요, 사실은.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술 마시고 로봇 택시 타는 거는 뭐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0: 그럼요.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책임 유무가?
0: 보통 택시랑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1: 예.
0: 여기도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운전자 보조 단계라고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을 얘기했었죠.
1: 예.
0: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이때는 이제 운전자가 책임이 되게 돼요. 본인 차량이니까. 아까 테슬라 세기처럼.
1: 그렇죠.
0: 근데 보조 기능을 쓰더라도 운전자 1차 책임을 지게 되는 것들이고 근데 둘째가 바로 이 로보택시입니다. 완전 자율무증 모드로 가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제조사들이 레벨사를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1: 예.
0: 아, 심플하죠. 인간은 승객이에요. 그래서 무한 책임이 없습니다.
1: 예.
0: 우린 탔으니까.
1: 예.
0: 대신에 웨이모와 같은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일으키고요. 반면에 승객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발로 걷어찼거나 해킹을 시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웨이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탑승객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요, 25,000달러, 이게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0: 되어져 있고요. 예. 무조건 제공해요.
1: 예.
0: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인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00만 달러, 약 70억 정도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 시각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아,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고요. 일단 잠정 협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정 협의안이 나왔고 이 협의안을 두고 노조 측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 일단 탄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파업은 유보가 되는 거고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이번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고 일단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전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안을 두고 아마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이 유보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입과 안에서 탐구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광주에서
0: 네.
1: 자율주행차 이제 200대가 앞으로 달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0대면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추진된다는 건가요?
0: 네, 이것 때문에 좀 재밌어졌는데 5월 13일에 광주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 국가대표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1: 예.
0: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핵심은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이 실증구역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서울이라든지 특수구역에서도 일부 구간만 자율주행 셔틀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주거지하고 상업지, 생활권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도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1: 예.
0: 그럼 이 200대가 들어가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약 6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예. 도시 전체가 이런 공간이 되는 거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200대의 차량을 누가 공급하느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맡았고요.
1: 네.
0: 대신에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기업, 라이드 플럭스 이 세 군데 회사가 진행을 해요.
1: 네.
0: 그러면 2027년까지 정부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이 되고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거 선언했기 때문에
1: 예.
0: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좀 더 광주에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뭐 사고가 있긴 있잖아요.
0: 그럼요.
1: 예. 우리나라도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보험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0: 그래서 이번 또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게 예. 보험이 앞으로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이 들어갑니다.
1: 예.
0: 여기 맞춰서 삼성화재가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전용 보험을 출시했어요.
1: 예.
0: 근데 여기 보험 내용을 보게 되면 보장 금액이 사고 한 건당 최대 100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1: 그러네요.
0: 게다가 연간은 총 300억 원까지를 초고액으로 보장을 해주기로 해요.
1: 예.
0: 이게 웨이모의 70억 얘기했던 건 사실 많은 겁니다.
1: 그러니까
0: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넌스톱으로 처리가 되고요. 365일 24시간 콜센터가 전담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 저희 AI 얘기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해킹권입니다.
1: 예.
0: 사이버 해킹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거 보장을 해준다. 테러로 인해서도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 낸 것도 보장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정확한 회사들의 보험료 가입비가 산정되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2018년에 실증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게 될 자율주행 차량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 운전하는 차량도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죠.
1: 예.
0: 이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 지급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또 로봇택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이 로봇택시 시대는 이미 오고 있고요. 예. 온 건 확실한데 2028년은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핵심은 이제 안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같이 한번 보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뭐 중국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네.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좀 빨리 쫓아가야죠. 그렇죠? 예.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그리고 노조에서는 파업을 유보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 네. 그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묻는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예. 전 조합원은 오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그 파업 개시를 단 하루 앞두고 노사가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이 될 경우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노사 갈등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봉합될 전망입니다.
0: 네. 아무튼 또 잠시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관련해서 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뭐 저희 방송 도중에 만약에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그 뒤에 나오면 또 다음 이어지는 일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호우주의보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면서요.
1: 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지역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가 되자 네. 오후 4시 반을 기해서 중대본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우로 인해서 중대본이 소집된 게 올여름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그리고 소방 등 관계기관의 지역별 비상대응 체계를 굳건히 구축을 하고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특히 기관 간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현장의 위험 상황에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강화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뭐 내일까지도 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올 것 같습니까?
1: 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예.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30에서 8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 비구름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 곳에서 1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또 바람도 상당히 강하게 불 거로 예상이 돼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0: 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이죠. 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결혼 관련 게시글 또 거기에 대응하는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늘고 있다고요?
1: 네. 한 인구 전문 싱크탱크 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결혼 관련 게시물이 2023년에는 한 3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네. 지난해에는 9천 건을 넘기면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물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단순한 연애 상담보다는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뭐 대출 없이 가능하냐, 맞벌이 아니면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실제 전체 글의 절반 이상이 뭐 연봉이나 집값, 대출, 주거 이런 경제 문제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결혼이란 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단계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인가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예. 분석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성격 문제 어떤 그 애정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뭐 결혼에 대한 뭐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1: 그렇습니다.
0: 요즘은 이제 경제 문제가 예. 여기 결혼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예. 자, 이렇게 관심은 커졌는데 결혼에 대한 감정은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예. 결혼 관련 글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0: 예.
1: 반면에 결혼이란 걸 행복하거나 뭐 설레는 일로 표현한 글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 결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난 감정이 두려움과 슬픔. 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0: 예.
1: 뭐 예를 들면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거나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고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결국 지금 직장인 세대는 결혼이라는 게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집값, 대출, 뭐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김해공항에서

0: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서 전날 오후 그 9시 30분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청주공항으로 회항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청주공항에서 급유를 한 뒤에 김해공항 야간 이착륙 제한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승객들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야간 이착륙 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게 뭐 자연재난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당 항공편 승객 150명가량이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결국은 드론 하나 때문에 공항 운영까지 중단이 된 거네요.
0: 네. 김해국제공항이 이게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라 보안 그렇죠. 기준이 더 엄격하고요. 네. 공항 반경 한 9.3km 이내는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드론이라도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 항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드론을 발견해서 이착륙이 중단된 적이 있어서 이제는 좀 반복되는 이런 드론 출몰 문제가 항공 안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제주도에는 산방선에서 외국인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사고였습니까?
0: 싱가포르 국적의 한 60대 관광객이 출입이 금지된 산방산을 무단으로 등반했다가 절벽 구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이 관광객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산 중에 길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통화도 잘 되지 않고 배터리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자신이 묵던 숙소에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숙소 측에서 다행히 이를 확인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과 소방이 헬기까지 투입을 해서 한 3시간 만에 구조를 했습니다.
1: 네.
0: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현재 무단 입산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1: 예. 선방선은 왜 이게 출입이 안 되는 건지 금지가 네. 되어 있는 건지요.
0: 그 선방산이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크다고 하고요.
1: 예.
0: 또 자연유산 보호가치가 높아서 대부분의 구간이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그 선방굴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 출입 금지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입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 앱에 표시된 비공식 경로를 따라 들어갔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조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예.
0: 그러니까 현행 법을 보면 이런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은 무단 출입 한 건에도 야간 구조 인력과 구조 헬기까지 투입되는 만큼 통제 안내를 좀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그 식당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남매의 식사 모습을 보고
0: 네.
1: 한 남성이 식사비를 대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남성에게 식당 사장이 건넨 말 한마디가 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0: 그러니까 식당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남매를 보고 몰래 그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주려고 했는데 식당 사장이 막아섰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사장님의 말이 그 저 친구들은 누군가 도움 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이미 다른 손님이 몰래 계산해 준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화를 낸 적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좀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살아갈 힘을 빼앗는 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연을 올린 남성 역시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어서 이 선의로 행동했던 것이지만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예, 뭐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을 던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 자체가 어떤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을 특별히 불쌍한 존재처럼 바라보는 이런 온정주의적 시선을 좀 경계를 해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도 최근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0: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연을 보면 이 선의 그 자체보다도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존중이 진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1: 뭐 선의를 가지고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이제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오히려 또 그게 약간의 또 차별을 일으키는 일일 수도 네. 있으니까 같은 그냥 선상에서 같이 편하게 대하는 네.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노조의 총파업 일정도 전면 유보가 됐는데요.
1: 예.
0: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 조합원은 오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1: 네.
0: 파업 개시를 단 하루 앞두고 노사가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서 만약에 조합원 투표 결과가 가결될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노사 갈등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봉합될 전망입니다.
1: 네. 그 지금 이 시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 자리에서 잠정 협의안에 대한 서명을 노사 양측이 각각 완료했고요. 분배 방식을 두고 노사 한 발씩 양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조와 도움을 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삼성전자 노사에도 정부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는 또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한입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밤사이 전국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가 대응해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9도, 습도는 9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중국의 시인인 한푹은 어린 시절에 시를 짓는 방법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워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싶은 엄청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동화의 형식을 빌어 쓴 단편 시인의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헤세는 인생 후반기에 동화 쓰기에 매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젊은 시인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 시인은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자,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증언 한마디 작은 증거를 따라 내란 사건 전무의 길에 다가선다. 이호준, 신현욱, 이화진 기자들의 책입니다. 내란 재판 몰아보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독이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죠. 문자로 박용철님께서 방송을 듣다 보면 책 한 권을 오롯이 읽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밤에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잠시 후 또 만날 책도 쉽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 아닌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0: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와,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이 정해지면 우리 KBS 도서관이 제법 커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찾아봐야지 했는데 없더라고요.
1: 아, 없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뭐 여러분 찾았다 이제 찾아서 겨우 봤는데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좀 어떻게 읽었나 좀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 별로 얘기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늘 귀한 책을 오늘 보겠구나. 아니. 네. 주변에서 헤르메네스의 시인 아세요? 그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그 뭔가 단편 네. 중에서는 네. 그래도 조금 유명하다고 생각을
0: 유명해요?
1: 했어요.
0: 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고
1: 굉장히
0: 저는.
1: 굉장히 독특하죠.
0: 어떻게 이런 책이.
1: 여러분 책갈피에서만. 어,
0: 그러니까.
1: 작은 서점 책갈피에서만.
0: 저 그걸 지금 강조하고 네. 싶어서.
1: 이런 좋은 소설 네.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아, 뭐 우리가 오늘 접할 책은 또 대문호. 헤르메네스의 작품이에요.
1: 네, 13년에 처음 발표된 작품이고 사실 여기 이 작품이 실린 책이 좀 독특한데 환상 동화집이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환상 동화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네. 출판사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0: 근데 환상 동화집이라고 돼 있지만 동화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동용 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름은 뭐 동화집이지만. 네. 그 헤르만헤세가 동화의 형식을 빌려서 쓴 독특한 단편이랑 중편을 모은 작품집이고
0: 네.
1: 어, 사실 그 원서는 75년에 그 헤세 연구자인 그 폴커 미에스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그 독일어로 동화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대요.
0: 아.
1: 그 동화적인 형식으로 쓰여 있는 것만 모아서.
0: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상 동화집이라는 건 헤르메네스가 작명한 제목이 아니군요.
1: 네. 원래는 동화죠. 근데 한국인 네. 출판사에서 환상 동화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완역 출간이 됐고
0: 네.
1: 어, 여기에 많은 단편 소설들이 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헤르메네스가
0: 네.
1: 그러니까 동양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그런 배경
0: 네.
1: 그런 것들을 굉장히
0: 네.
1: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 그리고 피리의 꿈이라는 소설도 뭔가 고대 중국의 그런 우화집에서 소재를 가져온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양에 대한 깊은 관심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다.
0: 네.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
1: 맞아요. 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제가 이거를 골라온 이유도 네. 요즘 너무 핫해요. 우리 대한민국 네. 출판시장에서 헤르메네스가 너무 핫해서 어디 오프라인 어디 서점을 가도
0: 네.
1: 온라인 서점 어디를 접속해도 그리고 그 구독 서비스 같은 데 가도 항상 베스트 상위에 시타르타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시타르타랑 어떻게 보면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헤르메네스의 어떤 그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 요 시인도 짧게 네.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0: 몽환적인 그런 느낌? 헤르메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얘기를 해주세요.
1: 네, 맞아요. 네, 헤르메네스는 독일계 시인스 작가이자 네. 시인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 남부의 그 개신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처음에 이제 기숙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탈출을 했다고요.
0: 탈출이요?
1: 네. 근데 그때 네. 이유가 야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과 시인이 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0: 딱히 주인공인데요?
1: 그렇죠. 그리고 뭐 헤르메네스의 작품 너무 대표작이 많지만 수레바퀴 아래서.
0: 네.
1: 또 대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아래서에서도 이 경험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다 이렇게 해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서점 점원으로 이렇게 우리 작은 서점 같이
0: 네네.
1: 일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이제 여러 소설들을 썼죠. 뭐 데미안 시타르타 그리고 황야의 일이 그리고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46년에.
0: 네.
1: 노벨 문학상은 어쨌든 작품을 주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유리알 유희. 로 받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외삼촌이 불교 연구의 권위자였다고 해요.
0: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뭔가 불교적인 색채들이 짙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소설 시인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이 되나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1: 맞아요, 네네. 간단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우화에서 빌려온 줄거리니까
0: 네.
1: 그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황하강 유역에 이게 한 푹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한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읽은 버전에서는 한옥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한옥으로 하겠습니다. 한옥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 살 정도 된 되게 단정하고 겸손한 청년인데 똑똑하고 이미 뛰어난 시를 써서 이제 고장에서 이제 유명해요. 네. 문인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부모님도 되게 좋으시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굉장히 덕이 있고 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모까지 아름다워. 네, 네.
0: 다 갖췄어요. 네. 네.
1: 혼약까지 다 맺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다 가진 남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고 심지어 어려요. 장래가 창창하죠. 네. 근데 또 이러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죠. 원래 행복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결핍이 있어야 돼. 서사는 이제 결핍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한옥의 마음속에는 그 완벽한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강가에서 등불 축제가 막 일어나거든요. 네. 이 등불 축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네. 그는 강물 위로 늘어진 나뭇가지에 몸을 기대고 수많은 등불이 수면에 아롱져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룻배나 뗏목을 탄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차려입은 화려한 옷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반짝였다. 강물에 어린 물결이 불

달려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푸르스름한 밤의 신전이 둥근 천장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고독한 구경꾼이 되어 마음 가는 대로 거닐며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을 건너가 신부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축제를 즐기고 싶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광경을 섬세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한편의 완벽한 시를 짓고 싶은 욕구가 훨씬 컸다. 축제 참가자들의 즐거움, 강가 나뭇가지에 기대선 조용한 구경꾼의 그리움, 밤의 푸르름, 수면에 일렁이는 불빛의 유희를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축제나 즐거움에도 완전히 즐겁고 유쾌하게 빠져들 수 없으며 삶의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고독한 자로 어느 정도는 구경꾼이자 이방인으로 머물게 되리라고 느꼈다. 자신의 영혼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워하며 지상의 아름다움과 이방인의 은밀한 욕구를 동시에 감지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슬퍼져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를 완전히 시 속에 담아내는 데 성공하여 그 모습 속에서 세계 자체를 정화하고 영원화하여 소유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0: 저 지금 딱 버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언젠가 이 세계로 완벽한 형태의 시 속에 그려놓는 일에 성공하고 싶다는 그 부분.
1: 네.
0: 나도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 딱 그 부분이네요.
1: 역시.
0: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가 관조하는 모든 것들을 시의 언어로 네. 표현하고자 하는 이 시의
1: 근데 내가
0: 꿈.
1: 내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행복하고 아름다워도 나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완전 행복할 수만 없는 사람이구나. 네. 난 이거를 써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조금 공감이 됐어요.
0: 사실 좀 작가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1: 그렇죠. 그렇죠? 네. 헤르만에서 본인의 마음이기도 할 거고.
0: 아니 본인의 이제 우리 장윤주 작가님
1: 저의 마음이기도 하죠. 사실 글을 안 쓰고 사는 삶이 제일 편하고 행복해요.
0: 네.
1: 왜 굳이 그랬어요. 아, 네.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예. 거기 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잖아요. 아,
0: 네.
1: 그랬을 때 그 문화센터 선생님이자 소설가셨던 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이거 환자라고. 그냥 네. 글 쓰는 열병은 그냥 뭐 그 랜덤으로 주어지는 병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네. 치료할 수 있냐?
0: 네.
1: 쓰는 수밖에 없다.
0: 아,
1: 그래서 그러게요. 너무 공감이 됐고.
0: 세상에 희노애락을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사라져도 되는데 이걸 굳이 언어로 담아서 사람들과 그렇죠.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 작가들의 마음이 좀
1: 그 작가뿐만이 아니라 저는 네. 어떤 예술가들은 다
0: 맞아요.
1: 이런 마음을
0: 그러네요.
1: 공감할 것 같아요.
0: 네. 그 도구가 언어가 됐든 음악이 됐든.
1: 그렇죠. 실현을 해도 아 이거를 빨리 가사로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0: 네.
1: 요거랑 너무 어울리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 친구가 드라마 PD예요.
0: 네.
1: 드라마 PD인데 지금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전 남자친구
0: 네.
1: 집에 들어갔는데 네. 문이 열었는데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와 이게 나한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나를 표현하는 네. 창작을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감정 잠깐만 잘 기억해서 나 대본에 써먹어야겠어. 이러면서 계속 이 감정 그래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렸지.
0: 본인의 그 불행과 분노 이거를 네. 또 작품으로 승화시킨다고요?
1: 네. 내 표정이 그때 이랬지. 그래서 나 이거 잠깐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0: 그러게. 그건 마음이 아프다.
1: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종류의 네. 인간이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근데 그 축제에 막 약혼녀도 있어요. 근데 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때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긴 동화 같아요.
0: 네.
1: 나무에 기대서 또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요.
0: 네.
1: 보라색 옷을 입은 노인이 왠지 머리 하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나타나서 딱 서 있어요. 인사하니까 시구절을 읽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0: 네.
1: 내가 아까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우울했던 그걸 모든 걸 완벽한 형식으로 표현한 시를 그 노인이 쫙 읽는 거예요. 네. 소름이 돋죠.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저 북서쪽 산맥 큰 강이 시작되는 곳에 살고 있는데 내 이름은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내 이름은 완전한 말의 스승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0: 마스터 오브 더 퍼펙트 워드라고 돼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완전한 언어의 대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축제로 가요. 네네. 근데 계속 그 완전한 말의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영혼은 그를 따라간 거죠.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혼인 날짜 잡자 이러니까 나 시간이 필요하다. 나 시를 더 수련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 너 그럼 1년 한번 해라. 그리고 약혼녀에게 또 편지를 써요. 나 지금 시를 수련해야 돼. 이러면서 그 큰 강에 발원지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칠현금을 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뭔가 그 칠현금 약간 이런 게 뭔가 검은 것 같기도 하고.
0: 여기서 이제 제가 읽은 지금 비파라고 돼 있더라고요.
1: 아, 비파라고 돼 있었군요. 네. 그런 어떤 동양적인 문화를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정보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의 이제 문화상 같은 걸로 들어가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제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하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내가 그 동네에서 나름 좀 날렸잖아요. 시 잘 쓴다고. 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썼던 거 아, 다 쓰레기야. 이걸 막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동네 문인들한테 배웠던 거 이거 다 별로야. 다 잊자. 근데 뭐 시를 막 또 배우진 않아요. 근데 말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그 노인이. 그래서 대신 그 칠현금의 연주를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계속 허드렛님만 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네, 스토리가 네. 다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향수병이 몰려와가지고 스승이 너는 그냥 자유다. 원하는 곳으로 가. 라고 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창가에서 아버지 자는 숨소리 듣고 약혼녀 집에 가가지고 약혼녀의 모습을 막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보고 그러다가 고향의 모습이 머릿속에 막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실제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실 그 시인의 내 꿈에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품위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난 시를 써야겠어.
0: 네, 다시 돌아가요.
1: 네.
0: 다시 숙세 잠깐 구경만 하고 다시 이제 스승한테 갑니다.
1: 네.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그 시간이 또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계속 그냥 손사람같이 시간이 막 흘러가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옆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그 나무에다가 포도주랑 우유를 막 주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행복하게 이제 있었던 거죠. 아이도 있는 거예요. 꿈에서는. 딱 깨어나 보니까 달빛이 내 방을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극심하게 그 완전한 언어의 대가 이 노인이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증오감이 막 급습을 해가지고 네. 왜냐면 나는 꿈에서 미래를 봤잖아. 그 아내랑 아이도 있고 막 그 막. 그래서 이 노인이 내 삶을 파괴하고 그 내 미래를 기만했구나.
0: 네.
1: 그래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 장면. 노인이 눈이 팍 떠요.
0: 네.
1: 그러면서 와, 전 여기가 좀 충격이었어요. 우아하고 온화하지만 슬픔이 어린 미소를 짓는 거예요. 웃어요. 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 한옥도 증오심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저번에도 그랬지만 또 명심해라. 너 자유의 몸이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 고향에 돌아가 나무를 심어도 좋고 꿈에서 나무 심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았던 거예요. 좋고 나를 죽여도 좋다.
0: 네.
1: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 죽여.
0: 신선이죠. 뭐 이 정도면. 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1: 그랬더니 갑자기 또 얘가 죽이라고 하니까 또 못 죽이겠는 거지. 네. 제가 어찌 스승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늘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시 그 연주를 배우고 비파 연주를 배우고 피리 부는 거 배우고.
0: 나중에 뭐 하프도 배우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시간이 계속 그냥 번바람에 흔들리듯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시를 또 쓰죠.
0: 네.
1: 그냥 자기가 쓴 시 속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버드나무가 어떻게 예쁘게 흔들리는지 막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완전한 음악으로 화음을 이루고 있다.
0: 그러니까
1: 음악을 계속 들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걸 들으면 내가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떠올리고 즐거워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소녀는 놀이를 떠올리고 청년은 애인을 떠올리고 노인은 죽음을 생각할 것이다. 이 어떤 진리 같은 걸 깨닫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에 그냥 고향으로 갑니다.
0: 네.
1: 고향 마을로 간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와 정혼녀, 친척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었으며 그들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저녁에 강에서 등축제가 열렸다. 시인 한옥은 맞은편의 어두운 강가에서

한 고목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가 조그만 칠연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여자들은 한숨을 쉬며 황홀해하고 숨막히는 심정으로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린 소녀들이 칠연금 연주자를 불러보았지만 어디서도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칠연금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노라고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한옥은 빙긋이 미소 지었다. 그는 등불 수천 개의 모습이 일렁이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과 실제 등불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마음속으로 지금의 축제와 젊은 시절 이곳에 서서 낯선 대가를 만났던 그 축제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0: 우리가 왜 흔히 시와 음악은 태초에 한 몸이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요? 계속 그 비파, 뭐 피리, 하프 여기에 그 굉장히 수련에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끝에도 이게 음악으로 끝나더라고요.
1: 맞아요.
0: 제목은 시인인데.
1: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뭔가 한 바퀴 도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불 축제로 시작을 했다가 네, 네. 거기서 이제 노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축제랑 이 축제랑
0: 같은 어떤 윤회적인 사상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나요?
1: 그렇죠.
0: 해세는 이런 어떤 이야기 구조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1: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사실 그 예술이 어떤 건지 제목이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란 말에는 그 예술가라는 말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예술적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삶과 그 예술 사이의 긴장.
0: 긴장감. 아 그런 얘기였어.
1: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에 물 위에 비친 등불이랑 실제 등불이 구별이 안 되고
0: 네.
1: 또 내가 처음 떠났던 그 등불 축제랑 지금 이 등불 축제가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예술을 통해 포착한 삶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술에는. 삶이 반영이 된 건데 이게 또 구별이 될 수 있을까.
0: 네.
1: 그리고 이게 진실하고 아름답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남는 건 또 예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예술과 삶의 그 긴장이 있지만 네, 네. 이게 서로 다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렀잖아요. 한옥이라는 사람이.
0: 본인의 삶을 다 버린 거죠.
1: 그렇죠.
0: 네, 부모와 약혼녀가 다 떠났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마냥 예술이 최고야. 뭐 예술이 최고 양만적인 거고 다 이걸 지향해야 돼. 이게 아니라
0: 네.
1: 그걸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 예술의 길에 대한 그러니까 양면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것도 전 동시에 보여줬다. 이
0: 네.
1: 고독과 상실. 그 점이 이게 되게 짧지만 예술에 대해 진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헤세 본인이 항상 고민했던 어떤 예술이라는 그 철학적인 사고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본인의 이제 삶이 그 신학교 네. 탈출하면서 난 시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어. 이거랑 뭐 거의 비슷하죠. 사실.
0: 저는 또 이 소설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관점 중에 하나가 서양인들이 보는 그 동양식의 어떤 도제 시스템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굉장히 이렇게 로망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나? 예전에 그 만화 보면 쿵푸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다 가족을 버리고 개나리 붙지 많아지고 산속에 가서 스승한테 정말 이렇게 신선 도인 같은 그분한테 의탁을 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또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서구 문화에서 동양 문화를 바라볼 때. 네.
1: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인데
0: 네.
1: 예전에 뭐 그 미국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러고 얼마 전에 본 그 PTA 감독의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도 그 막 혁명군을 이제 막 숨겨주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그 약간 그 말씀하신 그런 동양의 네. 그런 선생과 그쵸? 제자 사이의 관계
0: 네, 네.
1: 도제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이게 굉장히 아까 몽환적이라 그러면서 저는 그냥 몽환적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부분 부분에 어떤 깊이 있는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1: 네. 이게 네. 마냥 동화가 아니에요.
0: 혹시
1: 현실까지 녹여냈잖아요.
0: 환상 동화집의 다른 편들도 좀 이런 느낌일까요?
1: 네.
0: 오.
1: 다 이런 느낌. 정말 네. 뭐랄까 동화지만. 아이가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0: 네.
1: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0: 네.
1: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 요 바로 다음에 실린 피리의 꿈도 약간 그런 중국 이런 동양적인 배경을
0: 그거 아세요?
1: 가지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항상 이렇게 어떤 책의 단편 한 편을 우리가 이제 소개받잖아요. 그럼 그 책을 온전히 우리는 이제 사서 읽잖아요. 네. 그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 나 맞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맞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숙제처럼 쌓이는데 나중에 그래도 요거 말고 요거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좀 몇 개 집어주시면 조금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써왔어요.
0: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1: 그래서 뭐 피리의 꿈.
0: 피리의 꿈.
1: 그리고 난쟁이. 아우구스투스.
0: 네.
1: 다른 별에서 온 이상 야릇한 소식.
0: 이게 네. 아, 있네요. 근데 네. 피리의 꿈은 지금 제가 그 구입한 책에는 없어요.
1: 아, 그래요? 아.
0: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골라서 또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아, 재밌네요.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어요?
1: 또 기가 막힌 거 골라왔습니다.
0: 아, 기대하게 되네요. 네.
1: 그 이게 등불축제 그 물에 강물에 비친 등불을 보면서 다 끝나잖아요.
0: 예.
1: 이게 진 비친 건지 실제 등불인지 구별이 안 가고 루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이걸 들으면 뭔가 일렁이는 그 물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0: 그 물결에서 보이는 그 윤슬 반짝반짝이는.
1: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소설 생각하시면서 딱 들으면서 주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단편 소설의 정말 즐거움을 알려주는 코너 장유진의 책갈피 헤르만 헤세의 환상 동화집 가운데 시인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 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실내에서 창가에 좀 해 잘 드는 데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 좋더라고요.
1: 전 약간 좀 졸리긴 하더라고요. 이거 책 읽으면
0: 춘곤증이라는 게 있긴 하죠.
1: 지금은 여름이 소설 성숙이라는 그 저희 업계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신간이 진짜 막 쏟아질 시기이긴 해요.
0: 이제 데뷔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여름에 그 책들 리스트업을 시작하는. 아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역시 올해 좀 가기 전에 한번 휴가 때 읽으시라는 주신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네, 네. 제가 뭐 약간 읽으면서 약간 예비 후보들을 좀 쌓아놓잖아요. 근데 좀 읽다가 좋을 뻔한 책도 있고 막 이러다가 네. 이 책을 읽고 진짜 완전 진짜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네. 페이지가 거의 400페이지 이상인데도 술술 넘어가는 책이어서 아 이거 작은 서점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 네. 다독이 분들 취향에도 딱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날씨가 또 부쩍 더워지면 여름에 임박하다 보니 추리나 이제 미스터리 그 장르 쪽 소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군요. 독자분들이 유난히 또 기다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미스터리 신간 중에서도 네. 제가 진짜 밤을 꼬박 샜거든요. 제가 한 새벽 4시부터 책을 읽어가지고 그냥 도중에 갑자기 잠 깨가지고 읽은 건데 6시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읽은 책입니다.
0: 아, 잠깐 2시간 만에 다 읽어줬다고요?
1: 다 읽지 못하고 조금 남겨놓고
0: 그 새벽에 그렇게 독서가 네.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졸음을 이긴 책.
0: 네. 네.
1: 책 제목은 비밀의 책이라는 소설인데요. 영국 작가 안나 마출라의 작품입니다. 올해 4월 28일에 그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리 소설이고요. 이 책이 2025년에 CWA 골드데거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줄여서 CWA를 버리고 골드데거 상이라고 흔히들 부르시는데요. 네. 이 상이 1955년에 제정되어서 지금 딱 하면 70년이 막 넘은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이에요. 네. 그래서 범죄 스릴러 소설 분야에서 노벨문학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권위가 높은 상입니다.
0: CW의 골드데거 좀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처럼 작가한테 주는 상이에요?
1: 단 한 작품한테만 돌아가는 최고의 상입니다.
0: 한 작품이요?
1: 네. 골드데거는 딱 한 작품한테만 줘요. 그래서 스릴러라든지 미스터리라든지 심리 서스펜스를 다 가리지 않고 네. 그 해의 최고의 범죄 소설에 딱 한 편한테만 주는 상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역대 수상자 리스트를 보면 존 르 카레라든지 레지날드 힐이라든지 루스 랜드리라고 되게 유명한 추리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존 르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되게 많은데 그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전히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대부분 상을 타는 그런 좀 유명한 상이기도
0: 네.
1: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상은 또 단순히 이제 재미있는 스릴러에 주는 상이 아니란 점이 좀 중요한데요.
0: 네.
1: 이게 장르적 완성도라든지 문학적 깊이를 함께 평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밀의 책 같은 경우는 심사평이 되게 저랑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0: 새벽에도 읽을 수 있는
1: 네. 책을 덮을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완벽한 스릴러다.
0: 네네.
1: 완전 꽉 잡혀 있는 스릴러고요.
0: 네.
1: 이 표현이 단순한 이제 칭찬이 아니라 장르라든지 주제 의식 이 양쪽에서 다 인정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영미권 추리 문학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을 받았던 얘긴데,
1: 네.
0: 야 이런 큰 상을 탄 정말 아까 뭐라 그러셨죠?
1: 노벨 문학상이다. 네. 다름없다.
0: 예, 예, 예. 책을 덮을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완벽한 스릴러다.
1: 네.
0: 어떤 내용인가요?
1: 이 소설이 정말 특이하게도 17세기 로마를 배경하고 있어요. 1659년이 배경인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흑사병이 온 유럽을 도시를 이제 휩쓸고 간 직후에 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그 페스트가 그 시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설을 읽다 보니 그때 로마에서 페스트가 엄청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폐허가 되어버린 로마에서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소속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겉보기에 되게 기이한 죽음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이 첫 소설의 시작입니다.
0: 뭔가 범상치 않은 죽음인가요?
1: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페스트라는 역병이 지나간 후여서 네. 그 여파로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네. 좀 의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 병 때문에 죽었겠지.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많은데 주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들의 장례식에서 흉흉한 소문이 이제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신들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2, 3일 내에 시신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신들은 마치 그냥 산 사람이 잠든 것처럼 혈색이 매우 좋고 뭔가 매장하기 전까지도 보는 사람

0: 사람으로 하여금 아, 살아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 생생하게 보존되었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이게 한두 건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텐데 부패하지 않는 시신이 늘고 있다는 소문이 로마에서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 이건 역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하죠.
1: 근데 지금 이게 배경이 17세기란 말이죠. 어떻게 네. 뭐 조사를 하게 되나요?
0: 상상만으로도 사실 조사가 어렵긴 한데요. 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툭툭 쳐도 쓰러져 죽거나 혹은 도시 정체가 이제 역병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의심하기조차 좀 힘든 상황인데 카톨릭 교황청에서 패스트가 지나고 난 이 어수선한 시대를 모두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도 도덕도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모두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시대였는데요.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역병처럼 혹은 이제 교회의 판단은 그렇죠.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벌로 죽는다라고
1: 그렇게 다들
0: 네, 생각하고 네. 이제 넘어갔던 건데 이제 교황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수상한 거예요. 네. 이상하게 남자들만 죽어나가고 그것도 나이대가 30대에서 40대 막 가장이 되거나 아이가 한두 명 있는 그런 남성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죽음들을 조사하기 위해 두 명의 화자들을 내세우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스테파노라는 이름의 젊은 수사 판사입니다.
1: 네.
0: 이제 이 사람은 교황청의 명을 받아서 이 죽음들을 쫓아가서 조사하는 남자인데요.
1: 네.
0: 로마가 이제 대대로 이제 신분 사회이긴 했는데 이제 스테파노의 경우에는 귀족 집안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형들이 되게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처럼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고
1: 네.
0: 법의 존재에 대한 그 법의 가치를 믿는 사람인데요. 이제 스테파노한테 은밀히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조사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유망한 청년이라는 거 알아 하면서 약간 기대를 부풀어오르게 해요.
1: 아, 네.
0: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1: 네.
0: 그가 보기에 이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1: 공통점 찾았어요. 네.
0: 네. 모두 목과 위장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갈증과 구토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시신들이 되게 얼굴이 발그레했다고 증언했고요.
1: 네. 무슨 약물 중독인가 뭐죠. 아무튼 이 지금 스테파노라는 사람은 수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0: 네, 네. 그때 이제 로마 시대 판사들은 직접 수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수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또 두 번째 시점이 나와요.
1: 네.
0: 이 두 번째 시점은 지롤라마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여성들의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이제 주인공인 지롤라마는 로마 서쪽 강변에서 큰 약초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캐릭터가 현명하면서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1: 그럼 이 지금 스테파노와 지롤라마 두 사람이 만나나요? 뭔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협작을 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나요?
0: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소설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명의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뭔가 두 명의 협력자가 만나는 스토리로 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되게 이 둘은 처음부터 노인 환경이 너무 달라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파노는 미래를 촉망받는 로마의 남성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사람이고 또 절대 권력인 교황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네. 그리고 받은 명예로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죠.
1: 네.
0: 근데 시대가 17세기잖아요. 그 당시 여성의 삶은 정말 매우 비참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도 도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지참금을 전달해 줘야 할 뿐더러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도 법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소설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로마에서는 어떤 경우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된다. 뭐 순간적인 격정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1: 네.
0: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로마에서 17세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1: 아, 그랬었군요. 그러면 지금 지롤라마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남편에게 혹시 뭐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캐릭터인 건가요?
0: 네. 이게 뚜렷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는데 네. 과거가 계속 회상되거든요. 자신의 상처를 본다거나 뭔가 폭행당한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는 시점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남편한테 매우 강하게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롤라마처럼 당시 로마 여성들은 남편한테 맞아 죽어가면서도 도망칠 곳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친정으로 가봤자 다시 남편한테 보내시고 혹은 교회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겸 말을 해도 참고 살아라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 소설의 토대가 되는데요. 네. 아쿠아 토파나라는 사건입니다.
1: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아쿠아 토파나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역사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한 미스터리 소설이라는 얘기군요.
0: 네. 많은 부분 픽션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소설에서 실제로 이제 등장인물들이 아쿠아 토파나 사건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파노가 수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이 수상한 죽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건들은 시칠리아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아쿠아 토파나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쿠아가 이탈리아어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 사건이 실제로 물처럼 생긴 독살 스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생무취의 독약을 만들어서 네. 여주인들한테 팔았고 그 독약을 산 여성들이 남편한테 먹인 거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독에 의한 사망자가 총 600명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1: 제가 아까 얼핏 독약 뭐 독살을 약간 지금 제 추론이 맞았어요.
0: 맞습니다. 예리하게. 아니,
1: 이게 지금 실화였다니까 지금 계속 또 놀라운데요. 네. 더 막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그래서 사실 역사책에는 이 사건이 되게 짧 몇 줄로 기록되어 있고 이 독을 팔고 산 여자들은 악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비밀의 책은 그 몇 줄 뒤에 있는 30년 후의 이야기를 이제 픽션으로 써낸 책인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여성들이 다 모두 처형당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가인 안나 마초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 여자들이 정말 악녀였을까? 한번 이 여자들의 후회가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상상력에서 시작된 소설입니다.
1: 그러니까 두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그 지롤라마가 독약을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0: 네, 맞아요. 지롤라마가 사실 대외적으로는 점성술사이자 이제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자 약재사로 활동했고 실제로도 그런 점성가라든지 여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귀족들을 상대로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귀족들이 아끼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도 탐정처럼 마치 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귀족의 살롱에 어울리는 복장이나 품행으로 친분도 쌓기도 하고 친한 귀부인한테는 자기의 마차를 빌려주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상류층 인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폭력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가난한 곳에서도 시작되지만 상류층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독을 지금 제조를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근거로 이게 전달을 하나요?
0: 지롤라마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이 독을 주는 여성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거 안 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1: 아까 뭐 폭행 여부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0: 네.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찾아온 여성이거나 온몸에 칼자국이 있는 여성들 특히 이미 죽음 직전까지 맞은 여성들에 대해서만 독약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롤라마를 도와주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반나인데 이 반나가 스테파노한테 결국엔 잡혀 들어와요. 그러면서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것 같은 반나가 어쩔 수 없이 발설하게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1: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간접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범죄인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이 두 가치가 굉장히 충돌하는 이야기네요.
0: 네. 그래서 스테파노도 명예로 남성의 위치에 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또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형들처럼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고 미래를 촉망받는 청년이기 때문에 형들의 좀 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의식하면서 살았던 친구이기도 하고 자기들에겐 또 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이들하고 함께 지내 활동했던 사람이라 뭔가 여성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그쵸. 당대 문화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수사를 진행할수록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원하던 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건가?
1: 그쵸.
0: 아니면 이 교황청이 지배한 체제의 폭력에 협조하고 있는 건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0: 이게 독약을 팔고 쓴 여자들을 잡아가야 되는 게 이제 법인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진정한 정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군요. 소설 내에서 지금 네. 계속 읽다 보면.
1: 그래서 이제 소설 중반부에 가면 스테포노가 네. 그 피해자 중 한 여성의 몸을 검사한 이제 자신의 친구한테 이런 말 들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 여성을 보니까 온몸에 흉터투성이었다. 불에 탄 자국에 칼자국도 있었다. 네. 이게 정말 가해자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스테포너가 이제 식사를 갔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뭔가 이제 스테포너가 항상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 그러면서부터 약간 법의 논리가 그만의 법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그려지기 네. 시작하는 거죠.
0: 이 책 제목이 비밀의 책이잖아요.
1: 네.
0: 뭐가 이게 풀리지 않는 어떤 비밀이 계속 뭐가 나오는 건가요? 비밀이 왜 들어가죠?
1: 이 비밀의 책이 네. 사실은 그 아쿠아 독약이 제조법이 담긴 기록이에요.
0: 아, 책 독약 제조 책이군요.
1: 네. 그리고 독약의 제조법만 담긴 네. 것이 아니라 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놓습니다. 이 독약을 구한 사람들의 이름 혹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지운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 비밀의 네. 책으로 나옵니다. 네, 사실 이게 일종의 맥거핀이자 약간 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장치로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수사관들이 이 비밀의 책을 찾아 나섭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비밀의 책이 이 책의 제목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들의 숨겨진 기록들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그러네요. 담겨져 있는 책인 거죠.
0: 네. 책 제목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좋은 소설의 특징인데 네. 뭔가 이야기의 층위가 제목에도 잘 드러내기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억압된 범죄의 증거이면서도 동시에 억압된 존재들의 기록이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이 기록이 발견됐느냐 아니면 숨겨지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기도

0: 이게 안 하실 거잖아요. 네.
1: 근데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 뭐 악녀가 있고 혹은 독이 지어졌고 막 되게 단순한 플롯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겹겹이 뭔가 네.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꼬이게 되고 네. 아, 진정한 범인은 누구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추리소설 미스터리물 쪽 장르라고 하셨는데 비밀의 책은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기도 하고 여성의 서사를 담고 있네요. 네. 네. 이 책 어떤 독자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1: 사실 스릴러가 약간 네. 남성 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남성 독자분들한테 한 번쯤 여성의 서사 시점에서 보면 또 색다른 게 보여서 네. 재미있을 거라고 강추 드리고 싶고 또 역사소설 좋아하는 분들도 남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보면 되게 17세기 로마의 분위기가 아 이랬구나. 그리고 또 역사는 또 남성들이 기록한 언어다 보니까 네. 조금 다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네, 이 작가님이 그 원래 인권 전문 변호사예요.
0: 아, 그래서 법과 안나 마출라란 작가가요. 네. 네.
1: 그래서 법과 권력 그리고 약자의 권리에 대해 되게 소설 속에서 예리하게 다뤄요. 예. 그래서 보시고 나면 아 이게 하나의 인권 소설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한 번씩 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재미있다고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진짜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좀 그 리스트에 꼭 적어놓는 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나 미촐라의 비밀의 책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네, 라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라니 감독이 2021년에 선보인

0: 첫 장편 연출작 휴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5년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년 노동자 재복의 며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짧은 휴가가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농성 중일 때 양육자 없는 집을 저들끼리 지켰던 어린 두 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휴가란 노동을 잠시 쉬는 것이지만 재복의 휴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 예치금을 마련하고 작은딸의 점퍼를 사주기 위해 재복은 친구의 목공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에는 재복보다 한참 어린 노동자인 준영이 있습니다. 휴가와 3학년 2학기는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마주하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이란희 감독의 시선이 각기 다른 인물을 따라 움직이며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경우라 해도 좋을 겁니다. 마침 휴가 속 준영을 연기한 배우 김하석은 3학년 2학기에서는 주인공의 현장 사수인 송대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연결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준영은 현장 실습 나온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재복이 이미 지나온 젊은 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버티던 청년들은 어느 날 재복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천막을 세우고 긴 농성에 돌입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외면 속에 권익보호를 목청껏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늘을 조명하는 이란희 감독의 영화는 일상이 파괴된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전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중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18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파주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파주 21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4도, 춘천 15도, 원주 16도, 대관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0도, 원주 21도, 대관령 13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5도,

0: 강릉과 동해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9도, 동해 18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7도, 충주 15도, 대전 16도, 세종 16도, 천안과 보령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21도, 대전 22도, 세종과 천안 21도, 보령 2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8도, 군산 17도, 광주 18도, 목포 17도, 여수 19도, 순천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과 광주, 목포 20도, 여수와 순천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17도, 안동 15도, 부산 19도, 울산 16도, 진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1도, 안동과 부산 22도, 울산 21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 5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 14도, 신의주와 개성 15도, 낮 기온은 평양 20도, 신의주 24도, 개성 2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14.8도, 습도 98%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밤늦게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 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선박 26척이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26척의 통항이 사전 허가와 긴밀한 협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 중에는 우리 측 유조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간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며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신군국주의 경향에 맞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북 여자 축구 클럽 간 대결에서 수원 FC 위민이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수원FC는 어젯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북한의 내고향에 1대2로 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북한 여자축구클럽팀의 첫 방한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경기에 나선 것은 2018년 말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경기에서 남북 혼합복식에 출전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금융위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30억 원, 회계 부정 10억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 기존 복잡했던 포상금의 산정 방식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됩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의전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학위를 받고 국가고시 합격한 대상에게 의사 면허를 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TX 삼성역 구간 공사장에서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이 보고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에 좋지도 않고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은폐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서울시에서는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보고를 진행했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제주 산지 120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건 그가 부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수의 인생까지 알고 나면 인간적으로 더욱더 좋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의 인생을 담은 책들이 있어서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야기 오늘은 가수들의 삶을 다룬 책 이야기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음악과 관련돼서 출간된 책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저희가 뭐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책, 음악 관련 서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 네.
2: 첫 번째 책으로는 최근에 영화 개봉으로 다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마이클 잭슨에 관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마이클 잭슨의 유일한 자서전인 문워크가 출간이 됐는데요.
1: 네.
2: 사실 이 책은 이전에 한번 이미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마이클의 개봉과 함께 재출간이 됐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최근에 진짜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아서 아마 어딜 가도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이클 잭슨의 자서전이라는 점입니다. 뭐 당연히 마이클 잭슨 정도의 슈퍼스타의 자서전이니까 대필 작가가 붙긴 했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마이클 잭슨 책들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사에서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시작과 내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단 한 권의 기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영화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음악도 막 역주행하고 영국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3: 영화도 상당히 흥행성

0: 성적이 좋아서 뭐 마이클 잭슨은 살아생전에도 팝의 왕세였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슈퍼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문워크의 책에는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부터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그 수많은 에피소드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팝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팝에 대한 일화와 뭐 팬들이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모습까지 다 좀 담아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책 속에는 다양한 사진과 화보가 또 수록되어 있어서 무대 위에 그 전설적인 순간들 그리고 인간적인 표정 이런 것들을 더욱 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다른 마이클 잭슨 관련 책들도 좀 이렇게 둠칫둠칫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1: 맞아요.
0: 서점들에서도 이제 상단에 좀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더 레전드라고 하는 이 다른 마이클 잭슨 관련 서적도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팝의 제왕이 세계에 남긴 압도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산을 밀도 깊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연표와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책을 쓴 리처드 루코크는 이력을 보니까 정말 마이클 잭슨 전문가더라고요.
0: 네.
2: 그렇군요.
1: 마이클 잭슨과 블랙뮤직 분야의 전문가인데 2001년에 오직 마이클 잭슨만을 다루는 웹사이트 MJDataBank.com을 설립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주변 인물들과 아티스트 본인으로부터도 좀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2008년에는 공식 도서 스릴러 25, 스릴러 25 집필에 참여했고
0: 네.
1: 2011년에 출간된 전기 킹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또 마이클 잭슨을 기리는 잡지 잼의 편집장이기도 하니까 정말 오로지 마이클 잭슨 외길
0: 네.
1: 인생을 걷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마이클 잭슨 본인보다 더 마이클 잭슨 네.
0: 맞아요.
2: 같아요.
0: 네.
2: 자,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 Rock With You 준비했습니다.

0: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은 취향이 필요 없는 가수고,
1: 맞아요.
0: 아, 역사상 이런 가수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아 네. 진짜 한동안 또 마이클 잭슨 얘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다음 책은 재즈 서적인 재즈 레터를 준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스윙할 수 없다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재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윙을 이용한 제목이죠. 출판사는 이 책을 삶에는 정답이 없다. 때로는 실수하고 계획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책 재즈 레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조용히 들려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즈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삶과 비유한 이 문장에서 또 마음이 열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재즈 레터라는 제목처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재즈 라이브 콘서트의 순간들을 13통의 편지로 좀 풀어내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키스 자렛, 엘라 피츠제럴드,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즉흥 연주는 이 재즈가 완벽하게 설계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좀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재즈의 정신뿐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다음 몸을 찾아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게 책을 관통하는 좀 주제이기도 합니다.
0: 제목이 레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편지 형식을 풀어냈을까요?
1: 네, 이 김민주 저자가 굉장히 또 약간 섬세하고 서정적인 글을 잘 쓰는 저자라 아마 편지 형식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며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적인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 실황이 있습니다. 이 실황이 불안정한 곳으로 가득 찼던 공연 당일의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피아노가 어떤 건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마이크 같은 거죠. 가수들에게 원하는 피아노도 아니었고 심지어 어떤 건반은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네임드 작가로서는 아, 난 못하겠다 이러고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연을 안 하겠다 하면서 떠나려는 키스 자렛을 붙잡은 어린 공연 기획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획자가 당신이 오늘 밤 연주를 안 하면 저는 정말 곤란해진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거의 뭐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거죠.
0: 맞아요.
1: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던 키스 자렛이 알았다. 연주를 하겠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이건 오직 널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결국 공연을 하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연장에서 재즈 역사상 최고의 즉흥 앨범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평소보다 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창작자로서 그런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즈계의 일화들과 함께 완벽하게 설계된 재즈 대신에 흠집투성이의 재즈를 소개하면서 이를 좀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0: 네.
2: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김민주는 삶의 불확실성에 몸을 맡긴 채 휘청거리고 비틀대면서도 끝내 다음 음표를 찾아내고야만은 그 연약하고도 강인한 떨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민주 작가를 좀 알고 있어서 그런지
0: 네.
2: 뭔가 이 말과 캐릭터가 좀 잘 연결이 되죠.
1: 아, 겹쳐요. 되게 네. 조곤조곤하게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김민주 씨의 얼굴이 네.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민주 씨는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창작자들이 재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재즈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창작에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재즈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수필집 재즈의 계절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채널 재즈 is everywhere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떤 재즈곡을 들어볼까요?
1: 김민주 씨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빌 에반스 트리오의 너무나 또 아름다운 곡이죠. White for Debbie 준비해봤습니다. 네.

0: 네, 재즈 공연을 편지 형식으로 풀어낸 재즈 레터 만나봤고요. 다음 책 만나보죠.
1: 네, 다음 책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인 이두원 씨가 쓴 2층에서 본 거리라는 네.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손가락 이두원의 노래글이라는 부제가 좀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제처럼 이두원이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노래가 아닌 글로 다시 좀 불러낸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두원이 음악으로 쌓아온 시간과 감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 또 노랫말로는 끝내 다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담담한 문장으로 풀어냈고 노래에 대해 얽힌 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덕분에 다섯 손가락의 음악을 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좀 그 시절로 데려가는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2: 이두원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음악계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데뷔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히트곡이 정말 많죠. 새벽 기차, 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같은 이런 곡 제목만 들어봐도 뭐 당시를 살았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멜로디가 절로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곡이 되었습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 특유의 감성으로 당시 젊은이들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의 에너지 네.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두원은 그런 다섯 손가락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거의 대부분 직접 만든 송라이터인데요. 또 리드 보컬 임영승과는 다른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보컬리스트의 매력으로도 많은 분들께 어필했습니다. 네.
0: 작년에 저희 문화공감 다녀가셨어요. 그때도 강의 내용 엮은 책 키체인지 출간했었거든요.
1: 기업 강연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2: 네. 좀 활발하게 네. 책 관련 활동
1: 그리고
2: 하시는군요.
1: 본인이 이렇게 커피 이런 거 내리는 카페 겸 공연장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2: 약간 낭만적인 네. 중노년의 대표.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로도
0: 멋지시더라고요.
1: 네. 네. 그 백발도 되게 멋있고 네. 정말 좀 멋지게 늙은 나이 들어가는 그런 네. 모습이 있는데 작가로도 진작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란 제목의 시집을 낸 적도 있어요.
0: 아.
1: 따로 시를 쓴 건 아니었고 그간 발표했던 노래들의 가사를 모아서 그걸 한 권의 시집 형태로 냈던 건데요. 그 이두원 특유의 낭만적이면서도 그 허무한 느낌 그리고 때로는 무척 좀 우울한 그 노래 가사가 시로 평가받을 만큼 문학성을 또 인정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집에서 당시 그 노래 가사마다 짧은 설명을 덧붙였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2층에서 본 거리는 그 확장판인 셈인 거죠.
2: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새벽 기차 풍선 같은 이런 노래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고 있지만 그 출발 점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조용한 감정이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고요. 네. 아마 노래를 많이 평생 동안 품어오신 분들에게는 좀 숨겨져 있던 선물 같은 뭐 이런 맞아요. 에피소드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 청춘의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0: 네.
1: 이제 자신의 청춘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의 고독이나 방황. 또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책에.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리던 뭐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마음.
0: 네.
1: 노래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간결한 가사로 표현되긴 했지만 책 속에서는 더 선명한 장면과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곡마다 담겨있던 서사가 한 편의 수필로 되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다섯 손가락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책 제목과 같은 노래죠. 2층에서 본 거리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 책도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책 만나보죠.
1: 네, 다음 책은 K-POP이라는 텍스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은 어떻게 우리의 문장이 되었나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인문학도 그리고 글로벌 엔터사 출신 아티스트 IP 전략 전문가 그리고 K-POP의 오랜 팬이 전하는 비평 에세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만 보셔도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살짝 눈치채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냥 흔하게 많이 다뤄지는 K-POP의 성공 요인이나 시장 구조 같은 걸 좀 설명하는 대신에 K-POP이 어떻게 감각되고 해석되며 왜 그렇게까지 좀 강하게 사랑받는지를 집요하게 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박지혜는 K-POP 데모논터스에 이르기까지 K-POP 속에 축적되어 온 그 불안과 성장 그리고 연대와 사랑 같은 동시대의 감각을 좀 집요하게 읽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텍스트적 접근을 통해서 K-POP이 단순한 음악 산업을 넘어서 동시대 청춘의 감각을 기록하는 거대한 아카이브로 확장됐다.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을 좀 책에 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K-POP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K-POP 가사가 의외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팬덤을 굉장히 강고히 하는 데에는 이 가사만한 게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한 내용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자 박지혜는 K-POP을 둘러싼 서로 다른 경험과 시선 속에서 복잡한 테마파크 같은 K-POP의 세계에 또 하나의 입구를 더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읽어내는 텍스트로서의 K-POP인데요. 이와 같은 관점을 택하고 싶었던 이유는 읽는 음악으로서의 K-POP이 여전히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읽는 음악으로서의 관점을 택함으로써 K-POP 노랫말들로 인간관, 세계관, 시대, 감수성을 입체적으로 발견하는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0: 기존 평론가들 시각과는 조금 다르겠네요.
2: 네,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사, 뭐 텍스트 위주로 책을 써내는 경우가 좀 흔치가 않잖아요.
0: 네.
2: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책은 오랜 시간 쌓인 한 개인의 다층적인 이력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아이돌의 팬이 되어서 앨범을 사고 사진을 또 모으고 팬클럽에 가입해서 음악방송을 찾아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0: 네.
2: 또 20대에는 문학으로 돌아가서 국문학과에서 비평을 공부했다고 해요. 문화 전반을 읽어내는 감각을 체득한 시간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PR과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아티스트 IP를 다루면서 사람이 무엇에 매혹되는지를 실무적으로 분석해온 경험을 담아서 이 책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저자는 BTS의 불타오르네에서 자기 검열이 아닌 자기 수용의 서사를 읽어내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이키즈에게서 자신만의 판을 만들어가면서 페르소나를 변화무쌍하게 가지고 노는 주체적인 인간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스파가 코즈믹 호러 장르를 접목시켜서 사막을 건너는 초인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제니가 액체화된 시대 속에서 영혼을 응축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다층적으로 읽어내고 있는데요. K-POP이라는 텍스트 가사 안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저자의 모습이 살짝 비추는 것 같기도 한 테마들입니다. 노랫말 속 화자들의 세계를 더 깊이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온 K-POP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되짚어보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K-POP 한 곡 들어보죠.
1: 네. 소녀시대의 노래죠.
2: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노래이기도
1: 맞습니다.
2: 하고.
1: 맞습니다. 네. 다시 만난 세계 준비했습니다.
0: 네.

0: 네, 덕후에서 비평가로 변신한 박지혜 작가의 K-POP이라는 텍스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책은 뭔가요?
1: 네, 다음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자서전을 준비했는데요. 책 제목도 너무 좀 간단 명료합니다. 책 제목이 마일스 데이비스 자서전.
2: 네. 네.
1: 그래서 아까 저희가 팝의 왕제가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의 왕제인 거죠. 그래서 두 황제의 자서전을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 책 역시 이전에 한번 출간이 됐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재출간이 됐습니다.
0: 네. 월요일 재즈 코너 시간에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 맞아서 음악도 쭉 들어봤었거든요.
2: 네.
0: 이렇게 또 책이 출간됐다고 하니까 팬분들 참 좋아하시겠네요.
2: 아, 저희가 테마를 소개할 때마다 그래서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재즈 코너 너무 네. 또 좋은 재즈 음악 많이 소개해 주시고
0: 그렇죠.
2: 영화 코너에서도 마이클 또 소개 아마 해 주실 테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음악 테마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책으로만 만나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야 뭐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악 매니아라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20세기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음악가로 평가받는다. 뭐 음악에 관련된 좀 공부, 이게 역사를 따라가는 뭐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딘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유일한 자서전 인데요. 1989년에 처음 출간된 뒤로 1990년 아메리칸 북 어워드를 수상했고 이후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즈 문헌의 정전이자 음악 자서전의 최고봉 그리고 재즈계를 그려낸 완벽한 지도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존 콜트레인, 빌 에반스, 웨인 숄터, 허비 앤콕 같은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과의 일화만으로도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밴드의 결성과 해체, 그 안에서 이루어나는 기복과 기벽. 그 시대는 정말
1: 그쵸.
2: 야만의 시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네. 무시무시한데요.
0: 그렇죠.
2: 마일스 데이비스의 가족과 사랑 얘기 더불어서 인종차별 속에서 벌어지는 투쟁, 마약 중독과 극복 과정, 후반기 5년간의 침묵기 같은 내용들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이 인종차별 같은 건 사실 마이클 잭슨 세대까지도 충분히
1: 맞아요.
2: 있었어요.
0: 그렇죠.
2: 뭐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흑인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는 MTV의 초창기 채널 뭐 기조 같은 것 것들도 80년대에도 그랬어? 라고
0: 그러니까요.
2: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정도니까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시대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책이 좀 특이할 만한 게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퀸시 트루프가 그 마일스와 수년에 걸쳐서 심층 대화하면서 녹음하고 이걸 좀 문자로 옮겨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2: 네.
1: 그 마일스 특유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어투가 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까딱도 안 하면서 안전빵으로 가는 건 비밥이 아니야. 나한테 와서 마이 퍼니 발렌타인 좀 연주해 주세요 하는 놈들이 있어.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럼 난 뭐라 대답하냐면 가서 음반을 사라고 일러주지.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는단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뭐하러 지들 좋으라고 살겠어. 이렇게 좀 굉장히 거친 네. 언어를 예, 네. 정리하지 않고 책에 그대로 좀 담아냈습니다.
0: 와, 이거 영어로 그 직접 말하는 거 들으면
1: 네.
0: 랩하는
1: 정말
2: 그쵸?
1: 랩하는
2: 아, 것
1: 같아요.
2: 그쵸? 요즘 뭐 국힙 원탑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좀
0: 그렇죠.
2: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1: 그리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흑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갑자기 비트를 그냥 얻는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2: 하면 네.
0: 그들 말하는 거에는 또 리듬이 좀 있어요.
2: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필이 좀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그 오아시스보다
2: 그러니까요. 네,
1: 마이클 데이비스가
2: 요즘에 맞아요. 저는 그 90년대 데뷔한 오아시스가 젠지들에게 그렇게 인기 얻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캐릭터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일 데이비스 약간 좀 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2: 결국에는 번역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이 책의 번역은 시인이자 음악가인 성기환이 맡았는데요.
0: 네.
2: 처음 한국에서 출간했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뭐 흑인들이 주로 쓰는 슬랭이나 F워드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한국 욕설로 번역해서 옮겼어요. 이건 이제 정말 그 번역가가 작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어떤 번역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더 잘 드러나게 해주기도 하고 마치 마일스 데이비스의 생전 말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이 자서전이 좀 단순히 음악과 회고를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솔직한 증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는 이 음악 산업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종의 위계를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있고 10대 시절 음악 콩쿠르에서 인종 때문에 탈락했던 기억, 뭐 말리부 해변가 자택에 살면서도 뭐 좋은 네.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찰에 불신검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를 씌웠던 경찰들 막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일스의 경력 전체를 관통하는 이 경험들은 자서전 곳곳에 좀 날것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근데 이 마일스가 겪은 게 한 천재의 불운이 아니라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탄생하고 성장한 조건 그 자체였다. 늘 흑인들은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고 불합리함 속에 살면서 음악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겁니다.
0: 자, 그럼 끝곡으로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들어봐야 되겠네요.
1: 네. 제가 가져온 곡은 캐논볼 애들리의 어텀 리브스 고엽을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 앨범 계약 때문에 캐논볼 애들리 명의로 이름을 발표한 거고
0: 네.
1: 사실상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이라고 봐도 좋을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 앨범에 담겨있는 가장 명곡 어텀 리브스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서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돌, 조병화. 돌은 말이 없으나 철학자에겐 철학으로, 음악가에겐 음악으로, 예술가에겐 예술로, 종교가에겐 종교로, 시인에게 시로, 삶 그 존재의 진리로 있나니. 아, 그렇게 돌은 천년 만년 억년 수억년 세월 없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깊은 침묵으로 삶 그 존재의 말이 있나니. 침묵으로 수억 년 그 자리를 지킨 돌의 존재감. 사람도 말없이 울림을 주는 사람이 있죠. 조병화 시인의 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 오늘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면서 격전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후보 간 네거티브도 격화되면서 신경전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각 정당의 움직임과 후보들 간의 기싸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 지역 중 하나죠.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연결해서 지역구 민심과 선거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먼저 6.3 지방선거 최고의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인터뷰는 이미 진행했었죠. 오늘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터뷰 조금 전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듣고 오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후보 하정우입니다.
0: 반갑습니다, 후보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 부산도 지금 비 많이 오나요?
1: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요. 아, 제가 그렇군요. 밖에 다닐 때는. 네.
0: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오늘도 선거운동 하셨겠네요.
1: 네, 우비 입고 구포시장 좀 찾아뵙고 그리고 또 거리 인사도 좀 드렸고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1: 예.
0: 하정우 후보의 어깨가 좀 무거운 상황인데 이번 선거 임하는 자세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1: 네, 북구라고 하는 곳이 그 전재수 후보님이 워낙 그 10년 동안 사실 그 이전에 낙선도 많이 했지만
0: 네.
1: 오랫동안 이렇게 갈고 닦고 사실 북구가 키운 곳이지 않습니까? 전재수 후보님을. 그러다 보니 기대치가 굉장히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기도 하죠. 이 북구 일대 전체가. 그래서 북구 전재수 후보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0: 네.
1: 또 제 고향 발전 준비도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1: 결국은
0: 예.
1: 우리 북구를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이 워낙 또 부산 북구를 잘 닦아놔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1: 네네. 만나뵙는 분들마다 재수 진짜 잘했대. 재수만큼만 해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네.
1: 그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첨단 기술이나 AI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앞서 나가는 구로 만들겠다.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린 거죠.
0: 알겠습니다. 재수 잘했대 하고 정우도 잘하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까?
1: 거의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특정으로 나오는 멘트죠. 니도 잘하래 하면서.
0: 네. 아, 니도 잘하래 이러면서요. 아, 그렇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 예. 최근 그 영남 지역 중심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부산 민심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1: 글쎄요.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은 이념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0: 네네. 네,
1: 우리 좀 경제 좀 살리도 일자리 좀 해결해도 이런 그 북구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민심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북구 누가 살려줄 건가 누가 일꾼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군요. 북구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무엇인데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군요.
1: 발전시킬 수 있나? 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예.
0: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정치 경력이 아무래도 좀 짧잖아요.
1: 예.
0: 네, 정치 초년생으로 큰 선거 치르고 계신데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1: 네, 처음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죠.
0: 그렇겠죠.
1: 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들에서 미숙함이 틀림없이 있었고
0: 네네.
1: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제가 미숙했던 부분들은 사과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벌써 3주차가 되어가고
0: 네.
1: 그러면서 주민분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힘도 많이 얻고 빠르게 배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초반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1: 그래서 초반에 좀 사과 말씀도 많이 드렸고
0: 네.
1: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공격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중요한 건 결국 그런 공격 속에서 북구 발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까
0: 네.
1: 결국 저는 도대체 누가 정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역량과 전문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진정성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비해서 다른 후보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계셨다가 바로 그날 부산으로 내려와서 유세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1: 예, 그렇죠.
0: 좀 당황하시지 않나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기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 부분이죠. 사실 입당식을 거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옷을 바꿔 입지 않았던 건 1시가 아까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 아껴서 이 북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포시장을 가서 찾아뵀는데 실제 가보니까는 처음 겪어보는 어떤 복잡한 현장에서의 상황에서 대응하지 대응을 좀 미숙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0: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나 정치인으로 이제 지금 활동하실 때는 가장 많이 다른 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선거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지역구 선거란 걸 하고 있고 지역구 선거란 걸 하는 것 하는 경험 자체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직접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당연히 매우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선출직 분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매우 존경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그래도 3개월 만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적응력이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아, 네. 3주 정도 제가 뭐 전반적으로 좀 빨리 배우는 편이라서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조금은 좀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예.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홍종기 변호사가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 제기했습니다.
1: 예.
0: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네거티브가 들어왔지만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명 저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밝혔고
0: 네.
1: 오늘 오전에 업스테이지 쪽에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파킹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만주를 받았을 때 베스팅 기간이 3년 거치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1할로 점점점 늘어서 3년이 다 채워야 만주가 되는 건데 중간에
0: 네.
1: 청와대를 가게 되면서 이제 4,444주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반환을 하는 조건이 원래 액면가였던 100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0: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던
1: 예.
0: 부분입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고 이건 해석을 하자면 매각도 아니고 반환을 한 거죠. 회사
0: 네.
1: 측에다가.
0: 네네.
1: 그리고 그렇게 반환된 주식은 그 회사가 새롭게 또 이 회사가 어쨌든 유니콘이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도 받은 기업입니다. 뭐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0: 네.
1: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주식들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파킹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0: 그러니까 다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되는 겁니까?
1: 아, 불가능하죠. 이미 그 채용하는데 다 써버렸을 텐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1: 예.
0: 그러니까 수석일 때죠. 하수석님이 지난해 6월 AI 수석으로 취임했고 해당 기업이
1: 네.
0: 8월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AI 산업, 이른바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1: 예.
0: 물론 이것만으로 뭐 특혜나 뭐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1: 예.
0: AI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가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했던 상황이라면 실제 개입 여부와 별개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기본적으로 청와대 AI 수석은
0: 네.
1: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개별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독파모를 선정을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별도로 심사위원으로 구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거기 선정 과정에 전혀 개입할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0: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1: 예. 예.
0: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세게 들어올 거잖아요.
1: 네네.
0: 뭐 배제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공개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1: 어떤 절차에?
0: 뭐 배제를 그러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배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1: 예예. 예.
0: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실 뭐 의지도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 네, 관련 서류들을 어차피 인사혁신처라든가 제가 팩트신탁을 했을 때나 어떤
0: 네.
1: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부분들은 내부 확인해서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절차 자체가 그쪽 업무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입을 예. 할 수가 없다라고 예.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관계정통부의 일인 거고 이거 AI 수석실의 일이 아닙니다. 애당초.
0: 네네. 아, 애초에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고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1: 없었을 것이란 거 아니고 없습니다. 네. 그냥.
0: 없다. 예, 그렇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AI 관련 정책을 추진 관리하는 자리를 맡은 지 10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고 정치계로 이제 발을 들이셨는데 청와대 예. 보직이 정계 진출을 위한 스펙 쌓기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1: 그 정계 진출이 꿈이었으면 제가 2023년도 총선 출마를 이렇게 추천받았을 때 했거나 네. 아니면 2년 후에 좀 더 안정적인 뭐 비례대표 이런 걸로 가겠죠.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현실점에서 지금 AI는 속도전이고 이 속도전에서 지금 10개월 동안 국가 전략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업무를 진행을 해서 네. 중요한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게 AI 행동계획 만들어졌고요.
0: 네.
1: 이걸 실행할 과기부총리제도 만들어졌고 큰 그림에서의 전략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는 국가 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병목이었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가 전략은 수립이 되었지만
0: 네.
1: 이걸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데 입법의 속도가 나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전략을 열세워도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기업들 혹은 그 각 지역의 뭐 학교들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그 성공 사례가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북구 부산에 내려왔다. 우리에겐 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0: 네.
1: 중국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0: 상조우
1: 보면은 진짜 네. 많이 발전했거든요.
0: 네.
1: 그걸 북구에서 실현하러 내려왔는데 2년 후는 너무 늦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0: 빨리 그래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책이나 큰 그림은 다 그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1: 예, 예. 큰 어떤 전략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0: 네.
1: 인공지능 행동 계획 발표하면서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예. 주시는 거군요.
1: 예예. 예.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담당자가 아닌 정치인이 돼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나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1: 네.
0: 바로 입법이라는 거죠.
1: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0: 네.
1: 청와대는 참모 조직이어서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 입법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밖에 못하죠.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AI 초기 AI 수석으로서 할 일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회를 선택을 한 거고
0: 네.
1: 지역구를 선택한 것도 지역에서 성공 사례를 직접 지자체와 함께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 정책이나 큰 그림을 만드는 것과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약간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네.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0: 네.
1: 큰 그림에서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그걸 입법화하는 건 좀 다른 일이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협업은 하긴 해야 되지만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지방과 중앙에 상당히 AI에서의 기술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에서 괴리가 매우 큽니다.
0: 네.
1: 이 부분도 괴리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청와대에서 뭐 전반적인 어떤 지시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지시나 지휘로 할 수 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정우 후보가
1: 네.
0: 앞서가는 구도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 현동원 후보와 양자대결의 경우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뭐
1: 네.
0: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보수 진영 단일화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1: 보수 진영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아, 염두에 두고 있지
1: 저는,
0: 않군요.
1: 예, 이번 선거는 사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선거 자체가 누가 도대체 북극 갑 이 지역에 필요한 정치인인가 이 북구갑에 필요한 정치인은 주민분들의 말씀처럼
0: 네.
1: 북구갑을 누가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0: 네.
1: 북구갑의 현안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북구갑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정치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거나 네거티브로 하거나 발전과 상관없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만나보면은 개주처럼만 해라 이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0: 싸우지 좀 말아라.
1: 토론, 네. 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0: 네네네.
1: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막 네거티브 공세하는 이런 거 좀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내려앉히기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내려앉히기는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 예,
0: 거군요.
1: 네. 네, 그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0: 네네네. 네. 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토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 예.
0: 토론하자고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유독 좀 민주당 후보분들께서 토론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물론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토론 얘기가 나와요. 토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1: 그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거랑 저는 상관이 없고요.
0: 아, 상관없습니까? 네. 네.
1: 사실 28일 날 우리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다른 후보분들보다 좀 늦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제 기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0: 네.
1: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게 주민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해서 어떤 공약을 만들고 발전시킬 방안을 만들고 하는 게 토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토론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거기에
0: 네.
1: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토론은 어차피 28일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정책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0: 한 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토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1: 네. 이거는 뭐 네거티브 뭐 그다음에 북구 발전과 상관없는 얘기 이런 거 말고 진짜
0: 네.
1: 정책 중심의 밀도 있는 건설적인 토론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후보님 그 네거티브가 이제 반대편 상대 진영의 후보들에서 나오면 그 앞에서 직접 반박하면은 오히려 하종우 후보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토론에서?
1: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북구랑 상관없는 얘기들로 싸움박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0: 네네.
1: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0: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하신다?
1: 예, 그런 네. 걸 보기 싫어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걸 들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0: 알겠습니다. 토론은 한 번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것도 정책 토론으로만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토론은 원래 정책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이거 당연하죠. 토론의 예, 예. 기본적인 본질은 그것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종우 후보의 마음은 어떤지 저희가 잘 알 것 같고,
1: 예.
0: 아,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1: 예.
0: 측에서. 그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종우 후보가 직접 입장 밝힌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여야가 대치하는 민감한 현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여당이 추진하려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미룬 뭐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하종우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1: 예, 저는 정치 입문을 이번 선거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0: 네.
1: 게다가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지금은 북구 주민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만 제 모든 정신과 어떤 모든 리소스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전혀 다른 북구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국민 여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면 그때 국민 여론 그리고 수위 과정 이런 것들로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게 적합하지 지금은 북구 발전에만 집중하는 게 북구 주민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당의 입장에 대해서 후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1: 후보라기보다
0: 네.
1: 제가 뭔가 의견을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북구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0: 북구 주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1: 글쎄요. 제가 만난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북구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느냐 말씀만 하시는데
0: 네.
1: 그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말이 더 생산적이고 그 말이 더 북구 주민들을 위한 말이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네. 나중에 당선되면 네. 국회에 가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0: 알겠습니다.
1: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0: 네. 예. 그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1: 예.
0: 자, 박민식 한동훈 후보와 비교해서 하정우 후보만의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산 북갑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마음 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우리 북구갑 주민 여러분들은 발전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매우 아쉬워하셨죠. 그러면 과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 역량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요. 발전 누구나 발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두 분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적 특성상 과거의 일을 조사를 해서 죄를 이렇게 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뭘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생산적인 걸 만들어 본 적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박사 공학 공대 박사를 했고 지난 10년간 회사에 있으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 혹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만들어서 AI를 발전시켜왔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그리고 국가 AI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국가 AI 경쟁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즉 계속 발전을 기획하고 실현하고 만들어왔다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북구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안들을 잘 풀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키를 AI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실제 주민들 중에 이렇게 청년 AI 스타트업들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기대가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북구를 이용해서 본인을 키울 사람이 아니라 북구를 키우기 위해 본인을 갈아 넣을 사람. 그래서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0: 네.
1: 이런 분들을 뽑아주실 거다라고 워낙 북구 주민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정우 후보님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토론 잠시 로고 듣고요. 열린토론 비대위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고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세 분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후보 인터뷰 같이 저희가 앉아서 듣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터뷰 좀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 일단 하정우 후보가 지금 선거하러 북구에 내려간 지 한 달도 안 됐죠.
0: 네네네.
1: 근데 그 시간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거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네, 처음에 네. 실수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손털기 논란도 있었고 오바 논란도 있었고 이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제 그런 실책들이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정된 것 같고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어쨌든 북구의 현안 또 본인이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그 유권자들을 통해서 이번 그 선거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0: 네.
1: 상당히 이제 그 정치 처음 하는 본치고는 학습 능력이 있고 선거 적응을 빨리 하는구나. 네, 이런 게 느껴졌고요. 지금부터 과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이 갖고 있는 우위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축적해 놓은 그런 기반 그런 거 위해서 이제 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선거를 시작한 건데
0: 네.
1: 본인만의 경쟁력 또 본인만의 어쨌든 후보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시간을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요즘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타개할지가 하정우 후보로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2: 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0: 저도
2: 예, 말씀을 그 잘하시고 예. 또 뭐 솔직하고 정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건 뭐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
0: 네.
2: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좀 이거다 하는 이런 그 하정우 후보만의 어떤 그 무언가가 좀 안 보이는 선거에 있어서
0: 명확한 한 방이 없었다.
2: 예, 좀 밍밍하다.
0: 밍밍하다.
2: 예, 그래서
0: 네.
2: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 이 하정우 후보가 일단 그 쟁점 형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구나. 선거 과정에서
0: 네.
2: 적어도 그런 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와 이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없다. 예, 뭐 그게 아마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0: 네.
2: 얘기는 뭐냐면 아, 지금 어쨌든 그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역에서 영향력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더 국정 지지도 이런 어떤 진영의 우위 구도에 기반해서 그냥 선거를 무난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이 내가 할 때는 상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본인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인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0: 시끄러워야 됩니까 좀?
2: 예, 인파이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본인이 정말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 대놓고 한번 제대로 북구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논할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저는 조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오자마자 좀 실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는 행보가 있었다. 잔잔하게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도 토론을 통해서 한방 제대로 붙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거기서 본인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0: 네.
2: 지금 본인은 한동훈 후보하고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 한계에 봉착했을 적에 굉장히 선거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지금같이 잔잔한 구도에서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들을 때 말이 청산이 우수다. 말을 너무 잘해요.
0: 네네.
3: 아주 이게 막힘이 없네요.
0: 아니 토론에도 잘할 네.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말이 뭐. 보통 말을 잘하더라도
0: 네.
3: 이게 말이 경직되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청산유수라는 표현을 쓴 거는 말이 무르듯 쫙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0: 네.
3: 또 하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없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0: 피하더라고요. 예,
3: 중앙 정치의 쟁점은 완전히 피해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현저히 느껴졌고 네. 또 하나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이 선거 전략을 북구의 발전 관련된 거,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이슈들, 지역 발전으로 철저히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조작해서 특검법 등 이제 중앙 정치의 쟁점을 피해가는 것과 연관돼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0: 네.
3: 하정우 하면은 어쨌든 인지도가 낮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 선거가 우위에 있었던 거는 기본적인 프레임의 문제 아닙니까? 다 네. 얘기하는 겁니다만 구도와 프레임에서 우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얘기가 이따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저히 지금 초반하고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는 선거 초반에는 워낙 인물을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윤호개인 뭐 내란 프레임 이런 것, 특히 장동욱 대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잖아요.
0: 네.
3: 거기 이제 얹혀가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정우가 이긴다 이런 점이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감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만 하정우 한동훈 후보와 박민주 후보와의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뷰에서 느낀 거는 너무 고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파이가 많지가 않은데 이거 잠깐 지키려 하면은
0: 네.
3: 수세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조금은 조작해서 이런 특검도 이게 중앙정치 쟁점이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얘기하고
0: 이런 부분도 본인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
3: 얘기했는데 너무 피해가고 이러는 것 같아서
0: 네.
3: 이건 아주 부자의 몸조심인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지금 하죠. 지지율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약간 졸부 정도입니까? 네.
3: 졸자는 아니고 졸부는 아니고 그냥 예. 부자는 아니다.
0: 부자는 아니다 지금. 예, 어떤 돈 더 벌어야 된다.
3: 돈 많이 벌는다면 조심하면 되는데 아니, 네. 돈이 적게 벌었는데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0: 너무 조심하는 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 북감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죠.
1: 네. 네.
0: 한동훈 박문식 후보 간 경쟁도 뭐 있지만 두 후보 하정우 후보에 대한 공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과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 모이고 공격 좀 나왔죠. 이 논란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글쎄 이게 좀 복잡한데
0: 네.
1: 하정우 후보가 이제 그 AI 수석으로 발탁이 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인가요? 그 회사의 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자체가 이해충돌
0: 아니냐. 이해충돌이죠. 예.
1: 그러니까 네이버의 AI 임원으로 있으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의 비상임 고문을 하면서 그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흔히 있는 일이냐. 뭐 이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제 주식 지분을 정리할 때 하정우 후보는 그 관행에 따라서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죠.
0: 네.
1: 관행에 따라서 그 베스팅 계약이라는 것의 내용은 그런 스타트업의 임원이나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거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식만 네. 그냥 팔고 빠지지 말고.
0: 가지고 있어라 보유해라. 네.
1: 그게 이제
0: 뜻이죠.
1: 3년 거치 3년 분할이어서 그 기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0: 네.
1: 아마 특정한 가격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한테 다시 되판 건데 그게 이제 100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이게 이제

0: 네, 지금 아까 쭉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했다. 자신은 관여 안 했다는 거고.
1: 부서가 다르다 완전히.
0: 부서 전혀 다른 것이고 예.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란 말이죠.
1: 그렇게 얘기했죠.
0: 네.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제 유권자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구절 잘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안에 내부의 근무한 사람이 아는 거고 그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 충돌 원칙은 이거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과기정통부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일단 드는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AI 수사했기 때문에 이거 알아서 정보부처가 알아서 뭐 이게 아름아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다 확실히 해명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토론회가 남았잖아요 지금. 네. 법정 토론회가.
1: 한 번 남았죠.
0: 한동훈 후보 이거 집요하게 얘기할 거라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한동훈 후보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 거거든요.
1: 네.
0: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이 뭐 특히 이제 이해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이건 다 두 분 저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계약서 보여주면 돼요. 아까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스팅 계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것도 계약서 공개하면 되죠.
1: 계약서 공개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0: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1: 네네네.
0: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 거, 주식 파킹의 문제, 이른바 차명 보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1: 그렇죠.
0: 그걸 빨리 공개 좀 하고,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계속 이슈화 시킬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근데 이거를 계속 이슈화 시킨다고 해서 저는 이게 판세 전반적인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뒤집혀질지 뭐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계속 이 하정우 후보가 손떨기 논란도 있었고 오빠 논란이 있었고 계속 뭔가 방어 기제로 자꾸 가고 있다고요.
1: 네.
0: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자가 아닌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뭔가 공세로 나올 걸 좀 찾아야 돼요.
1: 아직 덜 부자니까.
0: 이슈를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네네. 그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1: 아직 부자 아니다. 네. 예, 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좀 더 이슈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 네. 같이 좀 붙고 싸우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0: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이슈를 네.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그럼 네.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것도 네. 재보궐선거에서 토론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전 않다고 생각해요.
1: 근데 일반적으로.
2: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통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1: 그렇죠.
2: 보통 이런 중앙 언론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중계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긴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도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본인은 유권자 만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리고 말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2: 이제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거기에 충실하게 선거를 하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토론을 피하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계속 토론을 피하면서 마치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도망다니는 선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여기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하정우 후보 보니까 뭐 말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입 다물고 듣고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사이드한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다가 네. 말을 막 그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토론을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이라는 거는 꼭 해야 될 말을 자기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1: 네.
2: 그냥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95년도 첫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던 해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하고 정원식 전 총리가 붙었는데
1: 네네.
2: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TV 토론에서는 원사이드하게 정원식 총리가 이겼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소속 박찬종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그 달변들 사이에서 이분 굉장히 눌변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콘텐츠와 진정성이 그냥 통한 겁니다. 토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1: 그 잘 다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2: 네,
1: 같아요.
2: 그 잘 듣고 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게. 내가 할 말을 정확히 하면 그게 훨씬 더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말 잘하고 공격적이라 그래서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아. 토론에서 너무 몰아붙여 또 약간 비호감도 생기잖아요.
2: 아니 그때 그랬어요. 정원식 총리가 그렇게 네. 너무 공격적이기만 하고
1: 네, 네, 네.
2: 이렇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때문에 그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피함으로 인해서 하정우 후보가 뭔가 이게 검증을 회피하는 듯한 논란을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까 그 조작기소 특검법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뭐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분명하게 밝힐 이유는 없어요.
1: 네.
2: 아, 이건 내가 나중에 국회에 가서 충분히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그리고 충분히 당의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듣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토론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저는 법정 토론 한 번은 해야 되겠다.

0: 때문에 네. 그 토론조차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고 아마 그 이제 토론도 많이 회자가 될 텐데 저는 하정 후보가 아까 보여줬던 인터뷰에서의 그 정도의 인식이나 준비라면은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뭐 박민식 후보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1: 그렇죠. 네네. 저희 열린 토론은 새 후보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토론에 응하시고 싶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토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채널 A 의뢰로 리서치 앤 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3자 구도에서 1등을 차지한 여론조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지금 이제 그 북구갑 선거에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고비에 지금 이 선거가 한 번 와 있다고 봅니다.
1: 네네. 네,
2: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 구도에서 어쨌든 1위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기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하정 후보가 계속해서 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본인은 지키려고 지켜질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옆으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지나갈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냥 어느 순간에 2위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오차 범위가 좀 표준 오차 범위가 커서
1: 맞아요.
2: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정 후보도 지금은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나가서 칼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한동훈 후보는 이미 칼을 뽑고 진검승부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좀 유의미성을 떨어뜨리게 이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두 사람의 대결이란 말이죠.
1: 네.
2: 이럴 땐 진검승부를 해야죠.
1: 이강 구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2: 확실하게 이강 구도로 돼 있는 거죠 지금.
1: 네네. 예. 한동훈 후보는 예전부터 칼을 빼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아직 뭐 하정우 후보는 거기에 칼을 흔들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2: 상대가 칼을 뽑았으면 네. 본인도 지금 칼집 앞만 놓고 안 싸고 거기 한동훈 후보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1: 네네네.
2: 그럼 이제 본인도 칼을 뽑아야죠.
1: 알겠습니다. 최창현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근데 이게 지금 3자 구도에서 저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선 건 처음 봤는데.
1: 처음 봤죠. 예.
3: 깜짝 놀랐어요.
1: 네네네.
3: 여지껏 이제 조사들은 단일화됐을 때 한동훈 대 하정우 할 때 이제 한동훈이 바짝 붙은 거. 그건 많이 나와 있어요.
1: 네.
3: 근데 이거 3자 구도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1: 채널. 그 양자 구도에서도 역전된 지지율은 없었어요.
3: 못 봤어요. 아직 못 네,
1: 봤어요. 오차범위 아니긴 했어도.
3: 그러니까 3자 구도인데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일단 넘었단 말이에요.
1: 네네.
3: 하정 후보를 이겼는데 그럼 이제 이게 단일화 이슈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의 편은 급격하게 약화될 거예요. 이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1: 네네.
3: 앞으로 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제 이 조사를 의미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두 개만 더 나온다면
1: 네.
3: 박민식 후보는 완전히 이제 이 선거 대결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자 구도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이란 말이에요.
1: 네.
3: 아무리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다 하더라도 부산 북갑이에요. 어쨌든.
1: 네.
3: 여기 보수가 강한 데예요. 하정 후보는 지금 프레임이나 구도에 기대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도 있고 AI 수량도 있는데 이 부산 북갑의 이 지역적인 성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한동훈 후보가 과연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할 때 반드시 부산 북갑에 출마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면서 또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에
1: 네.
3: 양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이게 하정 후보한테 이렇게 만만한 선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1: 그렇죠.
3: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1: 네네네.
3: 워낙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높아요. 북구갑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다고요. 여전히 하정 후보가 유리한 국면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보름이면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1: 많이 남은 거죠.
3: 적게 남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1: 선거 판세 네. 몇 번 뒤집어 보죠.
3: 당연하죠. 네. 특히 이게 이번 선거 이 북갑의 이 보궐선거의 성격상 더 그렇다고.
1: 네.
3: 그렇다면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지금 아까 얘기 지나간 그 주식 파킹 이른바 그다음 이해충돌 그 문제.
1: 네.
3: 이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닐 거예요.
1: 이게 알겠습니다.
3: 이게 박빙이면 이게 더욱더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1: 네네네. 네. 토론 한번 있는 거에서 엄청나게 난타전이.
3: 이건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로 쉽게 그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하정우 입장에서 볼 때.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 이강 구도가 완성이 된 건가요? 이렇게
0: 그렇게
1: 보면?
0: 봐야죠. 이게 네. 이제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한데 네. 수치는 매번 여론조사마다 그 여론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발표된 조사 일관된 추이는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팽팽했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강 구도 안으로 한동훈 후보가 들어갔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아까 소개하셨던 채널A 그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올라갔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비슷한데 하정 후보가 많이 떨어졌어요.
1: 그러니까요.
0: 하정 후보 네.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1: 아.
0: 이게 이제 결집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지난 3연승을 하는 동안에 득표율은 매번 달랐지만 일정한 득표수를 기록합니다. 아, 4만 7천에서 4만 8천 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전망을 하면 그 중에 한 80%만 흡수하면 이기는 선거예요.
1: 그렇죠.
0: 하정 후보는 지금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럼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정치에서 있어서 신중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운동은 신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선거 운동은 과감하게
1: 해야 돼요.
0: 예, 도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 신인이잖아요.
1: 네네.
0: 신인인데. 이제 구도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선거 운동을 하면 신인답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부각시킬 기회를 오히려 잃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동 후보도 지금이라도 전략 점검을 좀 다시 해야 될 그런 분기점에 왔다 생각하고 물론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주면은 그 사이에도 몇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뭐 단일화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네. 지금 여기는 전체 지금 선거 구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그런 이제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따라서 이제 이 지지율의 추이나 표심이나 네. 이런 게 휙휙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선거 운동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1: 그럼 하정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토론에 자주 응하고 조작 기소 특검법 같은 예민한 문제 이야기하고
0: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1: 예.
0: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자기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1: 자기 생각과
0: 그러니까
1: 의지.
0: 이분은 네. AI 수석을 지낸 본인의 전문성과 성장 배경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거를 유권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남들 다 아는 뭐 시장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출근 인사하고 뭐 퇴근 인사하고 이건 그냥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득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광 당의 지지율 전재수 후광으로 왔어요. 그런데 3% 5%의 차이를 맞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토론도 그 기회죠. 그걸 저는 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발표 공약 발표 이런 게 다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왜 하정우인가 이거를 뚜렷하게 북구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말씀
2: 이제 있으십니까? 이제 그 예. 스포츠 경기로 한다면
1: 네.
2: 지금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하고 일단 먼저 1차전을 치러서
1: 네.
2: 치러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1: 결승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2: 네. 근데 하정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1: 그러네요.
2: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이제 이 토너먼트를 거쳐서 올라온 경우에
1: 네.
2: 이제 그럼 이제 둘이 두 후보가 붙는데 누가 더 확장성 있느냐를 따져봤을 적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계속해서 양강구도를 공고하게 딱 구축을 하게 되면 박민식 후보 표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1: 네네.
2: 그럼 보수층도 한동훈 우리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게 돼서 마음을 먹으면
1: 되는 사람 쪽으로 움직이죠.
2: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민식 후보한테 주면 사표가 된다.
1: 네.
2: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돼서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한동훈 후보만 그거를 이제 그런 동력을 만들려고 또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1: 네네.
2: 그런 식으로 가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의 확장 가능성이 지금 하정 후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내가 어떤 특단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땐 이 흐름을 이 흐름에서 한동훈 후보한테 뒤처질 개연성이 더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3자 구도면 필승이다. 이 생각 굉장히 안이합니다. 3자 구도라고 반드시 필승이 아닐 수가 있어요.
1: 네.
0: 박민식 후보가 지금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후보의 표를 최대한 누르면 3자 구도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 근데 아직까지 박민식 후보는 20%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네. 흐름상 네. 이 눌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네.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면은 그 반사이익이 한동훈 후보한테 갑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정우 후보한테 가요.
1: 네, 네.
0: 이제 이런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선거가 안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렇더라도 하정우 후보나 민주당이 3자 구도면은 절대 단일화 안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얼마 차이로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1: 낙관을
0: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감 이야기가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기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상황 좀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차 사후조정 결렬 후에 오늘 오후 4시 25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선하에 임금 협상 교섭 재개를 했죠. 지금도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이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 5월 21일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 예정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할 경우 6월 7일까지 18일간 연속으로 이제 파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분씩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룡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게 이제 우리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예요.
1: 네.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데
1: 네.
3: 예, 삼성전자도 사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만 삼성전자의 그 노조가 가지려 하려 하는 그 파업의 의미는 남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3: 기존에 뭐 여러 파업이 숱하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른바 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 AI 관련해서는 그 독보적이에요. 거의. 전 세계적인 거.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1: 네.
3: 반도체 산업이. 근데 지금 이걸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보통 우리가 하는 파업은 꼭 파업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임금을 이제 안 준다든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든지 일상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거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파업이 꼭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또 기업이 누린 여러 가지 이익이란 이런 걸 배분하자는 거 이건 당연히 파업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
1: 네.
3: 삼성전자 이 파업은 지금 이거 대통령도 이건 노조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도.
1: 강력한 메시지를 네. 내셨죠.
3: 긴급조정 네. 권쟁이 이미 나왔고.
1: 네.
3: 근데 저는 이 파업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노조도 지금 이거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1: 아, 파업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3: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도 요구하는 게 성과급의 15%를 무조건 제도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과급이 영업이익이 나면 영업이익이 나면 성과급의 15%를 아예 제도화해라. 이거예요.
1: 그렇죠.
3: 네. 이건 제가 봐도 제가 노동 전문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1: 이게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그래도 뭐 금액도 너무 크고요 일단.
3: 금액도 너무 크고 5억인가 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그 연봉도 그런 데다가.
1: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건 왜냐하면 예. 노조나 이런 것도 다 그 국민들의 정조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네. 있는데 그걸 너무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노조가 파업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1: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으시잖아요.
3: 주주들도 할 말이 너무 많죠.
1: 네. 주주분들도
3: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1: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 파업이 내일 오전에 파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1: 아, 이거 타결될 거라고 보세요?
0: 이게 노사 모두 느끼는 압박이랄까 이게 너무 크고요.
1: 네.
0: 그 아직까지 어쨌든 세부 안에 이견은 있지만 많이 이제 근접해 가고 있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결렬 사유는 노측은 어쨌든 그 안을 집행부가 위임받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사측이 거부하면서 결렬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 쪽에다가 그 삼성 사측에서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긴급조정권이라는 거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계엄령이에요. 그거 이 정부가 발동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누굽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1: 그러네요. 네.
0: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장관지.
1: 한 달 동안 멈춰잖아요. 이거는.
0: 아니 그리고 멈추고 만약 네. 거기서 파업하면 바로 공권력 투입돼요.
1: 그렇죠. 네, 그 우리가 봐왔던 그런 안 좋은 그림들.
0: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발생되면 안 되죠.
0: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게 이제 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한항공 조종사들 파업 때 마지막으로 발동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것도 굉장한 불이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계하고 참여정부하고 급격히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1: 그렇죠. 21년 만에 발동되는
0: 때문에
1: 거죠.
0: 어쨌든 되면. 마지막까지 저는 정부에서도 중재조정을 하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서도 안 되니까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배수진 친 겁니다, 정부도. 그러면 타결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0: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삼성 그 전자 노동조합의 요구가 저게 정당한 요구이냐.
1: 네.
0: 물론 반대로 삼성 사측이 그동안에 어쨌든 그 보여왔던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잣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논란의 불씨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SK에서 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1: 네.
0: 지금 그게 전체 지금 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1: 그러니까 삼성도
0: 삼성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동안에 이 반도체 업계를 포함해서 대기업 그 성과급에 있어서 삼성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봉의 50%라는 수준이. 근데 그렇죠. 그게 일거에 깨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 근데 SK하이닉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0: 전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건데.
1: 영업이익이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0: 아무도 네. 예상을 못했던 건데 물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걸 제도화한 건 아니에요. 이번 한 번에
2: 그게 다른 거예요.
0: 네, 크긴 한데
1: 네.
0: 그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노사관계 때문에 이번 삼성이 이게 어떻게 타결되는가 중요하고
1: 네.
0: 삼성이 거대 노조입니다. 초기업 노조가 이제 제1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부에 DS 반도체 부분이 아닌 비반도체 부분하고 이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가 반도체 부분 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테면 파운드리나 시스템 같은 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회사 측에서 보기에는 아니 이게 그 실적에 따른 보상이 원칙인데 실적이 안 나는 데까지 동일한 성과급을 배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맞느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쟁점이 많네요. 네.
0: 때문에 함부로 뭐 누가 옳다 누가 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국민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 국민 50% 아니 이제 500만 명이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1: 그럼요.
0: 네. 지금 주주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 하고
1: 예의 주식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보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에 바로 연동성이 있어서.
0: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의 가치 평판,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 그리고 생산 공정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이 된다면 당장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래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1: 이거는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0: 그러니까
1: 있는 거잖아요.
0: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반드시 이제 오늘 넘기지 않고 타결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그 사측에서 낸 가처분 결과가 사실상 파업이 해도 사실상 파업이 안 되도록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 생산을 멈추면 안 되고 핵심 공정은 다 작동돼야 되고 그럼 파업을 어떻게 합니까?
1: 네.
0: 그래서 아까 이제 파업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1: 두 분은 파업은 어려울 것이다. 긴급 조정권 이런 거 발동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2: 타결돼야 되고 타결될 겁니다.
1: 네.
2: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네. 안 되니까 된다는 거예요.
1: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3: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딱 하나 모두가 공통된 점은 파업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3: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업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1: 네.
3: 또 김민석 총리도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결코 이게 삼성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 않느냐.
1: 네.
3: 또 200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어떤 공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국민 세금으로 사실 투자해뒀던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준 거고 다 같이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1: 네.
3: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1: 네.
3: 최대한 노조하고 사측하고 대화를 정부가 좀 잘 주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어디를 어떻게 갈지의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시점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네,
3: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와 관련 장관이 했던 그 원칙 방향성이 잘 지켜지는 쪽으로 타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3: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 이것으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열린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의혹은 더 빨리 번집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듣고 싶은 건 상대에 대한

공격만은 아닐 겁니다. 왜 나여야 하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남은 2주 정치가 더 시끄러워지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은 더 차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벌써부터 여름 외식 물가가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메뉴인 냉면 가격이 서울 기준 평균 12,000원을 넘어섰고 유명 냉면집들은 한 그릇에 16,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삼계탕 가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000원을 넘어섰고 일부 유명 식당에서는 이미 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상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의 수급 대책만으로는 식품 물가를 잡긴 어렵죠. 고물가가 일상이 된 시대. 올 여름은 더위뿐 아니라 물가와의 싸움에도 단단히 채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난이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 밖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상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이죠. 인도가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2: 네, 인도는 세계 1위의 설탕 생산 국가이고요. 브라질에 이어서 제2위의 설탕 수출 국가인데요.
1: 네.
2: 인도 정부가 5월 13일자로 설탕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인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인도 내 설탕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는데요. 인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만큼 이번 수출 금지는 국제 설탕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수출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설탕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실제로 인도 정부가 수출 금지를 발표한 뒤 뉴욕 시장에서 원당 선물 가격은 2% 넘게 올랐고 런던 시장에서 백설탕 선물 가격은 3%나 급등했습니다.
1: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 금지라는 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놓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인도 정부의 국내 설탕 시장 예측이 기상 변화와 그에 따른 그 설탕 생산 차질 갑작스러운 그 설탕 수출 금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이제 기상 악화가 되면서 설탕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 당초 인도 정부는 국내 제당 업체들에게 올해 총 159만 톤 규모의 설탕 수출을 허용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설탕 생산량이 인도 내 수요를 웃돌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제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량이 주요 재배 지역에서 감소하면서 올해로 2년 연속 설탕 생산량이 국내 수요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의 기상 여건 악화 예측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탕수수 생산에 기여한 몬순, 즉 그 우기 생산 우기 중에 강수량이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설탕 시즌,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의 생산량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제 인도 정부가 설탕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조치가 이제 9월 말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로도 연장된다면 국제 설탕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FRB 내부에서 금리 인상론이 확산 중이라고요?
2: 네, 올해 들어서 뭐 아시는 것처럼 FRB의 금리 기류를 보면은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그쪽이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매파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미국 내 휘발유나 디젤 가격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키 총재는 그 미네소타주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다시 2%로 낮추는데 완전히 진지해야 한다. 제가 영어를 좀 쓰면요.
1: 네.
2: Dead seriou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2: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올해 2월과 2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그 2.4%까지 낮아졌었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중동 전쟁의 여파로 3월에 3.3%로 오르더니 4월에는 3.8%까지 치솟았습니다. 보스턴 연방 준비은행의 수잔 콜린스 총재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콜린스 총재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확산되는 것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케빈 워시가 후임 의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2: 네네.
1: 그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왜 인하하지 않느냐고 압박을 하다가 새로운 의장을 지명한 거라서 이제 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쪽으로 좀 점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2: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의장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 즉 그 금리난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1: 네.
2: 하지만 신임 케빈 워시 의장이 FRB 내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내에서 나머지 11명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신임 의장으로서요.
1: 네.
2: 그리고 또 뭐 이 워시 의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FRB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FRB와 이제 FOMC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이고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서 의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문제일 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지라는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면 또 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2: 또 앞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카시키리 총재도 FRB에서 의장은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투표에서는 의장도 12명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도 주요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2: 네.
1: 미국의 경제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배경을 짚어봤다고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가 뭐 큰 침체 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등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급격한 경기 후퇴와는 달리 인공지능 AI 열풍에 따른 수출 호조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AI 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50%, 대만은 68%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경제도 주식시장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1: 이 주요국의 친환경 흐름이나 에너지 효율성 재고 노력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2: 맞습니다. 주요국들은 오랜 기간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왔는데요. 이게 이제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하거나 보다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물가를 반영한 국내 총생산 GDP 1달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3분의 1, 중국에서는 40%나 감소했습니다. 여기다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인데요. 금융이나 헬스케어 등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도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밖에도 어떤 배경을 들고 있습니까?
2: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또 충분한 석유 비축량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200일치, 유럽은 약 130일치의 에너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억배럴 규모의 비축률을 보유하고 있어서 100일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회복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2: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제 해협 봉쇄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2026년 전 세계 성장률이 뭐 2% 수준까지 떨어져서 경기 침체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에너지 비축 여력이 부족하고 AI 붐의 수혜에서 소외된 그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연료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또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취약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수주 내에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글로벌 경제의 내구성이 진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세세세의 아미가르 레스토랑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에는 또 어딜 다녀오셨을까요?
2: 네, 지난 5월 초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도심 전체가 무대로 펼쳐졌는데요.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경제까지 연결한 현장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자연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네.
3: 그래도 일러 있고 남아 합필현 전자요 하양 강촌 부지는 사 우리 보기

0: 저희 이 공연은 마차에 꿈을 싣고 전 세계로 유랑하는 극단의 이야기인데, 좀 이제 꿈을 향해 이제 현실을 뒤로한 채 낭만과 좀 아름다움을 찾아 무대를 펼치는 극단의 이야기고,
1: 사람도 많고 활기찬 것 같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2: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지역 상권도 살아났겠어요.
3: 네, 맞습니다. 올해 축제는 5개 나라 97개의 작품이 참여하면서 역대급 규모로 펼쳐졌는데요. 네. 거리극과 서커스,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고요. 특히 이 동춘 서커스와 대형 불꽃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의 핵심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인파의 이동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총 14개 거점에서 상권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는데요. 안산시청 문화체육관광국 이선희 국장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4: 22회차 된 이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에 안산을 찾아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문화 광장 자체가 그 도심의 중간에 있습니다. 스폿을 14개를 한다면 그 중에 세 곳이 상권당 하나씩 지금 공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 안에까지 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서 음식들 드시든 휴가를 즐기든 아니면 약간의 티를 마시든 이런 곳에서 공연도 보시면서 할 수 있어서 상권과의 연계 이런 쪽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축제가 그렇듯이 지역 경제하고 연결해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긴 합니다. 좀 어려운 시국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즐기고 그리고 주변의 상가를 이용해서 상권에도 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축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그 현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 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방문객이 몰리면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런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5: 제가 이 자리에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 국제 거리극 축제를 하지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동인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주말 대비 매출 차이는 한 150% 정도? 50% 이상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축제 기간에는 두세 시 경에도 손님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축제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위의 상권들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축제의 좋은 점은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요. 새로운 공연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많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밝고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점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2: 확실히 축제가 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지갑도 많이 열렸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공연을 즐긴 후 자연스럽게 식사나 카페 이용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뭐 핫도그, 도너츠, 또 터키식 아이스크림도 보였고요. 이 풍선을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이 가족 단위 방문객 중심으로 먹거리 소비가 활발했습니다. 이 식사를 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평소보다 지출이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6: 하나 5,000원입니다. 잡아야지. 잡아봐. 허이. 떨어지지. 잡아봐. 빨리 잡아. 요리, 요리.
7: 사람 많이 모이니까 안아지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계산하는 것도 줄 쓰고 받는 것도 줄 쓰고.
8: 애들 뭐 먹으면서 공연을 보니까 애들 좀 사서 먹이느냐고. 애들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핫도그, 저기 여러 가지 먹을 거, 커피 뭐 그런 거죠. 유자차 뭐 이런 거.
1: 닭꼬치랑 핫도그 지금 일단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다 데리고 나오면 안 쓰려고 나오진 않고 뭐 사주고 놀려고 즐기려고 나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갑을 더 열지 않을까. 일단 야외에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쉴 것도 있고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기가 뭐 풍선 사달라 하면은 사주게 되고, 뭐 지나가다 빵 간식거리 있으면 사게 되고, 좀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9: 요 앞에 살아가지고 왔어요. 안산이 평소에 이렇진 않거든요.
10: 오늘 약간 뭔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안산 시민들이.
9: 여행 관광지 온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저기 앞에 카페 지금 사람들이 줄 서서 커피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엄청 기다려서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아무래도 이런 그 골목 상권들의 매출이 늘지 않을까.
10: 뭐 주기적으로 이런 게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9: 다양하게.
2: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2: 공연 보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소비까지 이어진 거네요.
3: 그렇습니다. 이번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처럼 도심 전체를 무대로 시민과 예술가가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펼쳐졌는데요.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상권 매출 상승까지 이끌어내면서 문화와 경제가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거리의 예술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2: 네, 잘 만나봤습니다. 경제현장 지금까지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규현이 부릅니다. 광화문에서.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상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25년 6월 4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제도입되었는데요. 정부는 연립, 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재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장기 민간 임대주택만 존재하여 왔는데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재도입한 것입니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

0: 2호에서 매도할 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세제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즉,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주택 외 다른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모두 적법하게 등록한다면 그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다주택자도 민간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0: 네, 민간 임대주택이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 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장기 일반,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장기라 함은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 단기는 6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하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등록한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택을 언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이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입임대주택이 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을 전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좀 까다롭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의 전용 면적이나 임대기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20년 7월 10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이른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위주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나요?
0: 네, 온라인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방문 신청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수 있으니까요.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두 번 발걸음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임대주택 주소지의 시청이 아닌 사업자 거주지의 시청으로 가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혹 임대주택 주소지 지자체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세무서 면세사업자를 자동으로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어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임대등록 신청할 때에 보증보험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

0: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1: 보증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혹시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0: 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그러한 보증상품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채권을 추심하게 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임대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보다 낮은 경우로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할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이란 주택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적용비율 또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따라 나뉘고 공시가격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주택가격을 계산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주택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이 60%보다 낮은 경우로서 임차인 동의가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식의 뜻은 임대주택에 잡혀있는 부채 항목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는 임대보증금의 보증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보증료율은 개인의 신용도 및 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0.1%부터 최대 0.5%까지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증료 부담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그 25%의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짚어주시죠.
0: 네, 임대사업자 본인이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은 총 6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의무사항들은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분께서 신경 써서 이행해 주시니까요.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유권 등기상 부기 등기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임대 의무기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인 6년, 단기의 경우 6년 또는 10년, 장기의 경우 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거절 사유로는 무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및 멸실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있으며 그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주주택 외의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와법 지금까지 라임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사활을 건다는 표현이 있죠. 생과 사의 문제를 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바둑 용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언제나 바둑판 위에서 자기가 쥔 돌에 사활 문제를 시험받습니다. 잘 풀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뜻이고요. 자기 인생에 사활을 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바둑의 사활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 네, 완생이 되기 전까지 모든 돌은 생존이 위태로운 미생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사활을 고민하며 한수 한수 정성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완생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겠지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네, 손광성 작가의 나의 멸치 존경법이란 수필글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가끔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멸치를 깐다. 멸치 까는 과정은 단순하다. 먼저 대가리를 딴 다음 엄지손톱으로 등을 가르고 내장을 드러낸다. 멸치를 까다 보면 잠시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다. 어느 한 놈도 내장이 까맣게 타지하는 것이 없어서이다.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싶다. 게다가 편안히 죽은 놈은 한 마리도 없다. 모두 뒤틀려 있다. 그렇다고 멸치를 멸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오히려 존경한다. 비록 작디작은 최고지만 그 은빛 몸뚱이가 발산하는 빛이 잠옷 눈부시다. 죽어서도 대양을 누비던 왕년의 자유와 영광만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결기 또한 대단하다. 눈을 감고 죽은 놈은 단 한 마리도 없다. 하얗게 흘겨보는 수많은 저 눈동자들. 그들의 오기에 찬 시선 앞에서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대가리를 따지 않은 멸치볶음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는 멸치 한 줌으로 한 솥의 국맛을 내고도 남는다. 고급 어종이라는 도미나 민어로는 불가능하다. 멸치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아무리 먹어도 물리는 법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 이것이 내가 멸치를 존경해 마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멸치를 존경한다. 일체감,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체감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멸치를 먹는다. 이것이 나의 멸치 존경법이다. 허림의 노래입니다. 인어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떤 노래들을 더 들려줬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안타깝게 한 분들. 가요의 물결전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매혹적인 저음에 점잖은 무대 매너, 훤칠한 외모까지. 게다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까지 만들었던 다재다능한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하수영 씨는 1949년 부산에서 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법무부의 고위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수영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친의 이른 타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하수영 씨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음악적인 재능은 일찍부터 드러났는데요. 고등학생 시절 교회와 청소년 적십자단 활동을 하며 무대에 섰고 자선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가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965년 낡은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찾아갈 곳이라곤 고교 동창의 자취방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산비탈의 무허가 집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낮에는 노래할 술집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아서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수영 씨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비 오는 소리에, 이어서 여심, 청산 별곡 모두 세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매력적인 저음의 가수 하수영 씨 이야기입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여심, 청산 별곡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하수영 씨는 원로 작곡가인 개수남 선생의 음악학원에서 잡리를 도우면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작곡가 기록윤 선생 밑에서 1년 동안 허드렛니를 도우며 노래 연습을 했지요. 그렇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나서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67년 공보부 주최 신인예술상 연예부 가창 부문에서 수석 입상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1969년에는 기록윤 작곡의 사랑은 홍역으로 공식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 데뷔곡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이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1976년 운명적인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지금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라디오에서 종종 들려오는 명곡이죠.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의 이 노래에는 두 분의 아픈 사연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다고 했고, 작사가 조은파 씨는 오랜 세월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모친의 젖은 손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당시 인기 유흥주점인 캬바레에서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 생각이 난다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속만 썩이던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듣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잘못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하수영의 인기는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대마초 파동으로 남자 가수가 귀한 가요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신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요. 갑자기 몸값이 급등하면서 그의 음반사 전속 계약 소식이 큰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세상 모든 아내들을 설레게 한 가수는 정작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이 노래와 함께 하수영 씨의 다른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랑은 홍역, 나 떠날 때, 그리고 길, 내 곡입니다.

3곡 전해드렸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사랑은 홍역, 그리고 나 떠날 때,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란 곡이었습니다. 하수영 씨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의 재능도 갖고 있었지요. 대표적인 자작곡으로 찬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수영 씨가 작사 작곡해 74년도에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대생 가수인 윤정아 씨가 다시 불러서 널리 사랑을 받았지요. 1977년에는 제1회 서울가요제에 자작곡인 나의 꿈으로 참가해서 최우수 작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자작곡만 100곡이 넘는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창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도 인기에 한몫을 했는데요. 키 179cm의 건장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과 진중한 분위기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바둑과 유도를 즐겼고 화려한 연예인이라기보다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가 계신 부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큰 불운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1977년 6월 신곡 준비와 방송 출연, 공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와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이었지요. 무려 9달 동안 입원 생활을 했는데 퇴원 이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78년 독집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예전처럼 왕성하게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근근히 공연을 해오다가 결국 1981년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1982년 새해 첫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수영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향년 33세,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지요. 만약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매력적인 저음이 돋보이는 명곡들을 더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하수영 씨의 노래 세 곡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찬비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어머니, 중동에서 온 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0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은 라면 VIP 뽑기. 서울 시내에 라면 먹기 상설 시합장이 등장했다. 말로는 라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다. 한꺼번에 8인분 이상 먹는 사람이면 일단 챔피언으로 인정된다. 챔피언에겐 당일 먹은 8인분 라면값은 물론 3개월간 이를 두 그릇씩 먹을 수 있는 무료 회원권을 주어 VIP로 우대한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동시켜 매상을 높이려는 꽤 많은 국수 장사의 상술은 장난기 한창인 젊은 세대들에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란 점에서 대성황이다. 매일 300여 명이 몰려들어 라면 먹기 챔피언을 겨루지만 지금까지 탄생된 챔피언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26세 청년 김모 씨 등 4명에 불과하다. 자신 있다고 덤벼든 사람도 100여 명이나 됐지만 막상 2, 3인분쯤 먹고 나면 물러앉기 시작. 제한된 시간 40분 내에 5, 6인분까지 먹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네, 40년 전에도 많이 먹기 대회를 여는 곳이 있었군요. 지금으로 치면 먹방 최고수를 뽑는 이벤트였을 텐데 라면을 8그릇이면은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라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 같다고 하니까 많이 먹기 더 힘들었을 것 같네요.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얼마 전까진 일교차가 제법 커서 여러 계절의 옷차림이 뒤범벅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길거리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반소매의 반바지 차림도 눈에 띄고 말이죠. 몸에 걸친 옷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훨씬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감정들도 홀가분하게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송대관의 당신은 떠났어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언제까지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KBS 오디오
0: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주관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고 이를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벗어나 접한 세상은 배웠던 지식과 달라 괴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의심 없이 믿어왔던 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통해 답만을 의심했을 뿐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동안 왜 질문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로 제 고민을 변경했습니다. 문장을 읽었을 당시 철학 혹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의외로 바로 뒷 챕터에서 발견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도 해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때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청소년기의 추억과 함께 두통을 가져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방정식을 기억하시나요? 수학시험 문제로 접하고 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방정식의 의미를 고민하는 여정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 전부를 축약한 한 문장입니다. 방정식이란 단어만 인생으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 방안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통찰을 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경험 혹은 지식,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 정보들 속에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없는 경험과 지식, 정보들은 자체로 의미도 없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자와 환경과 서사에 따라 관계가 생긴다면 의미와 중요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아 간과하던 실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여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관계성이 현저히 낮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 몸을 움직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든 도서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쌓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라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 순간 기회 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회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혹은 최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과 최적을 아우르는 개념인 효율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효율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제가 전공하던 공학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여정은 주로 공학과 과학, 그리고 수학에 기반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선 제가 공학을 접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들은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지만 관점의 전환을 위해 일부만 다뤘습니다. 공학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핵심인 학문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식하고 삶의 도구로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학을 다루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숫자나 연산기호로 표현된 공식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계산은 필요합니다. 여러 계산들 중 가장 핵심은 효율은 비용분의 기능이라는 계산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학문을 나누었지만 다루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각기 다른 학문을 통해 세상을 접할 때 효율을 개선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면 제가 의도하는 도구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미 잘 알려진 정보와 답을 이해하기 위한 공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러 고민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 간주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다뤄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어인 숫자와 단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일련의 숫자와 단위로 기술해 두면 그 자체로 순서와 같은 관계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면 청소년기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단원인 함수가 됩니다. 함수를 그려놓고 퍼즐처럼
이리저리 돌려볼 생각입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웠던 함수가 제 이야기로 인해 보드게임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듯합니다. 3장은 우리가 알아낸 관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알 수 없었던 사실들과 미래를 유추할 예정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제목으로 적힌 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유추하는 가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요구가 동력원이 되어 신학, 종교학을 넘어 인문학, 그리고 지금 다루려 하는 공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학의 또 다른 목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의 정확한 유추입니다. 유추한 바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공학 분야를 품질 제어라 하며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분야가 공학 연구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툴을 이용해 유추하면 더욱 효율적이겠지만 이 책에 기재하는 흐름만 이해해도 행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장인 4장은 모든 내용을 토대로 행복 방정식을 간단히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정량적인 방정식으로만 바꾸었기에 도출한 방정식의 의미가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진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답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은 정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성적인 표현을 공학 도구인 숫자와 단위를 사용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이해했을 관계를 좀 더 정량화된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록은 본론에 기재한 수학과 과학, 공학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유용한 지식이었는지, 또한 전혀 관계 없을 것만 같았던 행복한 인생과도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철학 및 인문학에 기반한 고민에 만족하지 못했던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학이라는 관점을 주제로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도서로 길게 정리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첫 느낌이 진부함이길 바라봅니다. 즉, 행복을 얻는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학적 관점 또한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삶에도 적용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기법, 디테일 요소들의 정량화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제 고민의 발자취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 공학자를 꿈꾸며 허용강 공학연구원 5장 정보들의 관계성.
모두가 연결된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존재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들까지 고려하면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사물, 현상들은 모두 시공간에 존재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소 하나 이상의 존재와 종속적인 관련을 가지며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만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으로 뭐뭐에 관계하다 혹은 뭐뭐에 관계되어 있다와 같이 관계 유무만을 지칭하는 단순한 동사 표현이 있으며 어떠한 관계 혹은 어떤 관계와 같이 서술하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현상들과 관련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형용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공학을 포함한 수학과 과학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특히 수학적 대상들의 모임인 집합을 연구하는 분야인 수학 집합론에서 다루는 이항관계는 현대 수학을 논리적으로 지탱하는 밑바탕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뉜 집단의 관계 특성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으로 이러한 관계 특성들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함수편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가설, 법칙, 이론 관계까지 단계별로 검증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존재들의 관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와 새로이 밝혀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행복 역시도 행복이란 개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념들과의 관계로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은 신체적 요인일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 혹은 정신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요인 그 자체를 행복함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 요인들이 행복을 위한 혹은 행복에 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찾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설은 어느 특정 두 개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들로 이루어진 명제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 두 명제 간의 관계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개의 관계 중에 속하게 됩니다. 조건 관계는 언어적 표현으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인 현금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역으로 행복해진다고 현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행복의 관계를 표현한 이 명제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현금이 행복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도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 명제는 정량적 수치가 표기됨에 따라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에서는 관계성의 유무 확인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정량적 표현인 함수로 확장합니다. 정량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표에 도시한 것이 그래프이며 특정한 상황에서의 조건,
혹은 결과값을 추정할 수 있게 변수와 결과값 관계를 연상기호로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부터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 형태를 보면서 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용강 박사는 행복을 공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을 숫자와 단위로 보기를 권합니다. 행복이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설계도라 말하는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2: 뭘요?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아,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유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유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야! 잠시만 멈춰!
0: 뒤쪽의 상황을 모르는지 계속 멀어져가는 현우의 휴대폰 불빛을 본 연희가 소리를 질렀다. 싸늘한 바람이 건물을 훑고 지나가자 건물 위에 둘러진 천막들이 펄럭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휴의 온몸에 소름이 오스스 돋아났다. 못 들은 듯 계속 앞으로 나가는 현우를 데려오겠다며 유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 뭐가 보여요?
4: 야, 여기 쥐새끼들이 떼거리로.
0: 웅얼대던 란주는 갑자기 풀에서 손을 떼며 벌떡 일어섰다. 효석은 다시 일어난 란주의 팔꿈치에 바짝 매달렸다.
4: 라투스 서식지 같은데?
0: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들고 있는 강목을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란주의 눈빛에 처음으로 긴장이 서렸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대형견만한 몸집이었다. 란주가 위에서 아래로 강목을 내리찍었지만 허탕이었다. 란주의 강목을 쉽게 피한 라투스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라투스와 눈이 마주치고 놀란 효석은 소리를 질렀고 깨진 화분을 밟고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였다. 또 다른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혼비백산한 효석의 머리를 밟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연유의 눈에 그 모습은 꼭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머리를 밟힌 순간 효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았고 란주 역시 놀라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강목을 떨어뜨렸다. 공중으로 떠오른 라투스는 무너진 담장을 딛고 연희가 휘두르는 강목을 귀신같이 피하며 놀리듯 또 한 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짐승이 그렇게 잽싸게 오가니 심장이 벌렁거렸다. 효석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로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5: 야! 쥐 갔냐? 갔어? 갔냐고! 갔다고 말해줘! 란주가 잡았어?
2: 미친놈이냐?
0: 어느새 현우와 돌아온 유라가 효석의 뒤통수를 찰싹 때렸다. 효석은 겨우 고개를 들고 소초모두를 둘러봤다.
4: 여기 라투스 되게 많은 것 같아. 프리기역을 봤는데 소형 라투스들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0: 강목을 꽉 쥔 란주의 말에 현우와 유라의 얼굴에도 긴장이 살았다. 또 한 번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한 손으로만 강목을 줄 수 없어 침을 삼켜가며 냄새를 버텼다. 네 발로 달리는 소형 라투스들은 재빨랐다. 움직임이 느껴져서 강목을 휘두르면 허공을 가르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라투스들은 소초모들을 놀리듯 나타났다 숨기를 반복했다. 계속해서 헛스윙만 날리던 소초모들이 조금씩 지쳐가던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반짝이며 빛나더니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현우가 놀라 한 발 뒤로 딛고 운없게도 미끄러운 양철 냄비를 밟아 자빠지던 순간 라투스 한 마리가 현우 위로 몸을 날렸다. 모두가 당황한 찰나 또 하나의 검은 형체가 현우 위로 마주 날아올랐다. 검은색 턱시도 고양이였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녀석은 정확하게 라투스의 목을 물었다. 함께 땅으로 떨어진 라투스가 몸을 뒤틀고 펄쩍펄쩍 날뛰어도 녀석은 라투스의 목에 박힌 이빨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앞발로 라투스의 얼굴을 할퀴어댔다. 라투스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턱시도 고양이의 몸도 함께 허공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라투스가 난리를 칠수록 턱시도 고양이는 목을 더 꽉 무는 듯 라투스의 벌어진 입에서 캐캐거리는 쇳소리와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턱시도 고양이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두 짐승에게서 한 발씩 떨어져서 입을 헤벌린 채 그 혈투를 보고 있었다. 라투스의 몸부림은 어느새 잦아들더니 결국 멈췄다. 턱시도 고양이의 승리였다. 녀석은 숨이 끊어진 라투스에게서 입을 떼고는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고추세웠다. 그러고는 앞발로 야무지게 얼굴 털을 다듬고 높은 톤으로 야옹야옹 울더니 현우에게 다가가 몸을 비벼댔다. 곧 담장 위로 올라간 턱시도 고양이는 따라오라는 듯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소초모들은 어리빠진 표정으로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다. 연희는 자신이 몇 번이고 시도해도 실패한 것을 단번에 해낸 턱시도 고양이가 경이롭게 느껴졌다.
4: 네가 하라고 시킨 거야?
0: 어리빠져 있는 현우를 일으켜주며 연희가 물었다.
3: 뭘?
4: 저 고양이랑 라투스.
3: 아니 방금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했어.
0: 연희는 넋이나간 현우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연희의 척추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소형 라투스도 이렇게 크고 빠른데 현우와 함께 본 그 괴물을 실제로 만나면 자신들이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됐다.
4: 이따위 강목이 아니라 활이랑 화살이 있었더라면, 거리만 좀 더 벌리고 활을 쏠 수 있었더라면.
0: 연희는 치솟는 걱정을 억누르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일행의 뒤를 따랐다.
2: 일단은 고양이가 사라진 쪽으로 가보자.
4: 네.
2: 라투스 조심하고. 생각보다 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0: 유라의 말에 연희도 란주도 땅에 떨어뜨린 강목을 다시 찾아주었다. 소초모들은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담벼락을 차례로 타고 올랐다.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곳은 절반쯤 무너진 주택 아니었다. 양옆에 세워진 다른 폐건물들 때문에 빛 한 점이 아쉬울 만큼 어두운 곳. 갑자기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사라지자 현우는 당황한 듯 보였다. 오히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연희의 제안에 소초모들은 일사불란하게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제 부서진 벽면에서 비추어오는 한 줌의 흐린 달빛과 서로의 손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때 뭔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 왜? 무슨 일이야?
0: 무엇인가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며 효석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둠 속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움직이던 것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만한 높이에 한 쌍의 눈이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비슷하게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덩치가 어린아이만한 것도 있었고 그보다 좀 더 큰 것도 보였다.
3: 저거 뭐야? 아까 그 거대한 놈 아니야?
1: 아이씨, 너무 크잖아. 게다가 엄청 많아. 이걸 다 어떻게 잡아?
0: 유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현우는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연희는 현우 앞에 서서 강목을 꽉 쥐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3: 저놈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0: 어둠 속에 눈을 본 효석이 낮게 웅얼거렸다. 그러자 란주가 용감하게 강목을 쥐고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3: 선배 뭐 하는 거예요?
0: 계속 뒷걸음질을 치던 현우가 란주의 팔뚝을 잡았다. 하지만 란주는 결심한 듯 현우의 팔을 뿌리쳤다. 그를 본 연희도 현우의 옆에서 란주의 옆으로 나섰다.
3: 연희야, 너까지 왜 이래? 가지마.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다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0: 현호는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1: 내가 새 셀 테니까 한 놈씩 맞자. 나도 도울게.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다가오며 답했다.
1: 좋아. 난 정면에 제일 큰 놈을 맡을게.
2: 그럼 전 오른쪽 놈을 맡을게요.
3: 난 뒤에서 기다리다가 추가 공격이 들어오는 쪽을 돌게.
0: 세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현우는 무시한 채 도원결이라도 하듯 비장하게 말했다. 연유가 어둠 속에서 란주의 손을 찾아 쥐었다. 란주도 연유의 손을 꽉 쥐었다. 유라는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1: 그럼 샌다. 효석이 너는 쟤네 움직임 잘 봐줘.
4: 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1: 우린 할 수, 할 수 있다. 셋, 둘, 하나!
0: 란주는 기압을 넣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란주의 기압 소리를 들은 연유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금이라도 몸을 커 보이게 하려고 양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편의 라투스에게로 달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라투스들을 향해 각목을 휘둘렀다. 각목과 매우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날카로운 괴성이 폐건물을 울렸다. 히어로라는 비장함도 잠시였다. 자신이 때린 것의 단단함을 느끼자마자 란주는 비명을 질렀다. 라투스를 향해 두어 번 각목을 휘두르던 연희 역시 란주의 소리에 놀라 함께 비명을 질렀다. 란주가 뒤돌아 도망치는 것을 본 연희와 유라는 덩달아 놀란 효석, 현우와 함께 건물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다름질쳤다. 다섯 사람의 비명과 놀란 짐승들의 괴성이 재개발 지역 깊숙이 자리한 폐건물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0: 지후 개 임무
1: 기안서 기안부서 특수부 기안자 윤지후 기안일자 2026년 6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7월 6일 제목 특수부 인원 충원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이 기안서를 올립니다. 부서, 특수부, 고용 형태, 계약직, 경력 사항, 1, 2등급 초임, 직급 사원, 담당 업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 조사팀 지원, 결재, 담당 윤지후, 본부장 양원혁.
2: 수사는 저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퍼스트나 세컨드 애들까지 충원할 필요가 있는지.
0: 지후의 기안서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태곤 제로였다. 범초본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초능력 등급을 초인 요원의 호칭으로 삼았다. 태곤은 같은 등급의 요원이 아니면 말도 잘 섞지 않기로 유명한 오만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어린 지후가 자신을 제치고 특수부 팀장이 된 데에 매번 큰 불만을 내비치곤 했다. 태곤의 말에 다른 팀원들이 한마디씩 거들려 몸을 들썩이자 원혁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3: 아, 자네들끼리 한 달 동안 아무 진척이 없지 않았나? 이번 건도 그냥 윤지우 제로가 팀장을 맡는 걸로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윤지우 제로 나 좀 따로 보세요.
0: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혁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태곤의 시선이 느껴졌다.
4: 더 하실 말씀이라도
0: 지후

가 물었지만 원혁은 일단 따라오라는 제스처만 취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을 지나 본부장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자 원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놨다. 지우는 원혁을 흘끗 보고는 파일을 가져와 열어봤다. 안에는 결제 서류가 들어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1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

있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20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10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1m, 기압 1006 헥토파스칼, 기온 16.8도. 평양,

북동풍 1m, 1400헥토 파스칼 14.8도, 백령도 남동풍 2.5m, 1100헥토 파스칼 13.8도, 해주 남동풍 6m, 1500헥토 파스칼 15.3도, 서울 북동풍 3.5m, 1300헥토 파스칼 14.7도, 인천 동풍 3m, 1200헥토 파스칼 15.3도, 서산 0.5m, 1200헥토 파스칼 16.5도, 군산 남서풍 1m, 1300헥토 파스칼 17.6도, 목포 서풍 2.5m, 1400헥토 파스칼 17.8도, 여수 북동풍 2m, 1400헥토 파스칼 17.1도, 제주 서풍 4m, 1400헥토 파스칼 21.5도, 서귀포 남서풍 2m, 1500헥토 파스칼 21.1도, 통영 북동풍 2.5m, 1300헥토 파스칼 17도, 부산 남동풍 1m, 1300헥토 파스칼 16.5도, 포항 북풍 1.5m, 1500헥토 파스칼 16.3도, 울릉도 북동풍 8m, 1600헥토 파스칼 15.2도, 울진 북서풍 1.5m, 1600헥토 파스칼 15.3도, 동해 북동풍 4.5m, 1700헥토 파스칼 15.9도, 강릉 동풍 2m, 1700헥토 파스칼 16도, 속초 동풍 5m, 1800헥토 파스칼 15.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풍 5.5m, 1011헥토 파스칼 26.8도, 나하 남풍 4m, 1011헥토 파스칼 24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서풍 2.5m, 1012헥토 파스칼 23.6도, 나세 바람 없고 1010헥토 파스칼 22도, 가고시마 남풍 2m, 1008헥토 파스칼 24.7도, 후쿠오카 남동풍 3.5m, 1005헥토 파스칼 25.6도, 이즈하라 남풍 5m, 1004헥토 파스칼 21.9도, 사이고 북풍 1m, 1005헥토 파스칼 18.5도, 마세 동풍 1.5m, 1004헥토 파스칼 20.2도, 시미즈 남서풍 2.5m, 1700헥토 파스칼 23.7도, 시오노미사키 곶 남서풍 5m, 1900헥토 파스칼 23.1도, 오사카 남서풍 1m, 1700헥토 파스칼 24.1도, 와섬 북동풍 4m, 1800헥토 파스칼 17.5도, 아오모리 남동풍 2.5m, 1014헥토 파스칼 12.9도, 삿포로 북풍 2m, 1015헥토 파스칼 12.1도, 와타카나이 북풍 2m, 1015헥토 파스칼 9도, 네무로 북풍 2.5m, 1014헥토 파스칼 5.8도, 센다이 북동풍 0.5m, 1010헥토 파스칼 15.9도, 도쿄 남풍 1.5m, 1900헥토 파스칼 21.9도, 하치조섬 남서풍 3.5m, 1100헥토 파스칼 22.1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8도, 습도는 98%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늦게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카카오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어제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구체적인 파업 계획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선박 26척이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26척의 통항이 사전 허가와 긴밀한 협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 중에는 우리 측 유조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한 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적발 제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7개 제분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간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며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신군국주의 경향에 맞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12의 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제기한 기피 신청권에 대해서도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 부정 10억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제주 산지 120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검사를 받는데요. 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되는 건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일까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 출생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난청의 치료 단계와 효과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정준하 스위스로우의 정준하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으로 불리는 아이들의 난청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로 난청 여부를 확인을 하죠?
1: 네네, 맞습니다. 그 신생아의 그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하고 이제 치료해주는 게 아이의 언어 및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 유니버셜 뉴본 히어링 스크리닝을 반드시 받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생아 1000명당 1명에서 3명꼴로 선천성 난청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제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하면은 뭐 빈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난청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지능 발달의 핵심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권장된답니다.
0: 네. 청력 선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네, 보통 이제 아이가 잠든 사이에 진행하는데 수분 내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AOA라고 그러는데요. 귀에 아주 작은 스피커랑 마이크가 달린 이제 프로브를 넣고 소리를 떼떼떼 들려주면 소리가 이제 뇌의 달팽이관까지 전달됐다가 다시 메아리처럼 이제 나오는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정확한 건데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AABR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마랑 귀 뒤에 전극 패치를 붙이고 소리를 떼떼떼떼 들려주면 소리 자극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뇌파가 전극 패치를 통해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뇌로 가는 그 청신경 경로의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선별 검사의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1: 네네, 그렇습니다. 뭐 환자의 상태나 또 병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두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거나 또는 더더욱 정밀한 그런 AABR 즉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선별 검사 후에 다시 또 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하나들이 이제 다 패스, 그러니까 통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별 검사 결과가 재검, 그러니까 리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아 이거 안 들려요, 난청이에요.

0: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0: 다시 재검을 해보라는 의미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생아는 귀에 양수가 차 있거나 아니면 귀지가 차 있거나 일시적으로 부어 있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재검하면 또 통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재검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을 위해서 진단용 청성 뇌강 반응 검사를 추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시행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제 통과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 얘가 10을 듣냐, 40을 듣냐, 70을 듣냐, 아예 못 듣냐, 이런 청력 역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렇게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 35에서 40dB,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난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청성뇌관 반응 검사 즉 ABR이나 ASSR을 통해서 이게 살펴보면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경도냐 중등도냐 중등고도냐 고도냐 심도냐 이런 난청을 분류를 하는데 되게 따져보면은 한 26% 망가져 있냐 41, 56, 70일 아니면 90% 이상 망가져 있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난청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데 대부분은 출생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청력 선별 검사를 받지만 100%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요?
0: 네네. 이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의 모든 신생아가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출산 후에 입원 중에 검사하면 뭐 모든 그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생아한테 이런 공짜 바우처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 필수 패키지처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뭐 90% 이상에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다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이 늦어지거나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나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질병, 뭐 황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후 몇 개월 뒤까지 그다음 청력이 떨어지는 지연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아주 미세한 난청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시다가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옹알이가 없어요. 이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내원하시게 되거든요. 어제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실 게 돌 정도 그러니까 한 살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 요 정도는 이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판별이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출생 직후에 난청이 진단되면 치료는 바로 진행이 되나요?
0: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136 원칙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1개월 내에 이런 그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마친다. 그리고 3개월 내에 확진을 한다. 즉 진단용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다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청력 역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낸다. 그다음에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인공아우나 또는 보청기의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그 136 원칙이 뇌의 언어 중추가 발달하는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 네. 6개월 내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한 살 이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가요?
0: 예, 아이고 말씀대로 이건 뭐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보청기를 해라 말하라 너무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이런 그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이제 확진이 나오면 가장 이제 먼저 고려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 전용으로 또 나온 이런 보청기들이나 실리콘칩 보청기들이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뇌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소리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청력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재화를 같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리에 익숙해지고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아우 수술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통 돌 전후에 하는데 이런 인공아우 수술이라는 건 이제 보청기로도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심도 난청 그러니까 이제 70 90이 넘는

0: 그런 아주 심한 난청의 경우에는 달팽이관에 이런 정극을 삽입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만 1세 미만 이제 9개월, 10개월에도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정상 청력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대사 이상이나 특정 질환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또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이제 한 살 이전에 이제 이런 청각 재활 치료가 시작된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치료법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난청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0: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 전음성 난청, 즉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이나 중이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물이 차거나 뭐 소위증 기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도 염증이 있다면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신생아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감각 신경성 난청입니다. 즉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줄 수밖에 없고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인공하우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대신해서 이런 그 음이라는 물리적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바꿔서 청신경을 일깨워 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네. 신생아 난청은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클까요?
0: 네. 신생아 난청의 한 50%, 한 반수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뭐 부모님이 정상 청력이시더라도 특정 난청 유전자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게 이제 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막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 안 좋게 이게 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즉 나머지 50%는 임신 중에 이제 산모의 어떤 감염, 이게 가장 많은 게 풍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출생 시에 저산소증이 있었다든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나머지 원인들이 됩니다.
1: 네. 이 신생아 난청 진단을 받은 후로 치료를 진행하고 관리하면 또 성장하면서 청력 회복이라든지 결과가 어떨까 궁금한데요. 좀 학습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까요?
0: 네. 조기 발견과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1: 그
0: 신경 손상 자체가 대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통해서 뇌가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능력이 절상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살 수 있어서 또 이제 아주 그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어릴 적부터 보청기 사용하다가 인공호흡 사용하는 유명인을 알고 있습니다.
1: 어떤 분인가요?
0: 바로 이제 청각사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년간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인공호흡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 난청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0: 예, 신생아 난청이 이제 보통 건강한 신생아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에서 3명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난청들을 다른 대사 이상보다는 사실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적어 보이지만은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이 문제인데 미숙아나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정 기간 입원했던 아이들이 이게 발생 빈도가 더 높아요. 한 명 세 명이 아니라 1,000명당 이제 한 20에서 40명으로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이제 이런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던 아이들은 난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더욱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1: 난청의 정도도 다를 텐데요. 심하지 않은 상태는 보청기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0: 아, 네, 물론입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 그러니까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 시력이 나쁠 때 이제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게

0: 경기를 끼지 않으면 이런 그 미세한 발음 같은 것들을 좀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고 보청기를 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청기를 활용해가지고 뇌에 적절한 소리 자극을 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점은 있죠. 보청기가 청신경이나 달팽이관의 손상이 너무 심하면 소리를 아무리 남아있는 거를 증폭시켜도 이제 웅웅거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청기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이제 바로 인공하호 수술이 있겠습니다.
1: 예. 일단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보청기를 끼면 되고요. 인공하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청력을 어느 정도 잃었을 때인가요?
0: 네, 인공하호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인공하호라는 것은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한테 시행하는 이제 청력 재건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70에서 90dB 이상 이런 고도 난청일 때 고려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서 막 외치는 사람 소리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정말 나쁜 청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 착용 효과가 아주 중요한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청기를 적절히 착용했는데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좀 시원치 않아요. 소리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하호 수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달팽이관이나 이제 청신경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인공하호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인공와우는 청력 재건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보청기를 이식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0: 네네. 인공와우는 이제 단순한 보청기 그 이상의 장치입니다. 보청기가 뭔가 소리만 증폭시켜주는 고성능 앰프라면은 인공와우는 이제 망가진 달팽이관을 대신하는 디지털 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와우는 안에 이식하는 내부 임플란트 기기와 외부에 이제 붙이는 엄처리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임플란트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 밑에 심어서 달팽이관 안으로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바깥쪽에서 뭐 만져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엄처리기라고 해서 자석처럼 딱딱 그 내부 임플란트에 붙이는 이제 귀 뒤에 거는 장치일 수도 있고 피부 아래 동전 모양으로 탁 붙이는 그런 외부에 이제 어음 처리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를 수집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어서 내부 기기로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제 전극이 소리 진동 대신에 전기 자극으로 때때때때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뇌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달돼서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소화기부터 인공와우를 이식하면 언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나 습득이 가능할까요?
0: 네. 참 인공와우라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최신기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세 전후에 수술을 받으면 대다수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적절한 재활을 거치면은 뭐 일반 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과 무리 없이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또 뭐 음악을 배우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소리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량이 정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지능 발달도 이제 또래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1: 그럼 실제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신생아들이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0: 네, 보면은 이제 조기에 그 수술 받은 아동의 이제 80% 이상이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조금만 이제 농아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공와우나 이제 이 그 보청기 치료를 받는 환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되게 이제 농학교에 가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 이 지능이나 머리 또 이런데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가는 추세가 꽤 있더라고요. 그 최신 기술은 음악의 전율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했어요.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0: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즐기거나 하는 사례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기기 자체 수명도 길어지고 내부 장치도 아주 수십 년간 큰 문제 없이 작동된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상태입니다.
1: 네. 물론 인공아웃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언어치료는 계속해야 하는 거겠죠?
0: 네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매핑과 언어치료입니다. 매핑이라는 거는 수술 후에 이제 아이의 뇌가 받아들이는 전기 자극을 적절한 소리 크기로 조절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안경 도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통해서 이제 적절한 인공아웃 세팅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인공아웃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처음에는 약간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언어로 연결하느냐는 언어 치료가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을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수술 후에 최소 1, 2년, 2, 3년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주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됩니다. 물론 이미 말을 배운 어른들은 이러한 과정이 크게 필요 없으세요. 기계 붙이자마자 뭐 과거처럼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훨씬 배우는 게 빠르다고 말씀 올립니다.
1: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생아 난청의 치료도 빠를수록 좋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치료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겠죠?
0: 그럼요. 예. 언어 발달의 이제 궤적 자체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 피질은 태어난 직후부터 생후 2, 3년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은 꼭 무슨 저 늑대 소년처럼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을 또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꼭 시작해서 이 시기에 이제 보청기나 재활을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만 5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정상 청력을 가진 또래 아이들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언어 능력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치료가 늦어지면 뇌 청각 피질이 소리 자극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다른 감각으로 전용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청기를 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뇌가 이제 소리에 해석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말이 부정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사력이 낮아지는 영구적인 언어 지체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늑대 소년들을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려고 해도 말을 못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생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한 그룹과 그 이후에 한 그룹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교수님은 소아 이비인후과 학회 부회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신생아 난청의 진단과 빠른 치료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선별 검사에서 좀 재검이 나왔다고 막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재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검사라는 의미지 그게 이제 지금 난청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인을 위한 그 정밀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까지 해서 약간의 아가가 난청이 있다는 그 방법이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보청기나 인공아웃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셔야지 뭐 절망하시고 내 책임이다 우리 아가 왜 그럴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몸에 이제 기기를 심는다 보청기를 한다. 거에 아주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보청기도 그렇지만 인공호흡 이런 것들이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제약을 없애주는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돌전 후에 이런 빠른 수술은 아이에게 장애라는 굴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셔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시스템부터 보청기나 인공아웃까지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검사비 지원부터 뭐 인공아웃 수술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비뇨의학 이제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전립선 암은 남성암 중에 한 5위 정도였는데요. 네. 사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이 전립선 암은 한국 남성에서 발생한 암 중에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도 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3위라는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남성암 순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노화도 문제가 되나요?
1: 예, 맞습니다. 이 전립선 암은 대표적인 고령암인데요. 네.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이가 쌓일 시간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네. 또 전립선 세포가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게 노화가 문제가 되고요. 식습관도 네. 문제라고 하던데요.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게 위험 요인일까요?
1: 네. 이제 음식도 좀 중요한 요인인데 네.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이제 체내 호르몬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전립선 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서구형 암으로 불리긴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나 보죠.

0: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식단이 육류나 뭐 즉석식품 위주로 서구화되면서 발생 양상도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비슷해지고 있고 또 비만 인구의 증가 역시도 전립선암 증가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뭐 이제는 남성암 중 1위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혈액검사에서 PSA로 얘기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로 전립선암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이런 전립선암 발생률과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이 PSA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암들을 좀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치료가 좀 쉬운 시기 초기에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1: 네.
0: 특히 이제 전립선 암이 어떤 의심될 만한 증상이란 게 초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뇨기과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남성에서 거의 먼저 1차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물론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0: 네.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PSA라는 거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뭐 혹은 전립선에 가해진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데
1: 네.
0: 특히 이게 정상 전립선에서도 일정량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암이 의심될 정도로 수치가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전립선 염증이 급성으로 온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PSA라는 게 무슨 암일 가능성을 어떤 시사하는 신호인 거지 이거 자체로 암을 확정짓는 검사는 아닙니다.
1: 그럼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계기는 뭔가요? 뭐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0: 네. 요즘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우연히 정밀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증상을 먼저 나타내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다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1: 또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전립선암의 뼈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0: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도 있는데
1: 그렇군요.
0: 이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면 척추나 골반 뼈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에는 통증이 없다가 전이된 부위에서 먼저 통증이 나타나서 어떤 정형외과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가 이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원격 전이가 일어난 뒤에 발견된 거다 보니까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잖아요. 전립선암도 그런가요?
0: 예, 전립선암 초기에는 어떤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크기도 작고 또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도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몸에 이상을 느끼기는 힘든 편입니다.
1: 네. 그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진행이 된 후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뭐 배뇨장애는 전립선 비대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전립선 암의 증상도 마찬가지인가요?
0: 네.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암세포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는 들 수 있는 이런 하부 요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 스스로 이런 걸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암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도를 압박하는 방향이 아니고 외부 쪽으로 커져서 뭐 만약에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암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뭐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진단에서 손으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도 있잖아요.
0: 네네.
1: 이때는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정상적인 전립선은 사실 좀 매끄러우면서 탄력이 있는데 반해서 암이 만약에 발생하면 돌처럼 약간 딱딱한 결절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좀 불편한 검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립선을 실제로 촉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직장 수지 검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1: 초음파나 MRI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초음파는 이제 전립선의 전반적인 모양하고 크기를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암을 의심할 만한 소변을 찾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0: 수준이고요. 뭐 대신 이제 MRI는 최근에 이제 암을 의심되는 부위나 뭐 범위 이런 걸 아주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도 하나요?
0: 예, 영상 검사는 사실 의심이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할 뿐인 거고요. 네. 아무래도 뭐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영상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뭐 항문 쪽이나 아니면 회음부 쪽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한 바늘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 조직을 좀 채취하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 네. 뼈 전이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예, 네, 만약에 암이 확진이 되면은 이제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1: 네.
0: 일반적으로 암이란 것이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은 림프절을 따라서 전이되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뼈 전이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스캔이라든지 CT 검사 또 경우에 따른 저는 뭐 전신을 다 보는 PET-CT 같은 걸 시행을 해서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전립선암으로 확진되면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0: 네. 이 암이 뭐 전립선 내부에만 있는 국소형인 건지 아니면 조금 주변으로 퍼져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멀리 전이가 되는 전이형 암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수술은 물론이고 방사선 치료 또 호르몬 요법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네. 방사선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치료의 하나인 내부 방사선 또 외부 방사선 치료는 뭘 말하는 건가요?
0: 이제 외부 방사선은 몸 밖에서 이제 방사선을 전립선 부위로 쏘는 방식인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방사선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같은 어떤 작은 씨앗 모양의 그 물질을 전립선 조직 안에 직접 심기도 하고 또 암의 위치

0: 치료를 받으면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뭐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은 생존율이 좀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PSA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비교적 초기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완치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치료를 한 이후에 이 PSA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재발을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보다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0: 네. 수술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에서 전립선암이 가장 먼저 시행된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이 비뇨의학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인데요.
0: 네.
1: 특히 이제 전립선암 수술의 어떤 표준이 로봇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0: 네.
1: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 로봇 수술 중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전립선암이 특히 로봇 수술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이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주변에 어떤 소변을 조절하고 요실금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하면서 성기능까지 담당하는 주변의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아주 세밀하게 붙어 있는데요.
0: 네.
1: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확대된 시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 손보다 정교한 관절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구조물들을 최대한 손상 없이 보존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일 수술 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요실금, 발기부전이
0: 네.
1: 두 가지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런 시야가 좋다는 면이 뭐 신경 다발이나 관략근 쪽을 정밀하게 보존할 수가 있어서 이런 면으로도 좋고 또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도 회복 시간이 좀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전립선의 위치도 그렇고 로봇으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거네요.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
0: 네.
1: 또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골반 깊숙하게 위치해 있어서 손으로 들어가기도 조금 좁고
0: 네.
1: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0: 네.
1: 이런 데로 접근하기가 좀 쉬운 편이죠.
0: 네. 그렇다면 병기가 높거나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1: 사실 암이 좀 전신으로 퍼진 전이성 암일 경우에는 수술로 어떤 국소 부위만 제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0: 네.
1: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하게 되는데
0: 네.
1: 수술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잘 제거를 하더라도 남은 전이된 부위 치료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이 또 환자분한테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지. 있죠. 근데
0: 네.
1: 최근에는 또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0: 네.
1: 또 어떤 증상 완화나 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수술,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0: 네. 크기를 좀 줄여도 수술은 어려운가요?
1: 사실 이제 과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최근에는 또 호르몬 치료나 뭐 이런 걸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합병증 같은 부분처럼
0: 네.
1: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얻는 부분이 있고 또 잃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갖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말씀 주신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1: 이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가 사멸하거나 성장을 멈추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환자인 경우에도 수년 이상 이제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0: 네.
1: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쓰면 또 암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0: 네. 그럼 전립선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과 수술 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전이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1: 네.
0: 같은 전이라도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까요?
1: 아무래도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원격 전이가 혈행이나 임파선이나 뭐 뼈를 통해서 전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1: 두 개 다 이제 예후가 국소 진행이나 국소형에 비해서는 조금 나쁜 편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도 수술을 도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0: 네.
1: 원발 암 자체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생긴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결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사례가 보고가 되는 것처럼
0: 네.
1: 아무래도 일단 근치적 수술을 한 후에 생기는 게 예후 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 네.

0: 암 치료는 인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전립선 암도 긴 싸움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뭐 전립선 암이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늦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암이 조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부터 다른 암들처럼 막 독성이 강한 항암요법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또 의사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리스타일의 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중남부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산지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20mm, 강원도는 5에서 60mm, 전라권과 제주도는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 산지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17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과 파주 20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0도, 춘천 20도, 원주 21도, 대관령 13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과 동해 18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20도, 대전 22도, 세종 21도, 천안과 보령 2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광주 21도, 목포 20도, 여수 2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1도, 안동 22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1도, 신의주 24도, 개성 2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96%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늦게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을 유보한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1: 오늘 0시를 기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새벽부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선박 25척이 억류 중입니다.
1: 이란이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을 약 1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은 유보됐습니다.
1: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2%로 타협했고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성민수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업 성과는 노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급 OPI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3: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것들은 기본
4: 원칙, 보상 원칙입니다.
3: 특별 보상금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2: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5: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4: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님
5: 기회를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2: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6: 노사 양측의 의사를 다진해봤을 때
4: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입니다.
6: 판단되었습니다. 지혜를 자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2: 장관이 양측으로 가며 조율한 지 6시간여. 노사는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여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0: 노사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건 적자를 본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비율을 얼마로 할지였습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중재한 뒤에야 노사 모두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극적인 타결 배경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삼성 성과급 교섭의 쟁점은 크게 셋입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지 정하는 투명화, 개인별 성과급 액수에 제한을 안 두는 상한 폐지, 성과급 규칙을 다년간 적용하는 제도화, 이중 상한 폐지와 제도화는 엿새간의 사후조정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8: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입니다.
8: 의견이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7: 남은 단일 쟁점은 투명화, 성과급 재원과 비율이었습니다. 특히 사업부 간 배분 비율, 적자를 본 비메모리에 성과급을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에서 막판까지 이견이 컸습니다. 노조는 메모리 이익을 비메모리에 더 나누자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전례 없이 직접 중재할 정도로 정부가 고강도 압박에 나서자 양측 모두 물러섰습니다. 반도체 초우한 국면에서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측은 성과보상 원칙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내부 동력 약화가 고민이었습니다. 법원 가처분으로 파업 인원이 제한돼 생산 차질로 회사를 압박하기 어려워졌고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 사이에 균열이 커진 점도 악재였습니다. 남은 관문은 조합원 투표입니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 집행부 공백 등 혼란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엿새 동안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이 투표가 최종 가결되면 성과급을 놓고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협상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간의 협상 과정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추진하겠습니다.
10: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건 지난 3월. 노사 대화가 단절된 사이 파업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노조가 연 결의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11: 투명하게! 사과폐지!
10: 정부 중재로 1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게 지난 11일. 한 달 반 만에 시작된 노사 대화는 예정된 이틀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12: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김형욱 부사장하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 이 과정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3: 조정안으로 갖고 한 내용이 회사의 입김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 갈등이 커지자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4: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10: 국무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3: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0: 전례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으로 협상은 다시 시작됐고 노사는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0: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했던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와 실망이 오가면서 하루 새 7% 가까이 오르내렸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도 이어졌던 만큼 오늘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10: 노사 합의 기대감을 안고 소폭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 한때 2.5% 올라 2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반쯤 협상 결렬에 주가는 4% 이상 급락했고 26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새 7% 가까이 출렁인 겁니다.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 매수, 매도가 갈리는 모습. 장 마감 직후 들려온 노사협상 재개 소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5: 결정 지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한지영 정부랑 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잖아요. 타협점을 찾을 거다라는 게 오후에 반영되지 않았나.
10: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우리 증시의 급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업 위기감은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코스피는 장중 한때 7,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16: 삼성이 파업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말하고 만들고 불안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팔고 마이크론을 살 수 있잖아요.
10: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기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9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이익 관철을 위한 노력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17: 2차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층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8: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17: 앞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노조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

0: 소화해달라는 노조 요구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0: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땐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거듭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직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젯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끝까지 중재에 임하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를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삼성전자 전 조합원은 내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뻔했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노사의 이번 합의로 글로벌 생산량 감소 우려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이어졌다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에 큰 부담이 됐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 역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가동 중단 우려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 상황에서 파업이 강행됐다면 전 세계 반도체 가격 상승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인공지능 호황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을 향해 노동자들이 분배를 요구하며 나타난 진통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이 삼성전자의 생산망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어제 홍콩 증시에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된 겁니다. 중국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SMIC의 주가가 장중 13% 폭등했고 2위 업체인 화웅 반도체 역시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과의 압도적 기술 격차로 중국이 당장 삼성을 대신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시기상조란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4: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원우 후보와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정부를 배달하겠다며 첫 유세지로 서울 우편 집중국을 택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며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오늘 0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유세 첫 일정으로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서울, 새로운 지방정부를 배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6: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7: 민주당 정청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6: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 날 꼭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5: 선거 판세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8: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절실하고 진실하게
7: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라는
8: 말씀 드립니다.
5: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행선지는 가락시장이었습니다.
9: 이렇게 6개 정도
5: 늦은 밤에도 바쁘게 일하는 시장을 선택한 건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는 의미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습니다.
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5: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평택을 찾아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습니다.
10: 왜 이렇게 무슨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7: 장동혁 선대위원장입니다.
10: 여기에서 같이 우리 선거운동을 시작해야겠다.
5: 여야는 오늘부터 약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다음 달 3일, 다음 4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얼굴들이 결정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11: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간밤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유보됐습니다. 이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 노조 갈등의 핵심에는 성과급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자 성과에 맞는 보상을 투명하게 지급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와 다른 시대 변화를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성세대는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다, 평생 직장에 뼈를 묻는단 마음으로 헌신했지만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 세대에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현재 보상이 더 중요해진 거겠죠. 세대교체를 비롯해 사회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의 갈등을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은 더 투명한 신뢰 경영으로 소통에 임해야겠고요. 노조 역시 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성과급만 챙기는 사이에 하청업체와 서민경제가 무너진다면 결국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모쪼록 이번 협상 최종 타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유사한 갈등을 겪는 기업들에도 좋은 해법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아침 공복에 찬물은 독 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공시와 또 배달의 민족 매각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지은 세계 시간에는요,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파업으로 몰락한 풀먼시티와 관련된 경제 얘기 나눠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SNS에서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독이다, 위장이 망가진다 이런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 뭐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독이다, 저도 이런 정보들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3: 네, 아침 공복에 물부터 마셨는데 위장 망가진다, 사실일까? 이게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1: 예.
3: 그리고 아침 물 한 잔에 한 잔이 위 망친다,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한 건 온도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 이런 기사도 있었고, 아침 공복에 물 500ml 내 몸에 쌓인 독소 배출해줄까, 뭐 이런 올해 들어서 발행된 물 마시는 방법과 관련된 기사 제목을 좀 모아봤는데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걸까요? 좋지 않다는 걸까요? 이 저도 좀 헷갈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 네, 기사 헤드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주시죠.
3: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사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 SNS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가 돌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 생긴다, 이렇게 전했고요. 차가운 물을 일어나자마자 많이 마시면 위가 민감한 사람은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위장 망가진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 공복에 물 마시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는데요. 인체 위 속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리 위의 용량은 음식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한 1 내지 2리터 정도 되는데
1: 네.
3: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공복 시에는 위산이 50ml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위산의 산도는 우리 수소이온 농도 pH라고 하죠. pH 1부터 3까지 아주 강한 산성인데요. 이 위 속에 소량 있는 위산에 물을 부으면 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pH가 올라가면서 산도가 약해집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들은 물 한 컵 200ml를 마신 뒤에 1분 안에 pH가 4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3분 동안 4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도 3분이 지나면 위산 농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공복에 물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이런 이야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물 한 잔 정도로는 위산의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 그러면
3: 금방 회복된다.
1: 네, 금방 회복된다. 네. 네,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 기능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럼?
3: 네, 그렇습니다. 인체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영양분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소가 소화를 돕는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옛날에는 아밀라제라고 불렸죠. 이 아밀레이스는 침, 타액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입안이 마른 상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이 아밀레이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나쁠 게 없는 겁니다.
1: 예.
3: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인 펩신은 위에서 작용하는데요. 이건 위산의 강한 산성 조건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면서 이 펩신의 작용이 저해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산 농도는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펩신 기능 저해도 오래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소화를 돕는 효소는 라이페이스, 옛날엔 리파제라고 불렀죠. 이게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분비돼서 작용하는데 공복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장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잠자는 사이에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3: 네.
1: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사이에 입속에서 번식한 세균이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서 좋지 않다는 말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3: 밤사이에 입속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건 사실인데요. 특히 뭐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 세균 번식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세균을 헹궈서 뱃속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SNS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1: 네.
3: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 속에는 강산성인 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세균이 들어와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을 마셔야 한다. 입안을 한번 헹구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 아, 이런 것도 팩트가 아니었군요. 아침 네. 공복에 물 마시면 살 빠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3: 밥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 뭐 살은 빠지겠는데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1: 네.
3: 일단 물을 마신 뒤에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 때 채우는 뭐 그런 셈이니까요. 그래서 칼로리를 섭취를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국 연구가 있는데요. 비만이 아닌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물 1파인트, 뭐 한 560ml 정도를 마시게 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 물을 마신 그룹은 에너지 섭취량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뭐 독소가 제거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기관은 간과 신장이고요.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독소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수분을 보충해주면 신체 대사와 배출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찬물 마시면 위장이 망가져서 안 좋다, 미지근한 물 마셔야 된다 이런 주장은 팩트일까요?
3: 일본 연구가 있는데요. 젊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10시간을 금식한 이후에 2도, 37도, 60도의 이 온도가 다른 물 500ml를 5분 동안에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동안 초음파 영상으로 위 단면적과 수축을 측정했는데요. 이후 1시간 동안 인스턴트 라면을 원하는 만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은 37도 물을 마신 집단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19% 정도 적었고 60도 물을 마신 집단보다는 26% 낮았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에 도달한 시간도 6분 정도 짧았습니다. 위 수축은 2도씨 물을 마신 집단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위장의 운동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1: 네.
3: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복이 돼서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2도 물을 마신 집단과 37도 물을 마신 집단의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찬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위장이 망가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지만 뭐 기능성 소화불량 뭐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또는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찬물 섭취를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침 공복에 찬물은 독이다. 이 말은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찬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김혜림 님께서 아침 공복에 물 마셔도 살이 안 빠진다는 증거가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하셨고 4222번 쓰는 분 오경미 님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습관으로 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걱정 없이 습관 유지하셔도 좋겠네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들을 다루는 선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기업의 공시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의 대가. 오마하의 현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 은퇴 후 그 뒤를 이은 그레그 아벨 신임 CEO 체제에서 첫 포트폴리오 공시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9년 만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 컴퍼니의 김태원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배달의 민족이 매물로 나왔다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2: 네, 우선 우리가 흔히 배민이라고 부르는 이 배달의 민족의 이 운영사가 우아한 형제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우아한 형제들이 지금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 우아한 형제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거든요. 2019년에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지분을 약 4조 8천억 원에 다 인수를 했습니다.
1: 예.
2: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그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인데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중동,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배달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업과 사모펀드들의 이른바 티저레터라고 하는 이 투자 안내서를 돌렸다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추산하는 배민의 몸값은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1: 배달의 민족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 1등 플랫폼이고 여전히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팔려는 걸까요?
2: 네, 배민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2: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약 9조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1: 예.
2: 이제 부채 비율이 이렇게 230%가 넘어가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래서 6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1: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2: 네. 이게 한국에서야 배민이 이렇게 좀 1등을 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정작 딜리버리 히어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뭐 동남아 이런 곳에서는 줄줄이 좀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좀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적자 해소를 하고 또 부채도 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 정리에 나선 거고 이제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짜 자산입니다. 이제 매출도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오면서 20% 넘게 성장했고 또 이제 지난 3월에 대만에 있는 그 푸드판다라는 플랫폼의 사업부도 싱가포르 그랩에 9천억 원의 매각을 하면서 부채를 한번 줄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배민을 좀 팔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유력한 인수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2: 네,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이제 우버 글로벌 택시 플랫폼으로
1: 네,
2: 네, 유명한 우버랑 네이버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그래요.
2: 이제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8대 2 정도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의향을 네,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네이버가 8대 2 중에 2인데 정확하게는 19.9%의 지분율을 좀 가지겠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1: 네, 그 비율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2: 네, 이게 공정거래법 때문인데 이제 현행법상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비상장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을 하려면 이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그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심사가 좀 까다롭고 또 기업 이 매각 이게 좀 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리스크를 줄이고자 19.9% 이렇게 제한을 두려는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배민을 품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납니다. 이미 검색, 광고, 쇼핑, 결제, 지도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배달까지 얹어지게 되면 음식점 검색부터 주문, 결제, 광고 다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이제 인수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네이버는 이런 결합 심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러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이버야 뭐 이커머스 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너지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우버는 우리나라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실패한 경험들도 있고 미국에서의 그런 활약만큼 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2: 네, 우버도 지난 행보를 살펴보면 두 번의 굵직한 실패가 있습니다. 먼저 2013년에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X를 들고 왔다가 이제 실패해서 2015년에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음식 배달앱 우버이츠를 예. 또 들고 왔다가 2019년에 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버가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은 게 한국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각 사업의 1위 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전략을 바꿔서 1위 사업자인 배민을 아예 인수를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다시 재도전을 해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1: 그간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버가 깨달음을 얻고 이번에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버랑 배민이 우버가 이제 배민이 이제 우버랑 네이버 손에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2: 네, 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딜리버리 히어로부터가 이제 이 배민 매각 이 티저 레터를 보내긴 했으나 이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우버도 이 배민을 인수하겠다 말겠다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발표를 아직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인데 이제 당장 2019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할 때도 이제 공정위가 요기요를 매각을 해야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었고
1: 예.
2: 이제 이런 걸 보면 공정위가 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나타나는 걸 굉장히 좀 이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8조 원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인수 가격을 부담을 하고 나면 이제 그래서 우버랑 네이버가 배민을 인수하고 나면 이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또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배달 수수료가 오르거나 광고료가 오르거나 하면서 또 소비자의 좀 이 부담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기업들의 뭐 합병은 합병이고 그 과정에서의 값비싼 청구서가 슬그머니 우리 소비자들의 배달비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로 전가되진 않는지 눈을 좀 크게 뜨고 이번 사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

0: 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1: 네, 이번 공시가 좀 특별한 게 이제 워렌 버핏 회장이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오면서 투자를 이렇게 주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 1월 1일자로 버핏 회장이 물러나고 예. 그렉 아벨이라는 신임 CEO가 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CEO인 아벨이 어떤 투자 색깔을 보여줄지가 이번 공시에 나타나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좀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일단 보유 종목 수를 작년 4분기 말에는 42개였는데 이걸 29개로 13개나 줄였고요. 그러면서도 상위 10대 보유 종목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좀 유명한 사례로는 애플,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종목들은 손을 잘 안 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큰 줄기는 그대로 두되 가지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번 공시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알파벳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이게 어느 정도로 베팅을 크게 한 건가요?
1: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 동안 알파벳 보유 주식을 1780만 주에서 5,800만 주까지 늘렸는데 평가 가치로 보면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0: 예.
1: 네, 이게 의미가 큰 게 그 알파벳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의 7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 됐고요. 작년에는 10위였는데 7위로 3개 단위나 한 번에 오른 상황이고요. 사실 버핏 회장은 그동안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좀 조심하는 입장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애플이 좀 유일하게 그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가치가 있었고 좀 빅테크는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진 않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렉 아벨 체제에서는 알파벳 비중을 이렇게 크게 늘리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AI 시대에 빅테크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6년 만에 항공주를 다시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델타 항공을 다시 산 건데 버핏 회장이 항공주를 다 정리하면서 했던 말이 있던데 이게 다시 사들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1: 네, 2020년 11월에 버핏 회장이 델타, 뭐 아메리칸 항공 이런 4대 항공사 주식을 전부 이제 손절매하면서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자 습관과 여행 수요가 완전히 뒤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예.
1: 항공주를 이제 다시는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0: 그런데 또 이번엔 샀네요. 다시
1: 네, 이번에
0: 회사가
1: 네. 네, 그 CEO가 바뀌면서 델타 항공 주식을 이렇게 3조 9,500억 원 어치를 이제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팬데믹 충격에서 이제 글로벌 사회가 완전히 벗어났다. 다시 회복이 완전히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로 해석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렉 아벨 신임 CEO가 버핏 회장의 그늘을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다. 버핏 회장 때의 그 투자 전략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대로 답습하진 않고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큰 줄기는 그대로 두지만 가지치기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태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것들이 또 정리가 됐습니다.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마존, 뭐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뭐 이름값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정은 왜 한 걸까요?
1: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했는데 뭐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이 두 종목이 2011년부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했던 종목인데 이 15년이나 들고 있던 종목을 전부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뭐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도미노 피자 이런 종목들도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사람인데요. 버핏 회장이 예. 그 직접 영입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겼던 그 투자 책임자인 토드 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 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떠나면서 이분이 투자를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을 전부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0: 이번 공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제 아벨 체제에서의 버크셔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조금 보일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유 종목이 42개에서 29개로 크게 줄었다는 건 이제 분산 투자보다는 좀 더 확신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알파벳 순위를 7위,

0: 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대량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AI와 빅테크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네, 의지가 또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버핏 그림자 벗어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년 전에 버핏이 손절했던 이런 항공주를 다시 사들이고 또 15년간 보유했던 종목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렉 아벨 신임 CEO가 버핏 회장의 투자를 단순히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버크셔의 현금 더미입니다. 이제 버크셔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또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현금이 더 많이 불어났는데 이제 이 현금들을 뭐 다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회사의 역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지급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할지 이런 여러 전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렉 아벨 CEO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현금들을 투자를 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투자사는 뭐 돈의 규모라든지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의 방송이 투자 권유는 아니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달의 민족 매각에 대한 소식부터 버핏이 떠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전략 변경까지 재밌게 다뤄봤습니다. 선 넘는 뉴스 바이트컴퍼니 김태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세계적인 건축물과 자본시장 얘기를 들어보는 돈으로 지은 세계입니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또 오늘은 어떤 건축물 이야기로 경제 이야기를 또 섞어서 재미나게 들려주실 건가요?
3: 사실 오늘이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을 예고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어제 밤 사이에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가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이들이 합의안이 이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붙여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파업은 이제 철회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걱정들이 많았는데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합의를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는 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협력과 갈등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3: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조금 힘들고 동반자이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선 노동자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본까지 더해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속에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1: 어딘가요? 궁금해지네요.
3: 미국의 시카고 남부에 있는 계획도시 풀먼시티인데요. 오늘은 이 풀먼시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금은 이제 풀먼 국립역사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1: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곳인데 어떤 곳이에요? 이거 풀먼시티?
3: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내가 혹시 시카고 가면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미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자본주의 천국답게 미국은 계획도시의 출발도 기업이 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침대 열차로 엄청난 돈을 번 조지 풀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예. 침대차의 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입니다. 회사 이름도 풀먼 펠리스카 컴퍼니였는데요. 1880년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풀먼시티라는 도시를 설계하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사는 도시를 만든 건데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사원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건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 하나를 만들어버린.

0: 비교하면 여의도의 5에서 배 정도 되는 도시를 이 회사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막 약 1만 2천 명의 노동자들이 살았다고 하고요.
1: 야, 조지 풀먼이 침대차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침대차 네. 왕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노동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도시를 만들었다니.
0: 좋게 포장하면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양질의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또는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들어있는 도시였는데요.
1: 일을 많이 시키려고 또 그 도시를 만든 거네요. 예. 따지고 보면.
0: 뒤쪽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드리고 네. 일단 압도적인 스케일이었던 만큼 당시 돈으로 치면 8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도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걸 뭐 물가 상승률이나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라고 AI가 계산을 해주더군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원화로 환산해보면 한 3,500억 원? 그럼 지금으로 치면 도시 하나 짓는데 3,500억 원이면 적게 들었네라고 네, 볼 수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투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 시도였고요. 노동자들의 도시니 좀 삭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산인데요.
1: 아, 아니에요? 회색 도시일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는데 아니군요.
0: 당시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급 도시가 뭐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촌을 지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1: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0: 네. 그러니까 외벽을 그 벽돌을 사용해서 지어 올렸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퀸앤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에서 18세기에 앤 여왕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 양식인데 이걸로 타운하우스를 쭉 지었고요. 당시 주변의 벽돌 공장에서 이 붉은 벽돌을 다 공수를 했고 또 검은 벽돌을 활용해서 또 띠를 이렇게 쫙 검은 벽돌로 만드는 나름의 그 포인트도 줬고요. 지붕은 박공형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올렸고 이 수백 채가 쭉 줄지어져 있지만 또 디자인이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고요. 벽돌 색감도 층층마다 달리해서 분위기를 좀 살렸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공공 건물과 행정 건물, 호텔 등을 조성했는데 이건 이제 중세 유럽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딱 지어서 뭐 두꺼운 벽, 둥그런 뭐 기둥, 반원형 아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딱 권력이 좀 있는 행정 건물인 것처럼 딱 해가지고 가운데 건물들을 만들어놨고요. 그 옆에는 상가, 극장, 도서관, 은행, 사무실 등이 있는 아케이드 빌딩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아케이드 파크라는 공원도 조성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딱 미국의 어떤 도시 하나 딱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타운하우스 앞쪽은 보행자들을 위한 큰 길하고 아름다운 가로수와 공원이 연결되도록 도로를 만들었고 뒤편에는 석탄이나 쓰레기 수거 등에 이용할 작은 골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도시 설계 기능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1: 예.
0: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 가스 수도 이런 것들 일반 그 주택들이 못 갖고 있었거든요. 이 여기는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갖춰서 당시에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풀먼 직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 말씀만으로 상상해보면 진짜 살기 좋은 정말 계획 도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상이 드는데
0: 네.
1: 이렇게 멋진 도시를 회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니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대도시의 부동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0: 네.
1: 되게 부러움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오산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 겉모습만 보면
1: 예.
0: 굉장히 부러워했죠. 야, 저기에 살 수 있다니 나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려면 각종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풀먼시티는 제법 비싼 월 렌트료하고 각종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1: 아, 이마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혹시 지어진 걸까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방 두세 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월 14에서 18달러를 내야 했는데요. 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이 40에서 50달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득의 30에서 40%를 렌트료로 냈어야 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25%나 비쌌거든요. 여기에 각종 인프라 사용 추가 비용도 내야 했습니다. 실제 직원들은 월급을 아예 이걸 공제되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풀만사 직원들은 대부분 거의 의무적으로 여기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 우리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기숙사로 들어와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1: 자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마저 의무였군요.
0: 네. 더군다나 이 도시의 여러 시설들, 아케이드의 상점들은 모두 풀만사의 소유였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상점의 물건은 비쌌습니다. 거기서 살려면 내야 하는 비용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고용계약의 연장이었고요. 회사 직원의 근태, 도덕성, 직급 등에 따라서 주택을 배정받는 기준입니다.

0: 기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에서 이걸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겉보기에는 좋았지만 그리고 처음에 살면 굉장히 멋진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1: 그렇군요. 조금 배신감이 드는데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네. 이수영님, 오경민님, 김은희님 모두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정말.
0: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만시티를 이용을 했고요. 조지 풀만은 아름다운 환경이 노동자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생산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는 환경마저도 철저히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무질서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격리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통제된 주거지역에서 지내도록 하면 거친 노동자들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직급에 따라서 철저히 주거지역도 구분했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다세대 주택, 숙련공은 타운하우스, 임원들은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삶의 공간마저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계급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는 당시로서는 뭐 어떻게 시대를 앞서간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본의 논리가 살아 있었고 철저한 계급과 관시가 존재하는 거대한 통제 사회였습니다.
1: 하나의 이 풀먼이라는 사장의 실험, 네. 사회 실험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까?
0: 처음엔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앞서 제가 삼성의 파업 이슈를 얘기한 거는 미국의 노동쟁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풀먼 파업이거든요. 이 풀먼 파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 모든 아성이 무너집니다. 1884년도에 파업이 일어나는데요. 네. 결국 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연방군까지 투입이 되고요. 2500명의 연방군까지 투입이 되고요.
1: 하나의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0: 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30명이 사망까지 하거든요. 풀먼 파업은 그래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일리노이주 대법이 기업이 주거지를 소유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걸 위법이라고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이 판결로 풀먼사는 풀먼시티를 강제 매각하게 되고요. 조지 풀먼은 그 이후에 심장마비로 한 3년 뒤에 사망까지 합니다. 유족들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할까 봐 아예 무덤에 안치할 때도 콘크리트하고 철근으로 시신을 쌓아서 안치했다고 하니까 약간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유토피아로 처음에는 여겨졌던 도시가 한순간에 몰락한 역사가 있었네요. 근데 왜 이런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겁니까?
0: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에게 꽤 많은 비용을 걷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대공황 1930년 이 이전에 미국에 한 번 더 공황이 있었습니다. 이걸 1893년 공황이라고 부르는데요. 철도 산업의 과잉 투자 때문에 일어난 공황이었어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이 많이 망했고 그래도 풀먼은 버틸만 했거든요. 꽤 고급스러운 그 침대 열차를 만들고 있었고 재정 상황도 좋았었는데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이 그 렌트비랑 이런 비용을 좀 낮춰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고 임금도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이걸 풀먼사가 아예 다른 사업이라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존이 너무 어려웠고 월급 봉투를 받으면 심지어 몇 센트만 들어있었던 노동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쟁의가 일어났고 끝까지 풀먼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서 이 3대 축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 파업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결론에 도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미국 최초의 계획 도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서두에 삼성과 관련한 얘기를 네.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0: 우리가 앞서 제가 파업 얘기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의 3대 축, 자본, 경영, 노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엔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회사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다행히도 이번에 삼성과 노조 파업이 합의하에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 않고 했다는 점은 나름의 이 3대 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3대 축은 사실은 경영자가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약간 경영자에 쏠려 있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상법 개정 때문에 이게 약간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노동자는 사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계속해왔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노동자들은 삼성은 이 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삼성이라는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봉은 다른 데들도 같이 오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에서 성과급 기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삼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여기 많이 꺾여 있었던 게 이번 아마 노조 쟁의의 폭발이었던 것 같은데 이 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성과급 문제가 만내 적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걸 일부는 주주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도 이제 자본의 일부 축을 갖게 되는 거니까 경영자하고 이해의 관점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3대 축이 잘 유지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130여 년 전에 풀먼시티의 비극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풀먼시티에 대한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절기상 소만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자라나서 가득 찬다는 뜻인데요. 오늘 기상변화 잘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과 토요일은 정연재 PD가 진행하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거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나 그 가정이 너무나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고 할 때 가여워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고 가엾어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형태가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단어들을 모두 표준어로 쓰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들도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 밑에 비읍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비읍시옷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 밑에 비읍 시옷 받침을 쓰는 것을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형태를 보면 비읍 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여워, 가여우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되고 비읍 시옷 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나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나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주의보는 강원 산지에만 발효 중입니다. 지금은 강원과 충북, 경북, 경기 일부에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상태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 그 밖의 전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도가 가장 많은데요. 강원도의 경우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지나겠고요. 강원 산지는 최고 80mm 이상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앞으로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현재 기온 서울 15.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6도 분포로 역시 오늘도 크게 덥지 않고 선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은 역시 이른 새벽까지 강원도 일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로 비가 좀 더 이어진 뒤 그치겠고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 깨끗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시각 20일 ICE 선물거래

회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63% 하락한 배럴당 105.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5.66%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은 미 이란 협상이 최종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동 사태로 석탄, 석유 제품이 급등하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5% 오르며 199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석유 제품이 31.9% 급등했고 화학 제품도 6.3%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은 한 달 새 4.4%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늦게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도 수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카카오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조 카카오 지회는 어제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구체적인 파업 계획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방위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사연 등 개인사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최종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 자리에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간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며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신군국주의 경향에 맞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4월 관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5만 1,690대로 지난해 4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이 중 4월 전기차 판매량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9% 급증했습니다. 반면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던 하이브리드 차는 지난해 대비 1.9% 줄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진통 끝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뉴스브리핑과 증시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오늘 오전 0시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유세전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1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상황과 GTX 철도 철근 누락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어젯밤 진통 끝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 불과 1시간여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 주시죠.
1: 예,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삼성전자 이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은 이 노사는 기존 초과 이입 성과급 제도를 그 유지하면서 이 반도체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메모리뿐 아니라 그동안 적자를 봤던 이 비메모리 사업부도 1년간 수억 원대 성과급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듬해부터는 반도체 전체 40%, 사업부별로 60%로 성과별 차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10년간 노사가 합의한 최소 영업이익을 뛰어넘으면 총 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다만 세후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노사 공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협력업체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활용할 걸로 알려졌고요. 이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재직노도 노조원의 이 과반 지지를 받으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0: 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사업부 간 배분 비율, 그러니까 적자를 본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 기존 안보다 성과급을 일부 삭감은 했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네요. 자, 마지막 교섭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 테이블에 나섰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 최종 대화 테이블에서 노사가 이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른 건데요. 김 장관은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의 법적 발동권자임에도 일절 입에 올리지 않고 끝까지 대화의 끈을 부여잡은 채 이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청와대는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해협 통과가 결정됐다. 이렇게 밝혔죠?
1: 예. 외교부가 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한 척이 이제 어제 오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선박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있는 HMM의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우입니다. 선원이 21명이고 그중에 이제 한국인은 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인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고 이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HMM은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 공격을 받은 이 나무호가 소속된 선사인데요. 이 유니버설 위노우는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다가 이란 당국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이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지난 일요일 밤 우리 선박 한 척의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 이란 대사관을 통해 알려왔고 선사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아직 우리 선박 25척하고 선원들이 남아있는데 다른 선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아, 이제 뭐 다른 선박들도 올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은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이 이제 모두 25척, 한국 선원은 151명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배가 사실 HMM 소속인데 이제 대기업 배다 보니까 그쪽에 남아있는 일부 선사들은 해당 선박의 통항 소식을 이제 외부로부터 아름아름 전했을 뿐 정부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선박이 선정된 경위와 뭐 통항 배경, 뭐 향후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당장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남아있는 25척에 대해서도 이란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0: 어제 국회에서 외통위가 열렸는데 남호 피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은 교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좀 옹호했는데 야당은 정부가 공격 주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CCTV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지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당연한 대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란 측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공격 주체를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피격 주체 및 발사체와 관련해 아주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그 CCTV를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네. 정부의 선긋기로 불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박 25척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고 추가 통행 협의를 이어가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정부가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신중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자 이런 취지로 언급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지칭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한국인 활동가들이 탄 이 가자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는 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국제법적 상식마저 무너뜨리고 이 돈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그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영장 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그걸 판단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0: 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1: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우리 국민이 탄 남우호 피격에는 침묵하면서 이 이스라엘 문제에는 앞장서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과 혁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부터 체포해야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외교가에서는 사실 그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때문에 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부터 6.3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자정부터 여야 후보들이 현장 유세를 시작했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자정 0시부터 이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울을 배달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정 후보는 이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포 분류 작업에 직접 참여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같은 시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 이동에서 배추를 나르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락시장의 생동감을 본받아 서울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0: 여야 대표는 수도권을 찍고 중원으로 향하네요.
1: 네, 이제 새벽에 우편 집중국에서 활동한 정청래 대표는 성남에서 열리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첫 집중 유세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어 재보선이 열리는 공주 부여 청양을 찾은 다음에 대전에서 열리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출정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중원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전국으로 야당 바람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요. 이 자정에는 사실 그 경기지사 후보인 양양자 지사 계속 그 후보가 이 단식투쟁 삼성노사 합의 잠정 합의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이 현장에서 일단 0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첫날 거리 현장 유세로 충남과 대전을 잡기로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책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막아내지 못하면 각종 세금 핵폭탄이 민생을 짓밟을 것이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남북 여자 축구 클럽간 대결에서 수원 FC 위민이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에 역전패했네요.
1: 네, 수원 FC 위민이 어젯밤 1-2로 내고향 축구단에 졌습니다.

0: 이건 이제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이었는데 이제 수원FC는 이번 패배로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이 골대 불운에 주장 지소연의 페널티킥 실축까지 겹쳤는데요. 참 이번 경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외고한 대로 200여 개 국내 민간단체가 공동 응원단을 결성해서 뭐 수원FC와 내 고향 모두 응원을 했는데 사실 수원FC 입장에서는 좀 홈 이점을 우리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도쿄 베르디와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네.
1: 목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후반이라 출근 정체는 조금 덜한데요. 비키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구간부터 살펴드릴게요. 인천 쪽으로 광명나들목 진출로를 이용하실 분들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쪽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소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언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증시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3: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금 장을 마감했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을 좀 앞두고 반도체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상당히 유입되는 모습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 노조 파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 타결되다 소식이 이제 밤늦게 나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전장이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해지면서 메모리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소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뉴스가 지금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친 그런 어떤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 가능성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이란과 협상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좀 자극이 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 가능성은 좀 같이 언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 변동성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라든지 금융주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빅 이벤트였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3: 일단 엔비디아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장 시간에는 사실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도 있었고 뭐 업시락도 치라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없 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 후에 뭐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컨퍼런스 콜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아 확실히 좀 이제 아 컨센서스를 계속 좀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5% 이제 급증하면서 예상치가 이제 792억 달러였는데 81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예상치를 거의 근접한 이제 75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때 성장률이 거의 80, 90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경이적인 숫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매출 총 이익률이 75%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도 지금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1센트가 이제 배당도 올라가면서 25센트로 좀 상향이 되면서 확실히 배당에 관련돼서도 성향이 많이 올라가는 좀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다음 분기 매출도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금 870억 예상인데

0: 910억 달러를 이제 다 매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 확실히 좀 실적과 관련돼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흠잡을 것이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주가 자체 한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의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4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0: 네. 일단 뭐 지난달 이제 FOMC 회의록에 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재가속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한 분야만 아니고 되게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어떤 일부 의원들의 좀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 결정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둔화 자체는 아직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금리를 뭐 인하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동결 기조는 유지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올 지금 이제 12월 정도 올 하반기에서 내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의사록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올라간 덕분인지 유가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0: 아, 유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렌트유가 한 105달러, 그다음에 이제 WTI가 98달러로 그래도 전날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지금 급락 흐름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1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일단은 뭐 WTI 기준을 봤을 때 60달러, 70달러 어떤 그러니까 전쟁 전에 그 수준으로는 아직은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한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해서 최종 단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티그룹이 전날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에 의하면 지금 원유 시장에서 장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브렌트유가 막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료하는 것이 지금 좋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종전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번 주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 변동성이 정말 대단한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기록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한 변동성. 지금 7,200선에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한 10% 정도 지수 대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2,3천대보다 지금 8,000대로 오니까 10%라고 하면 이만큼 포인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건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인데 10년물이 뭐 한 4.8%까지 4.6%까지 올랐고 지금 30년물 금리는 뭐 5.19%까지 오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2007년 뭐 이후 좀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들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이제 위험 선호 심리 자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됐는데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에서 장 마감할 때까지 결국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어제 좀 시장을 좀 누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10원을 넘었다가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0: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급하긴 합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급한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간 것이 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장 초반에 1513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비슷한 것이 나오면서 그래도 진정되는 흐름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10원대를 유지하면서 어제 지금 장 마감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밤 사이에 지금 1500원대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1490원대로 다시 복귀한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 부분이 이제 원화 약세를 부르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이클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되는 계속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나오는

0: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0: 지금 이제 밤 10시 넘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밤 10시 반에 노동부 이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어쨌든 임금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잠정 합의안이 서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제 연기가 되는 총파업은 어느 정도 이제 유보가 된다라고 좀 공지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찬반 투표가 이제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합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사실은 12월부터 거의 5개월간 이제 계속 이 노사 갈등이 이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제가 볼 때는 기준으로서 합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만큼 성과를 잘 내야 되는 하나의 또 부담, 숙제도도 함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보면 좀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막판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합의안을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 또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컨퍼런스 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오전 10시까지 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오늘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노사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아침에 반도체 섹터 반등 흐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반도체 섹터만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로봇 또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좀 섹터별로 순환매 어떤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을까요?
3: 네,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60에서 150, 남해안 많은 곳에는 1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 91.1mm, 강원도 태백은 85.7mm로 5월 2일 강수량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1: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까요?
3: 네, 오늘은 강원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20에서 60,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 강원 내륙 5에서 30, 수도권과 충북, 그 밖에 경상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는 20m 안팎으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비 그치고 나면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고요?
3: 네, 오늘이 본격적으로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더위는 주춤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0, 강릉이 18도, 청주대전 22, 전주와 광주가 21, 대구와 부산은 24도로 어제 기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6도, 주말인 모레는 24,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은 27,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30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1: 예,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본격 인터뷰 1부 시작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데 지금 동탄에 계시다고요?
1: 예, 동탄의 동탄대로변에서 지금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후보님 뭐하고 같이 계신 건가요?
1: 저희 화성시장 전성균 후보, 그리고 저희 시의원 후보 이우주 후보 김기현 후보, 그리고 도의원 후보 양식은 후보 이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유세 현장에서도 예.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시고요.
1: 예.
0: 자, 어젯밤에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안 잠정 안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 대표님 보셨죠?
1: 예, 방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 입장을 게시했는데요.
0: 네.
1: 이게 합의안이라는 것이 사실 극한 대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자사주 형태로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의 이해관계 일치하게 되는 결론이 나게 되면은 앞으로 회사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다들 뭐 공감가는 지점들이 생길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현금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양측이 더 이견을 좁히고 좋은 방향에 나갈 수 있는 합의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자, 근데 그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게 그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었는데
1: 예.
0: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적자 사업부에도 이제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같으면은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어 있을 정도의 큰 사업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 유지되면서 뭐 반도체가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황일 때는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사업부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나머지 사업부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또 보탬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좀 특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자, 그 여야의 입장이 그동안에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그동안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경영진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 탓이다. 뭐 이렇게 입장이 엇갈렸고 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달랐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1: 사실 노란봉투법이랑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규정된 뭐 원청과 하청관계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사실 뭐 노란봉투법에서 뭐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민사적 보상할 때 너무 심하게 보상하지 않게 한 것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전 이번에 삼성전자는 좀 누적되었던 어떤 협상 수요가 생긴 게 아닌가 우리가 잘 알지만 삼성전자는 원래 노동조합을 두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들의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이 원래 인류 으뜸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보다 앞서는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노동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적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SK하이닉스와 비교가 되면서 이런 구조가 생긴 것 같고 제가 이제 동탄의 국회의원인데
0: 네.
1: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용인의 이제 삼성과 그리고 그 SK하이닉스가 공동 같이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게 되면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같은 생활권에 처음으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0: 아.
1: 지금까지는 화성과 평택의 삼성, 그리고 이천의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같은 생활권에 특히 동탄 이신도시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근로자, 노동자의 이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더 처우가 나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이직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차피 양대 기업이 노동 조건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협상에 의한 어떤 이런 성과급 배분이라는 것 넘어가지고 양대 반도체 기업이 결국은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인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처우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제 협상 전에 예, 타결 전이죠. 이 노조의 단체 행동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 이런 입장이 이번 협상 타결에 좀 작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노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제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가다 보면 뭐 생산을 중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소 이제 좀 지렛대가 될 만한 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항상 노동 협상은 격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우려됐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부분에서 1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0: 예.
1: 이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반응이 나올 거라고?
0: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개혁신난 검색하시면은 앱이 저희 앱이 바로 또 당원가입부터 다 이제 모바일 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정당이 우리가 플랫폼화하고 온라인화하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는 지금까지 쉬웠지만은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그것이 실제 유권자들과 또 일반적인 앱 사용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내 개발 인력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무돼 있고요. 앞으로도 플랫폼 정당화에 더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I 사무장도 도입을 해서 선거에 활용을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잘 되고 있습니까?
0: 실제 저희 후보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버그 수정이라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갖는 불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 부족 때문에 선거운동하면서 좀 비효율적인 동선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지금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7곳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5곳 다 해서 200명 가까운 후보를 지금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시는 게 전과나 체납이나 병역 미필 이력이 없는 이른바 3대 클린 후보 비율이 70.1%다. 70%를 넘는다. 네. 전 정당 중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럼 기존 정당들 다른 정당들은 이거보다 낫다는 얘기인가? 좀 네, 비교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0: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공직자로서 물론 전과가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걸 좀 면밀하게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어떻게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놓인 경우 이런 것들은 또 구제를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살펴가지고 저희가 다른 당에 비해 가지고 전과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이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당이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무투표 당선 얘기도 보셨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당이 공천만 하면 양대 정당에서는 500명 가까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선거다 보니까 그 안에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들을 많이 넣어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개혁신당도 뭐 후보를 더 내고자 했으면은 사실 후보의 수가 중요하다 생각했으면은 더 많이 그런 분들 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저희 당세가 좀 더 작아 보이더라도 후보들 중에서 어떤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 그런 상황과 다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사법제도가 정착된 상황 속에서 전과나 이런 것들로 사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이 공천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1: 네. 최근에 대표님이 그 대구 지역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한 표는 사표가 아닌 지역을 키우는 종자다. 지지를 호소를 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4년 전 선거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예. 당선된 500명 중에 사실 소수정당 출신은 한 명도 네. 없는 게 또 현실인데 이번엔 좀 더 기대를 하십니까?
0: 저희는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바꾸는 거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유권자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보자의 자질 같은 것도 검증을 더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이 소수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고 했을 때 확실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네. 우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노란봉투법 표결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개혁신당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 국회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소수정당인데 이 개혁신당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선거 전략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정치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왼쪽으로도 저희 가봤고 오른쪽으로도 가봤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진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역할을 개혁신당이 한다

0: 의회 내에 한두 명이라도 개혁신당 의원이 있으면은 그런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이제 작은 정당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보다 매운맛을 더 왼쪽을 자처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나머지 또 이제 뭐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 기대어가지고 의석을 얻은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성정당 이런 것들로 의석 얻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견제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혁신당만이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지금 대구, 부산 같은 애도 지금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가 나왔고 있는데 이 네. 지역이 최근에 좀 접전,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혁신당 후보를 찍게 되면 보수표 좀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그런 얘기 항상 나오겠지만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 몰아줘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느냐라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바가 부산과 대구에서도 선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만 하더라도 네. 뭐 가장 이슈였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 있어가지고 개혁신당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지금 김해공항에 포화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하자라는 입장은 저희가 이제 주로 내는 입장이고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이수찬 저희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민군공항을 같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자꾸 군공항이 껴가다 보니까 민공항이 오히려 그 군위로 이전하게 되면은 대구 시민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그 선명한 다른 입장을 찍어주실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뭐 단일화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좀 포인트 못 잡는 질문이 되는 건가요?
0: 뭐 대선 때도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계엄을 하고 나가지고 그에 대해 반성이 부족한 정당과 단일화해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이 얻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선명하게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 네, 근데 그 어제 그 예정됐던 일정을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좀 중단을 한 걸 놓고 뭐 여러 가지 해석 관측에 나오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가요?
0: 아무래도 정의한 후보가 최근에 단식을 하고 이것이 끝나다 보니까 그 단식 이후에 몸조리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그 TV 토론에서 본인이 배제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 뭐 법원에서는 어쨌든 방송사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각이 나면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내려고 했다가 그게 캠프 내에서 좀 조정이 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 잡혔다 취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현안에 네. 대한 좀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지칭을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탄 가자 구호선단이 이제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통령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저는 유럽식 국가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도덕주의를 내세우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기준은 아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우리 외교의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큰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통령께 지적하셨지만은 그 지적하는 과정 중에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트위터 계정을 인용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좀 망신을 사신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찍어가지고 네타냐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야 이거 이스라엘이랑 그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는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 이제 사법 재판소도 그렇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으로도 글 올렸지만은.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그 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있고 거기서 뭐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0: 쪽으로. 그러면 그 국가의 수장도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구호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는 알겠지만은 외교라는 거는 큰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은 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저 상황에서 얘기 안 해?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지적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합니다.
1: 네. 그 남호 얘기를 하셔서 어제 외통위가 열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남호 CCTV 통신 기록 계속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격 주체 왜 빨리 특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0: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사실 우리 국민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을 잡아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우리 배를 공격한 주체가 만약 밝혀지게 되면은 거기는 더 센 메시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인지 대충 국민들은 알 것 같은데 그것을 국가에서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CCTV나 여러 가지 자료로 확인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5만 가지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또 대신 우리 배를 직접 공격한 것을 추정한다는 곳에는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을 진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외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5.18 기념일 때 지금 스타벅스 마케팅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 5.18 조롱처벌법 추진하겠다고도 밝혔고 또 당에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민주당은 매번 이제 뭐 정권 잡고 이러면은 본인들의 의사를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걸 관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실 스타벅스 측은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도 이제 사실 문책이 되고 경질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처가 뭐 그거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용진 회장 자체가 좀 오른쪽에 치우친 정치적 행보로 의심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돼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업이 명시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 기업이 신속하게 반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는 사실 정치 입단이 기업 활동에 굉장히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선거를 앞둔 그런 의식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 5.18 전야제 행사 중에 또 대표님 네. 이름이 거론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네. SNS로 이게 정말 공식적인 전야제 행사인가 정치 네. 행사 그 자체인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뭐, 그 5.18 전야제, 이제 그 공식 행사죠, 5.18 전야제는. 거기에 이제 국비도 이제 세금도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행사에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좀 치신 분들인데, 올라가가지고 뭐, 그, 결국에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 뭐, 저와다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장동영 대표까지 거론해 가면서 뭐, 굉장히 비난하는 조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이제 자기들 나름의 퍼포먼스로 만든 건데,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 개인이란 정치인은 2년 전에 저희가 뭐 국파 천송이를 그 5.18 영령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놓고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치하면서 십수년 동안 5.18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5.18 행사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그 5.18 행사가 5.18을 기리는 문제보다는 민주당 계열의 정파성을 띈 행사로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으면 아직까지 해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큰 문제다 보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행사를 스스로 자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국비 지원 앞으로 끊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GTX 구간의 그 철거 누락건인데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도 정원 후보 국토부 관계자 그리고 이 의혹 처음 보도한 MBC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응 방식.
0: 저는 항상 뭐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맞으면은 거기다 솔직히 론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선거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GTX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GTX가

0: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성역 용인 통과해가지고 성남역 그 성남을 통과해가지고 수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용인과 성남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란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덜 민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탄 신도시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6월 개통, 7월 개통만 믿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8월 이후로 연기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이게 좀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석연치 않다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왜 그게 연기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듣고 보니까 혹시라도 그게 그런 3, 4월쯤에 그러면은 이런 철근 누락 사태가 인지되어가지고 저희 국회의원실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게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그때 이미 알려졌던 것인데 정확한 원인을 좀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히 책임자를 가려야 되고요. 특히 어제 철도시설공사장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6개월 가까이 이제 본인들이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이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 중에 하나가 정원호 후보의 그 폭행 관련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천하람 대표가 판결문을 입수해가지고 좀 비판을 예.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게 벌금 300인가 받고 그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 정원 후보가. 그런데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95년도에 그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연간 최저임금과도 크게 차이하지 나지 않는 그런 90년대 초에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그 정도의 벌금을 물 사안이면은 주치폭행도 단순한 주치폭행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국에는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밝혀낸 것이 그 당시에 재판 기록에 보면은 재판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감경이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사실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결국 정원 후보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또 나중에는 5.18 때문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게 뭡니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난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하여튼간 5.18 때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1: 네.
0: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보면은 음주운전을 본인이 하신 이력에 대해가지고 해명하라고 했더니만은 뭐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해명을 더 이상 그 국민들이 받아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뭔가 성역화하기 위해서 5.18 끌어들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뭐 어려운 분을 돕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나듯이 넘어가는 것은 이제 좀 국민들이 강하게 지적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0: 삼산아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1: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인 곳이 많고요. 강원 산지에만 호우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경기 일부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 오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오늘은 가장 많은 비가 예보도 있고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최고 80mm 이상 비가 지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과 산지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대부분 5에서 40mm의 비가 그 밖의 지역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그치는 곳도 많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여수 백야 지점이 195mm, 남해가 187mm의 비가 오는 등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서울도 이틀간 지금까지 7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7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왔는데요. 오늘까지 중부와 제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건조함이 많이 해갈이 되긴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오늘까지 괜찮겠고요. 오늘까지는 낮에도 큰 더위 없이 서울 20도, 세종 강주 21, 대구 부산 2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심 채널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중앙당 선대위 제2상황실장인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원내 부대표에 다시 또 임명되시고 선대위 제2상황실장을 맡으셨는데

0: 제2상황실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예, 그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그 전국의 어떤 선거 일일 상황들을 점검하고 또 대응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네거티브 문제라든가 긴급 현안 발생했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아, 13일간 정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일단 오늘 어젯밤이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까지 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참 초조하게 좀 좋은 결과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네. 결과가 어쨌든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저는 이걸 매우 심각한 위기로 생각은 했지만 결과가 잘 될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도 뭐 대한민국 생각하는 마음, 애사심 다 똑같았을 것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저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가지고 임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김용훈 노동부 장관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법적인 권한 행사를 미뤄가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저도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힘 방식으로 노동계를 찍어 누르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 이것은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 또 사업장의 위치가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이번 파업 타결로 경기지사 선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계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사태가 잘못되면은 이건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국힘에서는 미리 마치 그런 사태가 생기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그런 그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정부일 때 그 노사 파업이 많았는지 국힘처럼 보수 정권에서 찍어 누르기를 할 때 노사 파업이 많았는지 노동 파업이 많았는지를 생각하면 국힘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은 애초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2상황실장이시고 또 네거티브와 관련한 또 현안 관련한 긴급 대응을 하신다고 하셔서 서울시장 지금 선거 쟁점 중에 하나가 그 GTX의 철근 누락권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국토위도 열렸는데 관련해서 일단 제 첫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정원 후보 측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MBC까지 첫 보도를 한 MBC까지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 허위사실 공포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공인의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일단 자기의 재직 중에 저런 일이 터졌으면은 국민의 안전 여기에 너무도 심각한 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그 어떤 그 반성과 사죄가 일단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철근을 빼먹는 그 어떤 안전의 부실공사 문제는 본인이 저지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감독 소홀에서 생기는 문제였겠죠.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작년 가을에 이미 드러난 문제인데 계속 이걸 숨겨온 것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까 봐 계속 숨겨오다가 서울 그 어떤 시청에서 얼마나 담당자들도 그 답답했으면 오세훈 후보가 그 직무정지가 된 이틀 후에 바로 국토부에 신고를 했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불안감을 가진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런 그래도 어떤 이런 안전을 참사를 막는 이런 신고가 이루어진 것일 텐데 왜 본인의 재직 중에 이런 것이 덮어지고 숨겨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를 해달라고 차라리 자기가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정말 떳떳한다면은 그 과정을 한번 감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걸 안전 문제 또 이것을 덮어 누르기를 했던 그 어떤 비행의 문제 이것을 지적하는 저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끄러움도 알고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결코 그 공인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혹시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고발된 부분을 좀 맞대응할 뭐 어떤 방안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1: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게 객관적으로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사 전 구간에 다른 구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실태를 그 점검하는 이쪽에 그 의미를 두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면 될 뿐 저런 그 가치 없는 말도 안 되는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법 추진을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검법 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0: 예.
1: 검찰에 의해서 저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인권이 침해가 됐는데 저걸 가지고서 그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솔직히 얘기하면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끝까지 뻔한 사실도 부정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집단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특검에게 이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검 추진은 당연한 것이고
0: 네.
1: 다만 국민들 관심은 혹시나 그 공소취소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이걸 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 얘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또 여론을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국민의 뜻을 한번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최혜병 그 특검법 때 조작 기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 사례가 있다는 것. 그러나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 후보 스스로 자신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국 후보의 과거 판단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검찰 특수부 체제를 키웠다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1: 저는 뭐 과거에 있던 사실을 한번 그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것은 검찰의 그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별수사 기능, 직접수사 기능을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기능을 줄이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형사부의 인권 옹호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오히려 인권 옹호 기능은 줄이고 직접 수사 기능은 키워주고 조직까지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위한 그 인사권 이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을 다 중앙지검 간부로 앉혀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전국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다 윤석열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사조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권한도 커지고 또 사조직이 되는 바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무차별적인 수사가 진행이 마음껏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국 수석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글을 쓰게 됐던 배경은 뭐냐면
0: 네.
1: 김용남 후보를 검찰주의자고 본인은 검찰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너무 우스웠던 겁니다. 검찰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인데 그것을 김용남 후보가 그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극히 예외적인 검사의 보안수사권 허용하자는 그 주장하고 검사에게 제한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자는 김용남 후보의 주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은데 자기가 얘기하는 보안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얘기하는 보안수사권 똑같은 걸 가지고서 자기가 되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소리인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한번 했던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같은 거로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0: 검찰개혁에 대한
1: 예.
0: 조국혁신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 같다고 예. 보십니까? 다르다고
1: 똑같습니다.
0: 보십니까?
1: 똑같습니다.
0: 네.
1: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0: 네.
1: 다만 초국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검사에 제한된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별로 의견이 좀 다른 것입니다. 조국 대표나 저나 김용남 후보는 제한된 범위 내의 예외적인 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0: 네.
1: 다수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 개인에 따른 차이라고 그렇게 뭐 판단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거리 5파전으로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굳이 어느 하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거 마지막 날 투표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한데 어제죠.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 김재현 후보에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함께하자면서 공동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김용남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조국 후보가. 그래서 갑자기 공동공약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배경인가. 당에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당의 의견은 물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예.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예.
1: 김용남 후보를 상대로 계속 네거티브 전법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할 뜻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공동 뭐 저 공약을 저 뭐 마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같은 편인 것처럼 같은 민주진영의 후보니까 어떤 서로 싸울 관계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떤 민주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위장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위장전술 그런 그 저 기술을 부리기 전에 그 네거티브부터 멈추고 평택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0: 네.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구가 평택 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지만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질문을 또 받았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결국 유이동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상대 그 보수 진영의 그 두 사람 합해도 어차피 김용남 후보나 네. 조국 후보를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뭐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단일화 문제를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0: 평택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예. 지점에서 굳이 단일화까지 필요 없다. 김용남 후보가 이길 거라고 지금 예. 보고 계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주 진영의 그 어떤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배경. 특히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배경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어떤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신뢰, 지지의 마음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영입을 했고 또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뜻까지 존중해서 이루어진 공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정통적인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로 김용남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의 접전이 지금 펼쳐지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김관영 후보의 그 발언이나 입장에 대해서.
1: 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로 기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행위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생각해 보면 김관영 지사 를 좋아했던 그 마음 또 동정심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경선 과정에서 또 그 어떤 도내 당내 좀 약간의 그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비판의식까지 포함이 돼서 아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북 도민들께서 매우 합리적이고 또 어떤 그 민주당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그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최종적으로 정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후보가 그 어떤 당대표에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 이것은 저는 본인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상대는 그 이원택 후보인 것이지 뭐 민주당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로 갈라치기로 나가는 그런 선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의 그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걸 조금 인식을 해 주고 조금 절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전북지사 선거는 이원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1: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북 도민들께서 당연히 그렇게 그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그 5.18 관련한 그 탱크데이 마케팅 때문에 스타벅스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에서는 당대표가 출입도 좀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후보들 또 당직자들 또 당원들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조치에
1: 아마 당대표 말씀이 아니라도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미 시민단체가 많이들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절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앞으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5.18 왜곡 조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만 가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조롱하고 모욕만 가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뭐 찬반 의견을 뭐 각자 달리 갖는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홀로코스트 이걸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의견 표출만 해도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그 학살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 감정을 일으키는 그 언행을 해도 독일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저는 충분히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5.18을 헌법에 그 등록하는 개헌의 문제 그리고 이런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이런 그 조롱행위 모욕죄를 처벌하는 그저 이런 법률 개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스타벅스 대표까지 이제 해임을 시켰고 정영진 회장이 또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코리아 그리고 신세계 그룹이 어떻게 지금 향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이번 그 기획 상품 내놓는 이 과정만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은 뭐 멸콩이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 측근들이 그 일베 비슷한 사람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뭐 정용진 대표 자체가 사상 교제를 저는 해야 한다. 좀 어떤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어떤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본인부터 사상 개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자르고 과거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부터 시작해서 회사 문화를 일신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번 그 사장을 한 명 뭐 자르고 말고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본인부터 바뀌고 회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지금 사실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오마이뉴스가 음성까지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 지금 국힘을 국힘 그 지도부 다수의 그 정치인들을 저는 정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닐 겁니다. 늘상적인 뭐 일이었을 것이고 일부가 이렇게 우연히 외부로 드러난 것이었을 텐데 5.18만 관련해서도 항상 5.15면 본인들이 먼저 헌법 수록을 얘기를 하다가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어떤 그 어떤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던 문제인 것이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그 국민적인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참

0: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좀 국민적인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보수가 어떤 정상적인 그 보수로 어떤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보수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심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국민을 이번에 제대로 회초리로 때리는 것 이게 국힘을 그 좋아하는 분들도 취해야 할 선택이다라는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어쨌든 국힘 그 지도부 이분들에게는 좀 100일간 좀 쑥과 마늘을 좀 먹게 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좀 인간의 본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13일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유세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장동헌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각 주요 후보들, 여당의 각 주요 후보들의 일종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방식 어떻게 보셨어요?
0: 정책으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어떤 대응책이 없고 국민의 마음을 끌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를 뭐저 치르는 것일 텐데 그래도 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또 표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어떤 상대방 그 측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정책 부재 이런 상황들을 좀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제2상황실장이셔서 그 정원호 후보의 그 폭행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판결에 의하면은 국힘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정치적인 쟁점을 이유로 싸움을 벌였던 걸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히려 판결문에 나온 그대로 네. 국힘이 그저 엉뚱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점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실 그 광역단체장 뭐 그 기초단체 의원 선거도 그렇지만 이제 14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니 총선급이잖아요. 그래서 주요 선거구마다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던 후보에 대한 공격들도 막판에 또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점 혹시 지금 아 이 부분은 당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0: 그 후보와 또 어떤 중앙당이 서로 그럼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그 어떤 해명하고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체제 이걸 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 네.
0: 또 잘 대응하는 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활동가가 탄 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지금 그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 부분은 생각보다 세게 발언을 하셨더군요.
1: 생각보다 세게 발언하신
0: 예,
1: 겁니까?
0: 예, 예. 그러나 그 어떤 그 국민들 뭐 어떤 상식을 가진 분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어떤 뭐 외국의 그 문제 다른 나라 정부에 관한 문제는 잘 언급하지 않는 관행은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참 용기 있게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기도 했고 네. 시원하기도 했고
1: 네.
0: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 이제 외교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이스라엘 쪽에서도 또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도 이스라엘 쪽에서 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어서요.
0: 맞습니다.
1: 예.
0: 아마 걱정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걱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1: 예.
0: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그 끼치는 영향과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뭐가 더 중요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어쨌든 이게 양심의 소리이고 또 어떤 객관적인 정의관념에도 맞는 그 말씀인데 다만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대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세계에 공적이 돼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0: 중동의 어떤 그 중동과의 어떤 거래 관계라든가 또 어떤 그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네네.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1: 네.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나무 피격 사건 네, 공격 주체를 아직 정부에서 조사 중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장을 내놓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왜 피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느냐 또 뭐 CCTV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란에게 대하는 태도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란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상이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이란 정부의 선택인지 군부의 선택인지 일부 돌출된 어떤 그 저 세력들의 그 행동인지 이게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란 전체를 우리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1: 네.
0: 그래서 프랑스나 중국도 어떤 이란과의 관계가 좋지만 그 나라 선박들이 피격을 당했을 때 좀 절제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네. 프랑스도 선택했던 문제고 또 그런 절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우리 그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하게 또 통과하는 또 네. 경사가 있었지 않, 기쁜 네.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건 정부의 합리적인 절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스라엘 문제는 그 직접 어떤 민간을 상대로 학살행위 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우발적 사태를 저지른 이란의 문제와는 좀 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요.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다 가져가신다는 얘기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0: 그 지도부가 판단을 할 텐데
1: 네.
0: 다 가져오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정말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인지 정말 그렇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건 아마 선거 끝나고 후반기 온 구성을 할 때 그때 아마 뭐 신중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다만 법사위원장 그건 국힘이 내놓으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힘이 잘할 것 같고 그 이유가 뭔지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원내부대표였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절기 소만이자 목요일 아침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호우주의보 강원 산지에만 내려져 있고요.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그래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요. 대부분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오늘 그치는데 경북 동해안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오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가장 많은 비가 올 텐데요.
2: 텐데 20에서 최고 80mm 이상 예보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남해가 187mm 등 전남, 경남, 제주 산지에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이 기록됐고 서울도 이틀간 76mm의 비가 기록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 대부분 7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온 곳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물결도 높아서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서해 5도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 덕분에 건조함은 해갈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오늘까지 괜찮고 더위도 쉬어갑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4.7도로 출발했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은 대부분 평년 이맘때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세종 광주도 21, 대구 부산 24도 등으로 대부분 큰 더위 없겠고 선선하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7도, 어제와 오늘 서울에 76.4mm의 비가 왔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정치?
4: 전격 시사.
3: 뉴스.
4: 전격 시사.
3: 인터뷰.
4: 전격 시사.
3: 주식.
4: 전격 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0: 본격 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부터 네. 선거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네. 되는데 현재 지역에 계시죠?
1: 네, 제 지역구가 이제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사계군입니다. 이 저희 지역은 이제 서울시 면적의 4.6배나 되는 큰 지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부지런히 선거운동을 단련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부의장 경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지역구에 내려와서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어젯밤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삼성전자 네. 성과급 잠정 합의안 보셨죠, 의원님?
1: 예, 예.
0: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 차질 또 경제적 타격을 막아낸 아주 불행 중 다행인 결과라고 보고요.
0: 네.
1: 이제 이번 합의가 이제 DS 부분 특별 성과급 신설, 뭐 출산 장려금 확대를 담아서 이제 노사 간의 극단적 대립을 피했다는 점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5월 22일부터 진행되는 그런 노조원 찬반 투표 최종 가결 여부가 향후에 이제 완전한 갈등 봉합의 핵심 분수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결 소식 이후에 X에 올린 글을 보니까
1: 예.
0: 파업을 하지 않게 된 거는 다행이다. 위기는 넘겼다. 그런데 네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1: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이제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 AI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0: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첫 일정이 그 단식을 하고 있었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는데 다행히 네. 이 합의안 타결로 단식 농성을 이제 잠정 중단을 하고 병원으로 양 후보는 이송이 됐고 그다음 일정이 네. 대전하고 충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1: 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또 성남에 이어서 대전 충남으로 향하셔서 아, 두 여야 대표가 모두 충청도에 공을 들인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충청도가 격전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1: 네. 지금 격전이고 어쨌든 사실 이제 동남풍이 분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0: 예.
1: 예, 동남풍이 수도권까지 가려면 결국은 충청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청도가 격전지가 될 수뿐이 없고 캐스팅 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충청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들이

0: 거기에 충청도에 공을 들이고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1: 네네.
0: 네네.
1: 지금 보면 충북 그리고 충남 다 그 국민의힘 소속의 예 현직 지사들이 지금 출마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판세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땐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선거가 이번 선거는 2018년도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도 국정운영 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60%대가 넘지 않나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1년 차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후보 간에 이제 본인들의 선거 구도라든가 자기 영향, 개인기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면 지금 충북 충남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선거 판세도 좀 네. 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네. 아까 동남풍 네.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 네. 영남 경부선 라인 좀 경합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나와서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0: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제가 현지에 지역에서도 느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이제 견제론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1: 네.
0: 그것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우리 동남풍이 세게 불어주느냐 아니면 뭐 미미하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네. 동남풍을 세게 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0: 아,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선거는 특히나 또 중앙당의 역할도 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들의 개인기 또 후보들의 역량 이런 것이 더 크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각자 지지표들 우리 보수가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동남풍이 세게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을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는데요.
0: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렇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 네네. 뭐 조작 기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제기가 되면서 견제론이 네. 많이 자극이 됐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셨는데
0: 네.
1: 의원님 생각에 이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골든 크로스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충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산다는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려서 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두 후보,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예. 서울은 이제 정원호 후보가 처음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서 좀 뜨는 것 같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후보에 대한 약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서울은 또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가 잘 치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1: 네.
0: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정말 절실함을 좀 잘 호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최근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그 GTX 철근 누락권 이게 네. 지금 부상을 하면서 어제 국토교통위까지 열린 네. 상황인데요.
0: 네, 네.
1: 이거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건설업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안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0: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쟁점화 시켜가지고 안전 불감증이라 이런 걸로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1: 네네.
0: 아마 서울 시민들이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시공사에서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또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큰 쟁점화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만 이제 서울시 시민들한테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해서 불안을 주는 것도 오히려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국토교통부 또 정원호 후보 측 또 첫 보도를 한 MBC까지 지금 고발을 했던데요. 이런 방식 네. 대응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래서 이제 꼭 고발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데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총선급 재보궐선거 중에 또 관심이 뜨거운 데가 부산 북구갑이지 않습니까?
0: 네.
1: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좀 언급을 일단 좀 하겠습니다. 어제 채널A 네. 여론조사였는데요. 이게
0: 네.
1: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17일부터 네. 19일까지 부산 북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의 네. 하정 후보가 32.9%, 국민의힘 네. 박민식 후보가 20.5% 이렇게 네. 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
0: 네.
1: 조사를 보면 네. 한동훈 후보가 지금 1위인 걸로 조사가 나왔는데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 뭐, 저, 지금 추이가 쭉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제 접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결국은 저희들이 보수가 이제 뭉쳐지는 그런 시간도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일화 문제도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단일화가 된다고 그래서
1: 네.
0: 이것이 꼭 후보 단일화된 후보가 이긴다는 그런 데이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자 구도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1: 네.
0: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저희 당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우리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박민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 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님 개인 생각도 단일화가 아니고 계속 박 후보가 유세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저는 처음 이제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지만
1: 예.
0: 이 하나의 이 수순을 우리 박민식 후보가 좀 계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은 이제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로 하겠다고 치고 나갔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민식 후보가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역시 저는 뭐 단일화도 한번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네. 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전제를 두셨는데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를 막판까지 계속 열어두고 좀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0: 근데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가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1: 네.
0: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아마 선거 그 전략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1: 네, 네.
0: 결국은 단일화는 두 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1: 지금 김민수 공동선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

0: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경기 평택을도 지금 5파전으로 그 네. 접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그 어제 저희 전격 시사에 출연한 민주당의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0: 네.
1: 그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 진영 네. 단일화에 대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0: 예.
1: 이 지금 유이동 후보하고 그 황교안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예. 보수 진영 후보 간의 단일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 저도 황교안 지금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정말 이게 단일화가 극적으로 된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좀 잘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공천을 할 때도
1: 네.
0: 그런 것을 우리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해라 그런 주문도 했었거든요.
1: 아, 네.
0: 아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했든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0: 네.
1: 그 충북도당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에서 이 스타벅스 관련한 글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당에서 네. 충북도당에서 이제 사과문을 게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재발 방지책 같은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저는 이제 어제 옥천신문 저희 지역에 있는데 옥천신문 기자분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1: 네.
0: 또 충북 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분의 잘못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헤쳐나가고 또 그에 대한 또 뭐라도 징계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송원석 대표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가 좀 입장 표명을 하실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0: 근데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1: 네, 그렇게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저는 뭐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하고 그 이후로 저는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0: 네,
1: 후반기 이제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이 되셔서요.
0: 네, 네.
1: 네, 축하드리고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자,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이제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제 국민의 삶과 이렇게 직결된 그런 법안들, 지역 경제와 서민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법안, 국가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또 그 관행 절차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그것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또 맞으면서 또 국회에서는 국민의 힘이 존재 이유 가치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1: 네.
0: 이것이 이제 국민의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중립적이고 또 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또 다른 여야 의원님들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설득하고 타협을 하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 총 101표 중에서 59표를 얻으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네. 절반 이상이 이제 지지를 하신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네. 또 의원님이
0: 네.
1: 뭐 5.18 관련 단체, 부마 민주항쟁 단체,

0: 탄핵 반대와 관련한 부분들, 계엄 사과 관련된 부분 등등등으로 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계엄 이후에도 처음 제가 최초로 농해수 전체 회의가 바로 열렸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거기 기속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또 저희 지역구 옥천신문인가 인터뷰에서도 이 계엄은 정말 잘못됐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것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아, 네네.
1: 그리고 저는 이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저 집회 있었잖아요, 전에.
0: 네.
1: 예, 관저 집회도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런데 그것을 윤허개인이다, 뭐 이렇게 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계엄에 대한 사과는 또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이거 사실이 아니고 이건 허위사실입니다. 이거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고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하고
0: 네.
1: 뜻을 존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그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1: 네.
0: 지금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규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떤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민주당이 계속 후반기에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의원님은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1: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국회의 룰이 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때에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도 있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는.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게 협치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이제 해초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제 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한 숙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자체를 뭐 동의하지는 어렵지만 서로 네. 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협치 우리 국회의 관행
0: 네.
1: 이런 것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만약에 국회 부의장이 된다 하면
0: 예.
1: 그런 부분에서 좀 중재를 하면서 민주당의 목과 또 우리 야당의 목을 잘 조율시켜가지고 배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0: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절기 소만이기도 하고 또 목요일 아침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호우주의보 강원 산지에만 내려져 있고요. 강원 충북, 경북, 경기 일부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약간씩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비가 그칠 전망이고 그 밖의 지역 밤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오늘 그치는데 경북도 동해안과 산지, 강원 동해안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오겠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2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부 전남, 경남, 제주 산지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이 기록이 됐는데요. 서울도 이틀간 76mm의 비가 왔습니다. 대부분 7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해갈이 됐고 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까지 오늘은 무난하겠습니다. 저희도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4.7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5도 높았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20도에 그치겠고 대부분 17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제주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도 수원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자 주요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보류 소식을 전하며 파업이 현실화했다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속에서 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갈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